네, 5월 2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첫 곡 릴리 알렌의 Littlest Thing이라는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네요. 애기 병원 오픈런 했다가 유치원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아침부터 너무 정신없었는데 좋아하는 노래들이 그나마. 네, 출근길 조심하시고요. 아침부터 수고하셨습니다. 9228님. 사실 지금부터 시작인데. 1673님. 젊었을 때는 헬스장에서 사이클 1시간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사이클 20분, 근력운동 25분, 유산소 러닝 20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근데 누군가에겐 이게 엄청난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아마 1673님은 젊어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건강 관리를, 체력 관리를 잘 해오신 것 같은데요. 예, 계속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 사실 어제 미리 좀 얘기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특별 게스트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거야 뭐 생각도 할 수 없었고요. 일본의 음악이 국내에서 듣는 거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사실은 법으로 금지돼 있었고 방송에서 뭐 심지어 그러니까 마징가제트 같은 만화 영화도 일본 거다라고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두루뭉실. 예,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게 우리나라 건 줄 알고 있다가 뭐 그런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또 태권브이가 등장을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그 시절에도 본토 못지않게 큰 히트를 이 암암리에 했던 곡이 있습니다. 긴기라기니 사리게 나쿠라고 하는 긴기라기니. 그 노래의 주인공 콘도 마사이코 씨가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늘 아침에 나오실 거거든요. 한 작년쯤인가 한 TV 프로그램에 갑자기 이분이 등장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아무튼 그 전말을 직접 모시고 어떤 일인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분의 스테이지 네임 좀 맞지 성냥이라고, 그러니까 뭐랄까 막 불이 팍 붙는, 아무튼 뭐 그런 정열, 열정의 의미로 붙여진 그런 별명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자세한 것 사소한

0: 것도 한번 앞에 모시고 물어볼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미니 듣고 계시면 문자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샵 8000번 여기 있는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데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 백년화편,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롯데렌탈,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함께할게요.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6: 하이엠솔루텍.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10: 회계관리
11: 이카운트 ERP
12: 4만원
13: 재고관리
14: 이카운트 ERP
15: 4만원
16: 생산관리
17: 사업성공
18: 함께해요.
1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0: 이카운트
21: 가입비 부가세 별도.
22: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3: 밥알 찹쌀떡의 원조.
24: 백년화편
23: 첨가물 없이 건강한
24: 백년화편
23: 30년 전통
24: 백년화편
23: 떡 선물 세트는
24: 백년화편
23: 1588-5678.
25: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2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9: 백조 싱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8: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29: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8: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들으신 곡은 팬메스니 밴드의 팬이시라면 그 First Circle 같은 곡에서 가사 없이 허밍만으로도 엄청난 존재감과 아주 그런 천사 같은 느낌의 그런 목소리를 들려준 그 주인공 페드로 아즈나르라는 아르헨티나 출신 뮤지션인데 이분은 할 줄 아는 악기보다 못하는 악기를 세는 게 더 빠를 만큼 정말 지금 들으신 곡의 뭐 플랫리스 베이스부터 못하는 악기가 거의 없는 멀티 인스트루먼탈리스트이기도 하고요. 제목은 후라칸, 허리케인인데 너무 평화롭죠. 폭풍에 태풍의 눈에서 노래하는 건가? 네, 페드로 아즈나르의 후라칸이었습니다. 버스 타려고 뛰어서 땀이 줄줄 나서 정신이 없는데 두 번째 곡 들으니까 좀 숨이 가다듬어집니다라고 4406님. 아유, 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오랜만에 아침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는 7297님. 여든이 넘으신 친정아빠랑 남편이 산티아고로 떠났어요. 아, 그 순례길 가신 건가요?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져서요.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여정도 저의 일상도 응원해주세요. 부엔카미노 하셨습니다. 네, 이게 인사죠. 그러니까 좋은 여행, 뭐 봉바야시 같은 부엔카미노. 진짜 와, 근데 아버님 친정 장인어른하고 떠나신 거잖아요. 각별하신가 봅니다. 아무튼 무사히 여행 다녀오시길. 그리고 혼자 육아하시는데 네, 힘내시고요. 7297님. 이어서 7401님의 신청곡입니다. IOI 갑자기.

네, 노래 듣는 동안 이 노래 뭐죠? 라고 문의가 꽤 왔는데 101이었어요. 너의 이름을 이라는 IOI 101 왠지 닮아있는데 네. 여자팀 남자팀 갑자기 너의 이름을 이렇게 이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달 잘 쉬었고요. 내일 이직한 회사 첫 출근입니다. 4865님 일할 때는 라디오를 듣지 못해서 퇴근길에 다시 듣기로 했는데 음악이 나오지 않아서 늘 아쉬웠거든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연마다 덧붙여주는 DJ의 다정한 멘트가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음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히 잘 적응하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자, 새 직장에서 내일부터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킨케어 세트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13님이 요즘 꽂혀있는 노래라고 신청하셨어요. 자, FUN, FUN입니다. 그리고 자넬 모네가 함께한 사실 요즘 노래는 아닌데 2813님이 요즘 꽂힌 노래 We Are Young 듣죠.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최근 그 브랜드의 전용 앱이나 카드 이런 데 선불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제도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선불 충전금을 환불받으려면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을 해주고요.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의 영업 외 수익, 일면 낙전 수익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누구 좋으라고 만든 건지. 그래서 이 낙전 수익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에 470억 원을 기록했던 이 낙전 수익이 2023년에는 557억 8천만 원, 2024년에는 601억 원으로 늘어났대요. 물론 현행 상법상 5년간의 소멸시효가 지닌 선불 충전금을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불법은 아닌데 원래 돈 주인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전금을 되돌려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런 법이 필요하다. 이게 좀 뒤늦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니 진짜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가. 상황을 알면 알수록 하루빨리 소비자를 위해서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었던 문화가 있는 날이 올해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바뀌었죠. 매달이 아니라 매주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공연, 전시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조선의 왕궁과 또 왕릉도 추가될 예정이래요. 덕수궁이 8월부터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가 10월부터 무료 관람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관람객이 많이 늘어나서 혼잡해

지은 경복궁은 아직까지는 좀 미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미와 빌보드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AMA에서 BTS의 이름이 한 군데도 아니고 무려 세 파트에서 불려졌는데요. 군백기 이후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한 지 두 달 만에 올해 아티스트를 수상을 했고요. 이거 처음 아니죠? 2021년 아시아 가수 최초로 이 올해 아티스트를 수상한 이후 4년 만에 두 번째고요. 여기에 올해의 여름 노래 베스트 남성 K-POP 아티스트까지 휩쓸어서 이들의 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상식에 빠질 수 없는 K-POP 데몬 헌터스의 이 골든이 올해의 노래와 베스트 사운드 트랙을 비롯해서 무려 4관왕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정말 앞으로 K-POP의 저력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더욱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굉장히 쉬운데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수상자를 네티즌 투표로 결정하죠. 그래서 대중의 관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팬덤을 보유한 이 가수는 이 시상식에서 역대 최다 40개의 트로피를 받았다고 하는데 미국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처음에는 컨트리 음악으로 시작해서 이제 팝의 영역으로 그 영역을 정말 석권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까지 2억 5,300만 장이 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야, 정말 이분도 대단한데요. 이분의 이름은 서양에서는 때로는 이름도 되고 어떨 때는 성도 되고 그런 이름입니다. 너무 쉽죠? 자,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한 분께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게는 종합 간장 세트를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홈 스윗 홈, G 드래곤, 태양, 대성의 노래입니다.

네, G-Dragon 대성 태양의 이걸 어떻게 했어요? 태양 스위트홈. 예, 테일러 스위프트 홈 스위트홈. 자, 저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트로피를 40개를 탄 거는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예,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이자 팝의 아이콘 테일러 스위프트, 오늘의 퀴즈 정답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콘서트장에서 몇만 명의 팬들이 뛰는 것만으로 도시가 흔들렸다는 기사를 봤는데 음악이 제일 치명적인 종교 같군요. 이게 2024년 영국 공연 때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7만 명이 동시에 도움 닫기로. 그 공연장 안 쓰러진, 안 무너지는 게 다행. 5966님. 자,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고요. 우리 모녀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내한 공연만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요. 4780님. 예전에 왜 그 몇 년 전이죠? 아무튼 이분 한국 와가지고 지하철에서 목격된 짤이 아주 유명하죠. 아무도 못 알아봤었다고. 김병덕님께서. 네. 자, 종합 감장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요, 지금 김병덕님, 또 4780, 3531, 6038, 8521님. 예, 아무튼 오늘 또 참여해주신 아침 가족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 의미로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한 곡 들을까요? Love Story.

0: 자, BTS의 소우주. 네, 이번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예, 수상을 축하하는 의미로 가장 많은 상을 기록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예, 곡 러브 스토리 한 곡 들었고 BTS의 소우주까지 AMA 관련 네, 노래를 들었고요. 서울에서 대구로 출장 가면서 듣고 있어요. 문경 넘어가는 길인데 비가 많이 옵니다. 아, 0573님. 그렇군요. 지금 상암동은 좀 비가 더 이어지려나 했는데 빗방울은 그친 것 같거든요. 자, 무사히 잘 출장 다녀오시기 바라고. 7602님은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라고. 요즘 복숭아 적과 하는 때라 새벽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과가 이제 그 속기 이렇게 하는 거래요. 잘 자라도록. 네. 오늘까지만 하면 얼추 마무리될 것 같은데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늘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7602님. 네. 자, 많이 수확하셔서 또 정말 좋은 일들로 이어지기를 응원드리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8: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5월 27일 수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3부에는 앞서 얘기 드렸던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도 1세대 아이돌이시고요. 진짜 이분의 경력은 대단합니다. 10대로서는 처음으로 당시 일본 레코드상 대상을 수상한 인물이고요.

세계는 그렇게 일본 곡 금지됐던 시절에도 암암리에 긴기라기니 사리게나쿠라는 곡으로 당시 10대들이 다 따라 부르던 그런 노래의 주인공이자 그 후로도 어마어마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자, 권도 마사이코 씨를 스튜디오에 모셔서 예,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콜린스의 One More Night 2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인프리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사람이 떠나면 지옥이 약해지고 지옥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 생각난 노래는요. 1년에 한두 번은 가끔 뜬금없이 생각나는 노래예요. 영국 출신 글램 록 밴드 록시 뮤직의 곡인데요. 이 팀은 팝밴드이지만 클래식 전공자 멤버도 있었고 또 소위 앰비언트 뮤직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브라이언 이노 뭐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팝밴드이지만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하면서도 뭔가 그 선생님들 근데 선생님들 치고는 좀 너무 화려하고 아무튼 브라이언 페리라는 또 걸출한 프론트맨을 앞세워서 무언가 예술성과 상업성 잘 접목해낸 그런 멋진 팀인데요. 이 팀의 곡 중에 She Sails 그녀는 판다 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유학 시절 첫 번째 영국 친구 폴 점프라는 친구가 이 노래 제목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간장공장 공장장은 깡공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발음 때문에 She sells seashells at seashore seashore 맞나? 그러니까 그녀는 조개를 해변에서 팔고 있다 She sells seashells seashore seashore 생각보다 오래 안 했더니 발음이 꼬입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서 네. 자 아무튼 록시 뮤직의 She sells 오늘 생각난 노래입니다.

0: 야, 오정현님. 네, 아주 리듬에 귀가 밝으셔요. 네, 드럼 좋네요 하셨는데, 아, 진짜 그 리듬 감각이 또 아주 탁월한 그런 곡이었죠. 김상호님도 록스뮤직 너무 좋아하는데 Spin Me Round라는 노래도 좋고요. 언제나 무대에서 정장 입고 노래하는 브라이언 페리 멋집니다. 조개 줍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백사장이 밀려드는 파도 위를 천방천방 뛰며 놀아야 할까봐요. 갈매기가 미친 어른 아냐 그러면은 뭐 어때 이러고 싶다고 조영애님. 노래에 아주 그냥 푹 빠지셨네. 푹 빠지셨어. 네. 자, 그 은근 어려워요. 이거 적어놓고 하니까 그나마 She sells seashells at seashore. 예. 뭔 얘기냐면 그냥 예, 발음 연습하는 거였어요. 락스 뮤직의 She sells 였고요. 3, 4부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샤볼데이 오뚜기 카레 브람스 한마이자 한국세무사회 정식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뿌리 담은 리얼 생화사비 조비푸드와 꾸며드립니다.
1: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살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살,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살,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살.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살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0: 솔직히 맞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일본 음악을 듣는 것이 한때 금지됐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도 이분이 부른 이 노래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졌던 그 시절. 역시 음악은 경계가 없어서 냉랭하던 분위기 속에서도 이분의 노래를 들으며 리듬을 맞추던 청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이분을 만나게 될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초대석 일본 가요계의 레전드 뮤지션 곤도 마사이코 씨와 함께 할게요. 자, 많은 아침 가족들이 좀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이분이 스튜디오에 오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와 주셨습니다. 일본 가요계 레전드 곤도 마사이코 씨를 모셨어요.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곤도 마사이코 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0: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아, 먼저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통역을 위해 권라임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임님도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지금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거기 화면 모양을 클릭하시면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 곤도 마사이코님을 또 저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과 귀로 즐겨주실 수가 있고요. 자, 먼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언제 오신 걸까요?
3: 한국에
2: 사실 어제 왔는데요. 네. 어제 프로모션을 벌써 하셨고 그리고 오늘 라디오를 하시고 그리고 내일 오늘 끝나고 나서도 다시 프로모션을 하고 천천히 있다가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좀 안내를 드리겠고요. 저 아침 가족들에게도 초대를 해주시겠다고 원래 예정에 없었는데 티켓을 네, 다섯 분께 드리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네, 기쁜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재작년에 우연히 MBN이라는 프로 그 방송 채널에서 우리 곤도 마사이코님의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상상할 수 없었던 타이밍이어서 그때는 어떻게 해서 방송에 나오시게 됐을까요?
3: 若い女の子が銀切れ銀にさりげなく歌って韓国で非常に流行ったのをきっかけに韓国に来てトロットの、音楽と日韓トップテンションに出てみないかという話だったんで、出させていただくのがきっかけでテレビに出ました。
2: 네, 사실 TV에서 젊은 여자분이 김기라기니 사리게나크를 불러주시고 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0: 맞아요.
2: 저도 한국에 오게 되고 트로트를 이제 한일 톱텐션을 통해

0: 해서 공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1: 그 분이 바로 스미다 아이코라는 분인데요.
2: 싸서 스미다. 네.
1: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사실 일본에서도 방송 출연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안 하시고요. 우리 군도 마사이코 씨가. 근데 갑자기 한국 케이블 TV에서 모습을 보게 돼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 후로도 지금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이번에 드디어 한국에서 첫 콘서트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한국ですか? 6月 27일 ですね.
1: 아, 6월 27일.
0: 6월 27일에 네. 예정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보니까 블루스퀘어라고 하는
0: 블루스퀘어라고
1: 하는 6월 27일 날 단 한 회입니다. 5시, 토요일 5시에 공연을 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총 그러니까 한 분당 두 매의 티켓을 아침 가족들에게 총 10분을 초대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한국에서 당시 이제 80년대 초반에 긴기라기니라는 노래가 발표됐을 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 노래는 한국에서 금지였던 걸 알고 계셨는지.
2: 実際韓国で日本の歌を禁止だったことをご存知ですか?知ってました。韓国にその時遊びに来ていて、タクシーに乗って、タクシーの運転手さんが、日本人かっていう話だった。僕は日本人だよっていう話をしたら、日本の音楽を聞かせてやるから、窓閉めろって言って、で、窓閉めて、その時はカセットデッキだったんですけど、 そのカセットデッキをガシャンって入れたら銀ギラギに사랑해라고が流れてきたのを覚えてます。
0: 네, 사실 그때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놀러 왔었는데요. 그때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께서 일본인이냐라고 여쭤보셔가지고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일본 노래를 들려주겠다 하셔서 창문을 닫아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카세트 데키로 노래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긴기라기니 사리기네크를 틀어주셨던 게 너무 기억이 납니다.
2: 근데その運転さんは僕のことは知らなかった。
1: 모르셨구나.
2: 웃다다케 시대다.
0: 하지만 기사분은 제가 그 가사라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1: 그렇죠. 아니 저도 나중에 이제 뭐 국내에도 이런저런 일본의 잡지 같은 것들이 소개가 되면서 아, 이 형 너무 잘생겼구나. 노래만 좋아서 히트한 게 아니라 너무 미남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 형은 그냥 스타가 될 상이로다 생각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 긴기라기니 사리게나쿠라는 곡이 금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히트를 했고요. 제 기억에는 아무튼 뭐 지금 열심히 통역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전에 브루라이트 요코하마라는 곡이 있는데
2: 아, 브루라이트 요코하마.
1: 그게 제 기억에 금지였지만 가장 유명한 일본 노래였는데 이렇게 젊은 가수의 노래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히트한 것이 김기라기니라는 노래였습니다.
2: 韓国でローラースケート場ですごく流れてたって噂を聞いたんですけど、それってやっぱ本当なんですか?
0: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롤러 스케이트장에서도 그 노래가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네, 그건 사실인가요?
1: 그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당시에 한국에 이제 여행을 오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택시 운전사 얘기하실 때 그게 언제쯤인가요?
2: 야, 뭐, 제가 20대 후반ぐらいかな.
0: 20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그때 한국에는 그러면 프로모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여행으로 오셨나요?
2: 단순히 旅行で来ました. 네, 오이시 야키니쿠とか 소이노 타베니 키마시타.
0: 네, 단순히 여행으로 왔었고 그때 맛있는 고기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그 유명한 맛집 상이 왔는데 혹시 알아보아서 뭐 이렇게 좀 뭔가 뭔가 이렇게 뭐 사인을 요구했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팬이 없으셨었나요? 당시에?
2: 호텔의 이름은 조금 言えないんですけど, 체크인した時に僕の名前を見て。グレードアップしてくれました。
0: 사실 호텔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제 이름을 체크인 하실 때 보시고 그레이드업을 해주셨습니다.
1: 아니 그 정도였다니까요. 정말. 네. 그게 참 정말

0: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90년대 이제 중반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일본 문화 개방이 됐지만 아직도 뭔가 라디오에서 오롯이 일본어로 된 노래를 플레이하는 것은 뭔가 아직 조금은 뭔가 이렇게 예 자연스럽지는 않다. 네. 하지만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콘서트도 하시고 하면서 조금 더 벽을 낮추고 예 그렇게 허무르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공연은 그 아까 말씀하신 스미다 아이코 씨의 그 리메이크 때문에 이번 공연까지 성사가 된 건지 아니면 특별히 다른 또 어떤 기획이 포함이 된 건지 이번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1: 아, やっぱり リメイクで 彼女が若い子にもう一回そのギンギラギンさりげなくを、アピールしてくれたっていうことで、まあ、にはきっかけになりましたけど本当に感謝してるしあとはやっぱり、まあ、新しいギンギラギンにさりげなくと、うん、あとは僕なりの昔昭和の時代に歌ってたギンギラギンにさりげなく80年代に歌ってたギンギラギンにさりげなくそのままの、うん、雰囲気を残したままこれからも僕の方は歌っていきたいなとただ若い子にはどんなアレンジでもいいからこのギンギラギンにさりげなくをもっともっと韓国もしくは他の国にも広めてもらえればいいなと思ってます。
2: 네 사실 그 가수분이 젊은 가수분이 김기라기니 사리게나카를 리메이크 해주시고 나서 굉장히 한국에서도 유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분께는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콘서트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젊은 분들은 이대로 젊은 분들만의 그런 느낌으로 리메이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80년대 소화시대 그대로의 그런 느낌도 남기면서 잘 관객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럼 이번 공연 때 그때 바이브로 들을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지금 그 화제곡 뭐 정말 이 곡이 정말 저의 중학교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자, 81년도 일본에서도 네, 엄청 히트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정말 일본 노래가 이렇게까지 히트를 한 정말 초유의 사태의 주인공인 김기라기니 사리게나쿠라는 곡을 정말 아마 라디오에서 최초로 완곡을 틀지 않나 싶은데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야, 진짜 이 노래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40년이 가까운 이 곡인데 넘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도 이 흥,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꼬꼬마 때 흥을 걸렸던 김기라기니. 이 노래 완곡을 라디오에서 듣는 날이 오네요. 와우, 이은주님.
1: 우리 씨.
0: 네, 완곡 40년 만에 듣는다는 7391님. 아, 저는 이 노래에 맞춰서 빨래춤이라 해야 하나? 그거 추고 놀던 서너 살 많던 동네 오빠들이 생각이 난다. 어머, 중등 때 나의 첫 아이돌 맛지상.
1: 와,
0: 남대문에서 일본 잡지 사다가 사진 오려서 앨범에 붙이던 그때가 기억난다는 0804님. 아니, 이때 처음 이 곡을 부르셨을 때 지금 이게 10대 시절이잖아요.
1: 16살.
2: 16살 때.
0: 처음에 이 곡을 이제 받으셨을 때 이렇게까지 히트가 일본에서도 될 거를 예상하셨나요?
1: やっぱりこの曲はきっと僕じゃなくても誰が歌ってもヒットした曲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印象があります。
3: 사실 이 곡은 제가 아니어도 다른 분이 부르셨어도 이렇게 히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뭐가 락기였던
3: 사람. 제가 운이 좋았죠.
0: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 곡이 좋으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콘도마 사이코 씨를 만나면서 그 폭발력이 더 훨씬 어마어마해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지금 또 제가 우리 군도 마사이코 씨가 한국 방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라디오는 오늘 아침이 첫 출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0: 정말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데뷔가 좀 궁금한데요. 16살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시대가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데뷔가 됐을까요?
1: 僕その前に日本ですごく流行った学園ドラマの生徒の役で出てて そこからだんだんだんだん注目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その時にはお芝居も歌の練習も全然してなかった。本当に野球しかやってなかった少年だったの。急にそういうことになっちゃって、人気が先に出て、後から歌を勉強してお芝居を勉強しなきゃいけなかった。だからすごくそういうプレッシャーはずっと 何十年も感じてました。
0: さあ、いい営業でね。광고 듣고 통역 부탁드릴게요.
3: 알겠습니다. 네.

0: 넘어.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오늘 아침 특별 초대석 곤도 마사이코님과 꾸며드리고 있고요. 미니 듣고 계신 분들 화면을 누르시면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 직접 얼굴도 보시면서 이야기 들으실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데뷔 때 이야기 하시다가 광고가 나갔는데 그거 잠깐 우리 이야기 좀 통역 부탁드릴게요. 라임님.
14: 네, 사실 저는 학교 드라마에 나오고 나서 유명해졌거든요.
13: 아.
14: 거기서 제가 학생 역할을 맡았는데 거기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야구밖에 모르는 야구 소년이었는데 연기나 노래의 연습도 잘 안 했었습니다. 그런 야구 소년이었던 제가 인기를 먼저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노래랑 연기를 배우게 되었고 그때는 사실 조금 부담감도 컸었습니다.
13: 그러면 처음에 가수가 아니라 연기자로 시작을 하셨던 거네요.
15: そうですけど演技の練習もしたこともないし教わったこともなくて本当に野球しかしたことない人が急にその学園ドラマのオーディションに受かったんでそこから本当に少しずつ人気が出てきた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
14: 네, 맞습니다. 연기를 시작했는데 물론 연기도 당연히 배운 적이 없었고요. 네. 야구밖에 모르는 야구 소년이었는데
13: 너무 어리니까.
14: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교 드라마에 오디션에 합격하고 나서 연기도 배웠고 노래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13: 그게 이제 15살 뭐 이럴 때 얘기잖아요. 자, 근데 고다은 님이 그 드라마를 기억하시네요. 제 최애 드라마가 김파치
15: 센세라는
13: 반항아 역할로 기억한다고.
15: そうですそうです.
13: 정말 이렇게 당시 불법이었지만 볼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야, 정말 그 시절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정말 만들어주신 네, 그런 주인공이시고요. 아, 앞에 공연 초대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너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15: 콘서트
13: 네, 2월, 아까 그러니까 6월 27일 토요일 5시입니다. 한남동 브루스퀘어 여기 5시니까 시간 확인하시고 이게 가능하신 분들 샵 8000번 문자로만 받도록 할게요.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아유, 지금 와달라고 또 부탁을 하시는데 표가 이거 벌써 매진되지 않았을까 좀 싶은데 아무튼 특별히 우리 아침 가족들 5분 한 분께 2매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앞에 공연 이렇게 시작해서 샵 8000번 여기 있는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네,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에 또 한 곡을 들어볼 텐데 이 곡은 일본 레코드 대상을 기록한 곡입니다.
15: 이거는 신진상이라는 걸 받았을 때 긴기레기니 사리게나쿠모 伊集院静香さん

0: ていう作詞家ですね。でこの愚か者っていう曲はレコード大賞を取ったんですけども、この歌も作詞家は、伊集院静香さん、同じ作詞家の人に詩をプレゼントしていただいた。
1: 네 긴 기라긴 이 사리기나크도 이제 신인상으로 중이 시즈카상이라는 그런 작사분께서 예 작사를 해주셨는데 오로카모노도 같은 작사분께서 네. 작사를 해주셨습니다.
2: 이게 87년도에 일본 레코드 대상을 수상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긴기라기니보다 훨씬 더 한 인기가 있었다는 얘긴가요?
0: 銀ギラ銀はもう少し若い時16歳で、この愚か者は22歳から23歳ぐらいの時の曲だったんで、ちょっと大人っぽい曲になりましたね。
1: あむれど銀ギラ銀にさりげなくぬ16歳でプロットノレイギドハコ、イオリソグンザヌ22歳と23歳でプロットノレイギテムでと성숙한그런느낌이들지않을까조금다른느낌인것같습니다。
2: 그러니까어떻게보면아역배우에서이제성인배우로접어드는시기에발표해서그해일본레코드대상을받은노래어리석은자라는오로카모노라는제목의곡인데요이노래좀듣고오겠습니다

0: 자, 오늘 아침 초대석의 주인공 콘도 마사히코 씨가 87년에 발표해서 일본 레코드 대상을 수상한 어리석은 자, 네, 오로카모노라는 곡까지 듣고 왔고요. 제가 이건 좀 원고에 없는데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부러웠던 순간이 이제 이 콘도 마사히코 씨의 정체를 알고 사진을 보고 너무 미남이라는 걸 알고
1: 이게 손 놓고 떠나요?
0: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카레이싱을 하는 그 이제 가수보다 오히려 카레이서로 전향하는 게 아닌가라는 소식을 듣고 사실 그것도 남자들이라면 로망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지 그때 뭐 어떤 카레이서로서 어떤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1: 아, 카레이서로서는 後先遅かったんで、一流にはなれ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今はやっぱり歌とか音楽で煮詰まってた部分をカーレースですごくリフレッシュさせてくれた。その世界にいて若い子を育てようと思って、今はレーサーの若い子を育てようと思ってレーシングチームを運営して 26년이なります.
2: 네, 저는 카레이싱은 아무래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류가 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노래랑 음악을 해오면서 그런 쌓인 것들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카레이싱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젊은 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26년 정도 되었습니다.
0: 그 팀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1: 팀을 지금 운영してます. 독일에서 레이스したり 일본でも 인기나는 카테고리에 出てます.
0: 혹시나 위험한 순간은 없었을까요? 팬들이 카레이싱 그러면 사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 텐데 혹시 직접 레이서로 뛸 때 뭐 위험했던 순간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1: やっぱりカレーシングされた時聞きなしんか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瞬間はなかったですか？ラジオでこんなこと言っていい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けど、2回ぐらい本当に危なかった時ありました。
2: 네, 아까 해주셨던 말에서 이제 독일에서도 레이싱을 하시고 일본에서 유명한 곳에서 레이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라디오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0: 그 정도로
2: 위험한 상황이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1: 이 많이 기대도 요갔다죠.
2: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0: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 되죠. 팬들 입장에서. 예,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수가 너무 위험한 스포츠에 지금 아무튼 지금은 이제 팀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그 맛지라고 하는 별명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그 성량에서 시작된
1: 맞지.
0: 아, 그 맞습니까?
1: あ、マッチって意味で合ってますか？これは僕が15歳の時、もしくは14歳ぐらいの時に体がもっともっと細くて、それで髪の毛がすごく短くて、で顔がすごく小さかった。遠くから見たらマッチ棒みたいだったんで、そこからのニックネームがつきました。
2: 네, 제가 14살, 15살 때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말랐었거든요. 네. 그때 머리도 짧았고 멀리서 봤을 때 얼굴도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셨을 때 선량개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맞지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0: 저는 그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별명인 줄 알았는데
1: 마사히코だから、まあそのまでマッチって言われたのか。って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本当に4歳ぐらいの時の

0: 体型からマッチっていうニックネームをつけられました。
1: 네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마사히코라는 이름에서 마치가 되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14살 때쯤에 정말 몰라서 때문에 그런 체형에서 만들어진 닉네임입니다.
2: 그렇군요. 몸도 마르고 얼굴도 작다고.
1: 자, 오감 못 해서 그때 느낌인데
2: 시간이 한 1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엔 저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드라마.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오늘 콘도 마사이코님과 지금 한국 라디오에는 이제 처음 출연해 주신 건데 6월 27일 토요일 공연. 그러면 다시 일본에 갔다가 또 오셔야겠네요.
3: 소울스네. 하이.
0: 네, 맞습니다. 자,
2: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위험한 거 하지 마시고 계속 건강히 노래해 달라고.
3: 목욕 대신하게 해달라고.
0: 저는 운전을 안 해서 괜찮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자,

0: 일단 오늘 그리고 통역해 주신 분이 너무 마가 안 뜨게 잘해 주셔서 너무 듣기 편했다고 7147님이 우리 권라임님의 동시 통역 기술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 얘기는 통역 안 하고 계시군요. 자, 아무튼 지금 흐르는 곡은 스니카 블루스라는 곡인데요.
1: 하이.
0: 네, 이 곡은 특별히 애정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아, 그럼 그 곡은 뭐 데뷔곡인데.
0: 아, 데뷔곡이군요.
2: 그러면 思い出せ、堤京平先生、人気的に作った方がこのスニーカーブルースも作ってくれた。
0: 같은 작곡가의 노래를 받아서
3: 맞습니다.
0: 그런 의미로 지금 들려주신데요. 스니카 블루스라는 곡을 배경음악으로 하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연 준비 잘 해주시고요. 다시 좋은 기회로 또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2: 하이, 무지기지기 라이브니 미나사 혹시 알려주시면 윤사님도 라이브 기대해주세요.
3: 한국에서는 그걸 많은 분들 계셨으면 좋겠고
0: 사진도 많이
3: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여기서 이제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선아입니다.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 늘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예민해져서 저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 자신을 위로하는 방식은 아주 평범해요. 쉬는 날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걸 먹는 거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대단한 이벤트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속의 쉼표 하나가 날선 마음을 쓰다듬는 가장 편안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3: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0: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0: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0: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해돋이 말고 지구 돋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968년 아폴로 8호가 달 궤도를 돌던 중 달 지평선 너머로 지구가 떠오르는 아름다운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바로 인류 최초의 지구 돋이 사진입니다. 당시 그걸 찍은 우주인이 달을 탐험하러 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발견은 지구였다 이렇게 말했다 하네요. 이 드넓은 우주에서 그리고 이 작은 지구에서 복작복작하다 보면 이게 뭐라고 애쓰나 싶기도 하죠. 그럼에도 오늘도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빛내고 계시는 여러분이 내뿜는 그 빛. 여기까지 반짝반짝 잘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빛나는 이곳,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27일 수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데이비드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우주 항공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했던 아폴로 8호 우주인이 했던 말이 전 기억에 남는데 달을 탐험하러 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발견은 지구였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더 대단한 곳, 더 먼 미래만 바라보면서 살지만 정작 마음에 남는 건 점심시간 혹은 퇴근길에 한잔했던 커피 한 잔, 오늘 누구랑 나눈 별거 아닌 대화 같은 게 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또 가장 소중한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일상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범한 하루에 오늘 소소한 재미 얹어드리는 시간 준비돼 있죠. 잠시 후 염지웅 배우의 고품격 연기 들으면서 정답송 떠올려보는 뮤직 퀴즈 극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듣고 싶으신 노래, 이 시간 함께하고 싶으신 곡 있으시면 문자 샵 1133, 샵 1133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너튜브에 들어오셔서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0: 치키미 맞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신청곡 왔습니다. 0817님께서 자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겐 너 신청해 주셨는데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0817님의 신청곡이었던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함께 하셨습니다. 7732님의 신청곡도 바로 만나볼게요. 마이티 마우스의 러브 이슈.

네, 7732님의 신청곡 마이티 마우스의 러브 이슈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뭐 듣고 싶으신 노래도 사연들 틈틈이 많이 보내주세요. 뮤직 퀴즈 극장 먼저 함께하고 보내주시는 신청곡과 사연 틈틈이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브런치 카페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꽁트 듣고 문제 풀고 노래 듣고 선물도 챙기고 일석사조가 있는 재미죠. 뮤직 퀴즈 극장 지금 출발할게요. 뮤직 퀴즈 극장의 맛을 살려주는 남자 모셨습니다. 연극배우 염지웅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오.
0: 안녕하세요 염지웅님. 네. 오늘의 인사는 어떤 컨셉이신 거죠?
1: 그 옛날에 제가 무한도전을 즐겨봤는데 타령 총각 염지웅으로
0: 네. 아주,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뮤직 퀴즈 극장 함께할 건데요. 사실 네. 오늘 조금 피곤해 보여요. 평소보다.

0: 아, 네. 아, 요즘에 그 아, 연습으로 이것저것 바빠가지고요. 아, 왜 이렇게
1: 네.
0: 바쁜지 모르겠어요. 삶이.
1: 오늘 작품 연습하고 계신 건가요, 요즘에?
0: 네, 요즘에 작년에 만두 축제 때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또 우리 봉천네 사람들이라는 연극이 또 우리 시어터 컴퍼니 웃기에서 올라갑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 네이버 아, 죄송합니다.
1: 네이땡.
0: 네, 네이땡. 그래. 초록 검색창에
1: 네.
0: 이제 봉천네 사람들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제 공연 정보가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티켓이면은 놀 티켓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어렵네요.
1: 네. 봉천네 사람들이 작년 원주 만두 축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연극인가요?
0: 아, 이제 처음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 이제 그 시기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 네, 우리 염지웅 배우가 소속돼 있는 극단 웃기에서 하는
0: 네.
1: 음악극 봉천네 사람들 만두 전성시대라는 연극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우선 올해 다음 달 6월 10일에서 6월 11일 이틀 동안 먼저 첫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0: 네.
1: 간략하게 이 봉천네 사람들에 대해서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
1: 스포는 안 하고.
0: 아,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스포는 안 하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따뜻한 만두 먹는 이야기.
1: 오, 따뜻한 만두 먹는 이야기.
0: 에에에.
1: 저도 염지웅 배우의 연극을 응원차 6월 10일이나 11일에 방문할 예정인데,
0: 네.
1: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봉천네 사람들 만두 전성시대라는 연극 궁금하시다면, 이 원주 어디서 하는 거죠?
0: 원주 이제 백운아트홀에서
1: 네.
0: 먼저 시작이 됩니다.
1: 네, 6월 10에서 6월 11일 이틀 동안 먼저 백운아트홀 원주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0: 네.
1: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그럼 연주용 배우는 이 봉천네 사람들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건 알려주실 수 있죠?
0: 아, 예.
1: 네.
0: 부르면 달려가는 우리 동네 홍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1: 오, 홍반장?
0: 네.
1: 홍반장 그 갯마을 차차차 드라마에서
0: 네.
1: 배우 김선호 씨가 홍반장 아니었나요?
0: 그런가요?
1: 네, 오늘 배우 김선호를 닮은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 요즘 그래서 이 연극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직키즈 극장 오늘 함께 또 하러 나오셨어요.
0: 네.
1: 이제 뮤직키즈 극장 함께 해볼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꽁트를 들려드릴 겁니다. 보통 꽁트가 아니고요. 무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이 생생한 홍반장 연기를 하는 김선호 배우 뺨치는 연극 배우 염지웅님의 명연기가 살아있는 꽁트 전해드리고요. 이 꽁트 들으시고 이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가사라든지 뭐또 여러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셔서 정답 생각하신 후에 50원의 정보 이용료 되는 샵 1233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서 몇분 골라서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정답송과 그 정답송을 부른 가수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꽁트는 어떤 내용인가요?
0: 어떤 내용? 저희가 우리가 또 성형외과에서 만납니다.
1: 성형외과?
0: 네,
1: 네.
0: 성형외과에서 만나요. 요즘 핫하죠? 예.
1: 항상 핫했죠.
0: 예, 항상 핫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요즘 또 핫하죠?
1: 네, 아, 그쵸.
0: 예, 규카츠. 예, 김규원님을 제가 맡았습니다.
1: 이 김규원님을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네.
1: 어디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인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0: 이제 SNL에서 이제 나오시는 분인데 막 사투리 이상하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 스마일 클리닉이라고 이제 성형외과 꽁트를 하는데 거기서 약간 그 오버립 진하게 한 남자분 기억하시면은 될 겁니다.
1: 오버립 진하게 한 남자.
0: 네. 립스틱 짙게 바른 남자.
1: 네, 그럼 우리 성형외과 상담실을 배경으로 염지웅 배우는 김규원님을 연기할 거고
0: 네.
1: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크리스티나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답송, 오늘 뮤직퀴즈 들으시면서 이 꽁트는 무슨 노래를 떠올리게 한다, 무슨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 것 같다 생각나신다면 샵 1133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0: 안녕하세요, 스마일 의원입니다.

0: 어머, 우리 환자분 어떻게 지난번 시술은 마음에 드셨나 보다. 어때요? 제 추천이 완전 야르 했죠.
1: 안녕하세요.
2: 크리스나예요.
1: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리프팅 해준다더니 지금 얼굴 울퉁불퉁해진 거 안 보여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0: 어머 고객님 무슨 소리세요? 지금 완전 쫙 올라가서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완전 이마에서 쫙 끌어당겨서 주름이 하나도 없는데요?
2: 제가 이탈리아 여자라고 날 아주 쉽게 봤어요. 나 크리스나예요. 어머, 이럴 순 없어요.
0: 어머 고객님, 제가 고객님을 왜 우습게 보겠어요? 저는 고객님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했사오만.
2: 아니에요, 나 크리스나. 내 얼굴 다시 돌려놓으세요. 당신 전에 이수지 실장한테 받았을 땐 안 이랬어요. 당신 만나기 전으로 크리스나 돌아가고 싶어요. 환불해 주세요.
0: 고객님 어떻게 환불이라니. 아, 그러지 마시고 그럼 이번에는 제가 사죄의 의미로 서비스 팍팍 넣어드릴 테니까 다른 시술로 해보는 게 어떠세요?
2: 할인이요? 나 크리스나예요. 얼마나요?
0: 우선 지금 눈가 주름 쫙 펴고 이마에 지렁이들 다 없애고 볼꺼짐 페임 이거 완전 밤티야. 이거 다 탱탱하게 들어가고 뒤에서 실로 쫙 당기면 직원가 할인 들어가서 860만원 어때요? 가격 야르하죠?
2: 나 크리스나예요. 860만원? 당신을 믿은 게 잘못이었어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 크리스나 다 돌려놔요. 당신 만나기 전에 내 크리스나 같은 얼굴로 돌려놓으라고요.
0: 야르.
3: 네, 오늘의 꽁트 함께했습니다.
0: 네.
3: 염지웅 배우는 김규원님, 저는 크리스티나를 연기했는데
0: 네.
3: 오늘은 좀 도라에몽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크리스티나 하니까 네. 쉽지 않네요.
0: 아, 건전한 피드백 혹시 받으십니까?
3: 네, 받습니다.
0: 이게 약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3: 그렇죠.
0: 네, 원래 완전 빙의를 하셨었는데 아, 이거 좀 아쉽습니다.
3: 아, 그러니까요. 오늘 저도 조금 아쉬운데
0: 네.
3: 오늘 이 꽁트, 오늘 우리가 연기한 거 환불해 주세요. 뭐
0: 네.
3: 이런 거.
0: 네.
3: 오늘의 정답송을 알아보기 전에
0: 네.
3: 힌트송 어떤 게 있을까요?
0: 이게 참 힌트송이 고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머시 베놈의 돌림판.
3: 오, 저는 머시 베놈이라는 가수도 처음 들어보는데
0: 네.
3: 돌림판
0: 네.
3: 돌려놔 이런 건가?
0: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3: 네.
0: 네.
3: 네, 머시 배우의 돌림판 들어야 되는데
0: 네.
3: 지금 바로 듣고 들으시는 동안 오늘의 정답송 샵 1133, 샵 1133번으로 정답송을 부른 가수와 정답송 제목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머시
0: 베놈의
3: 돌림판 듣고 저희는 돌아올게요.

0: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수.
1: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2: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 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 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히트를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브런치 카페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선물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정답송과 정답송을 부른 가수 샵 1133, 샵 1133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문자창이 오늘 역대급 뜨거워요.
1: 아, 정말요?
0: 우선 0002님께서 정답은 안 보내주시고 문자를 안 보낼 순 없군요. 반가워요, 글씨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우리 배우님한테 피드백도 들었는데
1: 아, 네.
0: 다음 크리스티나 연기를 하게 될 때는 제가 다시 변신해서 오겠습니다.
1: 아, 네.
0: 네.
1: 아, 근데 그 감을 찾으시자마자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오늘은 그 최화정님과 도라에몽님과 크리스티나가 다 섞인 그런 꽁트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염지웅 배우가 오늘의 연기 잘 살려주셔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정답송을 많이 맞추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요. 우선 7812님께서 김현정 다 돌려놔로 가보겠다고 하셨는데
1: 네.
0: 정답인가요?
1: 아, 아쉽게 오답입니다.
0: 아쉽게 오답?
1: 네.
0: 2432님께서 김현정 돌아온 이별!
1: 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오답입니다.
0: 오답이에요?
1: 네.
0: 아니, 다 김현정님의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1: 네.
0: 또 7812님께서 어렵다고 그냥 출석 체크도 보내주시고 다른 분들이 대부분 하나로 쏠리는데 이게 과연 정답일지 궁금한데 다 돌려나 하면 이 노래 아닌가요? 오늘은 행운이 올까요? 도전! 막 이렇게 2022 딸기님께서 너튜브 댓글에
1: 네.
0: 김현정 멍이라고 적어주셨네요.
1: 정답입니다.
0: 오, 정답.
1: 네.
0: 와, 정답 축하드립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0: 네, 김현정의 멍. 지금 1021님, 0493님, 7865님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너튜브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김현정의 멍. 사실 저는 잘 모르는 노래인데
1: 네.
0: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다면서요.
1: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힌트송을 고를 때 이거를 어렵게 생소하게 약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잘 모르실 것 같은 머시베놈의 돌림판을 했는데 이게 그 다 돌려놔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힌트송을 드린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무슨 노래죠? 아, 돌려놔? 이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0: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들이 네. 여러분한테 힌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4429님께서는 정답 김현정 멍 하시면서 이 노래는 제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른다고 보내주셨네요. 또 8643님께서는 김현정의 멍? 내 나이도 돌려줘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1: 네.
0: 6940님도 김현정의 멍 정답 맞춰주시면서 90년대 당시 아주 유명하고 키도 커서 롱다리라고도 불린 가수였다고 인기도 엄청 많았다고 알려주셨는데 김현정 씨 부럽네요. 2460님께서는 어제 실수로 화분 깨트렸다고 어제로 돌려주면 조심할 거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답자분이 아주 많은데요. 우리의 정답송 듣고 오는 동안 저희가 어떤 분께 선물 드릴지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럼 김현정의 멍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뮤직 퀴즈 극장 정답송 김현정의 멍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정답자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송과 또 가수 이름을 맞춰주셨는데 어떤 분께 선물 드리고 싶으세요, 염지웅 배우는?
1: 저는요, 저희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내 나이도 돌려줘요 하신 8644님.
0: 그럼 8643님과 네. 노래방 애창곡이라고 하신 4429님 그리고 오늘의 정답 가장 빨리 맞춰주신 1021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1021님 8643 4429님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113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뮤직퀴즈 극장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4815님께서는 네. 정답이 쉽게 유추되지 않는 두 분의 연기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정답도 맞춰주시고 네. 또 신청곡도 신청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함께하는 시간 마련할게요. 네. 오늘 뮤직 퀴즈 극장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늘도 너무 빨리 흘러가는데 네. 염지웅 배우 사실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아주 연극 연습을 열심히 그래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표정은 조금 그랬는데 오늘의 연기도 역시 명품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1: 아, 네. 아니, 네. 오늘 뭘 안 발랐거든요.
0: 아, 그래서 그런 건가?
1: 로션만 바르고, 아, 깜빡했네. 아, 그래서 좀 피곤해 보이네요.
0: 장난이에요?
1: 아니, 장난 아니잖아요.
0: 네, 염지웅 배우의 오늘 살짝 평소보다 퀭한 얼굴이 궁금하신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카페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는 채널로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1: 카메라 전환 부탁드립니다.
0: 네, 염지웅 배우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1133 혹은 문자 너튜브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세요. 사실 제가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날 맨날 카메라 전환을 깜빡했는데 오늘은 제가 안 잊어버렸잖아요.
1: 네네.
0: 네, 잘했죠, 저 오늘.
1: 아, 그러니까 오늘 딱 안 잊어버리셨어. 딱 하필 오늘.
0: 하필 오늘. 네. 네, 지금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는데 요즘 이 봉천 내 사람들 연극 때문에 매우 바쁘시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럼 이 연극 연습 말고는 요즘 일상 뭐 하면서 보내세요?
1: 없습니다.
0: 진짜로?
1: 네, 진짜로.
0: 아까 우리 꽁트에서 약간 성형외과 상담실을 배경으로 이야기했잖아요.
1: 네네.
0: 염지웅 배우는 혹시 성형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1: 없습니다.
0: 진짜 없으세요?
1: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턱이 큰 것 같아가지고
0: 네.
1: 이거 턱을 줄이는 그 제가 한번 엄청 피곤할 때 네. 이를 갈았대요 친구가.
0: 네. 네.
1: 그래서 저는 평소에 뭐 턱이 뻐근하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보톡스를 맞아야 하나.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갈이 습관이 뭐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생각만 했다가 그냥 걷었습니다.
0: 저 이제 매주 하나씩 당황스러운 네. 질문 하기로 했는데 네. 방금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1: 네, 성형. 저는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0: 네, 해보세요.
1: 김나연 아나운서의 이 돌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는지 다 돌려나 네. 했으니까.
0: 저는 네. 사실 저는 나이를 들수록 점점 더 행복해져요.
1: 네.
0: 그래서 물론 과거에서 아쉬웠던 순간은 있지만 네.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자면
1: 네네.
0: 저는 예전에는 부모님 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야만 했다면 이제는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운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것조차도 행복하고요. 그냥 나이 들수록 해볼 수 있는 게 진짜 많잖아요.
1: 네.
0: 그 막 오랜 시간 꿈꿔왔던 일을 지금 하고

0: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는 어머니께서 가스불 켜는 것도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혼자 집에서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1: 네.
0: 그래서 성인이 되니까 자유가 많이 생기고 저한테 권한이 많이 생겨서
1: 네.
0: 물론 책임져야 할 것도 많지만 시간 지날수록 저는 그냥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1: 아, 지금에 집중하는
0: 네.
1: 이 명상과도 같은 삶을
0: 아,
1: 사시는군요.
0: 그래요?
1: 네.
0: 그럼 염진

0: 매번 작품을 올리고 나서 항상 복기를 해보면 여기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1: 나도 그거 말 하나 해야겠다.
0: 아니.
1: 저도 매일 방송이 끝나면요.
0: 아니요. 시간이
1: 오늘 조금
0: 괜찮나요?
1: 더 잘할 걸. 이렇게 조금 아쉬운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염증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온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인사하기 전에.
0: 항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당황을 제가 많이 시키고 있네요.
0: 네.
1: 우리 6월 10일에서 6월 11일에 봉천 내 사람들 극단 웃기에서 하는 염지웅 배우가 출연하는 이 만두 관련 연극이 우리 원주 배구 나트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0: 많이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네, 다음 주에도 뮤직키즈 극장에서 그럼 먼저 찾아뵐게요. 염지웅 배우와 뮤직키즈 극장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 오늘의 정답을 맞춰주신 분 중에서 정답송 말고 듣고 싶으신 노래 있다고 아까 4815님께서 거북이의 어깨 쫙, 신청을 해주셨어요. 어깨 쫙 펴보면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0: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훅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9: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0: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

0: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으로 너튜브에서 네, 커피콩님께서 신청해 주신 엄정화의 페스티벌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

0: 친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다들 집에서 입으시는 잠옷, 솔직히 며칠에 한 번씩 빨아 입으시나요? 밖에도 안 나가고 침대 속에서 땀도 안 흘리고 얌전하게 잠만 잤으니까 한 일주일, 아니 열흘은 입어도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아침 피부과 섬유 전문가들이 내놓은 경고를 보니 이거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섬유 연구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요, 사람이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도 하루에 무려 1리터의 땀과 10g의 소금, 그리고 40g의 피지와 각질을 쉬지 않고 뿜어낸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입는 극세사나 나일론,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 잠옷은 전문가들이 대놓고 오염과 냄새의 자석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이 피지 기름을 기가 막히게 빨아당긴다는 거죠.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며칠 지나면 세균과 진드기들의 대환장 파티가 열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잠옷의 마지노선, 딱 이틀에서 사흘 이었습니다. 3일 밤을 자고 나면 무조건 세탁기에 넣어라 라는 거죠. 내 등짝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여드름을 막고 쾌적한 꿀잠을 자려면 오늘 퇴근하시고 나서, 혹은 또 집안일 하실 때 이 침대 머리맡에 누워있는 그 친구, 예, 그 녀석을 과감하게 세탁기에 던져주시죠. 5월 27일 수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이석훈, 좋으니까.

0: 삼치 치킨 왔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0: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4: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5: 정오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이 잠옷, 잠옷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잠옷을 우리 청취자분들은 며칠에 한 번씩 빨아서 입으시나요? 이게 그 침대 들어갈 때만 입는 옷이어서 일주일도 괜찮아. 아이 뭐 땀을 흘리니 내가 뭐라니 라고 하시면서 예 세탁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아주 지금 주의 깊게 귀를 쫑긋 열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피부과 또 섬유 전문가들이 내놓은 경고를 보니까 가만히 누워서 사람이 잠을 자도 땀, 소금, 또 피지, 각질 쉬지 않고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입는 뭐 극세사, 나일론, 폴리에스터 이런 합성 섬유 잠옷은요. 오염 또 냄새 엄청나게 잘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거의 뭐 오염계의 자석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부른다고 하네요. 이 피지 기름을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빨아당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뭐 냄새도 안 나고 멀쩡한 것 같은데 하지만 며칠 지나면 이 세균, 진드기들이 아주 그냥 파티를 열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잠옷의 마지노선 이틀 혹은 사흘 맥시멈이 그러니까 3일인 거죠. 3일. 3일 동안 입었으면 무조건 세탁기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베개 위에 뭐 수건을 깔고 주무시거나 혹은 일회용 뭐 이렇게 천 같은 거를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수건도 사실 매일매일 갈아주면 좋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맥시멈 요것도 한 3일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청취자분들께서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네요. 1419번님, 습도 때문에

덥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후디의 방송 출첵요 해주셨고요. 또 7811번님 후디 브런치 듣고 정의 들으러 왔어요. 출첵합니다. 비가 오니 여유롭네요. 보내주셨는데요. 또 브런치 카페 듣고 바로 넘어오셨군요. 저도 방송 준비를 하면서 사실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브카 들으면서 방송 준비하고 저도 같이 넘어오는 그런 느낌인데 비가 내리긴 합니다. 이슬비가 이렇게 좀 내리고 있긴 한데 어제부터 비가 오고 있죠. 우산 또 잘 챙기시고요. 또 안전운전 하시고 또 그리고 2904번님 후디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 티셔츠는 이틀 바지는 또 사흘에서 나흘 정도인데 이틀로 통일하는 걸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도 나름 주기를 잘 지키시면서 요 잠옷을 잘 세탁하고 계셨네요. 저는 잠옷을 못 입습니다. 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그냥 원시인처럼 이렇게 취침을 해가지고 그냥 예 원시인처럼 취침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세탁물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오프닝을 좀 보면은 요 이불 빨래를 참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면서 근데 이게 사람이 습관이 참 무서운 게 원시인처럼 살다 보니까 옷을 입고 이렇게 취침에 잠에 들려고 하면은 와 이게 수면 방해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습관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3514번님도 식사하며 출석이요. 또 오늘도 또 해주셨고 또 그리고 7269번님 후디 출첵합니다. 저는 마지노선을 지키며 살고 있었네요. 사흘마다 갈아입거든요. 그런데 잘 때 1리터의 땀이 나온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셨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봐도 뭐 섬유 연구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요건 좀 과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 침대가 다 젖겠죠. 하지만 그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이 땀, 소금, 피지, 각질 요거는 쉬지 않고 막 뿜어낸다. 요거는 또 실제 팩트니까 요게 참 이틀 정도에 그냥 세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위생상. 또 그리고 2337번님도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요즘 우리 댕댕이들 털갈이 중이라서 나도 댕댕이가 되어 있음요. 잠옷은 그냥 반바지에 반팔티라 그리고 또 해가 좀 나나 싶더니 또 흐리네요. 오늘도 해피데이 보내시고요. 그리고 총 대충 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아재기가 하나 저한테 전달해주셨는데 총을 대충 쏘는 걸 설렁탕 하시면서 갑자기 문제를 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귀여우신 게 금요일에 아재개그 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월화수목 중에 아재개그를 저한테 그냥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친구분하고 이렇게 티타임 하시다가 오늘은 욕을 들었다 하면서 그냥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면서 또 노래를 더 준비를 해놨습니다.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고호경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예린 씨가 부른 지켜줄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창도 열려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출첵, 뭐 신청곡 등등등 보내주시죠.

백예린의 지켜줄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2337번님께서 잘 때 댕댕이들이 꼭 붙어서 자거든요. 잠옷 벗어놓고 나오면 낮에도 잠옷 위에서 있더라고요. 보내주셨는데요. 아, 또 우리 댕댕이 친구들이 주인들이 이렇게 밖으로 외출을 할 때 사실 잠옷이 거의 댕댕이들의 침대가 되긴 하죠. 예, 거기 위에 누워서 절대 못 끌어내리게 이렇게 위에 올려놔도 신기하게 또 그거를 어찌저찌 해가지고 밑으로 끌고 내려서 거기 위에 누워서 자는 모습이 좀 귀엽긴 합니다. 예, 그렇게 주인의 냄새가 그렇게 좋은지. 또 그리고 7811번님 일주일은 입고 잤는데 자주 빨아야겠네요. 어쩐지 몸이 가렵더라니 킥킥킥 하셨는데 몸이 가려운 데는 모든 원인이 있습니다. 일주일, 어휴, 예, 이제 또 날씨 너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틀, 예, 대폭 줄이시죠. 그 주기를 한 3분의 1로 줄여서 이틀, 예, 7811번님 지켜주시고, 또 그리고 2904번님, 제가 또 원시인처럼 잔다고 한 말을 들으시고, 에? 목폴라까지 입고 잘 것 같은 후디인데, 킥킥킥, 새로운 발견이네요.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왜 목폴라까지... 제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이나요? 예, 목폴라 입고 자면은 땀띠 납니다. 저는 원시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그리고 또 6020번님 오늘 결혼기념일이라서 와이프랑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반차 쓰고 현주야 사랑해 보내주시면서 이야 요 또 강원도에 또 최수종 씨 계시네요. 예, 현주야 사랑해. 정오 살짝 지나자마자 사랑 고백 한번 또 해주셨고 또 그리고 7812번님도 수건을 베개에 깔고 자는데 일어나면 수건 섬유결 자국이 얼굴에 찍혀서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네요. 콜라겐이 부족한가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게 또 위생상 또 수건을 이렇게 베개에 깔고 자는 건 참 좋은데 단점이 아침에 일어나서 요 자국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아, 요거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건도 나름 좀 부드러운 수건을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게 또 자국 잘 남는 데에는 그 수건의 약간 그 빳빳함 요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출근해서까지도 요거 자국 들고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또 뭔가 큐트한 매력이 좀 어필되긴 하지만 이게 잘 안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7269번님께서도 오랜만에 또 재즈한 곡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넣어주시면서 서울은 현재 비가 오진 않지만 예보는 있네요 하시면서 노래 하나 넣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4번님 저도 원시인처럼 자요. 몸에 열이 많아서요. 보내주셨는데 또 원시인들 슬슬 하나 둘 나오시네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몸에 좀 열이 많아서 겨울에도 이렇게 창문을 살짝 열고 막 자려고 해서 부모님께서 말리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또 몸이 제가 소위 인자강, 예, 인간 자체가 강하게 태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 열고 자면은 시원하긴 자는데 다음날 감기 걸리고 예, 이런 스타일.

이었습니다. 예, 되게 몸이 약한 원시인이었죠. 예. 자,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내래 지구가 태양을 네 번이라는 노래 준비를 했고요.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0: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6: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됩니다. 불법 소각은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 취급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삼겹살에 구운 마늘, 알리오 올리오, 마늘 바게트.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만 먹고 나면 반나절 넘게 입안을 지배하는 지독한 마늘 냄새 때문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양치질을 박박해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이 마늘 냄새를 잡는데 이것 한 조각이 특효약이라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들어있는 페놀 성분과 산화효소가 마늘의 황화합물을 가둬서 냄새를 싹 소멸시켜준다는데요. 아삭아삭한 식감의 이 대표적인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바나나, 2번 참외, 3번 사과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얼른 정답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한 분께 오늘은 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더 오즈몬즈의 먼 배드 땡땡. 제목에 이 과일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후렴에 이 과일이 자주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더 오즈먼즈의 원 배드 땡땡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삼겹살에 구운 마늘, 알리오 올리오, 마늘 바게트.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만 먹고 나면 반나절 넘게 입안을 지배하는 지독한 마늘 냄새 때문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양치질을 박박해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이 마늘 냄새. 마늘 냄새를 잡는데 이것 한 조각이 특효약이라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에 들어있는 페놀 성분, 산화요소가 마늘의 황화합물을 가둬서 냄새를 싹 소멸시켜준다고 합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의 이 대표적인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바나나, 2번 참외, 3번 사과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한 분께 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힌트송의 후렴에 계속 이 단어, 이 과일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좀 캐치를 하셨나요? 예, 원배드 땡땡 노래를 듣고 오셨고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힌트송을 들으시면은 아마 더 쉽게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 텐데요. 김동률 씨의 곡이죠. 황금 가면이라는 곡을 힌트송으로 준비했거든요. 제가 이 곡을 왜 들고 왔느냐. 이런 말이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 이것은 황금 이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침에 막 부지런히 그리고 뭐 바쁘게 등교 준비를 할 때 어머니가 보통은 이것을 입에 막 넣어주시곤 하죠. 이거 하나 먹고 가 하면서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든 입에 넣어주시곤 합니다. 어머니의 또 사랑과도 같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1번 바나나, 2번 참외, 3번 사과. 자, 얼른 보내주시죠. 느낌 오시죠? 김동률 씨의 황금 가면 띄워드리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률의 황금 가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3번 사과였습니다. 이 마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사과 한 조각이 아주 특효약이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늘 섭취를 하기 전 또는 후에 사과를 먹으면 탈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마늘을 먹기 전에도 이게 된다고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마늘 냄새가 일단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마늘 속의 황화합물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장에서 소화가 된 뒤에 혈류로 흡수돼 폐를 통해 호흡으로 다시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가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마늘에 들어있는 알릴메틸설파이드 등 이 휘발성 화합물은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냄새를 남긴다고 합니다. 이 베링거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마늘 섭취 전 후에 사과를 섭취하면 사과 속의 천연페놀 화합물과 이 효소가 마늘 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 황화합물과 반응해서 냄새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늘 거의 뭐 요 정보가 발음 테스트 같네요. 예, 황화물 그리고 휘발성 뭐 이런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산화 효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참 든든한 친구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리고 이 아삭한 식감도 입냄새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 미국의 치과의사이자 이 샌딥 사차르 박사가 역사적으로 사과는 현대 구강관리 제품이 보급되기 전에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이 돼서 천연칫솔로 불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과처럼 이 수분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은 씹는 과정에서 침 분비를 늘리는데요. 이 침은 입속 세균과 냄새 물질을 또 씻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천연칫솔이다 이런 명칭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정답은 3번 사과였는데요. 자, 오늘 또 많이들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3024번님 사과요. 지금 점심 먹고 양치했는데 사과 먹고 싶어요. 보내주셨거든요. 사과는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양치하고 먹으면 그거는 이제 사실 약간 고통이거든요. 점심 먹고 하필 또 이 런치 퀴즈에 사과가 나와서 아쉽고 또 그리고 1043번님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죠. 또 그리고 2305번님도 사과 먹고 오늘도 하루 힘차게 시작했는데 배고프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네요.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과일만으로 이렇게 식사를 대용으로 먹기에는 너무 배가 고프긴 한데 좀 많이들 챙겨 드시죠?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텐션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좀 예민해지고 그리고 평상시에 잘 받아주던 장난

도 못 받아주는 게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밥 잘 챙겨 드시고요. 또 그리고 1419번님 아침에 꼭 먹고 있습니다. 또 3514번님은 후디 못생겼어요 하셨고 그 뒤에 죄송해요 사과할게요 하시면서 또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아재 개그력 참 많이

0: 6번님, 7865번님, 또 2904번님, 5179번님도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사과 먹으면 안 돼요. 백설공주라서요. 사과 먹으면 죽는데요.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아재 개그 보안관 하는 시간이 아닌데, 예, 다들 아재 개그 던져주시네요. 당황스럽습니다. 5201번님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정답은 사과요 라고 과수원집 딸이 말했습니다 하셨는데, 이야 부럽습니다. 예, 아침마다 사과 많이들 드시겠어요. 예,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부모님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치킨집을 하시는 부모님이셨다면 그 친구는 치킨을 안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5201번님께서는 혹시 과일을 그러면 안 좋아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과수원집 따님. 또 그리고 2811번님, 0823번님도 3번 사과. 푸짐한 선물 받아보고 싶네요. 주실 거죠? 하시면서. 어우, 또 오랜만에 문자 보내주셨고, 7097번님도 처음 보내주셨네요. 애플. 그리고 5205번님, 2547번님, 3385번님도 사과 보내주시면서, 강릉 날씨는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아버님 기일이라 준비 중인데요. 저는 전 담당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또 가게 오픈 준비합니다. 하루가 바쁘네요.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바쁘시네요. 거의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셨겠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가게 오픈 준비. 몸 관리 잘하시고요.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또 그리고 3650번님. 아침에 사과 하나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마늘 냄새도 잡아준다니 멋진 과일이네요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연인 관계에서 뭐 장기 연애한 커플들은 괜찮지만 괜찮아 하고 또 그렇지만 초기 연애 초기에 이렇게 식사 중에 삼겹살을 먹는데 야, 이때는 또 이제 마늘이나 양파가 너무 손이 가지만 참아야 되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 사과를 요 퀴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과 한 조각이면 된다. 그리고 그 마늘 섭취 전에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신기한데 전에 사과를 잔뜩 먹고 가세요. 예, 그러면은 또 이제 여자친구분 혹은 남자친구한테 예, 아주 이쁨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7488번님, 7811번님, 5313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정답 사과 맞춰주셨는데요. 또 당첨자 한 분 선정해뒀습니다. 이 푸짐한 선물의 주인공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넘어.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 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0: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멀저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8: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9: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9: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뭐.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0: 재밌고 유익한 상식 퀴즈를 풀고 상품을 사냥하는 시간, 퀴즈 헌터. 정오의 희망국 수요일 코너 퀴즈 헌터 시간입니다. 퀴즈 헌터 출제자죠. 강현 리포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5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또 오늘 또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제가 이때쯤에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1: 뭘까요?
0: 네, 이제 정말 거의 뭐 상반기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아. 예, 2026년 본인의 버킷리스트가 참 많다. 나는 꿈 많은 소녀이다라고 또 이제 호언장담하셨던 강현 그렇죠. 리포터인데 어떻게 좀 잘 계획은 수행되고 있나요? 뭐로 시작되는 거면 뭐 안 하고 있다는 거지?
1: 아니요. 근데 네. 전보다 나아졌어요.
0: 전보다 나아졌다?
1: 공부를
0: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뭐 병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네.
1: 공부라는 거를 합니다.
0: 그래요?
1: 그럼요.
0: 지금이 또 이제 강현 리포터가 대학생 이제 마지막 학기라고 또 알고 있는데
1: 그렇죠. 대학교 마지막 학기여가지고 영어 학원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땄고 그것도 취득을 했고
0: 취득하셨구나.
1: 또 공부를 하고 있고 최근 자소서를 두 개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0: 이야 소위 갓생을 이제 살고 계시네요.
1: 갓생까지는 아니지만 네. 갓생을 위해 네. 가곤 있어요.
0: 그래요?
1: 근데 이게 제가 할수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일단 두 개 지원한 거 두 개 다 떨어졌거든요.
0: 아, 두 개 다 탈락.
1: 탈락 네네. 했습니다. 근데 또 세 번째 될 수도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앞으로 소위 요즘에는

0: 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난사한다고 해요.
1: 아, 뭐 이렇게 자소서를 난사한다?
0: 그냥 막 한, 막한 번에 막 20개씩 넣은 다음에
1: 오, 네.
0: 내가 어딜 썼는지조차 까먹는 권법이다.
1: 아, 그래서 연락 오는데 잠깐만요.
0: 내가 왜
1: 어디지?
0: 썼어?
1: 네 이걸 썼다고?
0: 막 이게 되네? 약간
1: 네.
0: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대요.
1: 좋다.
0: 이제 취업을 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 네.
0: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1: 그렇구나.
0: 해보겠다.
1: 요즘에는 그러면 좀 채용 공고는 많긴 한가요? 요즘에?
0: 아니요, 근데 생각보다 그 대기업들은 좀 뜨거든요.
1: 네.
0: 아, 근데 이제 좀 무서워요.
1: 왜요?
0: 일단 넣기가.
1: 아, 왜요? 난사하면 되지.
0: 아, 그렇긴 한데
1: 네.
0: 살짝 그 사람 심리가 있잖아요. 뭔가 될것 같은데
1: 아,
0: 넣어보고
1: 될까?
0: 싶은.
1: 아, 막 괜히 기대하게 되고.
0: 기대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데 위주 이렇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1: 네.
0: 쉽진 않다.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씨가 어떤 것을 이렇게 제출할 때 기대를 한다. 사람은 사실 기대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0: 너무 기대하죠.
1: 상처 덜 받은 거예요.
0: 아,
1: 더 떨어져야 됩니다.
0: 더 떨어져야
1: 더
0: 돼요?
1: 난사하세요. 예.
0: 아, 진짜.
1: 기대가 거의 0에 수렴할 때 그때 붙는다고들 하잖아요.
0: 저는 근데 진짜 매번, 아나운서도 그렇고, 매번 진짜 늘 기대했거든요?
1: 아, 매번
0: 왜냐면,
1: 기다렸어요?
0: 네, 아나운서는 포트폴리오를 찍잖아요.
1: 사진이나 뭐 그런 거 찍죠?
0: 그쵸. 그런 영상을 찍는데,
1: 네.
0: 그 보면 항상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것 같은
1: 야,
0: 거예요.
1: 뭐 돌짝 나왔다. 예.
0: 네, 그리고 나서 그걸 떨어지고, 한 2주 뒤에 보잖아요?
1: 네.
0: 나였어도 나안 뽑는다.
1: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죠.
0: 그쵸.
1: 근데 이게 참 그런
0: 왜
1: 것 같아요. 2주
0: 그럴까요?
1: 안에 실력이 는 겁니다.
0: 아,
1: 저는 그렇게
0: 그래요?
1: 생각해요. 예. 이게 은근 그 말하는 게안 좋은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다가도 한 이틀 혹은 뭐 일주일 지났는데 그때부터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2주 사이에 저는 충분히 늘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기대가 너무 컸고
0: 그쵸.
1: 예, 귀가 좀 얇았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야, 현아 이거 걸작이다
0: 야, 이거
1: 이번에.
0: 너무
1: 너
0: 괜찮다.
1: 이번에 무조건이다.
0: 아, 이거
1: 네.
0: 장난 아닌데? 아,
1: 그니까요.
0: 진짜 그런 거 들으면 또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죠.
1: 맞아요. 그래서 옆에 그런 사람들 그때는 연락 좀 끊어야 돼요.
0: 아, 잠깐 이렇게 차단.
1: 잠깐이라도
0: 아.
1: 나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들. 7811번님, 오, 5월의 퀸, 메이퀸, 강현 리포터 반가워요. 또 보내주셨고, 2904번님도 오늘 후디 현님 놀리기 실패라고 하시면서.
0: 제가 또뭐 갓생처럼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1: 네.
0: 그래도 전보다 나아진 거는 맞으니까요. 그래서
1: 그쵸.
0: 뭐 네, 그래도 앞으로 더좀더 이제 못 놀리시게
1: 네.
0: 잘해보겠습니다.
1: 아니, 제가 놀리는 게 아니라,
0: 아.
1: 그죠. 또 그리고 7269번님도 강현 리포터님 완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순서 부탁드릴게요. 보내주셨는데요. 강현 리포터의 이런 시사 상식 퀴즈 재밌습니다. 또 그리고 나름의 상식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수요일 코너 퀴즈 헌터 첫 번째 문제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0: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의 권위와 화려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직접 귀족들 앞에서 이것을 연습해서 보여줄 만큼 열정이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취미로 이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0: 탭댄스,
1: 2번,
0: 발레,
1: 3번.
0: 리듬 체조입니다.
1: 자, 루이 14세가 본인의 화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했군요. 자, 일단 어려운데 문제 다시 한 번만 주시죠.
0: 네, 루이 14세는 자신의 권위와 화려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직접 귀족들 앞에서 이것을 연습해서 보여줄 만큼 열정도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취미로 이것을 배우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1번,
0: 탭댄스,
1: 2번,
0: 발레,
1: 3번.
0: 리듬 체조입니다.
1: 자, 정답 아시는 청취자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힌트가 좀 필요합니다.
0: 만약에 정의 애청자시라면
1: 네.
0: 이 힌트 들으시면 알것 같은데 제가 작년은 아니고 올해 초부터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취미로 이걸 하겠다.
1: 이걸 하겠다.
0: 이걸 한번 배워보겠다.
1: 저도 모르겠는데요.
0: 아, 너무 많았나요, 제가?
1: 저 있었어요.
0: 아, 제가 생각해봤는데 있었어요. 네,
1: 저 있었죠.
0: 같이

0: 방송했었어요.
1: 제가 마이크를 올려드렸을 텐데.
0: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1: 잠깐만요.
0: 제가 막 이거 막 옷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네. 그랬거든요.
1: 아, 애청자시라면 정말 찐 애청자시라면 강일 리포터의 이런 취미 기억하실 그쵸. 수도 있습니다.
0: 근데 아직까진 하지 않았고
1: 아직까지도 못했다.
0: 네, 근데 요즘에 이걸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자분들 중에
1: 저도 최근에 들은 게 이거랑 그리고 필라테스랑 섞어서 같이 배운다 하시더라고요.
0: 오, 그래요?
1: 섞어서 같이 배워서 명칭도 따로 이렇게 막 그 혼합돼서 신조어처럼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0: 그거 이따가 알려주세요. 저 초면이에요.
1: 아, 처음 들어보세요?
0: 네. 오. 이게 근데 진짜 요즘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체형 교정에도 도움이 되고 아주 이걸로 또 공연도 하시더라고요. 사비로.
1: 아, 그래요?
0: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 학원에서.
1: 일단은 뭐 그렇게 힌트 주시면
0: 그쵸?
1: 탭댄스도 될 것 같고 발레도 되고 리듬체도 되니까 일단 어려운데
0: 힌트송 좋습니다. 있죠. 오늘의 힌트송은요. 우주소녀의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1: 우주소녀의 호두까기 인형.
0: 이 되게 이 분야에서 참 유명한 곡이죠.
1: 좋습니다.
0: 저 자, 크리스마스에 공연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1: 호두까기 인형 네. 힌트송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얼른 보내주시죠. 당첨자 한 분께 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힌트송 우주소녀의 호두까기 인형 듣고 오셨습니다. 자, 퀴즈헌터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2번 발레였습니다. 발레.

0: 발레, 루이 14세가 야 발레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군요.
1: 네, 루이 14세가 실제로 15살의 나이로 밤의 발레라는 작품에서 태양신으로 직접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이게 그냥 출연한 게 아니라요. 태양신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위대함을 귀족들 앞에서 발레 공연으로 보여줌으로써 약간 세뇌 아닌 세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작품들에 출연을 많이 했대요.
0: 조금은 이렇게 신,
1: 그쵸? 그런 역할로.
0: 존재. 그런 역할로
1: 왕, 신 이런 거 그랬다고 합니다.
0: 발레, 정답은 발레였는데요. 강을 리포터가 작년에 그런 말을 했던 게 살짝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발레를 한번 해보고 싶다.
1: 그렇죠.
0: 근데 왜 지금까지도 안 하고 계셨어요?
1: 제가 살짝 발레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0: 아, 발라우마 있으세요?
1: 아, 발라우마.
0: 네, 발라우마.
1: 좋다.
0: 네.
1: 발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한번 제가 진짜 체형 교정을 해보고자 발레를 딱 배우러 갔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막 네. 음악도 좋고. 근데 이제 다 배우고 나니까 시간이 한 15분쯤 남았을 때였나?
0: 네.
1: 일렬로 이렇게 줄을 세우시더라고요.
0: 왜요?
1: 자, 한 명씩 해볼게요. 오늘
0: 어이구,
1: 배운 거.
0: 한 명씩 그 노래에 맞춰서?
1: 네. 와, 자, 그때부터 제가 발라우마가 확 나오면서
0: 네.
1: 와,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0: MBTI 이거는... 아이분들 어떻게 해요?
1: 근데 진짜 다들 네. 너무 막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막 제 차례가 다가오고.
0: 네.
1: 그래서 와, 저는 이건 안 될 것 같다 하고 딱 저 용기 있게 두 번 나가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잠수 탔습니다.
0: 근데 두 번 다 마지막에 나와서 자, 한 명씩 해볼게요 라고 하셨나요?
1: 네.
0: 아이고, 그러면은 100%네.
1: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오늘 배운 걸 해보라고 하시는데 와, 그때만큼 떨렸던 적이 없어요.
0: 몇 명이 좀 보고 계신데요?
1: 한 6명 정도?
0: 에이, 얼마 안 되는데?
1: 아, 이게
0: 네.
1: 못하는 걸 시키면 이제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 한다니까요.
0: 그래서 발라우마가
1: 생겨서
0: 네.
1: 그냥 마음만 먹고 쉽사리 가지는 못하고 있다.
0: 아, 이게 그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시킬 때 근데 해야 될 때가 식은땀이 쭉 흐르긴 해요, 사실.
1: 특히 또 내가 자신 없는 거를 시킬 때면 아, 그때만큼 곤란한 게 없죠.
0: 근데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한 번쯤은 이런 무대에 놓이게 하잖아요. 상황 자체가. 뭐 한번 보여주세요나 또 그 지망생 시절 보내서 아시겠지만 그런 일종의 테스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아카데미나 학원 다니면.
1: 무조건 있죠. 그 장기자랑 같은 거.
0: 장기자랑처럼. 예.
1: 저는
0: 어떻게 하셨어요?
1: 와, 그때도 앞이 조금 안 보였어요.
0: 그때는 뭐 한 30명, 40명 있으니까 그 앞에서 하는데.
1: 전 진짜 앞이 좀 안 보였고
0: 네.
1: 저 그 제가 다닌 학원에는 네. 그 한 번 이렇게 테스트를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런 게 있죠.
1: 그 테스트를 하는데 와, 제가 그 시절 굉장히 유행하는 장기자랑을 준비했는데
0: 뭐 하셨어요? 개인기 해야 되는데 뭐
1: 개인기
0: 하셨어요?
1: 개인기 했죠.
0: 네.
1: 그때는 그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 고양이가 와. 걸어다닙니다. 그게 굉장히 유행하던 때였거든요.
0: 한 2년 전? 예.
1: 그걸 이제 세 가지 버전, 두 가지 버전인가로
0: 지금
1: 준비.
0: 살짝 보여주세요. 그러면.
1: 아, 저 지금 다시 발라우마가 올라올라 그래요.
0: 숨이 턱 막혀버리네.
1: 갑자기 발라우마가 확 올라올라 그러는데.
0: 방송 드라마에서 박라우마로
1: 박라우마로 바뀔 것 같은데.
0: 어떻게 하셨는데요?
1: 그때 하나는 뭐 아나운서 버전 했었던 것 같고
0: 아.
1: 하나는 그냥
0: 그래요?
1: 했던 것 같은데 그 똑같이
0: 네.
1: 제 앞에 세 분이 하신 거예요.
0: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유행했구나.
1: 유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 번을 보셨으니까 굉장히 네. 지루한 타이밍이었고 그때 진짜 좀 힘들었죠.
0: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뭐 했냐면은 제가 역대급으로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개인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개 짖는 소리를 보여드리겠다 라고 해서 그냥 개가 아니라 시골개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개를 보여드렸어요. 멍멍멍 멍멍멍 멍멍멍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시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하니까
1: 거짓말하지 마세요.
0: 정말로요. 그래서 나가라. 예, 그만하세요 라고 해서 퇴장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막 개인기 연습을 했던 게 예,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1: 아, 지금 순간 예. 웃음이 안 멈춰서.
0: 아, 그래요?
1: 아, 나 당황했네. 시골께에서 터졌어요.
0: 다음에 시골께 한번 써보시고.
1: 네.
0: 자, 많은 분들께서도 정답 2번 발레 맞춰주셨거든요. 5313번님, 또 그리고 3461번님도 루이 14세 사진을 보면요. 발레복 입고 있는 게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또 이런 깨알 정보도 주셨네요. 또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0717번님 정답 발레어 하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사연 보내봅니다. 지금 아들

0: 딸내미 학교 데리러 가는 길에 보내본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또 고난의 시작이네요. 후, 날씨가 딱 비가 올 느낌이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1: 네.
0: 근데 이런 날 또 어머니가 또 데리러 가시면 아들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을 텐데.
1: 이런 게 근데 참 신기하게도 특별한 뭐 여행 경험이나 그런 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저도 한 8살 때 그냥 갑자기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학교로 데리러 왔을 때 그때 그런 게 또 기억이 남더라고요. 이상하게.
0: 저도 그래요.
1: 네, 그죠.
0: 특히 막 비 오는 날 갑자기 이제 쫙 부모님들 계시는데 저기 우리 맞아. 엄마가 있다. 이런 거 좀 기억이 남죠.
1: 이상하게 그런 그 평상시 같은 일상과도 같은 날이 기억이 남을 때가 있는데 아들에게 그런 추억 안겨주신다 생각하시고 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9381번님 후디가 강연 리포터를 놀리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하셨는데요. 그래서 강연 리포터는 뭐 그런 성대모사나 개인기 있나요? 개인기 나온 얘기 나온 김에
0: 성대모사?
1: 뭐 있어요?
0: 성대모사는 진짜 네. 없는데
1: 네.
0: 어떡하죠? 전 진짜 저는 학교에서만 통하는 네. 성대모사거든요.
1: 학교에서 뭐 하시는데요?
0: 저희 그 회계학과 네. 교수님 성대모사를
1: 그거 보여주세요.
0: 진짜요?
1: 네.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런 주문 받았던 적이 있어요.
0: 아무도 모르는
1: 아무도
0: 해도.
1: 모르는 뭐 저희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할아버지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라고 해서 뭐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고
0: 한번 네. 해볼게요.
1: 네. 회계학 교수님이라고요?
0: 저희 학과 이제 회계학과 교수님의 네. 성대모사를 제가 친구들한테 하면 그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 빵빵 터져요?
0: 빵빵 터졌어요 그때는.
1: 좋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0: 예 회계 원리가 오늘은 참 쉽죠. 지난주에도 했는데 아마 다 기억할 거라고 믿어요.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그냥 강현 리포터 아니에요? 강현 리포터? 감기 아니, 걸렸을 때?
0: 그때는 예. 되게 좋았는데 지금 약간 카메라 테스트 온 것 마냥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거든요.
1: 근데 확실히 강현 리포터가 끼가 많으세요. 네, 정말로. 성대모사도 유능하고.
0: 어우, 손이 떨리네요, 이거.
1: 제가 종종 이렇게 네. 개인기를 개발을 제가 시켜드릴게요. 저는 은근 꽤 있어서.
0: 감사합니다. 오늘 네. 담력 체험 급이었어요.
1: 0002번님 정답 호두 과자 만들기. 이렇게 좀 요즘에 아재개그 던져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3266번님 6160번님 820번님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2번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요
0: 네, 5179번님 발레하시면서 일단 맞는 발레복이 없어서 슬픈 1인입니다 하셨는데
1: 있을 거예요.
0: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네. 발라우마가 있지만 한번 다녀봤잖아요.
1: 그렇죠.
0: 실제로 발레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 오래되신 분들.
1: 아 그래요? 소위 고인물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죠.
0: 저는 그냥 그런 거 입고 갔어요. 왜 그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네. 레깅스.
1: 그렇죠.
0: 그냥 그런 거에 좀 긴 티. 그런 거 입고 갔는데 만약에 정말 발레복이 걱정이시라면 네. 가면 두 분 정도 풀착장하고 계실 거예요.
1: 그거밖에 안 계시구나.
0: 발레복이 저 깜짝 놀랐는데
1: 은근 안 입으시네요 발레복을?
0: 저는 은근 그게 조금 부끄러웠고요.
1: 그러니까
0: 이 핏이
1: 핏이
0: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아니 이 돈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1: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0: 그래서 생각보다 풀착장 하신 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1: 요건 굉장한 꿀팁입니다. 네. 그 복장 때문에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
0: 편하게
1: 많은데
0: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1: 좋습니다. 슬퍼하지 마시고요. 자 당첨자 한 분 선정했는데요. 또 푸짐한 선물을 받으실 주인공 이분이 선정됐습니다. 당첨자는 346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빌리 엘리어트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많았는데 OST죠. 더 잼의 타운 콜드 말리스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와 강현 리포터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넘어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요즘 닥치 어디
1: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와우 플러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3: 아빠!
4: 엄마!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7: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8: 정오의 희망곡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 문을 열었고요. 또 강현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는데 또 강현 리포터의 개인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3부를 함께하셨는데 2904번님께서 누가 근데 에코넣냐라고 보내주셨거든요.
7: 그러니까요. 에코 저 순간 네. 제 귀에 에코 소리가 들려가지고
8: 갑자기 코인 노래방 느낌 났죠.
7: 아 갑자기 네. 와 여기가 코인 노래방인가?
8: 에코가 있고 없고가 커요 근데. 뭔가 자신감을 줘. 네.
7: 아니었어요.
8: 아 그래요?
7: 약간 살짝 위축이 되면서
8: 오히려 그 발레 했을 때 느낌 났나? 마지막에
7: 발라우마가
8: 신조 생기겠습니다. 그러다가 네. 자 퀴즈헌터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또 만나 보려고 하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7: 돼지고기 부위 중 이름 때문에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는 부위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횡격막 근처에 있는 부위로 예전에는 질기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지 않았지만 씹는 맛이 알려지면서 인기 메뉴가 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가로막살 또는 가로살이라고 불리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8: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7: 항정살
8: 2번
7: 갈매기살
8: 3번
7: 가브리살
8: 자, 이게 약간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문제 다시 한번 주시죠.
7: 돼지고기 부위 중 이름 때문에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는 부위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횡격막 근처에 있는 부위로 예전에는 질기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았지만 씹는 맛이 인기가 많지 않았지만 씹는 맛이 알려지면서 인기 메뉴가 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가로막살 또는 가로살이라고 불리던 이 부위는 무엇일까요?
8: 이 부위는 무엇일까요? 1번
7: 항정살
8: 2번
7: 갈매기살

0: 3번
1: 가브리살입니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이번에도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힌트 있을까요? 원래는 가로막살, 가로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데.
1: 힌트송으로,
0: 힌트송으로
1: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힌트송.
1: 네, 두 번째 힌트송은요. 하하와 스컬의 부산 바캉스인데요.
0: 부산 바캉스.
1: 부산하면 또 네. 이게 유명하죠.
0: 아, 부산하면 또 요게 유명하다.
1: 그렇죠. 요게 좀 유명하죠.
0: 아.
1: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네. 그 소리까지 알려드리면 너무 셀 것 같은데.
0: 너무 세요. 그렇게는 그쵸? 이제 하지 마시고.
1: 부산에 가면 네. 아, 유명합니다.
0: 느낌 옵니다. 1번 항정살, 2번 갈매기살, 3번 가브리살이고요. 자, 이번에도 당첨자 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송 스컬 앤 하하 부산 바캉스. 오늘

0: 스콜 앤 하하 부산 바캉스 듣고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2번 갈매기살이었습니다.
0: 야, 이 갈매기살 사실 이 부위 중에 이 이름 때문에 조금은 궁금한 부위기도 하거든요. 갈매기살.
1: 이게 횡경막의 순 우리말 표현인 가로막살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미사가 붙어서 가로막이살 이렇게 불리다가 사람들 막 입에 오르륵 내리락 하다가 갈매기살, 갈매기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0: 가로매기, 가로매기, 가로매기, 갈매기, 갈매기.
1: 네. 그렇게 됐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갈매기살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는 삼겹살 집에 갈매기 고기를
0: 갑자기 대뜸
1: 그러니까 왜 갈매기 고기를 팔지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점.
0: 드셔보셨어요 갈매기살?
1: 먹어봤겠죠.
0: 먹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또 먹자랄이시기 때문에.
1: 그렇죠. 근데 제가 의외로 삼겹살이랑 목살은 구분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뭐 기타 항정살 이런 것부터는 누가 이렇게 줘도 그냥 돼지고기구나 하고 먹어요.
0: 그 부위별로는 또 이제 디테일하게는
1: 전혀 모르고
0: 모르시고.
1: 네. 근데 그냥 맛있다. 돼지고기다 하고 먹어요.
0: 근데 강연 리포터가 고기를 먹었다라고 한 적이 은근 없는 것 같은데요. 항상 무슨 탕, 뭐 마라탕.
1: 허거 이런
0: 허거
1: 거.
0: 허거 뭐 이런 것만 드시니까.
1: 고기를 먹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기억에 잘 남는 편이에요.
0: 뭐 탕이나,
1: 탕이나 이런 거.
0: 이런 거.
1: 근데 저는 진짜 고기 중에서도 원픽이 있거든요.
0: 뭐예요?
1: 이 고기가 최고다.
0: 네.
1: 냉동 삼겹살을 제일 좋아합니다.
0: 아, 줄여서 냉삼.
1: 냉삼.
0: 그 얇게 그냥
1: 얼렸다가 이렇게 먹는 거.
0: 네.
1: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도 갈매기살도 언젠가 먹어봤을 거예요.
0: 삼겹살도 근데 그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취향이 좀 다르잖아요. 좀 두꺼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현 씨처럼 냉삼, 얇은 거. 그럼 얇은 게 좋으신 거죠?
1: 얇은 게 저는 진짜 맛있어요.
0: 아, 그래요?
1: 두꺼운 밭인가요?
0: 저는 무조건 두꺼운 거.
1: 엄청 두껍게?
0: 아, 뭐 그 정도까지는
1: 아니고. 그 정도까지 않고.
0: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평균적인? 근데 저는 얇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1: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탕 같은 거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런 거 특징이 소스 맛이 강하거든요.
0: 네.
1: 근데 얇은 삼겹살도 파채 같은 거나 쌈장을 찍어 먹으면 고기 맛보다 그런 양념 맛이 좀 세요.
0: 아, 그럴 수 있겠다.
1: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뭔가 그런 양념, 짠맛을 좋아해가지고 아마 호불호가 그쪽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0: 아, 양념이나 소스 좋아하시니까.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아마 갈매기살도 드셔보셨을 거예요.
1: 분명히 먹어봤을 겁니다.
0: 맞습니다. 또 1472번님 현 씨하고 비슷한 생각하셨네요. 어렸을 때 갈매기도 먹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셨고 0778번님, 5179번님 또 그리고 4444번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3430번님 정답 갈매기살 하시면서 부산 가서 차 안에 부산 바캉스 크게 틀고 신나게 여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와우, 신난다 하셨는데 부산 너무 가고 싶어요.
0: 부산 이제 여름에 보통은 많이들 가시죠. 또
1: 제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0: 네.
1: 한 2주 뒤쯤?
0: 얼마 안 남았는데?
1: 네, 2주 뒤쯤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0: 친구들이랑
1: 친구 한 명이랑
0: 이제
1: 사직구장을 한번 가보려고.
0: 또 야구 좋아하시니까.
1: 네,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9099번님 정답요 3번 가브리살입니다 하시면서 갈매기살이었어요.
0: 네, 뭐라 보내주셨는데?
1: 가브리살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0: 가브리살.
1: 근데 여기서 또 의외로 제가 막 부산 고향 아인교. 그럼 갈매기살 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0: 부산 아인교 정답은 가브리살.
1: 또 저녁 메뉴는 가브리살 좋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0: 이 정도면은 저녁에 가브리살 무조건 드셔야 돼요.
1: 네, 또 부산에도 가브리살도 유명한가 봐요.
0: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0125번님, 1264번님, 1043번님, 3138번님도 갈매기살 맞춰주시면서 점심 먹어서 식곤증 오는데 퀴즈 맞춰봐요 하셨거든요. 강은 리포터도 그렇고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요즘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1: 저희가 지금 최근 3주간 여기 들어오면 스트레칭부터 하고 시작하잖아요.
0: 네.
1: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으로 넘어가서 습하고 더워가지고 그런 것 같거든요.
0: 아, 환절기라서.
1: 환절기처럼 그런 게 아닐까.
0: 맞아요.
1: 싶습니다.
0: 많이 좀 피곤한데 이런 좀 식곤증 뭐 충곤증 이런 것들을 날려보내는 본인만의 팁 같은 게 있나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자버릴 것 같긴 한데
1: 전혀 없긴 한데 네. 제가 이게 오프닝 때 살짝 피곤했거든요.
0: 네.
1: 근데 1번 문제가 끝나갈 때쯤에는 네. 체력이 완벽히 회복이세요.
0: 왜 그런지 아세요?
1: 왜일까요?
0: 개인기에서 그래요.
1: 아.
0: 그때 심장이 확 올라온 거죠, 이제.
1: 이게 확 도파민이 싹 이렇게 됐구나.
0: 봐봐요, 본인도 모르게 개인기 좋아한다니까.
1: 이거 거의 루이 14세 네. 아니세요? 이거 거의 세뇌하듯.

0: 네, 이렇게?
1: 맞아요. 아. 제가 태양신입니다. 6948번님. 갈매기살. 지난주에 춘천에서 공부하는 아들 밥 사주러 갔는데 아들이 알려줬어요. 횡격막이 갈매기살이라고. 야, 이게 쉽지가 않은 사실이 지식인데.
0: 근데 생각보다 네. 정의 시청자분, 그 애청자분들이랑 네. 가족분들의 상식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1: 저희의 다섯 배.
0: 그러니까요. 네. 전 항상 문제 낼 때 알게 되는데 네. 미리 알고 막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배웁니다.
1: 맞아요. 저희는 퀴즈를 내면서 배우는 입장이라는 게 웃기긴 한데 자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또 맞춰주신 517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6948번님 의대생입니다.
0: 아니 야. 그러면
1: 그렇죠. 이렇게 또 한번 싹 넣어주셔야죠.
0: 그렇죠. 예. 멋있는데요.
1: 멋있네요.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17세기 유럽으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시죠.
0: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남성 귀족들의 미의 기준은 근육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당시 남성들은 특정 신체 부위의 근육을 강조하고자 실크 소재의 이것을 즐겨 착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실크보다는 나일론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0: 스카프,
1: 2번
0: 스타킹,
1: 3번
0: 양말입니다.
1: 자... 이게 뭘까요? 일단은 전혀 모르겠는데 문제만 다시 한번 주시죠.
0: 17세기 유럽에서는 남성 귀족들의 미의 기준은 근육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당시 남성들은 특정 신체 부위의 근육을 강조하고자 실크 소재의 이것을 즐겨 착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실크보다는 나일론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1번
0: 스카프,
1: 2번
0: 스타킹,
1: 3번
0: 양말입니다.
1: 제가 왜 웃었냐면 0002번님 문제 나가기도 전에 제가 17세기 유럽으로 갑니다 하고 빠밤 나갔잖아요. 정답 흑사병.
0: 흑사병. 거기에 없었어요.
1: 네, 확실히 이렇게 중세로 가면은 네. 그냥 청취자분들이 흑사병으로 가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확률 높거든요.
0: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1: 아예 다른 문제인데.
0: 그러니까요.
1: 굉장히 섬뜩한 또 이렇게 병을 또 하나 보내주셨어요. 자, 1번 스카프, 2번 스타킹, 3번 양말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이 남성 귀족들 미의 기준이 근육이었구나.
0: 네.
1: 자, 힌트 좀 주시죠.
0: 저도 참 이거를 즐겨 착용하는데요. 요즘엔 좀 더워서 많이들 착용 안 하는 것 같고요.
1: 네.
0: 색깔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1: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엔 더워서 착용을 안 한다.
0: 네. 근데 저는 좀 되게 즐겨서 착용했어요. 특히 겨울에.
1: 겨울에?
0: 추울 때.
1: 셋 다 공통된 힌트 같은데.
0: 오.
1: 제가 너무 잘 모르나요?
0: 저 그런 것 같은데 색깔이 네. 세 개가 있거든요. 살색도 있고.
1: 세 개가 있다.
0: 커피색도 있고. 네. 검은색도 있고.
1: 이제 느낌 옵니다.
0: 네.
1: 예. 좋습니다. 자, 문자샵 1533으로 보내 주시죠. 힌트송도 하나 주시죠.
0: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송은요. AOA의 짧은 치마입니다.
1: 짧은 치마.
0: 필요하죠.
1: 네, 확실히 알겠네요.
0: 네.
1: 자, 얼른 보내주시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1: 아직 한 번 남았다.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2: Well, well, well.
13: 슬림웨이.
12: Well, well.
13: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4: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5: 정우의 희망곡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퀴즈헌터 마지막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6: 정답은요, 2번 스타킹이었습니다.
15: 스타킹. 17세기 유럽에서 남성 귀족들 스타킹을 착용했어요?
16: 주로 이 흰색 스타킹을 착용했는데요.
15: 네.
16: 진짜 자신이 있던 분들은 그냥 흰색 스타킹을 신어서 근육을 강조하는 용도로만 썼고요.
15: 흰색이요?
16: 네.
15: 네.
16: 그래서 좀 사실 좀 모두가 근육이 네. 그럴 수 없잖아요.
15: 그렇죠. 타고나는 게 있으니까.
16: 스타킹을 신고
15: 네.
16: 그 안에 천 같은 걸 넣어서
15: 덧대는 느낌으로.
16: 그렇죠. 약간
15: 더 튀어나오게.
16: 네. 그렇게 근육처럼 보이게 했다고 합니다.
15: 어, 약간은 하체가 이때는 좀 더 중요시 여겨졌나 보다.
16: 네, 그 튼튼한 종아리가 미의 기준이었다고 해요.
15: 그래요?
16: 네.
15: 종아리가?
16: 네. 종아리 근육이.
15: 카프가?
16: 그렇죠.
15: 요즘에는 근데 그 미의 기준이 뭐 남성분들 운동하시는 거 보면은 종아리는 잘 안 하시거든요.
16: 이 어깨 쪽에
15: 어깨, 그렇죠. 예.
16: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15: 어깨랑 등을
16: 등도
15: 많이
16: 해요?
15: 하시죠.
16: 예.

0: 등을 많이 하세요?
1: 등은 하면 이렇게
0: 네.
1: 뒤쪽이 멋있는 건가요?
0: 등을 해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소위 틀 자체가 커진다라고도 하는데, 야, 이게 17세기에서는 종아리였다면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은.
1: 지금 거의 올라올 때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0: 끝까지 올라왔죠, 사실.
1: 언제 또 내려갈지
0: 맞아요.
1: 모르겠습니다.
0: 맞아요. 사실 지금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슬슬. 왜냐면 하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가지고 스쿼트를 거의 뭐 맨날 밥 먹듯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정답은 2번 스타킹이었는데요. 문자 좀 소개해드리죠.
1: 네, 0001번님 정답 스타킹 하시면서 교복 입을 때 많이 입었어요. 지금은 아줌마가 되어 줄곧 바지만 입네요. 간만에 스타킹 입어보렵니다 하셨습니다. 그쵸. 스타킹 간만에 입으시면 또 설레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러니까요.
1: 4651번님께서도 정답 스타킹 하시면서 치마를 안 입으니 입을 스타킹이 없네요. 바지 팔아서요. 20대에는 미니스커트 입었었는데 해주셨어요.
0: 0416번님도 스타킹 예전에는 많이 신었는데 또 하시면서
1: 네, 또 3024번님 스타킹요. 치마 입어본 지가 결혼하고는 안 입은 것 같아요. 소싯적에는 예쁜 딸이 자랑하느라 치마만 입었는데.
0: 다들 이제 옛 추억 회상하시면서.
1: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도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제가 또 아주 핫템을 찾았거든요.
0: 뭡니까?
1: 제가 지금 다리 쪽에 살짝 그 종아리에 근육이 조금 있는데
0: 네.
1: 이걸 좀 보완해주는
0: 네.
1: 그런 보정해주는 스타킹이 있더라고요.
0: 아,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나오는구나.
1: 네, 약간 착시 스타킹?
0: 착시.
1: 네.
0: 네.
1: 그런 걸 신으니까 좀 자신감이 생겨요.
0: 아, 그 정말로 그게 봤을 때도 마음에 들 정도로 착시 효과가 있구나.
1: 있더라고요. 되게 단단하게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0: 네.
1: 좀 다리가 얇아 보이는?
0: 근데 약간 압박돼서 집에 갔을 땐 되게 피로해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나요?
1: 입고 벗을 때
0: 네.
1: 좀 많이 힘듭니다.
0: 조심해요. 알 터져요, 그거. 조심하십시오. 예.
1: 아, 네. 근데 한번 지금 입어보시면
0: 네.
1: 오늘 또 설레게 또 내일부터 날씨 엄청 좋다고 하니까 한번 미니스커트 간만에 입어보시고 또 놀러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0: 네, 좋습니다. 현 씨가 또 이런 꿀템까지 알려줬는데, 자, 당첨자 한분또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1563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1: 오늘도 또 이렇게 날씨가 조금 흐린 와중에
0: 네.
1: 살짝 피곤한 상태로 왔었는데 문제 같이 내고 정답 맞추다 보니까 기분이 또 너무 좋아졌거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제가 재밌는 문제 가지고 또 저도 활력을 좀 가지고 또 돌아가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치즈의 좋아해 흐르고 있고요. 행복한 수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스타킹과 관련된 일화, 뭐 영화나 0980번님, 또 1557번님, 또 2904번님도 알이 터지면 안 돼. 스타킹 관련된 썰들 보내주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불길이 번지는 산 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에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0: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한국 영화의 아이콘이자 세계적인 거장 봉준호 감독님은요. 무명 시절 영화 투자자들을 만나서 수없이 반복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 한번 읽어봐 주세요. 꼭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작품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자존심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죠. 나에 대한 포장 없이 솔직하게 매달려보는 거, 이거야말로 내 진정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 아닐까요? 그래서 말인데 저 안영미 오늘도 만삭의 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듬뿍 받고 싶어요. 숨겨진 응원 말고 오늘도 드러나는 응원 부탁드려요. 5월 27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스포츠 아니면 저 스텝이라도 지나가는 역할이라도 This is me 했는데 연락 오겠지. 감사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빚 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Bet I don't

0: 제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배혜수님께서 통영은 어젯밤부터 계속 비가 오네요. 서울은요? 아니 서울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상암은 지금 그냥 어제 오늘 계속 흐리기만 하네요. 왜? 아니 뭐 뉴스에서는 계속 비 엄청 올 거라고 겁은 엄청 주는데 그냥 계속 흐려요. 아 이게 진짜 뭐로? 있지의 신곡 뭐로 듣고 올게요.

3864번님, 저 복도식 아파트에서 복도 창문 닫고 있는 중인데요. 아, 영미 언니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이어폰 껴야겠어요. Sorry. 왜 뭐가 부끄러운데? 괜찮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노래 잘하는 DJ가 어딨어. 됐어, 이어폰 빨리 빼. 빨리 여기 그 아파트 있는 분들 다 들어야지. 그래야 홍보가 되지. 얼른 빼고 들어요. 아, 6492번님, 부산에서 부동산 운영 중인 김소장 두댕입니다. 아, 지금 두 달째 계약이 한 건도 없어요. 뜬금없지만 집 좀 계약될 수 있도록 기운 좀 불어넣어주세요. 간절한 마음 담아 문자 보내봅니다. 집 팔려라 라고 하셨는데, 아, 저희가 저기 무엇이든 물어볼게 해서 팁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집에서 빵을 구워라, 커피 향이 나게 해라. 아, 이런 거 한번 그 집 내놓으신 분들한테 요 팁을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곤방곤방 나갑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두 대를 들어라. 송민기님, 5개월 만에 군에서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아, 두 대 시작할 때 되니까 집 다 와갑니다. 휴가 끝내주게 즐기겠습니다. 축하드려요. 환영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그러면은 저기 와가지고 어떻게 누구랑 놀기로 해서 친구들이랑 먼저 놀 건가, 가족들과 함께 보낼 건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휴가 이거 쏜살같이 시간 지나가니까요, 알차게,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숙취로 또 시간 다 가니까 어쨌든 알차게 보내길, 몸 건강히 화이팅. 최은주님, 초딩 아들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10분 있다가 친구들이랑 집에 갈 거니까 떡볶이에다 군만두 구워 놓으래요. 나 참. 얼른 머리부터 단정히 묶고 립글로즈부터 발라야겠네요. 아이고, 초딩 아들, 어? 아니, 간도 커. 엄마한테 이렇게 오다만 내리면 되는 거야? 라떼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등짝 스매싱 그냥 맞고 그랬었는데 말이야. 그래도 엄마가 금손이신가 보다. 엄마 믿고 지금 친구들 부른 거잖아요. 아, 웬만하면 친구 잘 안 부르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투어스의 널 따라가.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안영미 영어 프로젝트 100% 내우기 부탁의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앵컬 심을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추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헤이 에블바리 뛰어넘세.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i, 영미.
0: Hi.
1: My name is 난다리. I'm Sam, your age, 영미.
0: Yeah, friend, you, me, friend.
1: Yes, yes, friend.
0: Hey, your name, why 난다리?
1: Joke name.
0: Joke name?
1: Joke, joke.
0: Joke name.
1: Yes.
0: okay. What's your job?
1: Oh, my job is ceramic maker.
0: Oh, ceramic maker?
1: Yes.
0: Oh, you 도자기?
1: Yes,
0: 도자기 artist?
1: Yeah.
0: Wow. Oh, my love. You 데미모어?
1: No.
0: wow. 아니, you 지금 보이스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키링한 맨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좀 calm한 맨이었네요.
1: No. My 주변 friends say interesting man.
0: 아, interesting man.
1: yep.
0: 아, 오케이. 지금 또 타임이 없어가지고 지금 또 빨리 또 퀘스천 해야 되는데 조은주님께서 이 텐션의 도자기 아티스트 오늘 퀴즈 벌써 재밌다라고 하시는데 오케이 그럼 퀘스천 Let's go! 산 이름입니다. 골드 스트롱 마운틴
1: 금
0: 어
1: 박산
0: No. 골드 스트롱 마운틴

0: 마운틴.
1: 금강산.
0: 오카이. 자, 사람 이름이에요. 홀스 이스트 스톤.
1: 홀스?
0: 응, 홀스.
1: 말.
0: 어. 홀스 이스트 스톤.
1: 말. 나. 이스트?
0: Yeah.
1: 펜트.
0: 자, 아, 자, 노래 제목이에요. Four Small Things Poem. Each singer BTS. Four Small Things Poem. Hey, come on. Hey, Slamming Artist. Oh my lord. Hey, come on. Small Things. Hey.
1: I'm so sad.
0: My love. My darling. I'm sorry.
1: Goodbye, my friend.
0: I'm sorry, but I can't. My friend.
1: I'm sorry.
0: Natalie. Natalie, bye. I'm so sorry.
1: Bye bye.
0: Bye. See you again. (웃음) 아, 도자기를 빈드라고. 내가 지금 롤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나 봐요. (웃음) 아, 자, 우리 난다리가 아주 에너진 좋았거든요. 텐션 좋았어요. 근데 너무 지금 어렵게 생각했어. 난다리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릴게요. 하경사 주워먹기 퀴즈. 사람 이름입니다. 홀스 이스트 스톤. 자, 배우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프리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이 와중에 감성 돋는다. 난다리의 신청곡 라디오헤드의 크립.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5: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5: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5: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리 와.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6: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질문은 없다.
1: 그간 입 밖으로 꺼내놓기 부끄러웠던 질문들 이곳으로 오라.
0: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신 답을 찾아드립니다.
1: 비공인 대리질문소.
0: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대리조사하실 분이죠. MBC의 간판 정영환 아나운서 어서오사.
1: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십니까
0: 정말
1: 여러분.
0: 지금 2주 만인데.
1: 오늘만에 기다렸습니다.
0: 예. 예. 그 사이에 북토크를 여셨다고요?
1: 아, 예. 매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도 이제 또 진행이 됩니다.
0: 어떻게 성황리에 잘 끝났나요?
1: 역시 저도 처음에는 막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막 네. 사람들 만나고 이게 근데 아나운서 하면서 점점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0: 그치.
1: 근데 또 어쨌든 책도 읽어와주시고 공감해주시는 분들 있으니까 네. 되게 마음이 치유받는 느낌. 아, 좋았습니다.
0: 그러면 책을 읽으셨던 분들이 관객분들로 오시는 건데
1: 네네네.
0: 어떻게 인원수는 어떻게 좀 많이 찼습니까?
1: 아, 네. 일단 뭐 다 감사하게도 예약하는 족족이 차가지고.
0: 그래 이렇게 다르다. 노 작가님 예. 봐봐. 우리 노중훈 작가님 그렇게 인원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다섯 명 모였다 그랬잖아. 노 작가님은 그냥 없는 사람 얘기는 하지 말고요. 자, 관객들 반응들 가까이서 바로바로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조금 이제 관객분들이 좀 지루해한다 싶을 때 어떤 필사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리 정영환 아나운서.
1: 이게 특히 그게 있어요. 제가 막 그냥 작가 이런 게 아니라 아나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관중들의 호응을 너무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0: 아, 그래. 이런 네. 걸 다 보이지 또.
1: 뭐 아이 컨택을 계속 한다던가 아니면은 저는 중간중간에 청중들한테 질문을 많이 던져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런 식으로 일부러 그분을 참여하게 만드는 식으로.
0: 어떻게 여성분들이 많아요? 남성분들이 많아요?
1: 확실히 또 여행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많긴 하는데.
0: 야, 이거 봐봐. 그래서 다르다니까.
1: 되게 귀합니다. 이제 남성 독자분들
0: 아유,
1: 오시면.
0: 우리 노 작가님 어떡하냐.
1: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일단 북토크 이런 걸 많이 안 가세요. 예. 잘, 저도 남이 북토크 잘 안 가버릇했어가지고.
0: 아, 근데 북토크 이런 데에서.
1: 네네.
0: 미팅하는 것도 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에 아, 다이 그렇죠. 응 해서 네. 번호 따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1: 교땡문고랑 다이 네. 땡.
0: 네. 북토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이벤트로 해보셔도.
1: 실제로 독서 모임 네. 할 때 멤버셨던 분들 중에 좀 오 하는 분위기도
0: 그래.
1: 있었습니다.
0: 예. 왜냐면 서로 취미도 같지 그리고 지적이잖아요. 일단 아, 상대가 맞아요. 지적이잖아요.
1: 네, 취향이 비슷한 분으로 묶이니까.
0: 네. 네. 자, 북토크의 책 홍보 배너의 문구가 네. 자유와 안정, 욕망과 권태 사이를 유영하는 MBC 아나운서 정영한의 첫 산문집.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1: 뭐 책은 그렇게 안 써놓긴 했는데 아, 일단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싶고. 근데 또 그냥 직장 다니면서 평온하게만 지내고 싶은 근데 이게 사실 좀 반대되잖아요.
0: 예, 그렇죠.
1: 떠들고 싶은 거랑 조용히 그냥 머물고 싶은 거.
0: 그렇죠. 약간 모순된 예. 말들인데.
1: 그러니까 평소엔 되게 욕망해요. 막 나도 뭔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죠.
0: 그렇죠.
1: 예. 근데 그러다가 평소에는 또 안정감을 갖고 싶어 하다가 그럼 또 심심하고 하고 싶은 마음과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0: 그게 약간 계속 좀 양가적인
1: 왔다 갔다
0: 마음을.
1: 하는 예. 사실 되게 평온해 보이고 항상 밝게 사는 것 같지만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예. 티낼 수 없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0: 네네네. 예.
1: 그러면서 머문다.
0: 역시 다르다. 달라. 예. 뭔가 역시 북토크 하는 사람들은 다르네. 자, 설명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이 책.
1: 아, 이번 책 정말 쉽게 썼습니다.
0: 네, 네. 정영한 아작 아나운서 작가의 산문집 각자의 우주 이 책을요 총 10분께 정영한 아나운서가 쏜다고 합니다. 자, 아, 라이서.
1: 제가 너무 이게 좀 뭔가 취해 사는 이미지에 있어서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의아할 수 있는데
0: 네.
1: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도 선물로 전하고 싶습니다.
0: 자,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1: 네, 저희 산문집인데요. 제목 각자의 우주입니다.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 말머리에 우주. 우주라고 이렇게 달아주신 다음에 본인 성함을 꼭 써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8000번 짧은 거 50번 긴 건 100원이거든요.
0: 네.
1: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우주 달고 성함 포함하셔서 요 코너 끝나기 전에 저 예. 가기 전에

0: 문자대 확인해서 랜덤하게 당첨된 분들 발표드리겠습니다.
1: 자, 이 와중에 5244번님 저 영화나나 첫 번째 책에 사인까지 받았는데 끝까지 못 읽었어요. 지송.
0: 이게 포인트예요. 제 첫 책을 되게 좀 너무 독기 가득하고 어렵게 보신 분들 많아요.
1: 아, 그래?
0: 언더독 마인드. 근데 이번 책이 훨씬 저랑 어울리고
1: 그러니까 쓱쓱쓱쓱 읽을 수 있는
0: 네네네네 책... 사실 첫 이군요. 책은 좀 뭐 취업준비생 분들이나
1: 아~
0: 아니면 좀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갈증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겨냥한 책이었어서
1: 그리고 좀 첫 책이다 보니까 힘을 좀 많이 줬었군요.
0: 아, 그리고 그때 저도 많이 어렸어가지고
1: 예.
0: 최대한 좀 성숙해 보이려고 좀 힘을 많이 줬습니다.
1: 근데 이번에는 힘을 좀 쫙 빼고
0: 네네네
1: 예,
0: 공감하시면서 읽을
1: 사진도 수 있습니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0: 아, 맞습니다. 제가 사실 사진전을 하려고 낸 책이었기 때문에
1: 예.
0: 그냥 정말 여행하듯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단순 여행기도 아니고 공감 많이 할 수 있게끔 재밌게 썼습니다. 재밌게.
1: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신 물어봐 드릴 질문 소개를 해봐야죠.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0: 예. 익명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1: 네.
0: 제가요 등산복 매장을 해요. 원래 엄마가 하시던 걸 물려받았는데 문제가 제가 산을 너무 싫어합니다.
1: 아이고.
0: 산 싫고 바다가 좋아요. 등산을 몇 번이라도 해봐야 뭐 옷을 팔 때 이 살아있는 멘트가 나올 텐데
1: 아.
0: 솔직히 산에 가는지 모르겠는 사람이다 보니까 산에 왜 가는지 모르겠다 보니까 자꾸 영혼 없는 멘트만 치고 있어요.
1: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0: 그냥 이거 자꾸 수영복 매장을 해야 하나?
1: 아이고.
0: 다들 그런 거겠죠? 자기 직업이랑 안 맞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시는 분들 분명 많겠죠?
1: 네.
0: 자기 직업이랑 안 맞는 분들 자진 고백해 주시면 제가 덜 외롭겠네요. 자기 직업이랑 안 맞으시는 분들 찾고 계십니다.
1: 예. 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문자가 역대급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질문 주신 익명님께 칼국수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뭐 아무리 천직이라고 해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아무리 내가 원하던 거라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0: 네네네.
1: 출근하기가 싫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0: 그럼 물론입니다.
1: 자 정영환 아나운서는 아, 나 이런 거 좀 아나운서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점 있어요?
0: 저도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 아나운서는 말을 간결하게
1: 아.
0: 오히려 더 줄이고 적게 네. 말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그동안에 우리 정영환 아나운서는 말이 좀 많았죠?
0: 저는 더 한 줄 얘기할 거를 더 주제를 확장하고 그 주마등 토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라이브. 그래서 저는 이런 라디오 같은 시간이 귀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정돈하고 사회 보고 이거보다 또
1: 그러면 나중에 진짜 라디오 DJ 하면 되겠다.
0: 아 그럼요.
1: 우리
0: 저는
1: 아나운서는.
0: 50대가 더 빛날 것 같습니다. 20, 30대보다 40, 50대가
1: 근데 내가 볼 때 청취자보다 말을 더 많이 할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자 그럼 익명님이 궁금해하신 내 직업이랑 나랑 안 맞는다 느끼신 분들 어떤 점이 과연 안 맞는지 조사를 해봐야죠.
0: 궁금한데요.
1: 요거 한 이라도 더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연으로 받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0: 네,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니까요. 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아메리카노도 쏩니다.
1: 하긴 이거 예전에 김숙 선배님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0: 예.
1: 옷가게 하시는데 내성적이시라서 아. 손님 오는 걸 오히려 싫어했었다고.
0: 거꾸로요. 거꾸로. 네. 예, 장사를
1: 요런,
0: 해야 하는.
1: 이런 케이스들도 괜찮습니다.
0: 네.
1: 자, 내 직업이랑 나랑 안 맞는다 느낄 때 자, 받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태양의 신곡 라이브 패스트 다이 슬로우.

0: 두쉐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태양의 신곡 라이브 패스트 다이 슬로우 듣고 오셨고요. 정영환 아나운서와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내 직업이랑 나랑 잘 안 맞는다 느낄 때 지금 다양하게 도착하고 있어요.
1: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8613님부터 저는 신문기자인데요.
0: 네.
1: 글쓰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책기자예요.
0: 이런 분들 있어.
1: 아 근데 저 비슷한 거 있어요. 카메라에 제가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0: 아나운서인데?
1: 왜?
0: 왜? 왜? 왜 싫어요?
1: 이상하게 좀 이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카메라는 좀
0: 누가 이렇게 찍어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찍는 건 괜찮은데.
1: 아 그렇죠.
0: 아 저 일단 그 이상해. 그게 희한해. 나는 찍히는 걸 참 좋아하는데. 네,
1: 보이는 라디오는 좋아요.
0: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괜찮아.
1: 그러니까 찍히는 게 좀 서브였으면 좋겠어요.
0: 아. 네,
1: 말하고 이런 건 좋은데.
0: 아 그리고 제 주변에도 작가님들이 많으신데 작가님들도 다 이 활자 자체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맨날 봐야 하니까요.
0: 이게 일이 싫은 거야 그냥. 네. 네, 0898번님. K-POP 뮤비 촬영팀인데요. K-POP 몰라서 때려칠까 하고 있습니다. 맨날 밤새고.
1: 심지어 뮤비 하셨어요. 이 노래도 잘 알고 또 그 맛을 살려주셔야 하는데 쉽지 않으시겠네요.
0: 저랑 똑같네요. 라디오 DJ인데 요즘 노래 모르는 똑같네.
1: 네. 예. 0306님. 올해 11년 차 제빵사입니다.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0: 아이고 세상에나.
1: 야 파이토시랑 장갑으로 완전 무장하면서 빵 만듭니다.
0: 어머 근데 11년을 했어.
1: 와.
0: 알러지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인데
1: 어떻게 제빵사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 에피소드가 궁금한데요.
0: 진짜. 그리고 이거 맛도 봐야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게 어떻게 되지? 어머 예. 세상에. 황수진이 브런치 카페 사장입니다. 제 최애는 김치찌개예요. 한식파입니다. 예, 브런치는 아우 늦게서 못 먹겠어요. 얼도 보기 싫지 그냥.
1: 아니 이게 더 잘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 지인도 술을 한 방울도 안 먹는데 주점을 열었거든요.
0: 진짜요?
1: 그 이유가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같이 갈 만한 주점을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안주 이런 게 되게 맛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0: 어머. 그리고 술 좋아하잖아요. 네. 술 장사하시는 분이 술을 좋아하잖아. 그럼 오히려 장사가
1: 안 돼.
0: 왜 본인이 더 마셔.
1: 아, 맞아.
0: 본인이 더 마시고 본인이 친구들 더 불러.
1: 그렇겠다.
0: 그래서 안 돼.
1: 아하. 응. 박현숙님. 전 도서관 사서인데 책 읽으면 잠이 와서 안 맞아. 그래서 열심히 책 정리만 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네요.
0: 와. 네.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이야. 왜냐면 도서관 사서 하면은 아 진짜
1: 책 많이 읽으시겠다.
0: 책을 너무 사랑하고 막 그러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졸려온 거 똑같아.
1: 똑같아. 사람입니다.
0: 정윤정님. 피아노 선생님입니다. 노안이 와서 악보가 안 보여요. 이제 그만해야 되나 봐요.
1: 악보는 학생이 보면 되니까. 그죠? 피드백과 지도로.
0: 아 그리고 몸이 기억하실 거잖아요.
1: 그럼요.
0: 손가락이 기억하잖아요.
1: 눈 감아도 치실 거면서.
0: 그럼.
1: 예. 2900님. 전 직업이 교사인데 너무 대문자 T 인간이라 담임 맡기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칭찬이 안 나옵니다. 얘들아 미안해.
0: 어떡해. 와 이런 경우도 있겠다.
1: 또 마음으로 돌봐야 할 때도 있는데 그죠?
0: 그리고 왜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 칭찬의 글들 써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격려도 해줘야 하고.
0: 예.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야.
1: 근데 또 이 뜻밖의 교수법이 될 수도 있어요.

0: 요. 예. 티 쳐도 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1: 어.
0: 그냥 해봤습니다.
1: 네. 네. 역시 다르네. 북토크하신 사람은.
0: 점점점.
1: 네. 7912번님. 농부입니다. 회색빛 도시의 아스팔트가 너무 좋아요. 매연 냄새 가득한 시멘트 바닥을 걷고 싶어요. 초록 나무와 벌레 풀내음 너무 싫어요.
0: 매연 냄새가 되게 이렇게 향긋하게 묘사가 되어 있네요.
1: 가끔 매연 냄새 좋을 때 있어요.
0: 도시인들은 다 이 초록 나무와 풀내음을 맡고 싶다고 하는데.
1: 서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거 갖고 싶은 거지.
0: 그렇습니다. 예. 8051님 레터링 케이크 가게에서는데 미감이 부족해요.
1: 아이고.
0: 손님이 어려운 캐릭터 주문하면 이거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 몰라서 주문 마감됐다고 했어요. 아, 그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1: 네. 아, 제가 아, 저 못 하겠는데요. 이 말은 제가 할 수 없으니까.
0: 신뢰도 떨어뜨리니까. 네,
1: 마감됐는데요.
0: 장사 잘 되는 느낌도 나고 좋네요.
1: 그냥 저희 어제 그 노노노에서 했잖아요. 그냥 그 욕 써주세요.
0: 아, 레터링 케이크요.
1: 아이 그 되더라고 통영에 네. 그 유명하더라고요 그 바리스타 분이 네. 욕으로 써주는 거예요
0: 아, 라떼 위에다가
1: 네 라떼 위에다가 근데 그거를 듣고 싶어 그 욕을 먹고 싶어서 통영까지 가서 몇 시간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0: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파괴된 미감으로 하는 거죠
1: 6237번님 울 신랑 약사인데요 본인이 아파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픈 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제로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어디 아픈데 약 좀 달라고 하면 그 정도면 괜찮은데 참아보세요. 네. 아이고 모르는 병도 찾아서 좀 추천해주고 해야 장사가 될 텐데 아 깝깝하네요.
0: 아 이게 그렇네요. 의사 약사분들도 아파봐야 그걸 알 수 있겠구나.
1: 그렇지.
0: 너무 건강하면 안 되겠네요.
1: 그렇죠. 아, 약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0: 네.
1: 이제
0: 그러네.
1: 약을 안 주는 거지. 약약을 안 주는 거야.
0: 약 타러 왔는데. 네,
1: 집에 가서 푹 쉬시고요. 물 많이 드시면 돼요. 가세요.
0: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1: 네, 장사를 해야 되지. 장사를 안 해. 어머 나 오늘 장사하네.
0: 1506번님. 저는 임신 전에 간호사로 일했는데요. 수전증이 있어서 주사약 제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려서
1: 아이고 아이고.
0: 제 손을 대신 찌른 경우가 많았어요.
1: 아이고.
0: 아 근데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손 재주를 되게 많이 타잖아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1: 맞아,
0: 선생님들.
1: 맞아. 예. 이게 그러니까 주사를 놔야 될 때 이게 막 진짜로 이제 수전증 있을 땐 진짜 이거 그렇죠. 답 없죠. 그리고 공복에 커피만 마셔도 손 떠는 분 계세요. 저처럼요.
0: 저도 수전증이 있더라고요.
1: 저도 엄청 심해요.
0: 이게 의식하면 떨어요. 떠는지 몰랐는데.
1: 맞아, 맞아. 네. 아. 자, 1187번님. 화물기사 7년차입니다. 차만 타면 멀미를 해요.
0: 7년을
1: 어떡하냐,
0: 하셨어요.
1: 어떡하냐. 7년 아이고. 동안 멀미하셨어. 어떡하면 예. 좋아. 차랑 안 맞아.
0: 근데 또 꿋꿋이 다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멀미약 드시면서. 지금.
1: 다들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짜. 일하시네요. 진짜로.
0: 피 밑에 붙이시네.
1: 예.
0: 8955님. 저 올해 발령받은 영양교사입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건강한 음식 먹어야 한다고 채소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교육하지만 저는 라면에 소주 먹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애들아 미안.
1: 그래. 아유 마라탕이 제일 맛있고 매운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0: 영양 중요한 거 누가 몰라?
1: 그래. 너희들은 건강하게 먹어. 난 내가 먹고 싶어 먹게. 자, 내 직업이랑 나랑 잘 안 맞는다 느낄 때 소개 더 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오늘 재밌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오디의 길.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네, 광고 전에 god의 길 듣고 오셨고요.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용환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직업이랑 나랑 잘 안 맞는다 느낄 때 계속해서 사연들 볼게요.
7: 네,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6: 그리고 겸손해진다. 진짜로. 아, 그러니까.
7: 제가 지금 딱 대리병 걸릴 때거든요.
6: 예,
7: 뭔가
6: 예,
7: 직장
6: 예.
7: 좀 적응해가면서 이게 맞나 막 그럴 텐데
6: 예.
7: 아, 이 밥벌이의 거룩함.
6: 그래.
7: 아, 계속 아, 전해드리겠습니다.
6: 네.
7: 5471님. 남편 컴퓨터공학과 졸업하고 IT 기업에 재직 중인 현직자입니다. 근데 우리 집 컴퓨터 고장 나면 수리기사님 불러요. 뭘 배운 거니?
6: 그러니까

0: 어떻게 된 거니? 남편아. 남편만 믿고 있었는데 예. 어떻게 된 거야?
1: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집에 떡하니 계신데. 그러게.
0: 3992번님 17년 차 은행원입니다. 아 근데 제 돈은 저축을 못해요. 내 돈 다 어디 갔니? 어떻게 된 거야? 내 돈은 어디 갔니?
1: 아니 이런 분들 어? 많으신 것 같아요.
0: 17년 동안 나 지금 네. 은행에 있는데 이제 돈만 들어오면 되는데.
1: 경제 금융계에 네.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오히려. 자 네. 6037번님. 저는 극소심 내성적인데 일식집 앞에서 사시미 초밥 조리합니다. 손님분들 바로 앞에 앉아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아, 말을 거는데 식은땀 납니다. 일식 경력 28년 된 48세 가상입니다.
0: 아니, 아니 잠깐만 28년 되셨으면
1: 그 식은땀을 지금 인생의 절반 이상 흘리고 계신 거거든요.
0: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네. 원래 이거 일식집 하시는 분들 이거 초밥 만드시는 분들 손이 차야 되는데 네. 자꾸 손에 땀이 나는 거야. 이제 긴장해가지고 네,
1: 촉촉한 초밥 되는 거 아닙니까?
0: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1: 막 보통 파이팅 넘치자 막 일어서 이마세
0: 일어서 이마세 왜 자꾸 나한테 질문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637번님. 저는 심리상담사인데요. 제 정신상태 모르겠어요. 누가 누굴 상담한다는 건지.
1: 가끔 좀 혼란스러우시겠어요.
0: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1: 아니, 내 코가 석잔데.
0: 예. 그리고 내가 말하면서도 가끔 꼬일 때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1: 그거 본인도 이제 되게 심란할 때가 있을 텐데 자기는 그게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0: 그리고 오히려 저 사람한테 상담받고 있는 것 같은
1: 느낌.
0: 그러니까 거꾸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0: 자, 요 분들 중에 추첨 중에서 아메리카로 보내드리겠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문자 계속 주세요.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3: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4: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5: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6: 4만원
5: 회계관리
6: ERP.
7: 4만원
5: 재고관리
6: ERP.
5: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도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0: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1: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교실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영환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3부에서는 두댕이들이랑 전화로 설문조사해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오늘 내 직업이랑 나랑 잘 안 맞는다 느낄 때 요게 사연이 지금 또 역대급으로 쏟아지고
1: 폭발,
0: 있거든요.
1: 폭발.
0: 그래서 요걸로 그냥 계속 쭉 갈게요.
1: 저 진짜 이런 적 처음이에요. 네. 와, 이렇게 다 모든 게 연출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이 기세로 가는.
0: 와, 근데 진짜 다들 이 힘든 환경 속에서, 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1: 왜냐면 이 소식을 전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문자들을. 네. 네, 우리 좀 나누면서, 네, 서로를 존중해주고 위로해주는,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0: 자, 힘든 건 나눕시다.
1: 자, 좋아요.
0: 살짝 소개해드려볼까요?
1: 자, 네. 가겠습니다. 4793번님, 안녕하세요. 인천 계양구 환경미화원이에요. 제 방이 쓰레기장이에요.
0: 네, 좋습니다. 아, 사람 냄새 난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예. 어, 환경미화원이요. 그건 일일 뿐이고.
1: 예, 환경미화원도 내 방 치우기엔 힘들고 귀찮다.
0: 공과 사는 구분한다.
1: 지저분한 것도 아닙니다. 쓰레기장이라고 하셨습니다.
0: 쓰레기장입니다. 예. 자, 6596번님. 저는 떡집 사장입니다. 아, 근데 떡 싫고 빵 좋아해요. 떡 팔아서 빵 사먹고 있습니다.
1: 사실 자장클 라이벌이잖아요. 떡과
0: 같은
1: 빵.
0: 탄수화물이지만, 네. 난 다르다.
1: 거의 물물교환을 하시는 느낌이네요. 자, 0431번님. 저는 주식 투자자인데요. 감정기복이 심해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0: 투자자인데.
1: 네, 특히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지금 막 역대급 불장이다 하는데 전문가분들이 더 돈을 벌기 어렵다고.
0: 아, 정말. 예. 나 진짜 다들 내 일이랑 안 맞는데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 예. 진짜.
1: 반대요, 반대.
0: 정말 수결해집니다. 자, 요런 사연들 내 직업이랑 나랑 잘 안 맞는다 느낄 때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광고 후에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세금과

0: 책임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Well, well, well.
2: Slimway. Well,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넘어?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 루체.

0: 코넬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코넬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용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내 직업이랑 나랑 잘 안 맞는다고 느낄 때 주제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죠. 자, 5015번님. 안녕하세요. 예, 네, 홍어집 사장입니다. 전 비위가 약해요. 홍어를 못 먹어요.
3: 아이고, 홍어 안 맞으면 쉽지 않으실 텐데. 예, 대단하십니다.
2: 이거 그럼 어떻게 맞으시는 거예요?
3: 왜 냄새 맡으셔야 하는데.
2: 와, 와. 이거 홍어 냄새 장난 아닌데.
3: 진짜. 5120님,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고등학생 때 수리 9점 받았어요. 와. 계산기야 고마워. 너 없으면 나 큰일 난다.
2: 야, 진짜 우리
3: 아니 직업을 어떻게 고르신 거죠? 숫자가 되게 무서우셨을 텐데 존경합니다.
2: 그렇지. 두려움까지는 없는 거죠. 예. 내가 못하지만 두려움은 네. 없다.
3: 도구를 네. 이용하면 됩니다.
2: 기세입니다. 인생 기세예요.
3: 계산기와 네. 함께.
2: 자, 5549번님.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요. 우리 집은 주방 싱크대에 문짝 한 개 떨어진 채로 몇 년째 살고 있어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3: 야. 아니, 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미감 때문에 하시는 건데 효율로 보시네요.
2: 아, 그렇죠. 네. 그렇죠.
3: 거꾸로 보시는군요. 네. 자, 다음 4679번님. 아, 새싹 문자도 왔습니다. 네. 오늘 이만큼 주제가 훌륭한 거예요. 저는 청소년 심리 상담합니다. 30대 후반인데 엄마랑 아직도 싸워요.
2: 그 청소년들에게 상담해 줄 땐 그럴 네. 거 아니에요. 엄마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렴. 그렇죠. 이러면서.
3: 사춘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 조언을 그치. 해주시지만 사춘기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2: 그러다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면 아 지금 상담 중이라고.
3: 엄마는 왜 이거 내가 빨리 말라고 했잖아.
2: 아 간다고 이따 간다고.
3: 쾅.
2: 3824번님. 저 여행사 14년 차예요. 여행 싫어하고 집순입니다. 여행 준비나 혜택 안내하는데 정작 속으로는 대체 이런데 왜 여행 가는지 이해를 못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3: 본인은 절대 가지 않으실 곳인데 여기 좋다고.
2: 굳이 여기를 왜 돈내고 가려고 그러지? 그
3: 고객인데 왜 가지? 역설적입니다.
2: 네.
3: 자, 김인중님이십니다. 세차장 운영 중입니다. 저는 비 오는 걸 좋아해요.
2: 아이고.
3: 운치 있고 좋지.
2: 그럼요. 그러실 네. 수 있죠. 아, 얼마나 낭만 있어.
3: 네. 여유를 느끼는 거죠.
2: 그럼요. 네. 세차하신 분들은 너무 화가 나겠지만. 그쵸. 자,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내 직업이랑 나랑 잘 안 맞는다 느낄 때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로이킴의 아, 왜 그래.

0: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용한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고요. 내 직업이랑 나랑 잘 안 맞는다 느낄 때 예, 문자 쭉쭉쭉쭉 보고 있죠.
1: 2440님, 저는 댄스 강사인데요. 낯가림이 심해서 회원들과 마주보고 춤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0: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1: 흥분하면 눈 감고 춥니다.
0: 아유, 이거 어떡하냐.
1: 가장 외향적인 또 그런 분야잖아요.
0: 이거 아이콘택 하면서 사실 선생님이 기선제압해야 되거든요.
1: 이거 또 손님분들도 에너지 엄청나실 텐데.
0: 그러니까.
1: 학생분들도.
0: 근데 어떻게 기가 눌렸어. 예. 어떡하면 좋아. 박서윤님. 저희 남편은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지도를 못 봐요. 맨날 길 잘못 들어서 같은 길 계속 지나가고 멀리 돌아가고 지금은 그저 목적지에 도착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비게이션 회사 다니면 뭐하냐고. 본인이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는데.
1: 내비를 너무 필요로 하시는 분이시죠.
0: 그러니까요.
1: 예. 0566번님. 한의원 간호사 8년 차인데요. 엘보 와서 휴가 내고 정형외과 아이고, 갔어요. 아이고. 이거 배신인데. 침은 너무 아파요. 우리 원장님은 몰라요.
0: 그래 예. 이거 침 무서워.
1: 아, 이거 동서의 조화를 이루고 예. 계시네요.
0: 아파요. 사실 예. 진짜 아파요. 신재무님. 예. 해충 방역업체 직원인데요. 집에 바퀴벌레가 나와요. 근데 무서워요.
1: 등잔 밑이 제일 어두워요.
0: 그래 예. 정작 나는 못 잡겠는 거야. 내 집에 있는 바퀴벌레 못 잡겠어. 무서워.
1: 심지어 무서워하세요. 예. 1103번님. 저는 바리스타인데 쓰디 쓴 에스프레소랑 아메리카노 싫어합니다.
0: 네.
1: 믹스커피 최고. 집에서는 믹스만 마셔요.
0: 아 그래 그러실 수 있어.
1: 바리스타의 꽃은 또 이 에스프레소 머신인데 그죠?
0: 그 네로라 하시는 셰프님들도 보면은 점심으로 그냥 라면 끓여 드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1: 맞네.
0: 박혜경님 수영복 디자이너입니다. 아, 제 몸매가 나올 때 들어가고 들어갈 때 나와서 제가 만든 비키니는 못 입어봤어요. 정작 저는 못 입어요. 어이구. 정말 진정으로
1: 예, 인간미가
0: 타인을 예.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1: 예, 이타적이십니다.
0: 네.
1: 3213번님 클래식 음악 전공자입니다. 클래식만 들으면 잠이 와요.
0: 아이고.
1: 첫째 태교를 클래식으로 했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애가 잠이 너무 많아요.
0: 아이고.
1: 역시 음악은 케이팝이죠.
0: 그래 네. 비트가 빨라야 돼.
1: 갇혀 계시지 않으십니다.
0: 그러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건 그냥 케이팝밖에 없어요.
1: 네, 취미는 케이팝으로.
0: 자 다음 문자 볼게요. 0925번님 목조 주택을 짓는 목수인 우리 남편 돈 모으자마자 신축 아파트 청약 넣었습니다. 아파트 최고.
1: 잠깐 떡 만들어서 빵 사시는 분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0: 그러니까
1: 예.
0: 나무로 집 지어가지고
1: 예.
0: 나는 정작 시멘트 집이 좋아.
1: 단단하게.
0: 아파트 집이 좋지.
1: 예, 도시에 그럼, 있는 569번님 저희는 복권집 하는데 제 남편이 복권을 너무 많이 사요.
0: 아이고.
1: 자기가 통계적으로 엄청 잘한다고 수동을 그렇게 많이 사요.
0: 아이고.
1: 아니 팔아야 되는데 자기는 복권 긁는 게 천직이래요. 한심해요.
0: 아이고.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양반이 술 장사하는 거 똑같네.
1: 이거 빨리 긁을 수 있어서 좋겠네요. 예, 대량으로 가져오니까.
0: 그러니까 파는 것보다 본인이 긁는 게 더 많아. 자 6693번님. 우리 남편은 사진 전공한 인테리어 회사 사장입니다. 사진 잘 찍고 집 인테리어는 알아서 하겠구나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 이런 젠장. 아 사기 결혼이네요.
1: 어, 왜요 왜요 왜요.
0: 마누라 사진만 찍어달라고 하면 하늘과 땅바닥이 절반 이상이고 집이

0: 인테리어는 개뿔. 센서 등이며 뭐 하나 고장나면 설비기사 부릅니다. 집에 뭐 바꿔달라고 하면 멀쩡한지 고치려고 한다고 뭐라고 하네요. 그래. 이런 거야.
1: 아, 일단 좀 풍경사진 전문이실 수도 있고. 네, 그렇죠?
0: 나를 항상 2등신으로 만들어놔. 그렇죠.
1: 사진의 종류인데 뭐 인물이 전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0: 왜 그러는 거야 여보. 나 여보 믿고 결혼했는데. 네.
1: 그거 내 집은 거야? 남한테 맡기고.
0: 그래요. 네. 하긴 저희 남편도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방송에서는 네. 19금 드립치고 그렇게 야한 척을 하면서 네. 집에선 왜 이렇게 정작 보수적이냐고.
1: 너무 보수적이야.
0: 저희 남편도 가끔씩 사기 결혼.
1: 사기 결혼이다. 아하.
0: 그럴 때가 있습니다.
1: 야, 고충이 다들 있군요.
0: 아 예. 자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고요. 내 직업이랑 나랑 잘 안 맞는다고 느낄 때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뉴진스의 띠로 듣고 올게요.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뉴진스의 디로 듣고 왔습니다. 정영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내 직업이랑 나랑 잘 안 맞는다 느낄 때 쭉쭉쭉쭉 오고 있습니다.
1: 5550님 물리치료사입니다. 어깨 뭉쳐있고 척추측만증 있어. 온몸이 부셔질 듯 아픕니다.
0: 그래. 저도 진짜로 이거 뭐 안마 해주시거나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네.
0: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본인들이 뭉쳤을 때는 어떻게 해요?
1: 셀프케어 같은 건 좀 잘하실 줄 알았는데.
0: 네. 근데 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쉽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그냥 쉽니다. 야, 척추측만증까지 있으시대요.
0: 자, 0659번님. 강아지 훈련사인데요. 저희 강아지는 훈련을 못 시킵니다. 성격 장난 아니거든요. 아, 진상. 이걸 아무도 못 고쳐요. 정작 내 강아지는 가만 있어. 그만.

0: 잠깐 하는데 그냥 물어버려.
1: 절대 안 돼. 아. 와, 이게 진짜 등잔 미쳐 줍다라는 말이 최고의 명언이군요. 옛말이. 네. 예.
0: 진짜.
1: 1402번님. 저희 남편 25년 차 군인인데요. 집에서 저한테 매일 혼나요. 업무와 관련 있을 때는 다 군인 그 자체인데 집에서는 어찌 그리 어지르기 대장인지. 우렁찬 구령 소리 딱딱 각 잡힌 생활 습관. 그건 장병들에게만 해당되나 봅니다.
0: 그래, 집에서 그냥 25년 차면 예. 에이, 그래 그냥 풀어줄 때도 됐죠 뭐.
1: 아 여보 왜 그래. 쭈글.
0: 쭈글. 예. 8436번님. 저를 목장에서 우유 짜는데요. 유당 불내증으로 우유를 못 먹어요. 여러분 많이 드세요. 저는 못 먹습니다. 아,
1: 딱 짜는 것까지만.
0: 어, 예. 짜는 건 잘해. 아 저는 근데 저는 아, 저는 잘.
1: 근데 똑같네요. 이게 내가 너무 좋아해 버리면은 다 내가 먹으리니까.
0: 그럼.
1: 예, 3345번님 콜라 배송 업무하는데 치킨 시켜 먹을 때 사이다만 먹습니다.
0: 아이고.
1: 아니 좀 어떻게 싸게 구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콜라 어. 배송까지. 와이프가 돌플러 사이냐고 하네요.
0: 그래. 예.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콜라보단 사이다가 좀 더.
1: 특히 우리나라에서 조기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엄마들이 어. 콜라 먹을 거면 사이다 먹어라.
0: 그래.
1: 그런 엄마들 많았거든요.
0: 맞아. 옛날부터 세뇌돼서 그래요. 예. 8789번님 영업사원입니다. 낯가려서 영업은 못하고 당하기만 합니다.
1: 아니면 그거죠. 나도 그 저 영업사원이 힘들면 너무 잘하는 거야. 어. 아, 또 얼마나 많이 또 거절하고 고생하셨을까.
0: 아, 너무 어렵다 진짜. 낯가리는데 네. 영업사원이야.
1: 8293번님. 대구에서 25년 차 포크레인 사장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 계시는데요. 숟가락질 잘 못해서 밥이 잘 안 퍼져요. 예, 포크레인으로 매일 흙 파시는 분도 흙은 잘 파는데
0: 흙은 잘 파는데
1: 밥 숟갈 뜨기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0: 야, 진짜 예. 이거 숟가락질이 안 돼서 어떡하냐 이거. 6316번님 제 아내는 영양사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 근데 집에서 요리하는 걸 못 봤고요. 우리 아이랑 화 안 내고 잘 놀아주는 것도 못 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1: 뭔가 마음의 소리가 들려. 내가 집에서까지 일을 해야 해. 어. 하루 종일 하는데.
0: 그건 그거고.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돈 줘. 돈 주면 내가 맞네. 집에서 애 볼게. 애 잘 볼게. 어?
1: 이게 돈 받고 하시던 분들이 돈 안 받고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0: 제가 따로. 그러거든요 집에서. 저희 엄마가 영미야 좀 웃겨봐. 집에서 좀 웃겨봐. 말 좀 하고.
1: 돈 안 주면 안 해.
0: 그럼 제가 맨날 엄마한테 돈 줘.
1: 예.
0: 돈 줘. 그럼 내가 행사 뛸게. 이러거든요.
1: 4816번님. 예. 15년차 헬스 트레이너인데요. 정작 제 남편은 살이 쪘어요. 같이 산책 나갔다가 회원분 만나서 인사하고 나면 다음날 헬스장에서 회원님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어제 그분 남편이셨어요? 제 눈엔 그저 귀여운 뚠뚠이에요.
0: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내 남편은 통통한 게 또 귀여울 수 있죠. 5150번님 실용음악 학원이에요. 근데 음악을 안 들어요. 조용히 있는 게 최고예요.
1: 하루 종일 음악, 그래. 하루 종일 음악 들으시니까.
0: 그래, 얼마나 진짜 얼마나 싫겠어 진짜. 아, 고요함이 좋지.
1: 한두 분이 아니시네요 이런 분들이.
0: 네,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6397번님 다들 이 정도 인내심이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뭐 5년, 아, 1, 2년도 아니고 7년씩 28년 막 이러시니까요. 네.
0: 야, 근데 저는 와. 진짜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예. 정말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두 대를 듣고 계시는구나.
1: 우리의 일상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0: 예, 예
1: 한 분 한 분.
0: 사연 정말 많이 왔는데 보내주신 분들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알파 드라이브 원의 OMG. 예, OMG 듣고 앞에서 예고해드린 정용환 아나운서의 새책 이벤트 당첨자 발표할게요.

0: 네, 도시네트 안영입니다. 알파 드라이브 원의 OMG 지금 흐르고 있죠. 자, 많이들 기다리신 그 순서가 왔습니다. 정용환 아나운서의 산문집 각자의 우주 도서 이벤트 당첨된 분들 발표해야죠. 네. 정용환 아나운서가 직접 발표해 주시죠.
1: 아니 저는 진짜 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0: 예, 10분밖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1: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아쉬운데요. 일단 4682번님, 0158번님, 9388, 3705, 4426, 7544, 9506, 3832, 4120, 3894번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5244번님께서 저 영화 하나 첫 번... 아, 아까 읽었던 건가요? 아, 예. 예. 이걸 왜 다시...
1: 진짜 왜 자꾸 강조하세요?
0: 왜 자꾸 세기를 박는
1: 이번
0: 거예요?
1: 이번 책 반응 좋은데.
0: 끝까지 못 읽었다는 얘기
1: 서운해요.
0: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1: 여러분,
0: 지금?
1: 첫 책을 못 읽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네, 맥락이 맞네요. 그거는 예. 자기개발서였어요.
0: 예, 그 첫 책이고 지금 예. 책 진짜 기가 막히게 예. 재밌대요.
1: 지금
0: 정말.
1: 책은 또 이제 예. 표지부터 다 제가 사진집처럼 준비한 거라 부담 없이. 예.
0: 아, 안은지님께서 게스트 누구예요? 아이 데리러 매번 갈 때 듣는데 검색해도 안 나오고 궁금해요.
1: 이렇게 궁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한입니다. 숫자 영한 할 때 영한 사전 할 때 영한이고요. MBC 아나운서입니다. 아는지님.
0: 네. 목소리도 잘생겼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자, 오늘 코너 진행에 책 선물 결정만 너무 감사하고요. 정영한 아나운서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예,
1: 책 안 사셔도 됩니다. 도서관이나 뭐 서점 가서도 읽어주세요. 재밌게.
0: 네.
1: 감사합니다.
0: 광고 듣고 올게요.
2: MBC FM for you.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7: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라우브 트로이 시반의 I'm so tired 듣고 오셨고요.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소개 못다 해드린 사연들 많습니다. 이재아님, 아 직업이 나랑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습니까? K 가장이니까 가족을 생각하며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돈 벌어야죠. 그쵸? 그렇게 다들 지금 버티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까 보니까 문자 보니까 뭐 알레르기도 있고 뭐 비염도 심한데 뭐 수건 뭐 그 일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들 안 맞지만 해내는 거죠 뭐. 예. 2403번님 오늘은 주식으로 25만 원을 벌었어요. 와 남들한텐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전 신나네요. 주말에 남편이랑 쇼핑 갈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아 주식으로 정말 이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와 저는 주식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에서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벌리긴 벌리네요. 예? 그러면은 주말에 남편이랑 쇼핑 갈 거라고 했으니까 파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25만 원 올라서? 3117번님 5월에 둘째 출산하고 조리원 생활 중인 산모입니다. 첫째를 친정엄마가 돌봐주시는 중인데 아기 봐주시는 게 힘드셨는지 이석증에 걸리셨어요. 지금 병원에서 영양제 주사 맞고 계신 엄마 모시러 가는 중입니다. 아 엄마 내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정말 우린 다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진짜. 아 왜냐면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셨는데 내 자식을 또 우리 엄마가 또 봐주고 있어. 쉼없이 진짜 엄마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매번 저희 엄마한테 늘 죄송하고 또 저희 시어머님한테도 죄송하고 항상 죄인입니다. 1439번님 아까 너무 졸려서 두 대 어제 방송 팟캐스트로 들었는데 통영 사연 문자 안 온다고 하셔서 생각 없이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냈어요. 문세님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어머 죄송.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뒷북을 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 시간에 제 날짜에 들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졸려도 두 대는 본방사수 하셔야 돼. 아셨죠? 본방사수 하면 얼마나 재밌어. 같이 참여하고.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 당황하셨을 우리 문세 오라버니를 위해서 이문세 이별에도 사랑이.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문세 이별에도 사랑이 그리고 최백호 주현미의 풍경까지 두 곡 듣고 왔는데요. 한명미님께서 순간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인 줄 알았어요. 좋다 좋다요 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백진화님께서도 두 대에서 완화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게끔 선곡을 조절하는 건가요? 갑자기 이게 뭔가요? 언니 졸려요. 신나는 곡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 뭔가 좀 아 분위기 있게 좀 그리고 지금 날씨가 뭐 쏟아질 것 같잖아요. 이럴 때 좀 캄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좀 가보려고 했던 건데 아 참 요게 또 안 맞았네. 우리 다 안 맞았다. 예, 안 맞았어요. 1142번님 새삼 궁금해지는데 영미 언니는 쉴 때 라디오 들으시나요? 아까 사연 들으니까 DJ분들 중에도 자기 방송 말고 라디오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싶네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라디오뿐만이 아니라요. 저는 제가 나오는 방송도 안 보고요. 저 예능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예능 자체를 안 봐요.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와이 실화탐사대 이런 것만 보고 있지 오히려 예능을 안 봅니다. 왜냐? 일의 연장선 같아가지고 저는 안 보고 안 듣습니다. 이영진님 아침에 면접 보고 왔는데 대망한 것 같아요. 아 이 기분 어찌할 바 몰라. 라디오 들으면서 위로 중이에요. 어떻게 위로 좀 받으셨어요? 어? 다들 나랑 안 맞는 직업들 얘기 들으시니까 그래도 조금 그래 이 면접 그 나랑 맞는 회사 다시 골라보지 뭐 이런 생각 들으셨나요? 뭔가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8205번님 영민 누나 드디어 저도 아버지 됩니다.

시험관 두 번 만에 성공해서 이제 12주 2일 됐어요. 자랑하고 싶었는데 안정기 지나야 한다고 해서 이제 말씀드려요. 아, 우리 와이프 최솔이 고생 많았고 사랑해! 하면서 초음파 사진까지 보냈어. 어머, 세상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진짜. 그리고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까. 아 이제 한껏 자랑하세요. 여기저기 자랑해. 인밍아웃 할 때야. 예. 1158번님 길 가다가 물티슈를 준다길래 아파트 홍보 연락처에 남편 전화번호를 적고 왔어요. 나한테 자꾸 연락 오면 귀찮으니까요. 우리 남편 이제 전화 수없이 받으려면 목 아플 것 같은데 커피 한 잔만 좀 주실래요? 똑똑하신데? 남편을 어떻게 잘 활용할 줄 알아? 응?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2522번님께서 언니 졸려요. 완벽한 하루 가기 전에 신나는 거 하나만 틀어줘요. 알겠습니다. 아일릿 It's me. 틀어드릴게요. 예, 이지영님이 3시 38분에 신청하신 곡 틀어드릴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0: 책임을 해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홀스 이스트 스톤 마동석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3802번님, 9785번님, 강은정님 세 분께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하기 전에 6316번님 아니 선곡이 너무 급발진인데요. 어? 멈추려고 했다가 다시 급가속 이제 완화로 가자 라고 하셨는데 자 6316번님 자 이제 시작입니다. 완화 저기 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두댕이분들 날씨도 지금 꿉꿉하니 또 쳐져요 졸려요 하시는 분들 또 몇 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완벽하게 깨워드리기 위해서 싸이 오빠의 강남스타일 그냥 틀어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빨리 깨셔야 돼. 그래 이 노래 듣고 잠든 단상 나 못 봤어. 같이 이제 말춤 쳐야지. 예. 강남스타일 화린지야 한국 세무사회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 브람스 안마의자 슬림웨이 다이어트 정식품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이카운트 다 빨리 일어나 두댕이들 자지 말고 일어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IS 동서 다들 일어나십시오.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어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어해 그런 선어해 자 다들 일어나셨죠? 예 이제 완화 들으시면 됩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자 싸이의 강남스타일 마저 들려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Oppan Gangnam Style Gangnam

강남 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1: 동해시 묵호동에는 도제비골이라 이름 붙여진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탁 트인 동해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높이 59m 스카이워크부터 스카이사이클, 자이언트 슬라이드까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체험시설이 마련돼 있는데요. 문체부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이곳은 요즘 묵호 여행객들에게 인근 논골담길과 함께 묵호권역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시의 새로운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10대 관광도시, 2천만 관광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4U.
3: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며 종이의 질감을 느끼는 게 독서의 정석이라 믿어왔지만 요즘은 누군가의 다정한 목소리로 책을 듣는 즐거움에 빠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문장들이 입체적인 풍경으로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곤 하는데요. 마치 나만을 위한 입체 낭독회가 열린 듯한 기분이 들죠. 직접 읽을 때는 놓치기 쉬웠던 문장의 호흡과 감정에서 작가가 숨겨둔 마음의 결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문장을 눈으로 곱씹는 맛도 포기할 수 없지만 때로는 귀로 스며드는 단어들이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휴식처가 돼주기도 하잖아요. 자, 어떤 방식이든 좋은 이야기와 연결돼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만의 연결고리에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볼까요?

두비 브라더스 리슨 투 더 뮤직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비가 올까 말까? 예, 올랑말랑한 수요일 오후 문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되게 오락가락하죠. 오늘 하루들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어제 밤에 이렇게 좀 비가 이제 많이 온다. 그래서 되게 겁도 많이 먹고 뭐 주의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고 막 바람도 엄청 강하게 분다고 해서 좀 겁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글쎄요, 강릉 어제 그 평지 쪽은 비가 오기는 했는데 막 겁먹었던 것만큼 오지는 않았긴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꿉꿉하고 흐린 날씨를 보이곤 있죠. 기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눈누나나님 벌써 추우시다고 지금. 겨울이 다시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서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겉옷 하나 챙겨오셨다고. 어우, 감기가 오는 건지 몸도 으슬으슬하니 얼른 집에 가고 싶습니다. 또 수요일이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또 따뜻한 차 드시면서 좀 몸을 데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만의 연결고리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2시간 또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제 길 잃지 마시라고 저희가 늘 강조하고 세뇌하고 질척거리잖아요. 혹여라도 오시는 길 잊어버리실까 봐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자창 샵 2943번이에요. 우물정 2943 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받아요, 여러분. 제가 받고 또 소개해드리고 답변도 드리고.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창에서 채팅창 통하면 또 무료로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아주 큰 이점이 있습니다. 오셔서 MBC 강원영동 채널 검색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매일 지금 데일리로 보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들어오시면 이제 첫 상단에 제 얼굴을 빡 보실 수가 있어요. 부담스러우시면 빨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창 통해서도 무료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문자창을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출석 체크하듯이 꼭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주셔야 저희의 또 안내 문자나 이런 것들 상세하게 또 가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바빠지셨어요 여러분도. 제가 바빠진 것처럼 여러분도 할 일이 많아졌다. 문자도 챙겨야 되지, 유튜브도 챙겨야 되지, 채팅도 챙겨야 되지 하실 게 많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연과 신청곡으로 2시간 꽉꽉 채워가 보겠습니다. 오, 세상에. 좋겠다. 세상에. 좋겠다. 노마드님. 지금 서울에 최애 가수 콘서트를 보러 가셨대요. 누구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 이 집 되게 좋아하는데. 이 집 이거 평양냉면 진짜 좋아하는데. 세상에. 하루 종일 지금 뭐 너무 신나셨구나. 멀리서. 예, 오늘 뭐 그 평소처럼 함께 못하겠지만 다시 보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가시죠? 예, 지기님. 자, 오늘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두고 인터넷창도 열어두고 여러분과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시작해볼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킴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헤나로살 모델이 되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자, 우리 오바리들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대전 오바리님께서 오늘도 문자창을 가장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새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이른 새벽 출근길에 항상 안부 남겨주시는 대전 오바리님 감사해요. 낙화님 저도 허한나 씨 좋아해요. 오늘도 허한나 씨가 진행하셨나요? 지금 어제도 허한나 씨가 진행하셨는데 뭔가 어쨌든 뭐 요 며칠 태희 씨의 부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하님 MBC FM4U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낙하님. 동네방네님도 일찍 찾아주셨고요. 하양늑대님, 하하호호님, 땅콩님, 짱짱님 오셨습니다. 땅콩님은 집에 어머님 퇴원하셨어요? 오, 범띠여사님의 수다 때문에 집에서는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 일찍 나왔어요. 카페에서 학원에서 할 이제 미술활동 알아보고 있습니다. 7월에 그리기 대회도 있는데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 땅콩님이 어제 이제 커밍아웃 해주셨죠. DK한테 지금 요즘 푹 빠지셔서 팬카페도 가입하셨다고. 요즘 잔나비 노래를 안 들으니까 우리 온유가 어떻게 사랑이 변해? 내 거 아닌데 뭐 내 맘이지 뭐. 아, 이런 어떤 어머님의 자유로운 마음, 자유로운 영혼, 이런 엄마의 모습을 우리 온유도 똑 닮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오발만큼은 안 돼요. 네. 짱짱이 점심 못 드셨나요? 네. 아, 오늘 비가 뭐 지금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낙하님 말씀으로는 지금 비가 좀 시작됐다고는 하는데 네, 어찌됐건 남은 하루도 우리 안전하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하자고요. 개구쟁이 악마님, 도토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춘천 국종쌤 오늘도 알차게 따님들을 위한 시간 하루 보내고 계십니다. 아니 골드마운틴님은 헌혈을 꾸준히 하셨대요. 종종 그 문자를 주셨었죠. 근데 포장증을 받으셨네.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하면 이런 걸 주는 거지? 와, 멋진데요 골드마운틴님? 아, 운동 열심히 하신 이유가 있었어. 아, 쿰팡님 오늘부터 이제 육아휴직 첫날인데 친구를 11시 반에 만나서 다이는마트, 카페 또 다시 다이는마트 했는데 벌써 3시네요. 저녁 해놓고 다경이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첫날부터 코였어요. 아, 첫날 정도는 좀 여유 있게 풀어줬어야죠. 너무 타이트했다. 저녁 천천히, 네, 천천히 하자고요. 우드러니 오셨습니다. 웃기는 소리 같겠지만요. 강릉은 추울 것 같은데 수원은 25도거든요.

날씨가 네, 추워요. 강릉 지금 삼척 영동 지역은 한 18도, 19도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영서 지역은 한 22도, 24도 정도 쌀쌀합니다. 아, 서울 강원 오바리님 오늘 아이오아이 신곡 청해 주시는 리뷰 어제 나갔어요. 주말에도 선곡이 돼 있다. 이것도 짤막하게 예고 좀 드릴게요. 하양 늑대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

Forever My Life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아, 달콤설탕님 오셨어요. 접선장소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찾아주셨나요, 달콤설탕님? 아이컨택 하면서 오늘 듣고 계신가요? 기억수집가님도 일찍 오셨네요.

문자로 이렇게 어떤 감흥을 주시니까 요것도 또 아니 왜 문자가 또 새롭게 느껴지네? 이게 유튜브 채팅창이 열리니까 이 문자 플랫폼이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우리만 아는 얘기. 비만은 어떠냐? 고맙습니다. 커피 받으셨어요? 요런 날씨도 커피 한잔 너무 좋죠. 네, 따끈하게. 커피는 좀 따끈하다는 표현이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따뜻하게? 향긋하게? 아름다운 오후를 저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이제 모니터 옆에 있는 거요. 요거 이제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이제 회사 다이어리 이제 탐난다고 하셔가지고 요걸 이제 찾아봤어요. 아직 몇 개 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찾아봤는데 이제 이게 다 여기저기 다 글어 모아서 여기 이제 올려놓는데 여기 제가 잊어버릴까봐 일단 올려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소소하게요. 이 초여름에 하는 다이어리 이벤트. 아, 또 신박한데요? 소소하게 아니 우리끼리 예 우린 우리만의 또 연결고리 있으니까 이벤트 다음 주 월요일에 준비해두고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수량이 진짜 너무 적어서 좀 이벤트라고 하기도 뭐한 더 얘기하지 말아야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아 7558번님 배달 출발하셨나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오후의 발견과 함께 2시간 동안은 외롭지 않게 즐겁게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카빈님 세상에나 리디 살짝 늦었지만 출첵해요. 솔직하게 아 S본부 듣고 있다가 차하고 지각했어요. 아유 또 자진신고 오케이? 네, 좋아요. 접수. 이해 완료. 요런 것도 이제 속 좁게 막 옹졸하게 막안 되지 안 되지. 우리는 네, 동해바다와 같은 방송입니다. 뭐 들으셨어요 근데? 이 정도? 아, 지금 다들 노마드님 콘서트에 부럽다고 누구 콘서트인지 저는 아까 평냉에 꽂혀가지고 누구 콘서트인지 여쭙지도 못했네요. 예, 잘 다녀오셔요. 예,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우리. 땡이야 땡구님 일찍 와주셨고, 여우의 여신님은 오늘 점심 콩나물 열무 비빔밥. 아, 약간 요런 날씨 또 매콤한 거 괜찮다. 예, 약간 좀 참기름 좀 듬뿍 넣어가지고 좀 보드랍고 고소하게. 예, 아하.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 동희동희님은 꼬맹이가 생일 파티 하는데 초대받으셔서 생파 가신다고 너무 귀엽다. 아, 이 세대를 아우르는 생파. 아 후기 알려주세요 동희동희님. 우리 꼬맹이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고요. 3991번이 오셨습니다. 비가 올랑말랑해요. 제습기가 열일하고 있는 오후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제습기를 또틀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자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리고 정집사님 리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내랑 극장 데이트 또 가요. 오 만달로리안가 그러고요. 다 보고 맥주도 한잔하면 딱인데 아내가 눈치 줘서 슬픕니다. 아 그런데요 정집사님. 잘 이렇게 잘 얘기해 보세요. 수요일인데요 뭐. 이제 또 남은 한주 달리려면 딱한 잔만 할까 우리? 이런 거 좋잖아요. 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그쵸 여러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 오늘 국종쌤께서 청해주신 노래 시아의 노래예요. 그럼에도 우린.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예리한 분이 계시네. 그 다이어리 회사 물품인데 법률 자문 받았냐? 아, 그렇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죠. 예, 물론 회사, 이거 회사 물품 아니고요. 이거 다 개인이, 추가 구매는 다 개인 돈으로 합니다. 고로 요거 이제 제가 뭐 비싸진 않지만, 예, 비싸진 않지만 제 사비로 드리는 선물이다. 예, 선물이 될 줄 몰랐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일단 올해 준비된 수량은 예기치 않게 이렇게 적게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 올해 이제 2027년도 27년도 다이어리는 제가 좀 넉넉하게 또 주문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년엔 진짜 이벤트답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 거창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예. 그게 또 아이디어 주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라기보다 뭔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제안을 해주신 우리 청취자분 아니 오셔야,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벤트를 시작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예고를 드립니다. 행복동행님은 어머님이랑 하롱베이 다녀오셨대요. 손잡고 다니는데 뭔가 참 좋기도 하면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했다는 그 말이 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엄마랑 저 이렇게 여행 다니면 그런 생각들을 하죠.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막

또 이렇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는구나. 행복 동행님도 저처럼 저도 좀 생각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참 감정도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또 많다 보니까 여러 감정들을 또 겪게 되고 어쨌든 즐거울 땐 즐거운 감정만 좋으셨겠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겠어요. 그리고 건강이 최고님 여주 계시는구나.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꿉꿉해요. 늦은 점심 먹고 또 운전대 잡았습니다. 아하. 요럴 때 이제 졸음운전 혹시 조심하셔야 돼요. 날도 그렇고 식사도 늦게 하시고 조금 피로하실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안전하게 운전해 주십시오. 비의 신곡이 어제 나갔어요.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점성술사님. 어제 사연을 소개 못 해드렸는데 전다 읽고 있습니다잉. 저도 왔어요. 언제나 일에 치여 사는 건 변함이 없네요. 일이 느는 만큼 배둘레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해야 돼요. 약간 생활 속의 운동도 좋은 것 같아요. 막그왜 있잖아. 운동을 하러 가야지. 그 생각부터가 우린 되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할 일이 더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못 가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냥 생활 속에서 좀 스쿼트도 좀몇개 하시고, 이렇게 뭐 무거운 거, 이렇게 물병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들고 내려고 이런 거한 번씩 가끔 해주시고 하면 좀 몸이 조금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몸을 얘가 내 몸을 쓰는구나, 약간 이렇게 인식을 해줄 수 있도록 움직여 보자고요, 점성술사님. 요즘 좀 이렇게 주식장에서 재미를 보셨다는 이런 이야기 살짝 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0423번님은 아침에 남편이랑 아들한테 별거 아닌 걸로 폭발하고 화내서 미안했는데 어우 때마침 한우 뚝불이 반값 세일이어서 얼른 집어왔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사과 예정이에요. 한우가 살렸네. 예, 가정의 평화를 한우가 살렸습니다. 야, 아니 마트에서 이 반값 세일을 해주신 사장님, 예,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네. 한 집안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둘이 먼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살짝 오버한 것도 맞고요. 아무튼 결론은 쿨하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대인이다. 네, 맞아요. 그걸 잘해야 되는데, 아이, 전 아직 옹졸한 사람인가 봅니다. 어쨌든 쿨하게 오늘 한우 뚝불 구워 드시면서 아침엔 엄마가 미안했어, 여보 내가 미안했어요 하시면 이렇게 한입 넣어주고 나도 한입 먹고 좋겠다. 벤츄라 하이웨이입니다. 아메리카.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America, Ventura Highway, Christopher Cross, Ride Like the Wind 였습니다. 오, 1889번님. 오늘도 출석해요, 리디. 반가워라. 어떤 오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1889번님. 7318번님 오셨습니다. 사우나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요. 머리가 젖어서 그런지 오늘은 춥네요. 오랜만에 출첵하고 갑니다. 오, 안 돼요, 안 돼요. 머리 말리고 나오셨어야지. 딱 요럴 때 진짜 감기 걸린단 말이죠. 저도 요즘 밤에 귀찮잖아요. 아침에는 뭐 그냥 빨리 이제 말리고 나가야 되니까 말리는 게 당연한 건데, 밤에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자연 바람에 마르지 않을까. 항상 이게 귀찮아서 두는데, 네, 머리를 어디에 대지도 못하고 더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머리를 좀 빨리 말려줘야, 네, 감기 안 걸린다. 7318번님 잔소리를 좀 해보면서, 네, 선물을, 네, 좀 잔소리했으니까 선물 가야지.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주소 성함 주시고요. 자주 오세요. 네, 그리운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7318번님께. 1025번님,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좋아하는 알탕을 끓이며 문자 남겨요. 가끔 기분 좋으면 용돈이라고 뜬금없이 주거든요. 요거는 너무 쉽다. 네, 남편분께 용돈을 받는 방법이 너무 쉬운데? 네, 남편분 좋아하시는 메뉴만 저녁마다 매일 준비해두면 요것만한 또, 네, 팁이 없네요. 1025번님, 많이 받으세요. 네,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아오, 맞아요. 4279번님, 제가, 맞아요, 맞아요. 그, 표정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그냥 스냅샷을 찍으면 건지는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수백 장을 찍어야 한두 장 정도? 맞아요. 눈치채셨구나. 저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와, 어지간하다. 그러면서 봤어요. 맞아요. 약간 근데 뭐랄까, 그 우리 오바리드 이제 문자와 채팅창 보다 보면은, 네, 재밌어요. 심지어 지금 채팅창에선 약간 방송과는 좀 별개의 또 다른 얘기들의 흐름이 있어 지금. 일단 아까 뭐 다이어트 얘기로 아까 한창 또 열을 올리시더니 일일 일식하는 분도 또 계시다고 하고, 여우의 눈꽃님 말씀처럼 제가 모니터를 막 이제는 창을 막 두 개를 더 봐야 되니까 더 좋아요. 네. 근데 그 다이어트 얘기하다가 우드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최고의 건강 비법은 삼동이다. 활동, 운동, 노동.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이게 최고의 건강 비법이다. 여기에 이제 아치님께서 하나를 추가해서 율동도 가끔 곁들이면 더 좋다. 그래서 사동 나왔습니다. 활동, 운동, 노동, 율동. 아, 귀엽네. 이런 거. 네. 잘 챙기면서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보자고요, 여러분. 9856번님, 저도 출첵해요. 저녁 반찬도 거의 마무리돼가고 5시 반쯤 차려주고 집에 가야죠 하셨습니다. 근무지이신가 봐요. 그렇구나. 9856번님, 이제 또 가면 나의 끼니, 우리 가족의 끼니를 또 챙기셔야 되는데, 9856번님 지치지 마시고, 네, 맛있게 오늘 저녁도 우리 마무리하자고요. 눈눈안나님 오늘 오셨는데 아까 소개를 잠시 해드렸었죠. 이렇게 추운데 그럼에도 아는 포기할 수 없다고. 집에 가서 카디건까지 가져오고 감기가 오는 건지 몸도 으슬으슬한 이 상황에서 아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대단하시다. 저는 안 돼요. 넌 포기. 신청곡 주셨는데 일단 노래 대신에 선물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노래가 글쎄 오늘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선물부터 받으실까요? 눈눈안나님 주소 성함 주시고요. 0423번님께서 오늘따라 신해철 씨 목소리가 듣고 싶으시대요. 재즈카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강원을 위한 맞춤 국영수 입시 종합학원 유니언 스터디에듀에서 현장 강의 무료 수강권, 남녀노소 누구나 토익 토플과 영어 회화에 도움이 필요할 땐 강릉 함의 어학원에서 성인 회화 및 토익 토플 무료 수강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6: 아, 눈누나나님. 그 선물 받으셨는데 아 감사해요. 잇몸 말리며 퇴근합니다. 아,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와 너무 말리면 입술 붓는 거 아시죠? 네, 적당히 침 바르면서 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5411번님 오셨어요. 친구들과 부산 여행 다녀왔어요. 5성급 호텔에서 1박하고 부산길은 운전 힘들다는 소리를 들어서 뚜벅이로 택시 타고 돌아다녔더니 17,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집에선 4,000보 넘을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여행에서 돌아온 지금 저는 방바닥에 부침개처럼 들러붙어 있답니다. 아우 놀 땐 안 피곤했는데 집에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눕고 싶었다는 거. 호텔 잡아준 남편에게 고맙단 말 대신 재활용 안 버렸어? 라고 먼저 말았나 반성 중. 마이티 마우스 랄랄라 신청합니다. 이런 설레이는 내 마음. 내 아, 요거 좀 미안했다. 예, 네, 오시면 사과 바로 갑시다. 신청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 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노래 너무 따뜻하죠. 윤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함께하다. 최근에 나온 두 곡이 담긴 싱글 앨범 중에 함께하다라는 노래 오늘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사가 너무 참 아름답지 않나요? 목필균 시인의 시에 멜로디를 붙인 곡입니다. 목필균 선생님의 시에 그리고 윤미진 씨가 멜로디를 붙인 노래였어요. 함께하다. 그냥 인생사가 다 담긴 노래죠. 참 사람은 있을 때 또 잘 몰라요. 이 함께함의 소중함을 곱씹게 하는 노래로는 3부 첫 곡 전해드렸는데 세상에 요즘 리디가 밤에 푹 빠져서 듣는 곡 느낌이 나는데요. 어떤 촉이에요 우드로님 이거는? 소름 돋았습니다. 노래가 너무 아름답네요. 1025번님. 까만꼬만님께서도 노래 대박이네요. 인생에 대한 회의. 이런 작은 소설 같다. 맞아요. 낙화님. 몸과 마음의 건강함에 감사하게 되네요. 3부 첫 곡 너무 좋습니다. 윤미진 씨. 여러분 다음 달에 라이브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예정입니다. 근데 글쎄요. 이 노래 해주시겠죠?

0: 신곡이니까 이 노래 꼭 듣고 싶은데 한번 요청은 드려보지만 예, 또 가수분의 선택을 존중하니까요. 선곡을 존중하니까. 어쨌든 유미진 씨 우리 다음 달에 라이브로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고요. 예습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함께하다라는 노래. 가끔 이렇게 고요한 시간에 한번 또 들어주시면 이 가사의 의미가 더 깊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잠자리님 감사합니다. 따스한 곡이었죠. 아, 1889번님은 오늘 남편이랑 같이 먹으려고 피자 사러 잠깐 나왔어요. 율동 너무 웃기네요. 아까 뭐였죠? 율동, 활동, 운동, 노동. 여기에 그런 아, 요거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줘야지. 커피 얼음 동동 해줘야 아, 이 모든 동이 끝난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0503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주셨습니다. 오전에 수업 마치고요. 점심 잠깐 먹고 2시부터 계속 수업했고요. 30분 짬이 나서 집에 수건 가지러 가면서 소식을 한번 전합니다. 늘 듣고 재미있게 오후 시간 보내고요. 꼭 근력 운동은 필수라는 사실 전해드립니다. 현 PT샵 대표 올림. 0503번이. 아, 뭔가 또 이러면 신뢰감이 확 올라가잖아요. 예, 또 PT샵 대표님께서. 아, 이렇게 또 운동은 필수다. 근력 운동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하, 또 일을 악물고 또 해야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 왜 나이가 들수록 근손실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중요하고 단백질 식품 챙겨 드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언젠가부터 왜 우리는 만나면 건강 얘기하잖아요. 더 그렇겠죠, 우리 이제 앞으로. 그래야지.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보죠. 어쨌든 우리 PT샵 대표님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참 PT샵 대표님도 듣는 방송 네, 오후의 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3, 4부 순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가고요. 오늘 앞서 사연 당첨되신 분들 7318번님과 눈눈안나님 제가 오늘 선물 문화상품권이라고 얘기 안 했죠. 두 분 선물 보내드리고 3, 4부에 당첨되시는 우리 모든 오바리들께도 오늘은 문화상품권으로 가겠습니다. 자주 안 나가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오시라는 얘기죠.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아, 유튜브 창에서도 채팅창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매일 데일리로 지금 하기 때문에 상단에 딱 떠있다. 바로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재미나게 우리 오바리들과 또 방송과는 또 별개의 다른 얘기하면서 방송도 들을 수 있는 희한한 공간이 되고 있어요. 신청곡도 주시고 사연도 주시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

0: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너무 좋다. 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뭐랄까 좀 소름, 왜 그 소름 돋는 거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오늘 단추마미님께서 일찌감치 청해주신 노래인데 어제 그 히든싱어에서 정인 씨 편이었군요.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오르막길 띄워드렸습니다. 아, 아니, 이 그 모창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와, 그냥 정말 딱 그냥 정인 씨는 목소리가 그냥 딱 정인인 분인 거잖아요. 목소리가 지문인 분인데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다. 야, 궁금합니다. 찾아봐야 되겠다. 오르막길 전해드렸어요. 채팅창에서 삼도함 이거는 안 돼요. 예. 너무 힘들어. 지금 원래 멜로디도 힘들. 삼도화음은 위로 이제 쌓아야 좀 멋있는데 아, 요건 이제 힘들다. 넣을 수 없다. 그리고 아 공개 방송 문의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채팅창에서 예정이 있지요. 예, 요거 좀 이제 구체화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멀지 않았다. 이 정도로만. 그리고 따끈따끈한 소식이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오늘 저도 이제 최종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전달이지. 최종 전달이 아니고 첫 전달을 받았고 오전에. 그래서 진짜 도청장 찍는 거 아니야? 막 전화기. 그 전화기 진짜 다 듣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쨌든.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또 말씀드릴게요. 궁금해 주신 우리 오바리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자주 봬야죠. 안 그래도 채팅창에서 우리 주연킴님께서 리디 우리 얼굴이 보이나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지? 당연히 안 보여서 저도 보고 싶어요 했는데 예. 그지?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공방밖에 없네요. 그렇구나. 그러게요. 공개 방송밖에 없네요. 아니, 단호 때 낄 틈이 없어요. 낙관님. 단호 때는 저희가 낄 틈이 없고. 그 다 공방하면 단호 때 공개 방송하면서 단호 구경 가실 거잖아요. 다. 네. 그래서 단호는 피하자. 그래서 초발. 네, 초발 전달. 초발. 오늘 따끈따끈하게 첫 전달. 초발 전달. 예, 이었었는데 알죠 주연킴님. 예. 어쨌든 예, 곧 이제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약간 좀 이런 게 제가 어색해서 아직 예, 좀 부끄럽잖아요. 이게 뭐라고 예, 쑥스럽게 예. 자주 만나요 여러분. 예. 예. 유튜브는 쉬운 게 아니다. 자, 놀러 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3부, 4부 순서 계속해서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선물도 전해드리는데 오늘 선물은 문화상품권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또 얘기를 했잖아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주 나가는 선물이 아니어서 요럴 때 좀 강조를 하자. 그런 의미죠.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요바리들의 예, 귀여운 채팅을 함께 나누시며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 좋아하시니까 또 하고 싶네. 예, 노래 듣고 올게요. 우디가 부른 두 사람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리디 오늘 노래들이 줄줄이 이어서 감동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네요. 하셨어요. 낙화님. 아, 그러게요. 우리 버전도 너무 좋다. 항상 이렇게 고운 성시경 씨의 목소리로만 듣다가 약간 이 거친 듯한 목소리.

0: 예, 살짝은 남성미가 조금 더 느껴지는 우디 버전도 참 좋습니다. 따님이 운전하시다가 차를 그러니까 사고 큰 사고는 아니고 이렇게 접촉 사고. 혼자 벽에 긁고 다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참 일부러 긁으라고 해도 못 긁었을 것처럼 많이도 긁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긁었대요, 그 자리에서. 아, 놀리면 짜증을 더낼것 같아서 액땜했다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당황했겠죠? 모두들 안전 운전하세요. 갔다가 어, 뭐지? 하고 후진한 거죠. 아, 얼마 차그 뭐랄까, 그지? 그 이거는 사실 내가 제일 짜증 나거든요. 이런 상황 되면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뭐다 이제 초보 운전을 한 번씩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따님 심신의 안정이 오늘은 필요하겠습니다. 아, 아니 채팅창에서 제가 다들 문상 도전 우리 게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채팅창에서는 제가 그럼 오발 이행시로 문상 도전해 달라 했더니 다들 각각 지금 다 다른 얘기하고 그래서 채팅창에서는 오발 두 글자로 이행시 문상 도전해 주시고 지금 아 공방 추리해 내시느라고 와아 까망이 진짜 소름 돋네. 거의 다 오셨습니다. 광고 듣고 예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2: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저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4부 순서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강릉 최고님? 차 라디오를 켜니 야, 노래가 그냥 창밖에 부슬부슬 비는 오고 너무 좋습니다. 라고 강릉 최고님. 반가워요. 잘 지내셨나요? 여전히 근무지는 같은 곳이시고요. 오랜만에 오셨으니 또 그냥 저희는 오랜만에 오신 분들 저희가 굉장히 또 환영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화 상품권. 예, 강릉 최고님. 주소 성함 주시고 예, 자주 뵀으면 좋겠다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430번님. 아, 내일 생일이세요? 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제 생일 앞두고 미역국 끓인다고 주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환갑 넘으니까 자식보다 배우자가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부 성공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신 3430번님. 그래서 참 짝꿍이 너무 중요한 거죠. 생일 축하드리고요. 역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 예, 주소 성함 주시고 행복한 생일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좋으시겠다. 자상한 남편분 계셔서. 그리고 채팅창에서는 까망님 진짜 예리하시다. 깜짝 놀랐어요. 7, 8월에는 경포축제, 해변축제와 야행이 꼭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유력하다. 아하. 아직 제가 이제 정확한 뭐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질 않아서 아직 좀 약간 조심스럽다. 근데 이게 있기는 있다. 요 정도로만. 오발 이행시 좀 볼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자용 씨? 자용 씨? 아 누구더라 누구더라 제가 되게 익숙한 이름이

그 감정이 예,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예. 엄마 내가 말 잘 들으면 엄마 안 아파? 대답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뿅마눌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우리 친구랑 아, 재미있는 책 사서 이렇게 또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문화상품권 선물 보내드리고요. 채팅창을 또 볼까요? 예. 난리 나네. 오, 오리, 발, 발바닥. 예. 아, 이런 거 좋아요. 어. 그냥 뭐, 생각나는 거 막 던지는 거죠. 오발. 요거 약간 익명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 오조다 보니 5년을 들었네. 발. 발령계 선생 중견 연기자들입니다. 발령, 아, 또 긁히네. 발령계라서 완전 진짜 명연기자지. 자, DNC입니다. 케이크 바이 디오션 듣고 여러분 사연 계속 소개해드립니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이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있습니다.

DNC 케이크 바이 디오션 띄워드렸습니다. 슈퍼소니님 반갑습니다. 채팅창 찾아주셨는데 감사해요. 네. 좋은 얘기.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또 주시는 좋은 얘기들은 참 저를 힘나게 하십니다. 감사하고 자주 봬요.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기억을 제가 못했다면 죄송하고. 네. 아, 춘천국정쌤, 아까 오리, 발바닥,

여기 이제 곰발바닥, 니발바닥, 내발바닥 약간 이제 연배가 나오죠. 예, 발바닥 얘기 나오면 연배가 나온다. 그리고 저도 그래요. 예, 파인트리님. 아치님께서는 유튜브 뭐 채팅창, 문자창 계속 다 똑같은 걸 주셨는데 오빠를 사랑해. 발그레한 얼굴로 고백했던 그녀. 같은 집에 계신가요, 혹시? 네. 혼자 상상해서 좋아서. 오발 이행시 좋아하시네. 오징어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발? 발전 가능성 있는 오징어였네. 고쳐서 데려가자. 뼈가 있는 이행시 밤새한 형님 좋아요. 그리고 대전 오바리님께서 오늘도 발랄하게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이거 좋다. 저희 이제 시작할 때 이런 얘기하잖아요. 발랄하게 오늘도 발랄하게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봉님 오셨어요. 순봉님. 오후 내내 일이 꼬여서 혈압이 막 올라갔는데 다행히 퇴근 전에 해결이 돼서 와 즐겁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오기 전에 청국장으로 힐링하려고요.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질색팔색을 하는지라. 근데 이게 돼요? 드시고 처리가 돼요? 아이들 오기 전에? 쉽지 않을 텐데. 아니 너무 근데 되게 아니 나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죠? 나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혈압 오르고 일 꼬이고. 오늘만큼은 네, 당당하게 드십시오. 아, 엄마가 아빠가 이 정도 먹을 수 있지? 너희도 한번 먹어봐. 수봉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에 6047번님. 오.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발. 발 냄새 누구니? 누구야? 내거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 이건 뭐야? 투들레니. 오. 오후에 뭐 하세요? 되게 설렌다 이거. 발. 발레할 것 같은 목소리인데요. 발레. 아, 발레, 발레, 발레, 발레. 최근에 제가 좀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기웃기웃 했는데 욕심이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결론을 내렸다. 노래 한곡 들을까요? 윤하입니다. 계절 범죄.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드래곤스 빌리버님은 눈팅이 아닌데 이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눈팅도 물론 재밌지만 참여할 때 더 재밌더라. 아마존이 왜요? 오늘 많이 우울했는데 오바알이 있어서 힘을 냅니다. 고마워요 라고. 왜 우울하셨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힘이 되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약간 고를 때 있어요. 뭔가 이제 감정을 전해주셨을 때, 예. 그때 제가, 저도 당연히 감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선물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드릴게요. 무슨 의미라고 봐야 될까? 감정과 감정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뭔가 선물, 뭔가 변명이 길어집니다. 어쨌든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마추어님. 우울해하지 마시고, 예, 항상 우리 좋은 생각, 기쁜 생각들로만 가득, 하길 노력하자고요. 주소 성함 마지막으로 우리 아마추어님까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0100번님 너무 감사하고 대전 오바리님, 탱크님, 밤새안녕님, 감성파파님 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애플스님 돌아오셨네요. 내리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함께해 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아, 손 말고 오 발을 흔들어 달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MBC인데 유튜브 이거 평생 남는다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거 남아 있으니까 발을 흔들긴 조금. 다음에 좀 넓은 공간에서 활동적인 공간에서 여러분과 마주하고 발을 흔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3430번님 내일 생일이시래요. 다시 한번 미리 축하드리고 신청해 주신 노래 이정열 원곡을 원하셨어요. 그대 고운 내 사랑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자용씨 내일 만나요. 내일 오후 4시에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0: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사람이 떠나면 지옥이 약해지고 지옥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옥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훈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를 하러 갈 때 각 정당과 후보가 내세우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때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유권자들을 좌우하는 건 원초적 본능과 감정, 그리고 자기 주변의 공통 정서입니다. 이 정당은 나와 같은 무리인가? 저 후보의 성향은 나와 비슷한가? 이 두 가지만 묶어서 유권자는 투표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성찰하는 능력이 분명 있지만 그게 완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부동표를 손에 들고서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아직도 흔들리는 유권자들을 봅니다. 오락가락하는 건 빗방울뿐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죠? 그래도 마음의 심지를 바로 세워서 꺼지지 않게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자,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아카디아의 일렉션 데이 들었습니다. 자, 선거가 일주일 남았다고 얘기 드렸는데 사실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선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와 내일 모레네 이제. 예. 아카디아. 예. 듀란듀란의 유닛 듀란듀란 멤버들이 예. 저, 그냥 프로젝트로 한 거죠. 예. 아카디아 일렉션 데이.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뿌리담은 리얼생 와사비 주비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 IS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도드람 한돈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방탄꼭지 방탄꼭지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들었습니다. 037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생방 시작하기 전에 스튜디오 창밖으로 거리를 보고 있는데 우산을 쓰고 다니시던데요. 비가 조금씩 내리는 것 같아요. CCR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5652번입니다. 야, 멀리 제주에서 문자 보냅니다. 작업실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작업입니까?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작업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작업 예. 5652번 자 음악은 Electric Light Orchestra ELO Last Train to London

축하받을 일 있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쿨 앤더 갱 셀러브레이션 8667번으로 최종일 씨. 네. 아, 결혼하셨구나. 한영성님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하고. 네. 쿨 앤더 갱 셀러브레이션. 앞에 들으신 음악은 일렉트릭 라이드 오케스트라 라스트 트레인 투 런던. 예. 아, 뭐 이런저런 축하들을 막 보내고 계신데 이면정 씨가 퇴근길 축하 축하. 아, 그래? 이거 매일 하는 퇴근인데도 이걸 축하해야 합니까? 어, 아무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합니다, 이면정 씨. 4069번으로는 아, 오늘 마음이 좀 축 처지네요. 예. 모든 게 느리게 가는 느낌이라 퇴근길에 백캠 틀었습니다. 나오니까 괜찮아지고 있어요. 어,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4069번. 네. 자, 이번에는 윤용호 씨가 청해 주신 Shine Down, Second Chance.

0: 잔나라에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9: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대부분 비가 그쳤지만 아직 약하게 비가 조금씩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도 또 강

0: 북부는 저녁까지 조금 더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와 남부, 제주도에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또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시원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오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더워져서 일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낮 기온 서울 27도, 광주 25도, 포항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한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부터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게 된다. 이집트 피라미드 근처에 보물이 있다는 꿈이었다. 그는 그 꿈 하나를 믿고 양을 판 뒤 사막을 건너는 여행을 시작한다.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은 당연히 순탄하지 않았다. 속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모험에는 늘 두려움과 변수가 뒤따르기 마련이어서 때로 멈춰서야 했지만 그래도 그는 보물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거의 40년 전에 발표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2천만 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한 초대형 베스트셀러다.

작년 이맘때 2000대 중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던 주가가 1년 사이에 대폭등해 8000대를 가뿐히 넘어섰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3000피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같았는데 지금은 1만 피 소리까지 들린다. 눈앞에 보물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네. 왜인 줄 아는가? 그건 사람들이 보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지. 소설 속에서 연금술사가 하는 말인데 작가인 코엘료도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과연 그런가? 코스피 지수가 3배 이상 올랐으니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다 큰 수익을 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가? 투자는 모르고 오로지 저축과 예금인 사람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쉬운 요즘인데 주식 투자자들 중에는 벙어리 냉가슴 알듯하며 아예 입을 안 여는 사람들이 꽤 많다. 줄을 잘못 선 탓에 상승장에서 쓰디쓴 소외감을 곱씹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철수는 오늘 도처에서 연금술에 성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생각을 한다. 사실 연금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기술이다. 하지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연금술사들은 여럿 있다. 연금술이란 쇠나 납 같은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는 신비로운 작업인데 현대에 와선 투자의 세계에서 이 연금술이 빛을 발하는 상황이 생기곤 한다. 최근엔 AI로 대표되는 신기술이 황금을 안겨주는 연금술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사람은 무언가를 진심으로 바랄 때 만물의 정기에 가까워지지. 그것이야말로

말로 금국의 힘이야. 연금술의 이 정신이 황금이 아니라 꿈을 향하면 더 멋있을 텐데.

자, 이 음악은 사실 거의 매일 들으셨을 겁니다. 예. 첫 수는 오늘의 백그라운드 뮤직이요. 예. 이 음악은 원래 어쿠스틱 알케미라는 팀의 발라드 4K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이제 첫 수는 오늘이 좀 길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두 번 편집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을 제대로 들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한번 보내드립니다. 어쿠스틱 알케미 발라드 4K.

사실 오랜만에 제가 얘기하는 거 없이 음악을 온전히 들으셨습니다. 어쿠스틱 알케미 벨라드 4K. 좋은 음악이죠. 예. 자, 6시 39분 40초 막 지났습니다. 아, 이 어쿠스틱 알케미는 정말 36년째 이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 거야? 아니, 알 수도 있겠는데? 누가 얘기해 줘가지고. 1239번입니다. 예. 문자 처음 보냅니다. 하고. 자주 오세요. 예, 종종. 자, 라이오넬 리치.

0: 네, 이글스의 Sad Cafe 들었습니다. 또 Sad Cafe 황재원 씨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였고요. 네. 아, 이거 이 문자에 빵 터졌는데 6609번. 네. 아까 어쿠스틱 알케미 음악도 그러시고 철순 오늘 배경음악 원곡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유, 철수 아저씨가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아, 제가 밴드 생활하면서 뭐 노래를 몇 곡 만들긴 했고 또 운이 좋아서 방송에 많이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만 와 이렇게 서정적인 노래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0: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3, 4부는 음악 캠프 라이브 있습니다. 아, 이번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도 공연했죠. 미국의 싱어, 송라이터 앤슨 세아브라. 3부에 만나고요. 예. 보실 분들은 뭐 보셔도 되고요. 예. 자, 오늘 끝곡은 3534번으로 청해주신 릭 제임스의 메리 제인.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편하게 집어먹는 사탕을 어느 날은 3g짜리 작은 걸로 80개를 놔두고 어느 날은 12g짜리 큰 걸로 20개를 비치했습니다. 예상은 이랬죠. 사탕이 작을 때는 여러 개, 클 때는 한두 개만 먹지 않을까. 그래서 총 섭취량은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탕이 크나 작으나 먹는 개수는 비슷하더라. 그러니 역시 다이어트를 하려면 개당 용량이 적은 걸 두라. 밥도 그렇죠. 그릇이 작다고 계속 추가 안 하잖아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일상조차 버거워지는 순간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앤선 세브라, 예. 웰컴 투 원더랜드 들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와. 그 이 노래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저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4,360만에 조금 전에 봤는데. 자, 일단 아 오늘 통역에는 최정윤 씨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0: 자, 환영한다는 얘기 전해주시고요. 청취자들에게 인사도 부탁드리죠.
1: We want to tell you that we welcome you, and also we want to ask you, could you say hello to the listeners of the music camp?
2: Hello,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0: 한국에 지금 몇 번 처음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오셨어요?
1: Is this your first time in Korea?
2: First time in Korea.
0: Wow.
2: Very first time.
0: 아니 어떻게 처음 올 수가 있지?
1: I can't believe that this is your first time.
2: Yeah, I can't believe it either. I mean, I was born in Kansas, which is pretty far. So I'm just happy to be here.
1: 저는 캔자스 출신인데요. 제가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한국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0: 야, 와 보니까 어때요? 소감이?
1: How do you feel? What's the impression?
2: It's I really like it. Everyone's really nice, and you know. The food is good, and the weather is quite nice, actually, which I like. You know, we came from Los Angeles, and you know, it's a high bar for weather, but this is good weather.
1: 저희가 LA에서 와서 그 날씨에 대한 기준이 높은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너무 좋습니다.
0: 아니 지금 좋을 때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진짜 덥고 겨울에는 정말 춥거든요.
1: You're in the best time because we're so cold in the winter, so hot in the summer.
2: It really gets cold.
1: This is the best time to be here.
2: Okay. Well, it's great. I like it.
1: 너무 다행이네요.
0: 캔자스는 좀 덥지 않나?
1: Is Kansas a hot place to be in summer?
2: It's very hot in the summer. I actually live in Missouri, but I was born in Kansas. And it's quite hot in the summer. It gets very cold in the winter. So it's kind of the worst of both worlds.
1: Kansas도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춥고요. 지금은 미주리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네네. 굉장히 혹한 혹설을 겪고 있습니다.
0: Welcome to Wonderland 첫 곡으로 들었잖아요. 야, 이게 뭐 조회수가 어마어마한데 처음에 이걸 만들어서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이런 건 예상 못 했겠죠?
1: So we listened to Welcome to Wonderland as our opening song, mm-hmm. and it

0: has 43 million views on YouTube. Mm-hmm. When you first made it and uploaded it, did you imagine that such views and the attention it would be receiving?
1: Not really. I had a feeling that it was a special song, but I didn't know it was going to be a big, big song. And at the that was the first song I really was signed to as an artist. So it was quite shocking that it got so big.
0: 이 노래가 뭔가 특별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엄청난 히트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예술가로서 처음 만들고 이렇게 발매한 곡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래입니다.
2: 아, 뭐 그래서 오늘도 첫 곡으로 하신 거예요. 자, 이름이 이게 우리는 보통 철자 그대로 뭐 세아브라 이렇게 발음하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저 미국에서는 오히려 시아브라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포르투갈계 성이라는 걸 좀 한 물어보죠, 진짜.
0: Your name's interesting, and we believe it's from the Portuguese roots.
1: That's right. Yes, my dad's Brazilian.
0: Tell us,
1: Oh, sorry, cut you off.
0: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your name?
1: Sure. Yeah, my dad is Brazilian, so it's a Portuguese last name, and yeah, my it's part of my full last name. Is Long Seabra, which is both my parents' names, but we just chopped it in half because it was too long. No pun intended.
0: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브라질인이셔서 네, 포르투갈의 네임이고 네 원래는 이제 어머니 성까지 합쳐서 Long Seabra라고 하지만 너무 길어서 그냥 줄여서 반으로 세아브라라고 성을 쓰고 있습니다.
2: 아 둘인 거예요?
0: 네.
2: 자, 앤슨 세아브라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썼다 써갔다 장까지 간다
4: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전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미국의 싱어, 송라이터 앤슨 세브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이번에 처음 오시는 거고, 그 원래는 보니까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우리로 따지면 뭐 컴퓨터 공학과 이런 거네요. 이걸 전공하고 엔지니어로 일을 하시다가 취미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 이 결국은 회사를 아주 때려치우고 전업뮤지션이 되셨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라든가 뭐 계속해서 음악을 하겠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어렸을 때.
7: So, did you ever think that you'll be making a living as a musician since young?
8: No. So I grew up playing the piano, but I went to school to be a software engineer. And but then I didn't like being a software

0: software engineer. So I was posting songs in my free time, and they started doing well. And then I just decided, you know what, I'm just going to be a singer instead. And it ended up working out. So.
1: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네. 일단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요.
2: 그러게요.
1: 그런데 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여가 시간에 이제 음악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어허. 그래, 이제 정말 관두고 뮤지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 아니, 이게 엔지니어가 안 맞은 거 아니니까 회사 취업했는데.
3: So engineer was not your path.
0: No, not really. I mean, I'm still kind of interested in computers and that sort of thing, but I don't. It's not like I when I was in school and I was a little more interested in school, I'd say, but not so much anymore.
1: 원래는 관심이 여전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네, 뭐 컴퓨터나 이런 걸 관심이 있지만 엔지니어로서의 일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2: 아니요, 보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 될 수 있었는 것 같은데.
3: You could have been the next Jobs.
0: Well, there's still time. There's still time.
1: 아,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2: 자, 어렸을 때 그럼 음악은 어떤 음악들을 듣고 자랐어요?
3: What kind of music were you listening to when you were growing up?
0: That's a good question. I grew up. I mean, I was born in '94, so I listened to a lot of millennial pop music, like the Backstreet Boys and NSYNC. That's what my sister liked, and she's older than me, so I kind of just got that as a runoff. I've listened to a lot of pop punk as well, like Fall Out Boy and All American Rejects, and I don't know if they would actually be classified as pop punk, but yeah, those were some of the big bands I listened to growing up.
1: 제가 94년생이다 보니까 그 밀레니얼 시기에 인기 있었던 뭐 엔싱크나 백스트리트 보이즈 네, 네, 네. 저희 누나가 많이 들어서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팝 펑크 그러니까 폴아웃 보이나 올 아메리칸 리젝트 이런 음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2: 학교 다닐 때 그럼 밴드 같은 것도 좀 하고 있어요. 스쿨 밴드들 많이 하잖아요.
3: Were you a part of school band when you were going to school?
0: Yes, my marching band. I was in the marching band. I played the alto saxophone. And we had a very successful marching band at my school, so I spent many, many hours practicing in the jazz band, in the concert band. And that's where I kind of got a lot of my practice for being a performer actually came from the band.
1: 저희 학교가 마칭 밴드로 유명해서 저는 알토 색소폰을 연주했는데요. 이런 재즈 밴드나 콘서트 밴드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연자로서의 어떤 기량을 다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음악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도 뭐 피아노도 하고 색소폰도 하고 기타도 치고 막 이러면서 가까이 한 거네요, 늘 음악과.
3: So you're always close to music. I mean, you're not in the professional path, but you're playing piano, saxophone, and guitar. So right. You're always close to music.
0: Yeah, and even in college when I didn't play, I didn't take classes. I was still sneaking off to the music building to sort of play the piano when I wasn't, you know, working on my assignments. So it was kind of always there, even when I, you know. Something kind of pulled me back to it.
1: 맞아요. 대학에서도 제가 음악 수업을 듣진 않았지만 항상 네. 그런 음악과 빌딩에 가서 과제를 안 할 때는 거기에서 연주를 하러 가고 피아노를 치러 가곤 했습니다.
2: 이번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이제 공연할 예정인데 와, 이 가보면 깜짝 놀랄 텐데 팬들이 너무 많고 멋져서.
3: So you're gonna play at the Seoul Jazz Festival, and I guarantee you that you'll be blown away by how cool and just the sheer amount of fandom that you have in Korea.
0: I can't wait.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So it's a dream come true for sure.
1: 정말 꿈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2: 처음에 한국에서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 들었어요?
3: When you're approached with the idea to perform in the Seoul Jazz Festival, how did you feel about that?
0: Well, I was very honored because there's a lot of really amazing musicians I'm sharing the stage with, and you know, it's to me, it's still quite shocking that I'm a professional singer-songwriter. I don't know. It's like it's still like such a dream come true for me. So I kind of have to pinch myself when things like this happen.
1: 연락을 주셨을 때 일단은 제가 무대에 또 그 같이 서는 다른 뮤지션들이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네. 정말 영광이었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꼬집어 보면서 꿈이 아니야 생시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2: 제가 뭐 미리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한국 팬들 앞에서 아마 공연 한번 하고 나면. 자주 오게 될 거예요. 예.
3: I guarantee you, once you perform in front of Korean fans, you will want to come back to Korea more often.
0: I do. I mean, yeah, absolutely. I'm sure of it.
1: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2: 자, 그러면 앤슨 세브라의 노래 한 곡도 들을까요?
3: Shall we ask

0: for a live performance by sure. Ensign?
1: 로빈 후드는 우리가 아는 그 로빈 후드죠?
0: Is that the Robin Hood that
2: That's
0: we
2: right.
0: know?
1: 활잘 활잘 쏘는 친구.
0: Yes. The bower.
2: Yes.
1: 부탁할게요. Okay. 예.
0: Take it away, please.

0: 앤슨 시아브라의 로빈 후드 들었습니다. 예. 아, 기타리스트 한 분 같이 오셨는데 기타리스트는 예. 다니엘 기타리스트 좀 소개해 주세요.
1: And could you introduce the guitarist you brought with you today, Dan?
2: This is my friend Dan Richards. He's been with me. We were counting backstage how many shows we've done. About 150 shows together since we started.
1: 아, 여기는 제 친구이자 기타리스트인 댄 리처드고요. 네, 저희가 예. 얼마나 같이 공연을 많이 했나 세봤더니 150회 공연을 오, 같이 했더라고요.
0: 야, 완전 중마고네 이러면.
1: you guys are deep friends.
2: We're deep friends, that's for sure.
0: 자, 그 보통 앤슨 시아브라 음악을 뭐 베드룸 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실 첫 앨범 제목도 Songs I Wrote in My Bedroom 데뷔 앨범 제목이 이거예요. 진짜로 베드룸에서 다 만든 건 아니죠?
1: So some folks define your music as bedroom pop and the first album title is Songs I Wrote in My Bedroom. Right. Did you write them all in your bedroom?
2: Most of them, yes. Yeah, my childhood bedroom, actually, the house I grew up in, I wrote a lot of the songs.

0: 네, 사실은 거의 다 정말 제 침실에서 썼고요. 제가 유년 시절에 자랐던 그 집에 그 침대에서 썼습니다.
1: 아, 그래도 거실이나 식당 이런 데서 쓴 거, 화장실 이런 데서 쓴 건 빼야 돼요.
0: Oh, but you gotta take out the ones that you wrote in your living room or the bathroom or other
2: places. None in the bathroom. Actually, that's not true. You know, sometimes when you're writing songs, you take a bathroom break. You get the best ideas on a bathroom break.
0: 아,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음악 쓰다가 화장실에 잠깐 갔을 때 그때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기도 해서 네, 화장실에서도 영감을 받게 하네요.
1: 보통 음악적인 영감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0: Where do you draw your musical inspiration?
2: Good question. Everywhere, really. I mean, a lot of the early songs were just from my imagination. More recent songs I draw pretty heavily from my personal life. But it's a mixed bag, really. I mean, sometimes I just see, you know, a really beautiful painting, and then maybe I write down in my notes app something that made me feel. And then I go from there. It really just depends. Obviously, like, the stronger the emotion in your life, the easier it is to write a song about.
0: 초기에는 제 상상에서 많이 차용했었다면 지금은 뭐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그냥 개인적으로 영감 받는 거에서 쓰는데요.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으면 여러 가지 뭐 적어놓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강한 이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그걸 음악으로 바꾸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1: 저는 동화책 보다가 다 만든 줄 알았어요.
0: I thought you were inspired by a lot of fairy tales.
2: True, yes. The fairy tales are, in fact, yeah, a huge source of inspiration. In fact, I've been meaning to sort of branch out and try and write my own fairy tales, but I haven't quite got there yet.
0: 어 맞아요. 사실 동화에서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고요. 심지어 저도 동화를 하나 쓰고 싶은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하지만 많은 영감 받고 있습니다.
1: 아, 동화를 쓸 예정이에요?
0: Write a fairy tale. That's amazing.
2: Gotta go for it.
0: 해야죠.
1: 아니 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뭐라 그럴까 사회에 좀 찌들어 살면서 그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마음 이런 걸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음악하는 사람은
0: That's
1: 예술가들은.
0: Right. As you age, you get kind of tainted by the walls of the society and the life. And as an artist, you have to have the pure heart of a child. So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2: It is, and you're right. I mean, I'm 31 now, so I you know, I have an interesting perspective. I'm sort of like almost halfway through my life, and I think a big part of the reason I write fairy tales is like this longing. We all have like this nostalgic longing for our childhood and the innocence and the magic of that time. We lose it as we get older, like you said.
0: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들면서 그런 어렸을 때 느꼈던 어떤 환상적인 동화 같은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31살이고 인생의 반 정도 살은 것 같은데 그런 그리움이나 노스텔지어를 잊지 말자라는 생각에서 이런 음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1: 한국에 와서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은 뭐예요?
0: What's the best food you've had in Korea so far?
2: Oh gosh, you know what? I was just telling our guide, we went to go get food last night and Dan was like, oh, let's go get Korean barbecue. And so we went into a restaurant. I think we ended up just getting Chinese food so accidentally. So I can't really comment. But I think we are going to get some good Korean barbecue. But we had, you know, I had shrimp fried rice, which I'm not sure that's a particularly Korean dish.
0: 아, 어젯밤에 야 우리 진짜 맛있는 그 한국식 바베큐 먹자 이러고 네, 밖에 네. 나갔는데 실수로 중국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간 한국식 중국 음식 새우볶음밥을 먹었는데 아마 오늘 중에 이제 제대로 된 고기 구이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직 못 먹었다는 얘기네요.
0: So not yet.
2: We did have banana espresso before this, which I think is a Korean brand. I just had a chamomile tea, but it was pretty good.
0: 어 근데 바나 에스프레소라는 곳에서 그 캐모밀 차 마셨는데. 어 괜찮았어요. 네.
1: 아무튼 예, 오늘 저녁 기대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이번에는 음원에서 듣죠. 예. 2020년에 발표한 아 이게 그레이스 애나토미에 삽입된 곡이군요. 예. Walk Through Hell.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예, 3부 마치고 4부에 다시 만납니다.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비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내일도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 비가 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챙겨서 외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사고 없도록 점검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제는 습도도 높아졌는데요. 내일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0: 아침 기온은 전국 20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낮에는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겠고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싱어 송라이터 앤슨 시아브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뮤지션들마다 아티스트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의 음악들을 하긴 합니다만 다 누군가로부터 사실 영향을 받아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드는 거거든요. 앤슨 시아브라는 본인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뮤지션을 아티스트를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3: So musicians make their own unique music with their own taste, but you are bound to be influenced by somebody. So if you had to name somebody that influenced you the most in terms of music, who would that be?
4: The most? Oh, no. The most?
2: 고민하고 있네, 지금.
4: Off the top of my head, I'd probably say Alec Benjamin. He's another artist that's kind of a singer-songwriter. I think actually listening to a lot of his work inspired me to kind of make my own. There's also a pianist named Yuruma, a Japanese pianist, I believe, who has really soulful like kind of piano melodies, and I'm really inspired by those as well. Yeah, there's a few, but it's kind of hard to say, to be honest. But I think Alec Benjamin's probably a solid one.
1: 알렉 벤자민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피아니스트, did you say Yuruma?
4: Yuruma.
1: Why? So that's Korean pianist.
4: Oh, is it Korean? Oh, my apologies.
1: 한국 그 피아니스트인 이루마 씨의 그런 피아노 연주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2: 그래요? 이루마하고 친한데, 나.
3: Oh, I'm very close to Yuruma.
4: Oh, really?
2: Yeah.
4: Oh, you know, he's like... I used to just listen to his music on tour and stuff when I was like, you know, in the back of the van and just needed to kind of wind down. It's just the melodies are especially, they're just so transcendent and timeless. And I think really hit your heart.
1: 투어를 다닐 때마다 이렇게 밴의 뒤에서 좀 쉬고 싶을 때, 좀 마음을 정리하고 싶을 때 이루마 씨의 음악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2: 아니 이루마가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좋아할 건데. 전화 한번 해보지 이루마한테.
3: Iruma will be so enthralled and enthusiastic about this news. So
4: great.
2: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3: We'll try and call him. Maybe.
4: Oh great. Yeah. Oh, that would be. We'll send him my regards because it's like he's really, really a blessing to.
1: 인사 전해주세요. 그분과 이렇게 닿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2: 알았습니다. 꼭 전해드릴게 제가.
3: We'll make sure to let him know.
4: And apologies for saying he was from Japan.
1: 그리고 국적 헷갈린 거 죄송합니다.
2: 괜찮습니다. 이루마 씨도. 좋아할 거야 아마.
3: Everyone will be very happy.
2: 저는 사실 그 앤슨 시아브라 쇼츠를 막 찾아보다가 기타 치면서 Can I Fall in Love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밥 딜런의 영향을 받았나 생각을 다 했는데 그건 아니죠.
3: I was shifting through your shorts and I saw you playing guitar and singing Can I Fall in Love? And so I was like, oh, was he influenced by Bob Dylan maybe?
4: Oh, Bob Dylan. You know what's interesting? Did you see the film last year that came out with Timothy Chalamet?
1: 작년에 혹시 Timothy Chalamet가 주연한 그 밥 딜런 영화 보셨어요?
2: Uncomplete unknown.
3: Unknown.
4: Mm-hmm. You saw it? Yeah. I got really, really interested in Bob Dylan after I saw that movie. And there's a certain aesthetic that comes with sort of being a singer-songwriter with a guitar. And it's not my main instrument, but I want to get better because there's just a really, it's kind of an iconic look. And I wish I could master the guitar a little better like Bob Dylan so I could sort of wear that a little better, I think.
1: 사실 저는 작년에 그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타 연주하고 기타를 연주하는 싱어송라이터만의 그런 아이코닉한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가 제 메인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2: 아니죠.
1: 더 연습해서 좀 그런 느낌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보통 노래 만들 때는 다 피아노로 저 작곡을 합니까?
3: And when you compose music, piano is your main instrument.
4: Mostly piano. A lot of them start as melodies on the piano, and then sometimes the words come to me. I've written a few songs on the guitar. I just find the piano comes so naturally to me that it's much like speaking when I play, so it's a lot easier to write on, I'd say.
1: 네, 피아노의 멜로디로 시작을 해서 가끔

0: 가다 가사가 이렇게 저에게 영감으로 아. 딱 다가오기도 하고요. 네네. 기타로 쓰는 음악도 있긴 하지만 피아노를 치는 게 저에게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주로 피아노로 씁니다.
1: 그렇군요. 혹시 한국 음악도 뭐 좀 들어봤습니까?
0: Have you listened to K-pop any K-pop or Korean music?
2: Yes, yes. Yeah, I'm trying to get more into it. In fact, I was listening to a playlist a couple weeks ago of K-pop ballads. Obviously, you know, K-pop Demon Hunters became very popular worldwide. So I definitely Golden was like one of my number one songs of last year and probably this year. And yeah, I find it really engaging because a lot of the chord structures are so much different than Western music, and I really like that.
0: 더 들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네. 그래서 뭐 한국 코리안 발라드 플레이리스트 이런 걸 쭉 들어보기도 하고 오. 작년에는 뭐 K-pop 데몬 헌터스가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도 많이 듣고 있고요. 음흠. 이 코드 진행이 서구의 음악하고는 좀 달라서
1: 좀 다르겠죠.
0: 아무래도? 네, 달라서 그래서 네. 들을수록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도 저 보통 K-pop 이 저 보이밴드나 걸그룹 음악만 많이 듣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하게 듣는 것 같아요.
0: A lot of folks get into like K-pop boy bands and girl groups, but you listen to diverse type of Korean music like the ballads.
2: Yeah, I mean, I was listening to a lot of stuff. To be honest, it was such a big playlist. I don't even know if I could tell you what I was listening to. There was a few. Gosh, what was the one I was listening to? 사랑해. I can't remember. It was really, really nice. But it's from a really old song. But yeah, I need to listen to more because, like I said, you guys have certain flavors of melodies and chords that we don't use in America so much, at least in yeah. So I really like it.
0: 전 방대한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있어서 도대체 제가 뭘 듣고 있었는지도 사실은 네.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코드의 진행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1: 음악 생각 안 하고 있을 때는 시간 날 때 뭐 합니까?
0: When you're not thinking music, when you have time on your hand, what do you do?
2: Oh gosh. I'm a pretty introverted guy, I would say. So I like to walk, just go for walks and meditate. I meditate a lot. I read poetry. I like espresso. I got into chess for the last year, so Dan and I play a lot of chess on tour. Listen to music. Yeah.
0: 저는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냥 뭐 산책을 가거나 명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리고 시를 쓰기도 하고 에스프레소를 좋아해서 에스프레소 맛보기도 하고 작년에는 체스에 푹 빠져서 댄하고 같이 투어 다니니까 이제 둘이 같이 체스를 많이
1: 체스를
0: 네, 했습니다.
1: 야. 그 장기 이런 거 두면 재밌는데 코리안 체스인데 그거.
0: Yeah, if you get into Korean chess, it's quite interesting.
2: Yeah?
0: It'll be very fun.
2: Yeah, I mean it's you know. There's something really soothing about watching a game of chess. I don't know, like watching other people play. It's like, it's really intellectual, but it's like when the world is so chaotic and then you have such a simple game. It relaxes me in a way.
0: 맞아요. 그리고 체스 그 게임을 관전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편안함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 체스 경기가 펼쳐지는 것만 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1: 야, 그 걷는 거 좋아하고 명상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북한산 등반 이런 거 권해드리고 싶네.
0: You love walking and meditating. I'd like to propose you to hike the Bukhansan Mountain. That is a famous mountain within Korea, within Seoul. So
2: okay, maybe we'll add it to the list. It's funny. On a previous trip, we took a hike on one of our off days, and our tour guide, bless his heart, thought we were going to go on like a short hike, and then it ended up being very long. It was very hot that day, so we had kind of a bad experience doing that hike, but I'm sure this hike will be much better.
0: 사실 저희가 다른 투어에서 이제 쉬는 날에 등산을 한번 갔는데 가이드가 이거 간단하게 다녀오실 건가 했는데 너무 길게 정말 본격적으로 등산을 쭉 다녀와서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산 한번 시도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 북한산도 만만치 않아요.
0: 북한산 is pretty complicated. It's a big
2: okay,
0: hike.
2: Well, we gotta prepare for it.
0: 준비를 해야겠네요.
1: 네. 자, 노래를 또 듣겠습니다. 피터 팬 was right. 이 우리가 왜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고 있으면 놀릴 때 많이 쓰잖아요. 예? 피터 팬 같다고 그러고 피터 팬 신드롬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피터 팬이 옳았다. 와, 이거 무슨 얘기예요?
0: Oh, so sometimes we use Peter Pan like, oh, you never grow up. You're like Peter Pan and have the expression Peter Pan syndrome.

0: 사랑이라는 게 어쩌면 시간 낭비인가? 피터팬이 맞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노래입니다.
1: 우리도 그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 청해 드릴까요?
0: We'd like to think about that as we listen to your live performance.
2: Sounds good.
0: So please take it away.
1: 앤튼 시아브라의 피터팬 was right 듣겠습니다.

0: 앤슨 시아브라의 피터팬 was right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싱어, 송라이터 앤슨 시아브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이게 스트리밍이 15억 회를 넘었다는데 와 이거 엄청난 거죠? 아니다.
1: I mean, 1.5 billion on a streaming service. That's amazing.
2: Yeah, it's. I really can't believe it, and I'm very grateful for anyone who streams a song. So.
1: 저도 믿기지가 않고 정말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0: 네, 그 음악을 뭐 처음에는 가볍게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진짜 시작을 했으니까 뭐 목표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1: So you started uploading music because that's something you liked and you made it, but you got so many attention and love from people that now you're here. So now that you're all in music, do you have an end goal for yourself or just a goal for yourself?
2: Yeah, I mean, I'd like to keep making music for a living. I think that's the main goal. And, you know, I love to travel, so I'd love to keep touring. And, you know, every artist, I think, wants to grow their fan base. And

0: you know, hope that, you know, things keep expanding as the vision expands. So that's definitely my goal. But I think for me, my personal goal is to make the best music I can and to really make music I love.
1: 일단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정말 제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뮤직,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일단은 계속 음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목표고요. 그러면 그리고 모든 뮤지션들이 그렇겠지만 들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고 이제 제 시야가 넓어지는 만큼 팬층도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또 많은 투어를 지금처럼 다니면 좋겠습니다.
2: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앤슨 시아브라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3: And what's the story or just something that you want to convey to people through music?
0: I would like my music to help people feel good, whether that's through feeling good about themselves or maybe just brightening their day a little, just to find a place where they can calm down a little and find some peace.
1: 음악을 들음으로써 인해서 정말 기분이 좋아지시던가 하루가 밝아지시던가 네. 평화로워지던가 또 좋은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 좋은 얘기네요.
3: That's a great story that you want to convey.
2: 자, 앤슨 시아브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6: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7: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6: 아하,
8: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9: 자, 따라해 보세요.
10: 4만 원
9: 회계 관리.
10: 4만 원
9: 재고 관리.
10: 4만
9: 원 생산 관리.
10: 사업성도 함께해요.
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0: 이카운트
9: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2: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앤슨 시아브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목소리의 톤도 좋고 또 차분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미국에서도 라디오 DJ 이런 거 하셔도 잘하실 것 같은데.
3: By the way, just having this conversation, you have this calm voice and great tone in your voice. I think you'd be a great DJ, like a radio DJ.
0: There's still time. There's still time. You know, it's funny. In college, I wanted to be a DJ. That's why I started making music, and I appreciate that from coming from a legendary DJ like yourself.
1: 아, 일단 전설적인 우리 배 DJ님 그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대학에 다닐 때 DJ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2: 아, 진짜?
1: 그래서 음악을 만든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칭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2: 그렇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네.
3: Yeah, you'll get a chance.
0: I hope so. Let's go.
2: 자, 얼추 뭐 시간이 다가갔는데 뭐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못한 얘기 있으면 아무 얘기나 좋으니까 하라고 하시죠. 예.
3: Is there anything that you wanted to share with Korean listeners and fans that you didn't get a chance so far?
0: Well, I just want to say if you are a fan, thank you so much. I'm sending you so much love. And if you're not a fan, I'm still sending you so much love. And maybe check out some of my music wherever you stream.
1: 팬이시라면 일단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 음악을 꼭 들어주시기를 어느 플랫폼이든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 이제부터 뭐 점점 팬들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재즈 페스티벌, 서울 재즈 페스티벌 공연도 하고 또 배철수의 음악 캠프 무명 시절에 나왔다가 그 무지하게 스타 된 사람들 많거든요. 예.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3: Yeah, I mean, your fan base will just grow in Korea because you have the Seoul Jazz Festival going on and also this program, the music camp. I mean,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appeared here and then just, you know, shot it off after the
0: great.
3: appearance. So I can't guarantee it.
0: Okay. All right, great.
3: I hope it happens to you.
0: I hope so too. I'm really grateful to be here, so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1: 이렇게 나올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2: 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한국 오면은 또 우리 만나기로 하고요. 작년에 나온 이 앨범 You Will Always Be Mine.

0: 앨범도 아주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또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의 공연도 잘 끝냈으면 좋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We wish you the best of luck with the festival and also your album.
2: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I said that wrong, but that's okay. Thank you, thank you.
0: 감사합니다만 연습하셨군요.
1: Yeah, great. You practiced it.
2: I've been practicing a lot, trying to get it right.
1: 연습 많이 했습니다.
0: 자, 최종윤 씨 오늘 수고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기타리스트 다니엘도 고맙습니다.
1: Thank you, Dan.
0: 자, 그러면 음원으로 That's Us 이거 들으면서 오늘 앤슨 시아브라와 함께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이선택, 저는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안녕하세요. 배우 한선아입니다.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 늘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예민해져서 저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 자신을 위로하는 방식은 아주 평범해요. 쉬는 날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걸 먹는 거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대단한 이벤트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속의 쉼표 하나가 날선 마음을 쓰다듬는 가장 편안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5: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6: 콘서트 늦겠다. 뚫자.
7: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7: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8: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7: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7: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7: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9: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9: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숙면을 취해야 한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질 좋은 근육을 갖기 위해서도 잠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몸을 격하게 움직이면 당장 근육이 생기기보다는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는데요. 깊은 수면 단계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이걸 회복시키고 새로운 근육 조직을 돕는데요. 게다가 잠이 부족할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애써 만든 근육을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운동 후엔 충분한 휴식 그리고 숙면이 필수인 거죠. 근육도 몰아치기만 하면 제대로

슬프지 못합니다. 운동과 휴식을 안배할 때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쌓일 거예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7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기리보이의 간밤에였습니다. 근육을 잘 만들려면 숙면이 필수다라는 이야기로 오프닝하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한 부엉이가 사연을 보냈습니다. 이재훈님이 대장부엉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입니다만 대부분 잠은 잘 주무셔도 충분한 운동을 안 하실걸요. 저는 오늘도 운동 중입니다. 라고 저도 읽으면서 이거를 쓴 우리 이렇게 작가를 이렇게 보며 잠을 좀 뭐 맨날 숙면을 취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라고 했었죠? 근육을 몰아치기만 하면 제대로 크지 몰아쳐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한 번이라도 근육을 함부로 진짜 이렇게 센 고생을 시켰는가? 에 대한 질문부터 해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지는 않죠. 근데 숙면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꼭 근육 회복 때문만이 아니라 그 제가 그 K사에서 하는 무슨 무슨 병사의 비밀 이런 프로그램을 나갈 때마다 막 그 역사에 남겨진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뇌 혈관 문제였어요. 싹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나갔었던 그 회차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게 누적된 수면 부족이 얼마나 뇌혈관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막 잠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일하고 막 긴장도가 높은 상태로 평생 각성 상태로 산 인물

0: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어김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숙면은 뭐가 됐든 중요하긴 합니다. 지키기 제일 어려운 거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선곡 대결하는 날이에요. 영업합니다 시즌 4 부엉이들의 실시간 투표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됩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도 듣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별밤을 알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 복지법인 월드비전, 포스코 ENC,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들으셨어요. 자, 수요일 부엉이들의 실시간 풍경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9423님, 평화롭네요. 퇴근해서 남편이랑 코다리찜 시켜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문자합니다. 보통은 코다리찜 시켜놓으시면은 그 반주를 곁들이실 것 같은데 맞나요? 오늘 뭐 볼만한 재미난 게 있나? 야구 경기가 있나? 무엇인지 모르겠죠. 아니면 그냥 그죠? 예, 비도 오고 해서 맛있는 거 시키신 건가? 아무튼 부럽고요. 8701님은 퇴근하려고 회사 딱 나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지하철역까지 10분은 걸어야 하는데 많이 내리는 건 아니라서 우산 사는 건 아까워서 맞으며 걸었더니 바지 축축한 채로 지하철 탔네요. 여름에만 만들 수 있는 추억이죠, 뭐. 아, 차라리 상의가 축축한 게 나은데. 아, 바지의 축축함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일인데 그래도 우리 8701님은 긍정적이라서 그래도 유쾌한 추억으로 만드실 수 있나 봅니다. 그래요. 조금만 버텨보십시오. 김경미님. 안녕하세요. 대장부엉 별밤 애청자 김경미 부엉이에요. 서울에서 지내는 우리 딸 조은비가 첫 알바를 하게 돼서 사연 보내요. 가족과 살다가 학교 다니며 서울서 혼자 자취하고 있어요. 내일이 알바 첫날인데 잘할수 있을 것 같다가도 걱정되고. 왜 물가에 내놓은 애 같죠? 설레고 긴장되겠지만 엄마가 항상 응원하고 은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경민님 마음이 제일 불안하죠? 뭔가 기특하면서도 걱정되고 밥은 잘 챙겨 먹으려는지. 그 따님, 자취하고 또 이제 알바까지 시작하는 본격적인 독립 생활이 시작되었군요. 은비님, 저도 함께 응원 드리겠고요. 응원의 의미로 경미님께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실시간 얘기 신청곡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에 이어서 소란 피처링 아이들 미연의 세레모니 들으셨어요. 0715님이 소란 신곡이군요. 좋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조금 전이죠. 6시에 공개된 신곡이에요. 아이고 우리 영배씨 또 미연씨랑 이렇게 목소리 합이 좋나요? 노래 정말 좋네요. 1025님은요. 이 시간에 항상 둘째 학원 앞에서 기다리며 별밤 들어요. 비가 지나간 오늘은 부산 밤 공기가 상쾌하니 참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약간 조금 시원한 느낌도 오랜만에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근데 이 습한데 좀 뜨거운 그 느낌이 살살 오는 게 아 이제 요 올여름이 오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고주연님이 오늘의 선행. 통신사 찬스로 100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어서 어플로 주문하고 가지러 갔거든요. 근데 매장 키오스크 앞에 손님이 서 계시고 바쁜 사장님이 커피만 드시면서 저 손님께 주문하는 법 좀 알려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낑낑대고 계시던 아저씨 손님께 샤샥 알려드렸습니다. 뿌듯해요. 엄마가 물어봐도 이렇게 착하게 가르쳐드려야 할 텐데. 아니 왜 자랑하다가 마지막에 또 반성을 하는. 아 습관성 반성인가 보다. 주연님 참 훌륭한 분이시군요.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지선님은 아들이 입원한 지 6일째인데 잠시 집에 와서 라디오 들으며 수업 및 출근 준비하고 있어요. 이따 8시 반에 다시 병원 가봐야 해서 지금은 소중한 저만의 시간이에요. 라디오 들으며 힐링합니다. 아들이 입원하니 맞벌이인 우리 부부에겐 정말 긴 터널이네요. 지치지 않고 무사히 퇴원했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뭐 어떤 일로 입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빨리 퇴원하게 진짜 또 마음을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곧 출발하셨을 수도 있겠군요. 지선님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아이고야. 그래요. 일라이저 우즈의 24/7, 365 듣고 2부로 올게요.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된 올해 내 생활은 작년과 180도 달라졌다. 새내기 때는 열심히 살기보단 시간을 후루룩 날려보낸 느낌이었다. 그래서 올해부턴 알차게 살아보자 마음먹고 이것저것 도전했다. 그 결과 현재 나는 작은 학회 2개, 동아리 2개, 대외 활동 하나, 그리고 주 3일 알바까지 하는 풀 패키지 대학생이 되었다. 평일엔 수업 듣고 알바 가고 끝나면 과제하고 주말엔 봉사활동에 약속까지 다녀오고 나면 어느덧 새벽 3시다. 최근엔 축제 무대를 준비하느라 춤 연습까지 병행하고 과제 하나를 끝내면 새로운 과제가 주어져서 여기가 과제

무덤인가 싶을 때가 많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3학년 때는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서 토익 공부랑 일본어 능력시험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엔 분명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너무 많은 걸 벌려놓은 건 아닌지 고민이 된다. 학점도 챙기고 싶고 경험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체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속이 탄다. 과제와 시험 때문에 밤새 공부하다 해 뜨는 걸 보면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의문이 들지만 한편으론 이런 바쁘고 의욕적인 생활이 지금만 할 수 있는 청춘의 모습 같기도 하다. 그래도 속도 조절은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생 선배들에게 묻고 싶다. 다들 이렇게 사셨나요?

도겸의 고. 오늘 사연 주신 조현재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올해 21살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건 지금 이 나이가 아니면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잠깐 멈춰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선배님들 열심히 살고 싶은 대학생에게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깜짝 놀랄 만큼의 활동량인데 야 이게 이런 열정을 20대 초반에 가질 수 있는 것도 재능인 것 같아요. 20대라고 다 이런 열정을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보통 그렇죠. 아, 내가 20대 때 한번 이렇게 살아볼 걸 이라는 후회는 있어도 실제로 이렇게 사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인생 선배 몇 분 계십니다. 박선우님 지금 2년차 선배인데요. 듣고 있던 4학년 반성하고 가요. 전 2학년 때 누워만 있었는데도 지금 뭐 그럭저럭 살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김혜리님은 열정이 있을 때 뭐든 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을걸요. 열정이 점점 사라져가요. 라고 그러니까 좀 맞아요. 열정이 총량이 있기는 한데 845님은 또 이것저것 하는 게 재밌긴 하지만 늘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좀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물론 연재님 지금 나이가 체력의 한계를 느끼진 않을 거예요. 이때는 한 이틀, 3일까지도 새도 정신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근데 내 체력이 너무 당연하게 버텨줄 거라는 생각으로 근데 몸이 골아가고 있는 게 인지가 아예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훅 하고 아플까 봐 그게 걱정이지 저는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그걸 실행력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당장 이 힘든 일정들로 뭐 얻어내는 그런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험치가 엄청난 무기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렇지만 무엇보다 체력의 한계, 요거를 느낄 줄 아는 게 재능의 완성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냥 그것도 모른 채 무조건 막 달려나가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제 미련한 게 되는 거니까 내가 체력이 어느 정도가 되나 좀 너무 피곤해서 뭔가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멋있어요 연재님. 진짜 뜨거운 한여름 같은 청춘 보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리겠고요. 조현재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편안했는지 안부를 묻고 그 대답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게요. 부엉이들의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박소은의 2017 듣겠습니다.

그래도 동기 대타근무 해준다고 일하러 나갔어요. 감기로 콜록콜록하며 운전 중일 거예요. 자기 몸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아프신데 왜그 동기분 그 대신에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도대체 그 동기분 무슨 일이 생겨서? 아이 참 제가 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안여샘님. 입병에 걸렸어요. 죽만 먹기에도 벅차서 토마토를 베어 물었는데 입술 안쪽이 너무 따갑네요. 일주일 가까이 시달리는 중 정말 괴로워요. 핑클의 블루레인 신청이요. 아, 저 얼마 전에 앞니 아래쪽 앞니에 그 밑에 있는 잇몸? 입술이랑 맞닿은 쪽 잇몸에 하얗게 뭐가 탁 생긴 거예요. 뭐 먹을 때마다 여기가 따가워서. 근데 제가 막 그런 뭐 감귤류를 너무 좋아해서 그거는 포기 못 하겠고 막 아~ 하면서 먹었던 며칠 지금은 또싹 나았습니다. 빨리 완치되기를 바라면서 핑클의 블루레인 함께 들을게요.

박소은의 2017 이어서 데이브레이크의 오늘 밤은 평화롭게 듣고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실 이원석 씨의 모습과는 굉장히 좀 상반되는 이미지의 곡이지만 정말 명곡입니다. 4983님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남편이 버스 운전기사인데 오늘 쉬는 날이면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수요일별 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블루레인 신청한 안유샘님이 신청곡 틀어줘서 위로가 되네요. 고마워요 이나 누나 하셨어요. 그리고 입병난 부엉이랑 저 걱정하면서 뭐 비타민 챙겨 먹어라 잠자라 하신다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3일 그러고 싹 나았습니다. 비타민 너무 먹어서 좀 너무 먹나 싶기도 하니까 괜찮고요. 크리스토퍼의 Leap of Faith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화재 대피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1: 크림비아.
0: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랑 영업합니다. 시즌4 시작할게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좋은 노래는 알리고
1: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0: 오늘도 영업합니다.
1: 시즌 4.

0: 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별풍의 유일한 소장부원 이원석입니다.
0: 아, 우리 소장부원님 항상 그 소장부원 네. 등장송 나올 때 쿵짝쿵짝쿵짝 할 때요. 네. 항상 율동을 하시는데 이거 네. 꼭 영상으로 담고 싶습니다. 제가.
1: 아 그래요?
0: 항상 그러면서 뭔가 어떤 전의를 다지시는 걸까요? 그쵸, 굉장히 크게.
1: 텐션을 쫙 끌어올리면서 오늘도 승리하리라.
0: 팔이 가뜩이나 기신데 팔을 막 휘저으면서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앞에서 보면은.
1: 근데 이 음악이 네. 약간 사람을 좀 흥분시키는 게 좀 있는
0: 그런
1: 것 같아요. 말을 타고 막 황야를 달리는 약간 그런 느낌.
0: 항상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추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선희님이 소장봉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1: 아, 많이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0: 자세히 서술해 주십시오.
1: 고맙습니다. 1842님께서는 원성님 한 주간 별일 없으셨사옵니까?
0: 네? 이런 말투 익숙하시잖아요.
1: 한 주간 별일 없으셨사옵니까?
0: 대답해 주세요. 요 안에서.
1: 별일이 있었겠느냐?
0: 있었겠었느냐는 좀.
1: 노래하고 사색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뿐.
0: 굉장히 한가한 저기 윗사람인 것 같아요.
1: 원래 이렇게 좀 그 네. 옛날의 시대에는 네. 그 음악을 하며 예술을 향유한다 할까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0: 잠깐 한량이
1: 한량기가 좀 있습니다.
0: 아 약간 한량인 양반이군요. 좋습니다. 요새 뭐 진짜 네. 별일 없습니까? 뭐 소소한 일상적인 일이라도
1: 뭐.
0: 흥미로운 거 뭐 없어요? 흥미로운 얘기?
1: 계속 드라마를 제가
0: 아, 또 뭐요? 요새 뭐
1: 보고 있는데 그 어제 또 마무리된 드라마가
0: 뭐요?
1: 있습니다.
0: 뭐예요?
1: 허수아비라고.
0: 허수아비?
1: 허수아비. 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0: 진짜 한 얘기를 못 들어봤어.
1: 아 그래요? 네.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0: 제가 뭐
1: 약간 허수아비. 좀 그 연쇄살인마를 찾아
0: 내가 보고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1: 그런 건데 어제 12회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 이거 약간 혹시 막 이상한 타겟 유령 타겟 설정해놓고 막
1: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0: 그런 거 아니에요?
1: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마지막에 뭐 제 마음에 흡족하게 엔딩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톤의 매너의 드라마긴 한데 취사병 전설이 되다라는 드라마가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웹툰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진짜 웹툰 같아요. 만화 같은 어떤 그런 전개가 좀 있고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0: 오호라
1: 추천합니다.
0: 제가 네. 배우가 누구시죠? 아 박지훈 씨. 근데 박지훈 어쩌고저 써 있어서 난 배역 이름인가 했는데 배우 네. 이름이 그냥 소개서 써 있네요.
1: 맞아요. 그 왕사남의 그 박지훈 그러니까. 씨. 그분이 또 다른 연기 톤을 또 선보여주면서 굉장히 흥미로워.

0: 이거 재밌어요?
1: 어, 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0: 어허라. 네. 유미의 세포들은 안 보십니까?
1: 봐야 되는데.
0: 그렇죠. 정작 이 같은 회사 네. 배우가 지금 출연 중인 작품은 소홀하시네요.
1: 아껴 보는 겁니다.
0: 아, 그래. 김재원 배우가 네. 출연 중이시고 굉장히 특히 김재원 배우 데이브레이크 팬이라고 또 직접 네. 의사도 밝혔지만 소... 드라마를 보고 싶진 않다.
1: 아, 그렇게
0: 관심 없다. 나는
1: 그렇게 전개하시면 큰 실수를 하시는
0: 그래요?
1: 겁니다.
0: 빨리
1: 아껴 본다고.
0: 곧 정주행하실 겁니까?
1: 아, 그러면 봐야죠.
0: 알았어요.
1: 그리고 넷플땡에서 하는 또
0: 또 네, 또 있어요.
1: 중국 드라마가 있어요.
0: 뭐죠? 제목?
1: 옥을 찾아서.
0: 예? 옥을 찾는다고요?
1: 네. 그 추곡이라고. 또 옥을 찾아서라고 이렇게 풀어서.
0: 옥찾기 대잔치.
1: 이 드라마는 역시 중국답게 40부작입니다.
0: 네?
1: 40부작.
0: 재밌어요, 근데?
1: 굉장히
0: 옥을 진짜 찾는 내용입니까?
1: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 아무튼 뭐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40부작이다 보니까
0: 예, 예.
1: 그 K 드라마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0: 아, 안 돼,
1: 아, 좀 빨리 좀 빨리 네, 좀.
0: 예, 저는 완전 스겸스겸 스피드 게임 플리즈가 다
1: 이었기 네, 아무튼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0: 저기 유원석 씨 이제 네. 그만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좀 극도 흥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드라마 네. 그 리뷰어로 너튜브 활동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 정도 제가 감량은 안 되고요.
0: 매주 컨텐츠 하나씩 소개해 주십시오.
1: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매주 또 이걸 봐야 되기 그치? 때문에
0: 아, 또 숙제가 되는 건 싫다.
1: 그런 건 좀 제가 또 일상의 낙인데.
0: 어?
1: 네.
0: 육권수님이요.
1: 네.
0: 취사병 전설이 되다 제 친구가 만든 작품입니다.
1: 어.
0: 소장범, 대장범, 만관부, 조남형 PD 흥해라 하셨는데 조남형 PD 혹시 옛날에 혹시 아사달 그 PD님 맞나요?
1: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0: 육권수님 혹시 조남형 PD님 안경 끼고 그 PD님 맞으신가요? 그 C 무슨 컴퍼니 소속에?
1: 아무튼 육권수님이
0: 네, 그 아사달은 맞아요?
1: 그 굉장히
0: 오, 맞아요? 나도 아는 분인데
1: 아사달 연대기래요. 아사달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0: 아, 죄송
1: 완전 다르거든요.
0: 아사달...
1: 심지어 아사달도 있을걸요. 그런
0: 그죠?
1: 드라마가
0: 아, 죄송한데요
1: 아사달 연대기
0: 권수님 저도 조남형 PD님 알아요. 그 전해주세요. 제가 안 부전한다고.
1: 취사병 전설이 되다 보셨어요?
0: 아니요.
1: 뭡니까?
0: 저는 아스달 연대기도 못 봤어요. 그 조남현 PD님 잘 아십니다.
1: 뭡니까 이게?
0: 제가 친한 PD님 잘 알아요.
1: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 치고는 작품에 관심이 없군요.
0: 예, 수단은를 좀 자주 떨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저랑 뭐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거절을 했고 그래도 컨텐츠 아이디에이션을 위해서
1: 네.
0: 수다라도 떨자 해서 작가님이랑 이렇게 셋이 종종 뭉쳤었죠.
1: 뭐 오늘 선곡해요?
0: 아, 맞아. 빨리. 참여 방법.
1: 매주 달라지는 주제로 이나 씨와 제가 세 곡의 노래를 영업하고요. 승자는 부엉이들의 실시간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표를 적게 받은 패자는 그 즉시 마이크가 내려가면서 끝인사도 못하고요. 마지막 추천곡도 별밤 SNS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엉이들은 원석, 이나 중에 지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0: 정확한 집계를 위해 문자 투표만 받고요.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곡 주제 뭐죠?
1: 예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음악 그리고 미술일 텐데요. 미술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무한한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야죠. 바로 그림.
2: 락키.
0: 락키.
1: 그림.
0: 그림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1: 네.
0: 아, 그래요. 그림과 어떤 접점이 있는 노래, 그림을 연상시키는 노래 등등 나오겠죠.
1: 네.
0: 오늘도 고요원서 출동해 네. 주시죠.
1: 제가 먼저 영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영업할 노래는 혼내의 Free Love라는 곡인데요.
0: 무료 사랑.
1: 네.
0: 무상애정 뭐 이런 의미겠죠?
1: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Free Love가 버전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버전은 Dream Edit 버전입니다.
0: 꿈 버전.
1: 네. Free Love의 그냥 어떻게 원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버전은 쿵쿵 딱쿵 약간 발랄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 Dream Edit 노래는 정말 꿈속에 있는 것 같은 좀 이렇게 서정적이고 뭔가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제가 이 노래가 왜 그림이랑 연관이 있느냐
0: 네.
1: 이 노래의 가사를 천천히 살펴보면요 그 상대에게

0: 어떤 상황 혹은 어떤 뭐 배경 너와 나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그림처럼 쫙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자 상상해봐 집이 하나 있어. 저 언덕이 집이 있는데
1: 저 푸른 초원 위에 쓱쓱 그 노랜데?
0: 아 근데
1: 가사를 좀
0: 마당에는 강아지가 있고 나무도 있고 뭐 강이 흐르고 뭐
1: 마당에 강이 흘러요?
0: 아 마당이 있고 그 옆에는 강이 흐르고
1: 아, 옆에 오케이
0: 그러면서 뭐 뭐 우리 뭐 너랑 뭐 아이도 있을지도 몰라 뭐 세 명 정도 있고 뭐 쌍둥이도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거 하면서 저 그림처럼 쫙 상황을 펼쳐줘요. 근데 이게 꿈이야. 꿈일지 몰라도 그래도 이런 상황이어도 꿈일지 몰라도 난 너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을 주고 싶어 라는 식의 전개로 가사가 흘러가요.
1: 그러니까 그런 집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나는 사랑은 하겠다.
0: 그렇죠.
1: 약간 좀 허풍선이 아닌가요, 그러면?
0: 뭐 이런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다 줄 수는 없지만
1: 다른 맨날 다 그렇게 하지.
0: 네, 그래도 아유. 나는 정말 free love, 무한한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노래를 딱 들으시면 지금 날씨, 서울 날씨가 약간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1: 예, 예, 예.
0: 이 광경이 무드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질 것 같아요.
1: 좋아요. 굉장히 또 뭔가 영업할 때 나오는 그 눈빛, 무지개 눈 돼가지고 또 저한테 영업해 주시는데요.
0: 호소력 있게 영업합니다.
1: 좋아요. 첫 번째 영업곡 원석 씨 겁니다. 혼내의 free love.

0: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 Free Love Dream Edition으로 들었습니다. 혼내 곡이었고요. 네. 김경우 님께서 와, 혼내 Free Love Dream Edition 최애곡인데 오랜만에 들어온 라디오에서 나오니 반갑네요. 오늘 같은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는데요.
0: 너무 멋있게 예. 소개해드렸죠.
1: 좋아요. 예. 0813님은요. 원석 오마나 프리러브 영업하실 땐 감이 전혀 안 왔는데 들어보니 나른하고 감미로운 한낮에 유럽 같은 풍경이 그려지네요. 라고 이 주제에 맞는
0: 약간 좀 경박한 톤으로 좀 소개하셨는데
1: 아니 약간 뭔가 좀 음악의 조예가 깊은 박사님 느낌으로
0: 무슨 박사님이죠? 전혀 박사님과 거리가 먼
1: 원래 박사님들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0: 약간 공부를, 아첨 잘할 것 같은 캐릭터
1: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말을 좀 아끼시느라 성대가 좀 많이 연약해서
0: 되게 구체적이네요. 과학적이고
1: 저는 항상 그렇게 디테일 있게 상황을 설정하고 연기를 한다고요.
0: 그렇군요. 네. 저도 항상 설정을 다 합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0: 학자다.
1: 목소리가
0: 사람과 좀, 교류가 없는
1: 네, 성대가 좀 연약하신 거죠.
0: 알겠습니다. 네. 지금 상호왕과 뭐 그런 어떤 캐릭터 설정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저의 첫 번째 영업곡도 그런 기준으로 뽑아왔습니다. 진우션 버전의 How Deep Is Your Love인데요.
1: 이 노래 그 비지스 노래 아닌가요?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저는 모든 곡이 캐릭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1: 네?
0: 모든 곡의 풍경과 캐릭터가 느껴지는데
1: 대장부엉은?
0: 네 저는 그런 식으로 느껴요. 네. 그래서 데모를 들었을 때도 가사가 없을 때도 분명한 어떤 상황이 그려지는 곡들이 있어요.
1: 네.
0: 저는 그럴 때 가사를 빨리 쓸 수 있거든요.
1: 아 가사가 없는데도?
0: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곡을 받으면 저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1: 아 뭔가 좀 이미지화 되는 상황이
0: 네, 뭔가 이걸
1: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네, 곡들이 있다?
0: 있어요. 네. 이 심경이 막 느껴지고 슬프다, 화났다, 애절하다 뭐 이게 곡마다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1: 네.
0: 아무튼 그런 그리고 또 가수가 불러놓은 버전에서는 아, 이 가수의 캐릭터 이 노래 속에서의 이 캐릭터가 어떻게 느껴진다 이런 게 굉장히 선명할 때 그게 네. 이제 가수의 곡 해석 능력인 것 같은데 오를 때 참 좋아하게 되는데 이 노래는 비지스 원곡이 너무 좋은데도 저는 진우션 버전에서도 매력을 크게 느꼈었는데 이 버전을 들으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는 어떤 상상입니다.
1: 네.
0: 요즘 왜 요새는 조금 덜한가요? 뭐 이렇게 양양 이런 데 왜 핫한 해변가들 있죠?
1: 네? 아 서핑하고 막 이런데요?
0: 뭐 모르겠어요. 뭔가 이 젊은이들이
1: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0: 잘 몰라요.
1: 잘 모르는데
0: 상상이잖아요.
1: 지금.
0: 아까 우리 혼내도 다 상상이었어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상상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0: 상상에 분명히. 제 네. 상상 속에 굉장히 인싸 네. 이제 잘 노는 분들 젊은이들이 네, 네. 모이는 해변에
1: 네.
0: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저 같은 그런 약간 이제 조금 이제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런 데서 함부로 눈 맞으면 위험하지 않나 항상 이런 걱정이 든단 말이죠.
1: 네. 네?
0: 걱정이 막 돼요. 상상 속에서도 아이고 함부로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노래는 그래서 굉장히 잘 노는 분
1: 네.
0: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갔어요. 일단 해변가에 근데 이 사람들만큼은 급기야 되게 잘 놀고 멋있는데 성격이 좋아 착한 사람들인 거야. 잘 노는 인성 좋은 두 명의 남자 딱 그 캐릭터가 잡혀 있는 거야 이 노래 속에. 진짜 진심이야. 저 어떻게 농담이 아니라
1: 그래요. How deep is your love가 그런 사람들이 잘 그런 캐릭터가 그렇게
0: 상상을
1: 된다고요?
0: 해보세요. 왜냐하면 진우션이 가진 이미지 어때요? 무대에서 약간
1: 멋있죠.
0: 멋있고 네. 함부로 이원석 씨 동생이라면 범접하기 힘든 형님들 이미지 아니에요? 약간 좀 멀리서 약간 동경하는 이미지의 그런 형님들.
1: 그 당시 진우 션은 그랬죠.
0: 좀 그렇잖아요. 네.
1: 지금의 현

0: 씨는 안 그런 것 같아요.
1: 아, 지션 씨는 조금 더 네. 친근해지셨지만, 근데 그런 진우 션의 이미지가 되게 어머 이 사람도 근데 순정이 있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준 거예요.
0: 약간 그 타짜의 내가 나도 순정이 있다 이 말이야.
1: 아, 그런 대사가 있나요? 아,
0: 그런 비슷한 대사가 있지 않나요?
1: 아, 그래요? 뭐 이거 하면은 저기 그 뭐지 손목아지 어쩌고 그러고밖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신 게
0: 제가
1: 아, 예, 제가 얘기한 게
0: 뭔가 지금 약간 말씀이 꼬이는 모양이에요.
1: 게, 네. 아, 네. 진짜로 내 안에서 그려지는 그림인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지 모르겠고.
0: 그 날날인데.
1: 근데 선해.
0: 있다. 선하다.
1: 선한 날날이.
0: 선한 날날이가 왜 그런 데 갔을까?
1: 아, 왜요? 갈 바닷가인데. 아무튼 빨리 들을래요.
0: 아, 네.
1: 그런 느낌입니다.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 Like this.

0: 저의 첫 번째 영업곡이었습니다. 진우 씨언니 부른 How Deep Is Your Love 들으셨는데요.
1: 네.
0: 김혜영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착한 교포 오빠 느낌. 그리고 더 정확한 분이 지금 조금 전에 미니창 이선희님이 남겨주셨는데
1: 네.
0: 날티와 선티가 공존하는 느낌? 뭔가 날티 느낌인데 갑자기 훅 스윗한 느낌? 정확해요.
1: 날티야 무슨 티요?
0: 날티.

0: 와 선티.
1: 선티?
0: 그러니까 지금 이 맞춰서 새로 창조하신 단어인데 선한티와 날라리티. 근데 이 날티에 있어서 말이죠. 네. 저는 약간 요게 5% 10% 미만 한 자릿수 정도의 농도로 가미된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2: 날티가 좀 있는 사람들.
0: 그러니까 근데 그게 10% 이상이면 안 돼. 까다로워요.
2: 까다롭네요.
0: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니즈가 이렇게 많았다라는 걸 최근에 이 단어 많이 쓰는 사람 많아진 거 보고 알았어요.
2: 어떤 단어요?
0: 날티.
2: 날티?
0: 좋아하는 사람들 꽤 많았더라고. 난 그래서 내 길티 플레저인 줄 알았어. 나만 몰래 나의 이상한 음흉한 취향인 줄 알았는데 그거 언제 알았냐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네. 날티 왕자님이 계세요. 연준 씨라고. 네. 제가 이따 짤 하나 보여드릴게요. 큰일 났어요. 웹툰에서 튀어나왔어.
2: 날티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0: 있는데 난 그거 호감으로 쓰이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옛날에는.
2: 아 그래요?
0: 좀 별로 걔 날티나서 별로 보통 이랬지.
2: 좀 가볍다 뭐 이렇게 믿음이 안 간다 잘 놀게 생겼다 뭐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쓰였다면
0: 그쵸.
2: 지금 약간 긍정적인 뭔가 이미지도 있다.
0: 그래서 나 혼자만의 취향이 아니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2: 단 이런 거에 위로를 받으시네요.
0: 큰 위로가 됐고요. 아니 저건 이건데 이 사진으로 보면 안 돼요. 작가님도 사진 띄워주셨는데 이건 영상으로 봐야지 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아무튼 진우 씨와는 무슨 느낌인지 이원석 씨도 대충 아시겠죠?
2: 그러니까 착한 교포 느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실제로 뭐 교포 분들이시고
0: 실제로 착하시고
2: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양양에 뭐 서핑하러 간 그런 분들이 실제로 서핑을 너무 좋아해서 미국에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디 서핑 할 데 없어요? 양양, let's go.
0: 양양, that's good.
2: 가다 보니까 거기가 날티 난 분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다.
0: 오케이. 뭐 그런 저희는 4부로 와야 됩니다. 샵 800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어요. 투표는 계속 보내주십시오.
3: MBC FM for you.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8: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시작했는데요.
2: 네.
1: 아, 오늘 그림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2: 네.
1: 저 오늘 좀 PD님이 우리 수다 좀 줄이라고 하셨는데 저 도저히 못 참겠는 게 하나 있는 게
2: 네.
1: 이선님 제가 볼 때 날티 전문가 날티 교수님 날 교수님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2: 네.
1: 우리 소장방도 날티에 범티가 좀 있죠. 노래 부르고 노는 오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공부 잘하는 Y대생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 날티와 귀티의 원전 또 이재훈님이죠. 쿨해. 날티 교수님이세요.
2: 아,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군요.
1: 예, 예, 예.
2: 저는 날티의 니은자도 모릅니다.
1: 아니요. 니은 티그 다 있고요. 두 번째 영업고 소개해 주시죠.
2: 자, 제가 영업자 감사합니다. 제 두 번째 영업고 갑자기 날티라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 학창 시절에 참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김수철의 난 어디로 라는 곡이에요.
1: 명곡이죠.
2: 이 노래 조금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1990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K본부에서 불의 나라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OST로 쓰였던 그런 곡입니다.
1: 아, OST였구나.
2: 그 후에 김수철 씨 앨범에 수록곡으로도 실리기도 했었지만 제가 이 노래를 참 제 친구들하고 많이 좋아했었어요. 왜 고등학교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 근심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세상 고민 내가 다 하고.

0: 있고 세상의 이치를 내가 점점 다 깨우치고 있는 것 같아. 세상 왜 날 몰라줘. 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방황하던 시기 있잖아요. 그때 뭣도 모르고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라는 주제에 제가 왜 이 노래를 가져왔냐면 김수철 씨가 참 훌륭한 정말 위대한 뮤지션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화가로서 또 개인전을 또 여셨습니다.
1: 그림 너무 훌륭한.
0: 그러니까요.
1: 아, 완전
0: 이 개인전의 이름이 소리 그림이라는 이름을 딱 타이틀을 걸고 개인전을 여셨는데
1: 대박이네.
0: 작품이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좋네 진짜.
0: 그래서 이 뭔가 이 음악과 미술, 이 예술적인 어떤 감각이라는 거는 정말 이 아무리 분야가 달라도 참 맞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백현진 씨였나요?
0: 네.
1: 그분도 완전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주시고 저는 지금 실제로 그분이 그림을 그리는 건 못 봤지만 자이언티도 미술 쪽 감각이 엄청나게 발달된 유형의 뮤지션으로 느껴지거든요. 음악에서 그게 느껴지는 아티스트들이 있어.
0: 뭔가 미학적으로 참 듣는 것이지만 음악이라는 게 참 미학적으로 이렇게 참 뭔가 그려지고
1: 맞아.
0: 뭔가 되게 색깔이 느껴지고
1: 구조가 느껴지고
0: 그러니까요. 아무튼 김수철 씨의 난 어디로라는 노래 이 노래도 참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 이제 또 수다를 좀 최대한 자제하면서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업곡입니다. 김수철의 난 어디로.

0: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고 김수철의 난 어디로 듣고 왔어요.
1: 아, 네.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0: 진짜 명곡이에요.
1: 네.
0: 4998님이요. 뭔가 잿빛 그림이 떠오르는 노래네요.
1: 그렇죠.
0: 약간 흑백의 그림.
1: 맞아요.
0: 그리고 되게 두꺼운 그런 어떤 선들.
1: 네,
0: 김수철 씨 음악들이 저한테는 그런 느낌을 줘요.
1: 그런 느낌이긴 네. 하죠. 7010님은요. 원석의 한 표. 노래가 자분하니 하루의 마감으로 딱이네요. 김수철 씨 완전 좋아합니다.
0: 라고 보내주셨고요.
1: 네.
0: 자, 계속해서 저의 두 번째 영어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는요. 크리스티안이라는 가수의 아줄. 이라는 곡이고요.
1: 아줄?
0: 아줄. 정확히 그쪽 원어 발음은 아술에 가깝더라고요.
1: 아술?
0: 예. 이 노래는 제가 윤상 씨 라디오 듣다가 윤상 씨 추천곡으로 들었는데
1: 네.
0: 어, 노래가 좋아가지고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었었던 곡이고요.
1: 네.
0: 이게 저게 파랑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아줄.
1: 블루.
0: 아줄. 근데 노래가
1: 푸르게네요,
0: 일단 진짜
1: 푸르게.
0: 예, 푸 어, 맞네요.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1: 하, 저랑 또 맞닿아 있는 맞다 감성이 있습니다. 있네요. 크리스티안 푸르르. 씨가.
0: 예, 예. 근데 재밌는 게 노래가 되게 좀 가요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가사가 이게 네. 스페니시다 보니까 약간 한국말처럼 들려버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나나라라라 나나라라 술 이렇게 계속 끝나요. 끝부분이 후렴구가.
1: 네.
0: 가사가 자꾸 저한테는 뭐 나나라라 술 깨고 말해 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걸 꼭 개사하고 싶다. 이거에서 이제 가사 내용은 네. 상대가 항상 술이 취해서 들어와서 막 그런 사람 있죠. 막 여보 사랑해 하면서 맨날 들어오는 너무 짜증나서 아유 진상아 제발 술 좀 깨고 얘기해라. 오늘도 또 취했냐. 근데 가사가 제가 제 머릿속에 거의 다 완성됐거든요.
1: 아, 이 노래가요?
0: 네.
1: 어떤 풍의 노래길래요? 근데 그런 내용이 어울리는 풍인지
0: 전혀 안 어울려서 굉장히 그 반전 매력의 곡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청량하고 산뜻한 곡이거든요.
1: 그러면은 가수의 해석과 소화력이 좋아야겠네요.
0: 좋은 말로 할 때 술 깨고 말해 술.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1: 아, 쉽지 않네요.
0: 아, 이원석 씨가 좀 우리 그 커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 제가 그런 감성을 좋아하긴 하는데
0: 네.
1: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느낌이.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0: 맞습니다. 제가 상상한 이 곡의 어떤 상황은 예, 그런 그림이 그려졌었고요.
1: 아, 그 상황이 그려졌어서 그 주제랑 맞는 거예요?
0: 그렇죠. 뭐 그리고 제목도 뭐 파랑이기도 하고. 이 노래가 끝나면서 투표 마감돼요.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 써서 담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크리스티안의 아술.

0: 이상의 두 번째 영화곡 크리스티앙의 아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정말 귀가 너무 역시 예민해지셔갖고 네. 7784님 술 깨워 캬캬 정확히 들려요. 김인환님 한 표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제가 멜로디 가사 붙인 부분 예, 예. 맨 마지막 다라다라라 다라다라라 술 깨고 얘기하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 지긋지긋한 화자의 심경.
1: 근데 제가 웃음이 터진 이유는 가사도 너무 웃기지만은 네. 그 크리스티안 씨가 노래 끝낼 생각이
0: 끝내세요.
1: 없어요.
0: 사실 마지막에도 억지로 얘 엔진이하고 볼륨을 줄여서 그러니까, 끝난 거지.
1: 술 깨고 얘기하자 안 되는데
0: 얘기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요.
1: 언제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 계속
0: 계속 전조하고 네. 마지막 애드립에서 떠올리고 있어요.
1: 떠올리고.
0: 아 그래서 아, 이 아. 그래서 정작 취한 건 크리스티안이 아니었을까? 아. 이런 상상까지 하게 만드는
1: 주정이네요. 주정.
0: 예예예. 예, 예. 6468님께서
1: 90년대 청춘 드라마 OST 느낌 나네요.
0: 그쵸. 되게 좀 여러분 이제 잊기 힘든 곡이 될 겁니다. 이 노래. 와. 자,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는 영업합니다 시즌 4. 오늘은 그림으로 선곡 대결 펼쳤고요.
1: 네.
0: 결과 발표해 보죠.
1: 자, 오늘의 승자 누굽니까? 과연 승자는
0: 어?
1: 원석
0: 아, 여러분.
1: 승!
0: 술 깨고 얘기하자고 그렇게 같이 불러놓고
1: 아 노래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승부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요. 자, 2244님께서 원석 선곡이 어떻게 다 의미심장하네요. 처음 들어보는 노래지만 부드러우면서 힘주어 부르는 게 참 좋아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투표를 해주셨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제 추천곡입니다. 돈 맥클린의 빈센트. 돈 맥클린이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해서 헌정한 그런 곡이죠. 너무 아름다운 곡입니다.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릴게요. 패자의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돈 맥클린의 빈센트 들으면서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피로회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위.

동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반려견을 6시간 이상 혼자 두지 못하게 합니다. 개에겐 무리 생활을 하던 본능이 남아있어 혼자 오래 있으면 불안감을 느껴서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에선 개와 함께 출근하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같이 밥 먹고 자는 걸 넘어

0: 상대방의 마음까지 돌보는 일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2: 조금만 더 놀다 가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4: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7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등장해 주시죠. 어차피 계시는데.
5: 아, 목소리 왜 그렇게 잡으시는 거죠?
4: 여러분들 진짜 제 옛날 20대 때 트라우마를 자극해요. 부엉이분들.
5: 왜요?
4: 약간 나는 놀기만 좋아하고
5: 네.
4: 어? 약간 장기적으로 지내고 싶지 않아하는 그 나쁜 그 상대들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5: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4: 아니 그 나랑 와 재밌어 와 진짜 들린다 이런 놓고면 하지만 투표는 이원섭. 아니, 나랑 뭐
5: 그거는
4: 연애는 괜찮은데 결혼은 하기 싫은 그런 느낌이랄까.
5: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저 수요일
4: 내가
5: 월화수목 금토일 계속 대장부와 함께 하고 있는데
4: 내가 그럼, 며칠 전에 아니,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1일 남편도 해드리고
5: 허허.
4: 그럼 뭐해?
5: 진짜 대장부형은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쟁이입니다.
4: 그냥 잠깐 놀고 마는 사람인 거야.
5: 끝곡 소개나 좀 해주세요. 지금
4: 해주세요.
5: 나오고
4: 난
5: 있잖아요.
4: 몰라. 나 같은 사람이 뭐 소개해요.
5: 코디 심슨의 Summertime of Our Leaves라는 곡입니다.
4: 누구 코디인데요?
5: 심슨의 코디래요.
4: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5: 네.
4: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5: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4: 우린 내일 마주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한선아입니다.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 늘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예민해져서 저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 자신을 위로하는 방식은 아주 평범해요. 쉬는 날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걸 먹는 거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대단한 이벤트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속의 쉼표 하나가 날선 마음을 쓰다듬는 가장 편안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0: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

0: 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리 와.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좋아하는 문장이 있나요?
1: 살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 한 줄을 만나면 막다른 길이 열리곤 합니다.
0: 그게 꼭 거창한 명언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나 노랫말 한 줄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기를 견디게 해주기도 하고요.
1: 나만 지쳐지는 기분이 들 땐 뒤로 걸어보자. 그럼 내가 1등이다.
0: 처음부터 잘 풀리는 건 휴지밖에 없다.
1: 난 넘어질 때마다 무언가 죽고 일어난다.
0: 이렇게 꺼내볼수록 마음에 당이 오르는 초콜릿 같은 한 줄은 팍팍한 하늘을 은근히 재밌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1: 요즘 나의 하루를 지켜주는 그 한 줄을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0: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나 문이태오,
1: 저는 기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27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투어스의 너의 이름은 이었습니다. 너의 이름 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QD 표현함이 기호
0: 댕디 표현함의 태호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영 꿀꿀했죠? 이럴 때는 마음도 지치기 쉬운데요.
1: 내 기분을 반전시켜주는 문장들 누구에게나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시작해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문장은 무엇인가? 댕디는 좋아하는 말이나 문장 있으세요?
0: 아 있는데 아 지금 뭔가 딱 생각나지 않는데 그 작전명 청춘이라는 제목 있고요.
1: 네.
0: 그 노래 그 난 문제 없어 외치는 게 있는데 어떤 그 곡에 있는 말들을 되게 좋아해요.
1: 난 문제가 없어.
0: 난 문제 없어.
1: 어 저도 그렇게 사는데요.
0: 그렇게 살면 좋죠.
1: 네. 다들 모든 문제는 다 남들한테 있고 나는 문제 없어.
0: 아 여기 띄워주셨는데
1: 인정.
0: 랜디들 오늘. 아 잠깐만 내가 그 마음에 드는 딱 문장이 있었는데
1: 난 문제 없어 여기 있어요 방금
0: 봤어요. 난 문제 없어도 있고 네. 그냥
1: 이 노래 가사가 전체적으로
0: 네,
1: 좋다.
0: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게 힘을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1: 저는 항상 살아왔던 살짝 좌우명 같은 느낌은 모든 거는 이유가 있다.
0: 모든 건 이유가 있죠.
1: 안 돼도 그것 안에서도 이유가 있다.
0: 그럼요.
1: 예, 네, 그만큼 한 문이 닫히면 한 문이 열린다 이런 문장처럼 비슷한 맥락이긴 하죠. 그냥 아, 난 진짜 이거 간절하게 이걸 원했는데 안 됐어. 그럼 이 문이 닫혔잖아요. 그러면 그 이 닫힌 이유가 있으니까 언젠간 또 다른 문이 열리겠다라는 뭔가 이런 긍정적인 이제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0: 아 저도 그렇게 따지면 그거 항상 예전부터 말하는 365일 중에 웃는 날이 더 많기를. 이런 거 좋아합니다.
1: 많기를?
0: 마기를.
1: 어 좋습니다. 293님께서 저를 끌어가는 한 줄은 사랑은 아무래도 나의 찬성이니
0: 천성
1: 그, 아 천성이니 그것이 고갈될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에요. 화나는 일이 생겨도 그래 사랑하자 하고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되게 좋은 사람이시네요.
0: 그러니까요.
1: 전 화나면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아.
0: 화나면 사랑하기 힘들죠 사실.
1: 화나면?
0: 예.
1: 예. 저 화나면 솔직히 네 그러긴 쉽지 않을 텐데.
0: 맞아요.
1: 저는 살짝 복수를 해야 되거든요. 저를 누군가 화나게 했으면. 근데 요즘에는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성숙해진 것 같아요.
0: 왜요?
1: 복수를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걸 좀 느껴졌어요. 내가 여기서 예, 내가 여기서 애써서 더 복수하려고 하면 내가 더 그래 보이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 그래 하고 넘기면 오히려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어렸을 땐 그냥 넌 가만 안 두겠어?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

0: 오히려 아무렇지 안 하는 게 더 멋있다. 근데 나한테는 타격감이 없다는 거니까. 뭔지 아시죠?
1: 네, 그렇습니다. 복수하는 마음.
0: 네, 그거를 하지 말고 사랑하자.
1: 사랑하자. 예, 좋습니다. 네, 박수영님께서 제 스스로 응원이 되는 문장이 있어요. 오늘 이기면 내일도 이긴다. 오. 취업할 때 유난히 안 하고 싶던 과목들, 안 외워져서 피하고 싶던 것들이 있었는데 저 문장을 읽으면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종 합격했답니다. 우! 브라보.
0: 아, 좀 딴 말이긴 한데 이분 사연을 들어보면서 읽어보면서 또 하나 더 생각났어요.
1: 어, 뭐예요?
0: 아, 한국말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 영어로 해주세요. 제가 번역해줄게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0 years from now, you're going... Oh, wait. 자, 다시 갈래요.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아! The state that you're in right now...
1: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10년 아, 다 그거, 이거 머릿속에서 번역해놨는데 아,
0: 버려요,
1: 지금.
0: 버려요. The state you're in right now 네? is the state that you wished for 10 years ago.
1: 정말 좋은 말이군요, 그거.
0: 뭔데요?
1: 네? 뭐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봐봐요.
0: The state you're in right now is the state that you wish you were in 10 years ago.
1: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의 내가 10년 후에 나를 결정한다.
0: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나의 모습이 솔직히 지금 형태 있는 모습이 진짜 지치고 힘들고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10년 전의 나에는 내가 이 모습에 될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간절히 빌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아 너무 힘들지만 근데 10년 전의 나의 모습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저희에 해당된 말일 수도 있죠. 과목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막 아 가수 일 막 이런 막 일찍 일어나고 뭐 잠 못 자고 다 너무 힘들다 했는데 10년 전은 저희는 가수만 될 수 있게끔만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간절히 빌었는데 되니까 그걸 그 모습을 잊게 되니까 그 모습을 다시 기억하자는 거죠.
1: 아 좋은 말이군요.
0: 네. 오. 왜 10년까지는
1: 뭔가, 뭔가 뼈를 때리는 말이군요.
0: 그렇죠. 저도 그 말 들으면서 와우. 옛날에는 진짜 내가 이걸 원했는데.
1: 그렇지.
0: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0: 8545님께서 전 기호 씨가 햄 준 명언 인 Be Smart and Sexy가 참 좋아요. 자기 할 일 잘하면 잘 아이고 자기 할 일 잘하면 자연스럽게 멋있고 섹시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교디 명언 최고. 아 맞습니다. Be Smart and Sexy.
1: Yeah.
0: Smart is sexy. And sexy is smart. Hey. That's what's up?
1: 자기 할 일 잘하면 멋있죠.
0: 그러니까요. 그게 섹시한 거예요.
1: 네. 네.
0: 좋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5974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 이 말이요. 이거 탱디가 팬미팅 솔로 무대 때 했던 말인데 저는 이 문장을 정말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매 순간순간 다 후회 없이 보내보려고요.
0: 전 근데 오히려 이 말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1: 왜요?
0: 에,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저한테는 가끔씩 그걸 들으면 막 오 마이 갓 그럼 매 순간을 막 뭔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이 순간을 막 이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1: 아니죠 버려도 되죠 버려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죠
0: 에이
1: 어떻게 100년을 다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삽니까
0: 그래서 현명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1: 그쵸?
0: 너무 에, 부담을 안 가지면
1: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0: 에이만
1: 그 정도로만
0: 에이 네, 927 트럭님께서 근데 탱디 쿄디는 저녁 안 먹고 오나요? 매번 뭘 먹는 것 같지? 나도 먹고 파지게 아, 먹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거의 한 이제 3시간째인가요?
1: 네. 네.
0: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하면 할수록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고파지더라고요.
1: 네. 저는 야무지게 짬뽕밥 먹고 왔습니다.
0: 저는 치킨 누들 숲 그리고 샌드위치 먹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오늘도 친친방 생방송 중입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어떤 한우를 보냈는지 또 저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다양한 에피소드와 질문들 기다립니다.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정식품
0: 해리즈 하보에
1: 미분당
0: 환인제약
1: 이상 출석 체크 완료.

0: 내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0: 하루 언박싱.
1: 5947님께서 저는 오늘 1년 만에 탈색을 했어요. 무려 5시간이나 걸려서 금발이 되었답니다. 하면서 탈색약이 너무 무거워서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엄청 끊겨서 거의 단발머리가 됐어요. 겨디탱디 이런 힘든 일을 매번 하고 있었다니 대단해요. 그죠, 많이 끊기긴 해요. 그래서
2: 아 근데 이분은 여성분이신가 보다. 네, 그래서 머리가 길어서 무겁겠다.
1: 네, 저는 그거 생각해본 적
2: 나도 생각 저희도 그 무거운 건 생각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1: 네. 오 고생하셨습니다. 5시간 가만히 앉는 것도 힘들 텐데.
2: 맞아요. 그렇죠? 진짜 네,
1: 고생했습니다. 아주 이쁘게 탈색 되셨길 바랍니다.
3: Yes. 박혜정님께서 저 바본가 봅니다. 좋아하는 남자의 앞에서 지나가는데 신경 쓰여서인지 버스 정류장 모퉁이에 부딪혀서 눈탱이가 밤탱이 되었어요. 멍든 것보다 창피해서 이불킥 중입니다.
1: 이렇게 똥 이렇게 친 거예요? 아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아 어떡해요.
2: 근데 너무 귀엽네.
1: 좋아하는 남자분이 태어였으면 좋겠네요.
2: 왜요?
1: 딱 하면 아 귀엽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2: 아 뭐 사실 그 당시 이게 3인칭으로 지금 들어서 귀여운 거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뭐지?
1: 그래서 나는 그래. 완전 빵 터져서 웃었을 것 같아.
2: 나도
1: 너도 그랬을 거잖아.
2: 난리 났지.
1: 야, 우리 막
2: 난리 났지.
1: 아 괜찮아요. 그래도
2: 아 굉장히 네. 드라마 같네요.
1: 네. 이러다가 또 이제 그 바보 같은 느낌으로 이제 딱 하면서 막 오빠 저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어필해보세요. 드라마처럼. 좋습니다. 라울라 3님 자주 오시네요. 저 지난주에 큐디 탱디한테 청소하라고 혼나서 오늘은 퇴근하고 집 와서 완전 빤딱빤딱하게 청소했어요. 그리고 저 원래 청소 잘해요. 큐디 탱디는 청소할 때 이건 진짜 나만 아는 꿀팁이다 하는 거 있나요? 피어남의 Night of My Life 신청합니다. 청소할 때 들으면 신나요. 꿀팁?
2: 꿀팁?
1: 청소하면서 꿀팁?
2: 뭐 딱히 없는지?
1: 네 그냥 청소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2: 저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딱히 꿀팁은
1: 맞아요.
2: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화이팅.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3: 네 라울라 3님이 신청한 피어나무니의 Night of My Life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한 박생에 이어서 라울라 3님의 신청곡 피아나미의 Night of My Life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두유에서 완전 균형 경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2832님께서 켜디 탱디 팬티 안무가 갈수록 발전하네요. 귀엽. 안짝 팬티 안짝 엉덩이에 착. 네네. 넘어가시죠. 아예 상표라서 저희가 착하겠습니다.
1: 네, 안무가 계속 발전하죠.
0: 네, 너무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생각해 올 수 있으니까.
1: 멜로디를 참 잘 짠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네,
1: 6887님께서 오늘 친구랑 훠궈 먹으러 명동 갔는데 직원분이 1시간 안에 먹으면 20% 할인해 주신다고 해서 와우. 완전 타임어택으로 푸드파이트 하고 왔어요. 1시간 야무지게 피어나무니 소스도 먹고 토마토탕도 퍼먹고 왔어요.
0: 아, 그래도 토마토탕을 현명했다. 1시간에 그 빨간탕으로 먹으려면 진짜 너무 매워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1: 아, 속 아파서?
0: 네, 속 아파서. 아, 현명했어요. 아,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왜 안 오지?
1: 오면 얼마 안에 먹을 수 있어요?
0: 뭐 1시간 안에 먹으라면 먹을 수 있지.
1: 그래, 딱 59분 안에 그냥.
0: 그럼. 그냥 그 시간에 맞는 양을 시켜 먹으면 되잖아.
1: 그렇지.
0: 그냥 빠라라락 이렇게. 그 친구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고. 좋습니다. 1417님께서 오늘 쿄디 닮은 말이 있는 티셔츠를 선물 받았어요. 받자마자 쿄디 생각나서 아, 이건 오늘 친친방에 꼭 보내야지 생각했던 오늘 그거 이상한 사진 있기만 해봐요. 야! 야!
1: 이거는 말보다 좀 강아지에 가깝네요. 근데 큰 개에 가깝네요. 아. 야, 이런 티를
0: 불쾌해요,
1: 하셨구나.
0: 이 사진. 좀 뭔가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1: 눈이 좀 슬퍼, 근데. 눈이 좀 슬퍼 보이네. 귀엽네요, 그래도.
0: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그런, 요즘에 그런 말 그려진 티셔츠 많이 팔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픽으로. 요즘 말의 시대인가 봐요.
1: 요즘 말이 유행인가 보네.
0: 예, 좋아요. 말의 해지.
1: 아, 말의 해라서.
0: 아, 그치, 그치. 아, 그래서 그런가 봐. 좋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3781님께서 쿄디탱대 오늘 비 많이 오던데 전 비 오는 날에 김치전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쿄디탱대는 김치전 대 파전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0: 와, 대박. 하나 둘 셋 파전.
1: 김치전.
0: 허? 진짜요?
1: 아니, 저는 근데 사실 뭐 둘 다 그냥.
0: 에어맨. 아, 김치전도 너무 그 아삭아삭한 김치전. 와우. 잠깐만.
1: 저는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다 그 끝부분을 다 좋아합니다.
0: 그죠? 아삭아삭하니까. 네.
1: 탄 부분.
0: 아, 태효씨 거기 제일 맛있는데 그 혼자 다 먹는 거 아니죠?
1: 네, 그 끝에만.
0: 끝에만 착착 그렇게 먹는 거 아니죠?
1: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0: 본인이시죠?
1: 저는 안 그래요.
0: 아, 그래서 양심 챙겨야죠.
1: 네,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문제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출발님께서 저는 그냥 강아지 귀여워서 사진 자랑하고 싶어요. 라디오 4주차라 그런지 이제 탱디 목소리에도 안 짖고 기특하네요. 아, 한번 봐주세요. 아, 귀여워. 이발을 하셨네요. 강아지가.
1: 아, 굉장히 인형처럼.
0: 아, 너무 귀엽다.
1: 인형처럼 생겼네.
0: 아니면 그 원래 그 처음 사진 봤었을 때 좀 무서웠잖아요. 어둠 속에 막 짖는 모습을 찍어버려가지고 되게 좀 무서웠는데 오늘은
1: 왜 그렇게 찍었어요 그때는?
0: 아, 뭐 어두우니까 그냥.

0: 그 꽃바라기 착 그렇게 된 거죠. 귀엽네요. 너무 귀엽네요.
1: 좋습니다. 네. 7804님께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큐디팅들 운동하다 힘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0: 집 가요 전. 근데 진짜로 그냥 아 예를 들어 오늘 한 시간 아 뭐 아 아니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한 시간 꼭 채우긴 해요. 얼마나 힘들도 힘들더라도 그러지 않아요?
1: 네. 네. 그냥 저는 그 힘든 게 사실 좋아해요.
0: 아 그냥 이게 무거워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아 오늘 진짜 힘이 안 나서 하기 싫다
1: 그런 힘든 그런 거.
0: 근데 태우 씨는 혼자 운동 안 하시잖아요. 왜?
1: 저는 해요.
0: 아 그래요? 네. 어때요?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럼?
1: 그냥 해요.
0: 그죠? 네. 쉬는 시간에 조금 더 기계 가져가도 그냥 아 그래도 하긴 해야지 하면서 그냥 하긴 하는데 꾸역꾸역해요. 왜냐면 솔직히 헬스장까지 나온 것도
1: 맞아.
0: 아까우니까
1: 아까워서라도 해야지.
0: 예, 아까워서 그냥 하는데 그거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하세요. 예. 그리고 딱 오늘 딱 그리고 제 PT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30분만 해도 그거만으로도 좋으니까 그냥 30분이라도 하고 가라. 10분도 괜찮다. 그래서 무조건 꼭 한 시간 길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그냥 힘든 대로 그만하고 딱 하고 싶은 대로 딱 하세요. 매일 하는 게 습관적으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1: Yes.
0: 예, 좋습니다. 1343님께서 저희 엄마 김치전 파전이 예술인데 장가 오실 분. 오케이, 이거는 좀 끌리네요.
1: 오, 난 안 끌리는데.
0: 김치전 파전을 맛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 네. 저는 괜찮습니다.
0: 아 그래요?
1: 저는 그냥 딱히 그냥 그래가지고.
0: 저는 그냥 누구든 요리 잘하면 저 불러주세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예, 제가 요리 잘 못하니까 요리 잘해주시면 제가 부를게요. 제가 혹시 갈 수도 있어요.
1: 네. 좋습니다. 3917님께서 엄마랑 지금 같이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엄마가 쿄디 가자에 붙은 테이프 그냥 왜 떼지? 그냥 떼지 왜 계속 뗐다 붙이는지 궁금하대요. 우리 엄마 최애 쿄디. 아.
0: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저희 거가 아니라서 혹시 나중에 좀 포장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제 거 아니라서 일부러 안 버리고 있어요.
1: 그렇지.
0: 네, 나중에 또 저희 거 아니라서. 예. 네. 그죠. 제 것도 아닌데 막 그냥 다 막 딱 버리고 막 이러면 그렇죠. 좀 그럴 수도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붙여놨습니다. 네, 그 이유 때문에. 네, 안에서 다 괜찮다고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 떼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엠부기님께서 탱디 인탁이랑 안무 만들어볼 생각 없나요? 재능 있는 것 같은데.
1: 전 죄송하지만 저는 진짜 안무를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
0: 이미? 네. 예를 들어?
1: 너무 많죠. 뭐 월크도 있고 뭐 네. 채택이 안 됐을 뿐이지. 저는 안무 요즘 이게 사람들 좀 잘못된 게 이게 무조건 센 춤 그런 춤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0: 그렇죠. 그건 고정관념이
1: 딱 포인트에 남는 이런 춤이 딱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서 K-POP 시장이 참 아쉽습니다.
0: K-POP 평가까지. 예. 그러면 다음 컴백할 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 매번 하잖아요. 프리스타일로 매번 보여주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만 말고 다 같이 예, 한번 해보시죠.
1: 좋아요.
0: 포인트 노려보시죠.
1: 좋아요 좋아요.
0: 네 좋습니다. 다음 글 읽어주세요. 네,
1: 5974님께서 여러분 말이 해를 보면 뭔지 아세요?
0: 말해 말을 바라보는 해? 그냥 해본 말이야. 참 좋네요. 너무 좋네요.
1: 뭐가 좋아요?
0: 너무 창의적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1: 우유가 넘어진 뭐예요?
0: 우유가 넘어지면
1: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0: 오케이 문자 그럴까?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1: 우유.
0: 알아요, 알겠다고요. 문자 주신
1: 찐어
0: 이해해요. 넘어지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면
1: 좋습니다.
0: 문자 아 킹 받아요.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의 전학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탱디 오늘 전학생이 누군지 멋진 포즈로 소개해 주세요.
1: 아 포즈를 지으면서
0: 멋있게
1: 뭐 이런 거?
0: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 네 신곡 포즈로 돌아온 유나이트와 함께합니다. 유나이트에게 궁금한 점과 환영 인사 이쪽으로 미리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라이즈의 Show Me Love.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아 거기 뒷문인데.
1: 아이고. 아이쿠.
0: 오야오야 학교의 K-pop 루키의 등장이라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봅니다. 포즈의 왕, 포즈의 권위자, 포즈의 지배자, 포즈의 교과서 유나이트 어서 오세요.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와요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입니다.
0: 반갑습니다.
4: 좋습니다. 각자 소개도 가볼까요?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소개는 반말로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 마디씩 붙여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은호 씨부터 아 은호부터 가볼까?
2: 좋아. 안녕. 나는 너의 재밌는 친구가 돼줄 은호야.
5: 안녕. 나는 스티브야. 너의 유니크한 친구가 되어줄게.
6: 안녕. 난 형석이야. 너랑 같이 점심 먹어줄게. 오.
7: 안녕. 난 은호야. 학교 끝나고 떡볶이 사줄게. 오.
8: 어. 안녕. 나는 데이고. 나랑 같이 매점 가자. 오.
9: 안녕. 너의 짱친이 되어줄 경문이야. 오.
10: 안녕. 난 시온이고 널 위해 웃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될게. 오.
4: 반갑습니다. 반말은 여기까지 하고 친구들 환영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여기 1386님께서 쿄디 탱디의 유나이트 멤버들 중에 친분 있는 사람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스티브랑 은호를 좀 아는데
2: 네 맞습니다.
0: 은호는 이제 01년생이라서 맞아요, 맞아요. 알고 스티브는 또 영어를 잘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본 적은 없어요.
2: 맞아요.
0: 그래도 이제 막 영어로 해야 될지 한국에 들어올 때 좀 생각 조금 어색하긴 했었는데
2: 한국이니까
0: 네, 한국이니까 한국어 말로 여긴 또 MBC
2: 예 yes. 맞아요
0: 스웩 좋습니다.
4: 자 윤더바님께서 DJ 태호님과 유나이트 명은호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두 분 다 최강 하나 찐 팬이라는 점. 오. 오호. 오호. 그래요?
2: 네.
4: 01년생이에요?
2: 네, 맞아요.
4: 굉장히 되게 동안이시네요. 네. 그리고 두 분 다 01 동갑내기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두 분 친해지는 거 어떠냐고 제안드립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2: 저 고향 좀 복잡한데 태어난 건 안산에서 태어났고 오래 산 건 부산이고 충청남도에도 잠깐 살았었습니다.
4: 오늘 경기 보셨어요?
2: 아 봤죠. 시구 하신 날 다음 날에 제가 했어요.
4: 아 그래요?
2: 네.
4: 아.
2: 4월 달에 전날에 왔다 가셨더라고요.
4: 맞아요 맞아요.
11: 누가 더 잘 던졌어요?
4: 저는 못 던져요.
0: 완전 못 던졌어요.
4: 저는 잘 던지지 못해요.
2: 저는 그냥 적당히 던졌어요.
4: 적당히요? 어떤 선수 제일 좋아하세요?
2: 저 투수 진 좋아해가지고 네. 저는 뭐 문동주 선수나 류현진 선수 다 정우주 선수도 좋아하고 김선 선수 좋아하고 투수 진도 좋아합니다.
4: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많이 좋아하시네요. 저랑 공통점이 있는 멤버 있나요? 저랑?
4: 스티브가
2: 딱히 안 찾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4: 좋아요?
2: 네.
4: 적혀 있잖아요.
6: 데이가 머리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2: 짧은 머리.
0: 제가 또 최근에 잘랐거든요. 이발했어요. 근데 데이는 되게 래퍼시죠?
8: 네 랩.
0: 스웩. 그 스티브는 이제 저랑 이제 또 외국인 출신이라서.
2: 네. 맞아요.
0: 스티브 어디서 왔죠?
5: 저 LA.
0: LA.
5: 선배님. 선배님 거의 최근에 갔다 오지 않았나요?
0: 아, 네. 네. 그 주말에 갔다 왔어요.
5: 맞아요.
0: 한 이틀만 갔다 왔는데
5: 진짜 부럽더라고요.
0: 네. LA 최고예요. 좋습니다.
4: LA 좋다.
0: LA가 좋다고?
4: LA 살면 참 좋겠다.
0: 그치. 스티븐 심지어 OC 아니야?
5: 나 OC. Near USC.
0: USC.
5: Yeah.
0: 어딘지 몰라요. 좋습니다.
4: 네, 7804님께서 떡볶이 사준다고 하신 분 끝나고 꼭 사주셔야 해요. 도망 가면 안 됩니다.
2: 아이고,
7: 떡볶이. 사줘야죠. 얼마 안 하는데.
0: 사주신다고 했어요?
2: 아까 전에 네, 소개할 때.
4: 소개 끝나고 떡볶이 사준다고.
0: 그쵸. 오케이.
4: 다음 거 이제 데이님부터 읽어주세요.
8: 이거요?
0: 네.
8: 김유한님. 일한다고 혼밥 하는데 잘 됐다. 점심 먹어주신다는 분 이름이 뭐라고요?
6: 형석입니다. 점심 근데 지금 저녁 먹어야 되는데.
11: 야식.
2: 야식.
6: 야식 먹어야 돼요. 야식 먹어드릴게요. 오.
0: 내일 점심 같이 드셔주세요.
6: 아 좋죠 좋죠.
0: 네.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유나이트한테 궁금한 질문, 친친에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시온씨?
10: 네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보통 문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1: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0: 네, 유나이트가 9개월 만에 미니 8집 2년 파트 1을 발매했습니다.
2: 브라보.
11: 네, 6개월 만에 컴백인데
0: 9개월.
11: 형사... 아, 9개월.
0: 예.
11: 제가 6개월이라 했나요?
0: 예. Yes.
11: 어, 죄송합니다. 9개월 만에 컴백인데 형석 씨 소감 어떠세요?
6: 어, 뭔가 저희 데뷔하고 나서 이렇게 오래 공백기를 가진 게 처음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6: 그래서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네. 그 음방을 갔는데 모든 게 어색하더라고요.
11: 아,
6: 거의 음방 거의 1년 만에 가가지고. 그래서 근데 좀 준비하면서 좀 설렜던 것 같아요 이번에.
11: 좋습니다.
0: 오래 기다린 만큼 공들여 완성한 이번 앨범 2년 파트 1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2: 네. 누가? 시온 씨가 할 겁니다.
11: 오, 아, 네.
10: 일단 앨범 타이틀도 2년이 들어간 만큼 이제 운명도 우연도 아닌 2년을 이야기하는 앨범이고요. 어, 앞으로 유나이트가 만들어갈 새로운 2년에 대해서 아마 설명한 앨범입니다.
0: 어, 그러면 이제 파트 1이면 또
10: 아마 근데 이게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아마
2: 반응이 별로면 새로운
0: 맞아요.
10: 다른 거 파트 1일 수도 있고 예. 달라질 수 있겠죠.
0: 아, 오케이 오케이.
11: 근데 반응 좋지 않아요?
2: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0: 좋아요 좋아요.
2: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네. 어. 나올 것 같기도.
0: 오케이 바로 이해했습니다.
11: 좋습니다. 인터뷰에서 전보다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들

0: 하러 가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이게 뭔 소리죠?
1: 전부는 이게 아무래도 앨범 참여도가 이번에 좀 저희가 좀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곡 선정부터 이렇게 저희가 좀 참여를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참여 많이 하면 할수록 솔직히 조금 더 애정도 가긴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0: 경훈 씨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3: 아 일단은 정말 저희가 준비한 앨범 중에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제일 높은 앨범이었고 그리고 또 멤버들도 각자 이제 작곡 작사도 많이 참여했고 네. 그리고 타이틀 무엇보다 타이틀곡을 이번에 저희 손으로 직접 골라서 오~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
4: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앨범 타이틀곡도 소개해봐야죠. 자 포즈는 어떤 곡인가요?
1: 어떤 곡인가요 시원 씨?
4: 아 여기 잠깐만 이 팀 다 막내 시키나요?
1: 아니 그건 아닌데 이번 근데... 앨범에 시원이가 좀 많이 외웠더라고요.
0: 그래서 그러면 막 한 명한테 시키면 할 수 있어요?
1: 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할 수 있지 그러면 않을까요? 그러면 저 운호씨
4: 제일 못할 것 같은 사람
0: 운호씨한테
5: 제일 못할 것 같은 사람
0: 아 제일 못할 것보다 되게 조용했어요 지금 네. 오케이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5: 포즈 아 그러면 제가 보통 안 하는데 포즈는 일단 그 하우스 사운드가 들어온 곡이고 춤도 약간 하우스 스텝이 좀 들어갔고
1: 오, 귀가 빨개지고
6: 좀 실실 노래가 달아오르고 있어
5: 좋아요
6: 좋아요 좋은
5: 좋아요
4: 운호 씨 그러면은 제목의 느낌표는 어떤 의미예요?
5: 제목에 느낌표가 있었어요? 이거 진짜
0: 포즈 느낌표 있잖아요
4: 포즈 다음에 느낌표가 있는데 맞아, 지금
1: 느낌표죠 네. 한자도 적혀있고
5: 느낌표 약간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4: 아 그쵸 느낌표는 강조하는 아, 느낌
0: 포즈 하라고
4: 네. 아, 자 이 곡 여기 좀 적혀있는 걸로 보면 이 곡을 타이틀 정하기까지 300에서 400곡의 후보곡이 있었대요
6: 아 진짜 어.
1: 저희도 몰랐어요 네. 저희한테 들려준 곡은 한 5곡
4: 아 오케이 아 거기 엔지니어분들이 네, 다 잘 골라주셨네
1: 거르고 걸러서 5곡 정도만 왔다
4: 어, 근데 그 5곡 중에서 포즈가 타이틀이 된 이유가 뭐예요?
2: 그나마
7: 그게 아니라
6: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대중적으로 호불호가 없을 네. 그런 노래를 고른 거라서
1: 대중성을 좀 생각했다 네.
0: 아 시온 씨 잘하시네요
1: 포장 전문입니다
0: 네. 막내가 딱 실드 중이에요 아, 9117님께서 기호태우님 몰아가기 잘하시네요 아 죄송해요 은호 씨 제가 아 이거 상표인데 저 은호 되게 좋아하거든요
4: 아 그래서 정이 갔구나
0: 아 정이 갔어 아. 말 걸어보고 싶었어
4: 문제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쿨장이님께서 큐디팅 대 악마 삼촌들 같아요 운호님의 앨범 설명 잘 들었습니다
0: 아,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4: 삼촌의 것까지야 저희 뭐 다 비슷하지 않나요?
1: 아 그렇죠
0: 아, 그렇죠 다 비슷 네 또래죠 뭐
1: 네. 네. 또래
4: 좋습니다
0: 네 퍼포먼스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포인트 한번 저희가 정말 살짝 이지 버전으로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4: 여기서 포인트는 정말 살짝 이지 버전이
1: 아 정말 쉽지
7: 않아요 진짜 쉬운 네. 거 있어요
4: 아 그래요? 좋아요
1: 네. 그 이거 알려주시죠 찰칵 이거
0: 찰칵
1: 네 이것만 그냥 이렇게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 포인트 한번
0: 아, 제가 또 챌린지 찍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7: 아 그래요?
0: 네 제가 챌린지 찍었어요
1: 너무 잘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4: 아 그럼 넌 제대로 쳐야겠네 완전
0: 갑자기?
4: 부담스러워
0: 오케이 그러면 한번 노래 맞춰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좋아요 오케이 노래 주세요

0: 맞습니다. 역시 포인트 안무는 이래야 돼요. 뭔 느낌인지 아니, 알죠?
1: 장난치고 저한테 챌린지 먼저 신청했을 때 안무를 먼저 보여줬어요.
2: 그렇죠.
1: 너무 힘들어서 아, 죄송합니다.
0: 아 여기 부분 말고 다른 데 힘들군요.
1: 예, 다른 데 아니 막 뭐 날라다니시고 막. 아,
2: 그래서 원래는 그 부분이 챌린지가 없었는데 예. 기호가 힘들어해서
1: 맞아요.
2: 그 부분을 안무 영상 우리 영상 비공개 영상을 크롭을 해가지고
1: 맞아요.
2: 따로 보내줘서 그 챌린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게 메인 챌린지가 됐어요.
1: 제가 시작했어요.
0: 너 여러 살렸다야. 너 여러 살렸어.
1: 같이 음방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나한테 되게 감사해야
0: 되겠다.
2: 우리가 메인입니다 지금.
1: 아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다미. 다미님께서 포즈로 컴백한 유나이트 이번 활동에서 다른 멤버의 파트 중 저 파트 한번 해보고 싶다 탐나는 파트가 있다면 짧게 한번 따라 불러주세요. 반대로 역시 내 파트가 제일 마음에 든다 하는 멤버는 자기 파트 매력도 한껏 어필해주세요. 자 이렇게 돌아갈까요?
2: 아, 네. 저는 그 데이 씨의 랩 파트가 좀 탐납니다. 오. 오.

0: 어디죠?
1: 불러주세요. 한 뭐. 하던 대로 몸을 움겨도 위시하노 아무리 피사이노 예.
2: 은호 씨 맞아요?
3: 아 데이 씨가 가져가길 잘했네 이 파트를.
0: 네, 좋습니다.
3: 어, 좋습니다. 자.
4: 네 저는 형석이 파트를 탐냅니다.
5: 설마 거긴가?
4: Let's go. 이 파트를 탐냅니다.

0: 계속 들어줘야 돼. 계속 들어줘야 돼.
1: 어 대박. 되게 아니 되게 궁금해지네. 그죠?
2: 아, 방금
3: 아, 보여주면 안 되나?
2: 방금 살짝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 오, 좋습니다. 문호 씨는요?
4: 저도 형석이 형 파트인데 근데 이게 그 like, 카메라 액션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그 포즈가 혼자 업으라고 있어요. 저희는 다 다운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살짝 아~ 탑이 나요. 아~
1: 한번 그러면 여기 이제 보이는 라디오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아니,
4: 형석이 형이 서서 하는데 네. 그냥 거의 대충 하더라고요.
5: 뭘 그래? 아, 왜 또 대충을 해?
4: 장난입니다.
1: 좋습니다. 데이 씨는요?
6: 아, 저도 시온이 파트가
3: 아 역시
6: 헤드마이크 쓰면서 Can you feel the rush? 하는데 아,
1: 어, 너무... 그런 캐릭터였어요?
4: 아 그런 원래 안 그랬는데
2: 느끼한 친구거든요.
3: 네, 아, 되게 진짜요? 재밌습니다.
4: 원래 보시면. 그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됐지?
2: 어, 궁금하군요. 어, 뭔지 너무 궁금해.
1: 너무 궁금해지는데. 네.
2: 좋습니다.
1: 경문 씨요.
3: 저는 저도 이 like camera action 이 파트 좀 탔는데 저는 제가 제 훅 파트가 있는데 네. 좀 길어요 제가. 네네. 한 11초 가까이 정도 부르는데.
0: 좋은 거 아니에요?
3: 근데 제가 힘들게 열심히 딱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뒤에 갑자기 이제 like camera action 딱 이 짧은 이 파트 시선이 다 가더라고요. 아~
2: 원래 네. 원래 그런 것도 사실. 아,
1: 맞아요.
3: 네. 좀 탐나더라고요. 아,
1: 포인트.
2: 거기 파트가
3: 고생한다.
2: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시원 씨요.
7: 저는 그 브릿지에 나오는 제 파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3: 역시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5: 보여줘. 진짜를 보여줘.
6: 한번 싹 긁은 다음에 그가 뭐 싹
2: 긁은 다음에 어. 아 직접 보여주셨네.
1: 와 멋있.
3: 많이 덜어냈네 오늘.
6: 좀 추가해도 다 됐을 것 같았는데.
1: 아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직접 보니까 또 남다르네요. 좋습니다. 짧게 들으니까 기대감이 더 올라가는데요. 이 노래 지금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와우. 렛츠고.
2: 좋습니다. 자, 멤버분들 이제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라이브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 또 유나이트한테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군만두님께서 다들 진짜 유니크하시다 라고 아, 보내주셨어요.
1: 여기 크루도 유니크하네요.
2: 아, 그러네요.
1: 네. Your crew unique, my crew unique. 자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8: 네. 네. 네. 되겠습니다.
1: 혹시 라이브 하기 전에 외치는 파이팅 구호 같은 거 있나요? 막 팀 구호 같은 거?
8: 그게 없습니다.
1: 아 없어요?
2: 요즘 잘하자.
5: 잘하자.
3: 잘하자.
8: 신나게 하자. 신나게.
3: 신나게. 신나게.
1: 좋습니다.
2: 자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나이트의 라이브입니다. 포즈. 우! Yes, sir.
8: Yeah. 친한 친구. Let's go.
3: Let's go.

0: 와우, 좋습니다.
1: 와우, 유나이티드 포즈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멤버들은 다시 톡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아, 제가 또 하우스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0: 네.
1: 태호 씨 아시잖아요.
0: 네.
1: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딱 들었는데 이게 계속 이 몸이 저절로 포즈. 네, 너무 좋은데요?
0: 네. 아, 그리고 저는 사실 계속 이제 뭐 많은 무대를 가가지고 뒤에서 많이 듣잖아요.
2: 네.
0: 근데 되게 진짜 라이브를 엄청 잘하시네요 진짜.
3: 오,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춤추고 노래 부르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0: 네, 이게 가성을 계속
1: 왔다 갔다 해가지고.
3: 맞아요.
1: 아, 경문 씨랑 이제 은우 씨 아주
3: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리나 님께서 진짜 노래 잘하신다라고 하신데.
4: 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0: 음색이 되게 좋으시네요.
3: 감사합니다.
0: 그다음에 오유라님께서 경문이님 라이브 너무 잘해요. 심지어 얼굴도 오늘 완전 주사위 육 라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근데 진짜로 되게 그냥 딱 봐도 보컬 얼굴이야. 이게 뭔지 알죠? 아, 네,
3: 딱 칭찬이죠.
1: 아, 완전 그럼요. 아, 저희도 보컬이니까. 아, 네. 네, 딱 그 있어요. 네, 얼굴에 그치? 보컬이. 네, 좋습니다.
0: 맞습니다.
1: 은호님이 다음 거 읽어주세요.
3: 아, 네. 물통님께서 우와, 저는 은호님 슈퍼 내추럴 여기가 너무 좋네요. 라이브 대박. 와우, 뭘 좀 아시네요.
1: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이분 느낌 있네요. 네.
1: 시오님 것도 다음 거 읽어주시겠어요?
5: 네, 귀여움만의 달링님께서 저는 시오님 더 이쁘가 좋은데요. 제가 원래 더 이쁘가 멋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북극까지. 아~
1: 좋습니다. 아, 멋있었어요.
5: 감사합니다.
1: 멋있었어요. 좋습니다.
0: 네, 계속해서 새 앨범 관련 질문들 또 보겠습니다. 은호 씨부터 하나씩 읽어주실까요?
3: 네, 블루님께서 포즈 안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혹시 누가 안무를 제일 빠르게 외웠나요? 멤버들의 안무 습득 속도 궁금합니다.
2: 누가 제일 뭔가 제일 빨리 외운 사람은 없는
3: 제일 거. 느리게 외운 사람을 찾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0: 네. 아, 누구죠?
1: 누구죠? 하나, 둘, 셋.
3: 이번에 다 느렸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전체적으로
4: 좀 헷갈렸어요.
1: 어려워요. 분위기 진짜 어려웠어요.
3: 맞아, 저희가 네. 처음 하는
2: 한 번에 빡 배워가지고 많은 안무를.
1: 아~ 여기 혹시 메인 댄서 누구예요?
3: 저희는 모두가 메인이 네. 될 수 있는
5: 그룹입니다.
3: 아, 모두가 넘볼 네. 수 있는 다.
1: 아, 진짜요?
4: 없습니다.
3: 월등이 뭐가 할까?
1: 아, 그런 뜻으로?
3: 모두가 노력하면 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2: 열려 있는 자리.
1: 네. 아, 다 잘하는 뜻이네요.
3: 그렇죠.
4: 네. 그렇죠. 네.
3: 메인 와, 보컬, 좋습니다. 메인 댄서 다 노릴 수 있습니다.
1: 와우, 네. 멋있습니다. 다음 거 스티브 읽어주세요.
6: 오늘 9812님이 포즈 그럼 연속 몇 번까지 무대 가능한가요?
5: 아, 딱 난 세 번.
3: 네, 정이
5: 진짜 세 번 있다. 그
4: 음방 사전 녹화하면서 다 겪었는데
6: 드라이.
4: 카리
6: 그냥 본무대 생방
2: 난 연속으로 하면 딱 두 번.
6: 아, 두 번. 어.
3: 근데 그
1: 아예 두 번 아니 두 대단합니다.
2: 예, 네, 두
1: 번도
7: 연속 세 번.
5: 나도
4: 세 번 정도 해 봤어.
3: 세 번까지.
1: 오, 체력이 다 좋으시군요.
3: 아닌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음방은 근데 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3: 맞아요.
0: 아,
3: 맞아요.
0: 아주 맞아요. 잠깐 완전 연속으로 하면은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
4: 아, 연속으로
1: 두 번은 두 번도 많은 거예요.
0: 맞아요.
1: 좋습니다.
0: 자, 유나이트의 신곡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금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도 볼게요.
3: 네, 다음 형성님께서 읽어주세요.
4: 네, 별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유나이트 앨범 나올 때마다 작사 작곡에 참여한 멤버들이 종종 있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이번 앨범에는 7명이 다 참여했더라고요. 처음 참여하는 멤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어땠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참여했는지나 영감이 된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아, 여기서 즉 셀프 좀 자랑, 난 여기 했다. 아, 연필해주세요.
3: 남을 자랑해줘도 돼요.
2: 네, 남도 자랑해도 되고. 오케이.
5: 자, 포즈부터 갈까요?
4: 포즈.
3: 포즈. 아. 포즈.
5: 데이가 데이. 했죠.
3: 네, 맞아요. 네.
6: 저 랩파트 썼습니다.
3: 아, 잘 썼어, 잘 썼어. 네,
6: 시크하게 좀 했고요.
2: 오래 걸리셨나요?
6: 어, 아니요, 이거 그냥 메모장에 있던 거 살짝 수정해가지고.
3: 아, 예전부터 좀 아껴놨던 거예요?
6: 네, 살짝 그래서.
4: 필살기.
6: 필살기 느낌으로.
2: 그냥 항상 영감 받으면 그냥 메모.
6: 네, 평소에도 약간 벌스 쓰고 약간 그런 느낌.
2: 아티스트시네.
3: 예.
2: 멋지다. 구호. 또 다른 거 있을까요? 평행선.
4: 평행선.
3: 평행선.
7: 아, 형석 데이.
4: 세이비어.
5: 세이비어 형석 데이 작사.
4: 데이. 네. 평행선.
7: 랩파트.
4: 아, 어, 네.
3: 이것도 랩파트. 네, 래퍼들이라 좀 각 그래도 래퍼는 자기가 하는 게 좋으니까.
2: 어, 그죠, 그죠.
3: 네.
2: 그죠.
4: 영감? 영감?
6: 형이 한번 말해줘.
4: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3: 응?
6: 오, 되게
2: 신선하다.
3: 어, 되게 신선하다.
4: 아, 뭔가 그냥 왜, 가사를
7: 청개구리야?
4: 가사만 봤을 땐 그런 느낌이었어. 오, 그래서 왜? 썼습니다.
2: 어, 여기 아티스트가 맞네.
3: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오, 신기하다.
2: 궁금해졌어요. 어. 어, 그렇군요. Nothing은요? Nothing 작사 작곡 스티브 은호가 했다는데.
5: 아, 네, 맞습니다.
3: 맞아요. 스티브가 사실 거의 완곡을 만들어 왔는데
2: 오~
3: 편곡하면서 멤버들도 좀 기회가 주어졌는데 제가 이제 좀 낚아챈 스티브가 맞아요. 틀을 잡아놓은 그런 노래입니다.
5: 맞아요.
3: 맞아요.
2: 어떤 곡이죠?
5: 이거는 약간 좀 약간 드라이브 송.
2: 아~
5: 약간 드라이브 맞아요. 하면서 들을 좋을 노래.
3: 질주하고 싶어지는.
5: 네, 질주하는 느낌.
3: 밴드.
5: 맞아요. 밴드 사운드가 아~ 좀 킥이라서.
2: 어, 되게... 꼭 들어볼게요.
5: 아, 네.
2: Nothing. 좋습니다. 그리고 팬송 있다고 들었는데요. So Alive?
3: 네. 아, so Alive. 네.
2: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3: 한국어로 적혀있어.
2: 네, 한국어로 적혀있어가지고 좀 헷갈렸네요. So Alive.
3: 예.
2: 네, 작사 경문 시온 은호 형석.
4: 네.
2: 아,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싸워요? 막, 아, 난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안 싸워요?
7: 아니, 이거는 근데 서로 몰라요.
8: 네, 네. 저희가 쓰고
2: 아.
8: 이제 회사 안에서 조합을 해주시면
7: 아. 조합을 해주셔서
3: 그래서 거의 조금 들어간 사람들도 많고.
4: 그래서 맞아요. 두 줄 들어갔어요.
3: 아~ 전 세 글자 들어갔어요.
7: 세 글자?
3: 아, 야, 세 글자는 뭐가 들어갔어요? 반복돼.
8: 아, 그거밖에 안 그, 아,
7: 반복돼가요.
3: 네, 반복돼가 저예요.
8: 아, 제가요?
3: 반복돼. 반복돼. 거기서 반복돼.
2: 아~ 네. 지금 오늘 처음 알았어요?
8: 네, 네. 처음 알았어요. 더 많이 있을 줄 알았네.
2: 아, 그렇군요.
3: 네, 그런 느낌입니다.
2: 아, 아 그래도 같이 하니까 좋네요.
3: 그죠, 팬송이라는 거 있으니까.
2: 좋습니다.
6: 저는 이건 진짜 처음 들어본다, 근데.
2: 그죠.
6: 어, 이거 가사를 이렇게 여러 명에서 써서 그건 진짜 처음 들어본 거
3: 같아요.
2: 문호 씨는 뭐 썼어요?
8: 저는 세 글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썼는데 그 조합당해가지고.
3: 퍼즐 맞추듯이 조금.
8: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거의 한 열 줄인가 있었는데.
7: 어, 파이스타.
8: 근데 거기 중에서 단어 몇 개씩만 빼고 다 사라졌어요. 개편당했어요. 최종에.
6: 거기 좋은 그 키포인트들만. 네,
8: 단어랑 그런 거 오케이, 빼고 다 약간 개편당해가지고.
2: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이 써봤는데 아 난 좀 작사 좀 잘하는 것 같다 한 사람 있어요? 우리 팀에서?
3: 아 형석이가 의외로.
2: 오. 아 그니까요.
3: 킥을 담당하고 있어요.
7: 맞아요.
4: 살짝 그 조금. 감상소년.
3: 감성소년.
8: 감성소년.
6: 나는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진짜 신기하겠네.
2: 무슨 뜻일까? 너무 궁금해졌어.
6: 그러니까. 잠깐 그 곡 예. 뭐라고요?
4: 그 평행선이에요.
6: 평행선.
4: 네.
6: 오케이, 알겠습니다.
2: 좋습니다.
6: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전학생 유나이트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3부로 돌아올게요. 실시간 문자 계속 열어뒀으니까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0: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는 피어나미 기호 쿄디
0: 태호 탱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유나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방방이님께서 여덟 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한 짱 나이트, 데뷔 4년 동안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가장 많이 성장한
2: 4년
3: 성장
4: 뭔가 알잘딱깔센 느낌으로 빨리빨리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스케줄들을
2: 그렇죠 그렇죠.
4: 네, 뭐 촬영이나 이런 게 있으면 후딱 하자 이러면서 바바바박.
1: 좋죠 좋죠.
0: 네. 맞아, 그런 건 누구나 다 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하면서 딱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니까.
1: 네. 네. 서로 성격도 잘 알고.
0: 네. 네. 서로 잘 알고 하니까 이제 딱딱딱 정리가 되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1: 좋습니다.
0: 박미희님께서 멤버들의 이번 앨범 최애곡은 뭔가 용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시온 씨부터.
5: 저는 Soul Alive 최애곡입니다.
1: Soul Alive.
5: 네.
1: 좋습니다. 경문 씨.
6: 저도 Soul Alive입니다. 오.
7: 저는 Nothing입니다.
1: 오. 오케이.
8: 저도 Nothing입니다. 오.
9: 저도 Nothing. 오.
10: 저는 태현성 가겠습니다. 오.
11: 오케이. 저는 Pose.
1: 오. 리더답게.
4: 아 진짜로 Pose.
1: 타이틀곡을 딱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다음 거 데이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 이번 앨범 제목이 인연인데요. 운명도 우연도 아닌 이건 진짜 인연이다 라고 느꼈던 일화가 있나요? 우리 유나이트 멤버들이 최근에 인연이라고 느꼈던 순간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라고 아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4: 인연?
0: 이건 진짜 인연이다.
1: 진짜 인연이다. 이건 인연이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봤는데 막 계속 어디서 계속 어딘가 계속 보이고.
0: 자꾸 마주치는 거?
1: 네, 계속 마주치는 거. 이거 뭐야 이 사람아 이런 느낌? 어떤가요?
0: 딱히 없나 봐요 악공님.
1: 아니면 멤버들의 첫 만남이 딱 뭔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느껴졌던 순간.
4: 아 그러면은 아마 여기서 그 서로 다른 회사 있다가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1: 맞아요.
4: 좀 있어.
1: 누구요 누구요?
9: 일단 저랑 경무이도 원래 다른 회사에 있다가 이렇게
4: 같이 뭐 따로따로 시기는 달랐는데
1: 이게 인연이죠?
0: 이거 진짜 인연인데
1: 완전 인연이죠. 인연.
4: 저랑 스티브도 이제 전 회사에서 먼저 만났다가 이렇게 같이 오게 되었어요.
9: 네. 인연이네.
1: 완전 인연이죠.
0: 이것도 완전 인연이네요. 이것도
9: 완전 인연.
4: 그쵸 그쵸.
1: 또 나머지는요? 분들은?
5: 저는 근데 여기가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9: 우리가 인연
4: 인연이네.
5: 그치. 처음 만난 사람들이 다 이제 잘 맞으니까.
1: 좋네요. 반갑잖아요. 또 반갑잖아요. 딱 다른 회사 있는 갑자기 왔는데

0: 같이 있으면
1: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되게 반가울 것 같은데. 그쵸.
3: 다들 반갑긴 해요.
1: 성격이 바보 같아서 인연인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다음 곡 우노 씨 한번 읽어주세요.
4: 네, 9812님. 유나이티에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큰일 나는 멤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활동 중에 바빠서 운동을 못 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0: 누가 운동해요? 잠깐만, 정석 씨일 것 같은데?
2: 다 해요.
0: 매일요?
2: 네.
0: 와우.
3: 시간 있을 때면.
2: 근데 데이가 이번 애가 진짜 대단한 게
0: 네.
2: 그 음반하고 팬싸하고 다음날 이제 막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데 헬스장 갔다 와서 그냥 다음날 스케줄을 해요.
5: 와, 와. 누구라고?
2: 데이가.
5: 와, 이분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건데.
2: 네, 진짜. 네,
0: 그냥 몸짱이세요?
6: 저는 몸짱은 아니고.
5: 아,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읽었을 때 여기에 있나 싶었는데 이 운동을 자주 하는 멤버들이 네. 누가 몸짱이에요?
2: 데이가 몸짱.
1: 데이가.
0: 근데 말하니까 살짝
7: 분명히 방금까지 이러고 있다가 방금 딱 얘기 나오니까
0: 살짝 이러고
7: 갑자기 여기 딱 펴졌는데
6: 스스로가 몸짱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8: 겸손함.
5: 유산소도 하세요?
6: 유산소는 이제 춤추잖아.
2: 춤으로 대체.
6: 그쵸.
3: 저희는 맞아요. 유산소 취급 안 해가지고.
5: 유산소 해야 몸이 예뻐지는데.
1: 그래, 저는 또 유산소만 해요. 러닝.
0: 은호 넌 그만해라.
5: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1: 오늘도 심지어 하고 왔어요.
5: 아, 그래요? 네,
1: 비가 내리더라고요.
0: 아,
1: 우중 러닝을.
0: 좋습니다. 다음 거 경문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 네, 고롬님께서 포즈 뮤직비디오에 도복 입고 수련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실제로 어렸을 때 태권도 배운 멤버들 있나요? 아니면 어렸을 때 배워본 스포츠 악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위 산만한 친구들은 바둑 학원도 간다던데 혹시? 오.
5: 뭐 스포츠 해보신 분?
2: 태권도는 다
3: 해본
2: 그 경문이 빼고 다 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9: 저는 태권도를 안 하고 저는 태권을 했어요.
0: 태권이 뭐죠?
2: 이거 지금
9: 이크
0: 이게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9: 이게 태권이라고
0: 네.
9: 이크 하면서 이렇게 진짜로 소리를 내요.
0: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9: 아니면 싸워요.
0: 아
9: 이크 막
5: 이거 굉장히 강력한 무술이에요.
9: 진짜로
0: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저 몰라서 그래요.
9: 네 진짜
5: 이렇게
9: 발로 막
5: 날라다닌다고.
9: 진짜 날라다녀요 진짜로.
0: 옷 고급지네요.
5: 얼마나 배우신 거예요?
9: 한 1년 가까이? 제가 태권이랑 검도를 해가지고.
0: 그 막대기.
9: 검.
0: 아, 죄송해요. 아, 검. 그게 검이라고 하구나.
9: 네.
0: 아, 네, 저 외국인이라서 죄송해요.
5: 또 뭔가 좀 특별한 스포츠 해보신 분. 태권 진짜 신기하다 근데.
8: 저는 야구했어요.
6: 맞아.
8: 야구를 했어요.
5: 와, 야구는 진짜 쉽지 않은데 살면서 야구하는 사람 처음 보네.
0: 어디 포지션이었어요?
8: 저는 수수하고 그냥 다 했어요. 포수 빼고. 포수 빼고. 그래서 은우 형 하나에서 그 시구하는 거 보고 살짝 약간 아 내가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0: 아, 여기서 어필하세요. 여기서 어필하면 부를지도 몰라요.
8: 네. 네, 저는 진짜 아니 이게 좀 겸손하게 저 그래도 은우 형보다 잘 던질 수 있어요.
9: 겸손한 거 맞아.
3: 아니 수비형 잘 던지
1: 잘 던지긴 해요.
5: 잘 어디 좋아하는 구단이 있어요? 뭐 한국 말고 딱히 MLB라도.
8: LA Dodgers.
5: 오타니.
8: 오타니 선수 좋죠.
5: 기가 막히죠.
8: 네.
1: 최고.
5: 저요 LA 다저스 얼마 전에 봤는데. 저번에
0: 우리랑
5: 갔을 때. 너는 안 갔을? 모르겠다.
1: 직관.
5: 네, 직관 가고 시구도 해봤어요 MLB에서 신기하게.
8: 시카고 컵스?
0: 시카고 컵스? 봤구나?
8: Yeah, I saw you. 선배님 그 네. Take me out to the ball.
0: 맞죠. 네. 시구도 같이 하고. 근데 진짜 재밌었는데. 무튼 좋습니다. 다음 거는 스티브가 읽어주세요. 김유아 씨요.
8: 김유아 씨가 와 이크 태권도는 진짜 처음 본다.
0: 어디서 좀 많이 보여주세요. 이건 진짜 특별한 거니까.
9: 아니 저도 어릴 때 가지고.
0: 아 그렇죠. 1년도 했으니까.
9: 네. 아 근데 이거를 시범을 보여주면은
0: 네.
9: 다들 웃더라고.
0: 아 그래요.
9: 네. 너 웃기게 하는.
0: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5: 아 이거 근데 되게 엄청 그런 고수 느낌이 나겠네요. 그 태권 배운다는 이런 소리 들으면은 고수인가요?
9: 고수는 아닌데.
0: 이따 노래 나갈 때 저희만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냥 저희끼리만? 어차피 소리도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좋습니다. 다음 거 은호 씨가 읽어주세요.
1: 네, 톰 메이러님께서 멤버들 나이대가 다 비슷한데 스스로를

0: 요즘 애들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멤버들끼리는 우린 또 MZ는 아닌 것 같다 얘기하나요?
1: 여기서 뭔가 제 MZ 같은 사람 있어요? 멤버 중에?
2: 스티브?
3: 은우 형이랑
4: 스티브 형이랑 그나마
1: 은우 형이 가장 MZ.
5: 막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3: 저는 몰라요.
2: 아무것도 몰라요.
1: 진짜요? 네.
0: 단절돼 있는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4: 저희가 네. 대부분 다 트렌드를 몰라서
2: 많이 느려요. 저희가 하면 이제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
6: 네. 사실 저희는 알려고 하지도 않은
3: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해요.
1: 여기 줄은 다 아는데 나머지는 모르니까.
0: 네,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0: 또 엄청 잘 알잖아요, MZ잖아요.
1: 아, 저는 그냥 보죠. 그냥 항상 보니까. 아~ 안 보세요? 재밌는 거? 막 영상들?
0: 잘 안 봐요, 얘네.
1: 아, 그렇구나.
3: 운동밖에 안 해요.
2: 저도 안 봐요?
4: 저도 안 여기 있었네.
2: 안 볼 수 있죠.
4: 안 볼 수 있죠.
2: 저도 그냥 뭐 그런 거 아, 이게 유행인갑다 하고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다 알려줘요, 애들.
4: 아, 얘가 알려줘요.
2: 네, 맞아요.
1: 그럼 됐어요. 아, 네. 그럼 됐어요. 근데 맞아요. 맨날 옆에서 아, 요즘 애들은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맨날 아, 요즘 앤데.
2: 아니, 나도 요즘 앤데 그 보고 아, 요즘 애들 희한하네. 희한한 거 좋아하네.
1: 아, 그럼 스티브가 생각하는 요즘 유행은 뭐예요?
5: 아, 요즘 유행
1: 핫한 거 뭐예요? 저도 알고 싶어요.
5: 요즘 핫한 거 아무래도 퓨어 할머니 아니겠어요? 아,
2: 요즘 그거 하는 거 있다며 그거.
1: 스쿠버. 아니 저 장난 안 치고 봐봐요. 저 진짜 억울한 거 있어요. 제가 한 진짜 한 달 전부터 아니 그때는 외국은 이미 유행했어가지고 스쿠버 하였는데 근데 이제 한국의 친구들한테 막 스쿠버 하는데 다들 뭐야 그거? 막 되게 조롱했어요.
2: 근데 아니. 정서가 다르잖아.
1: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요즘 유행한 거는 유나이트 포즈입니다. 아,
0: 역시 유니크하네요, 역시.
1: That's what's up. 그러면 다음 거는 시온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3: 네, 콩돌 님께서 야식이 필요한 시간 야매추 주세요. 요즘 유나이트가 푹 빠져 있는 메뉴는 뭔가요?라고 보내주셨네요.
2: 또 운동하면 근데 식단 되게 하나요?
7: 안 지킵니다.
2: 아, 네. 아 그냥 운동만.
7: 조금
2: 아,
7: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2: 오케이, 식단. 오케이,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1: 현석 씨,
2: 요즘 요즘 무뼈 국물 닭발 1단계를 가장 좋아해요.
1: 그게 뭐죠?
2: 그러니까
0: 닭발.
2: 닭발인데. 안 드셔 보셨어요?
0: 아, 얘는 그런 거 못.
2: 아, 그래요?
1: 아, 닭발. 네.
2: 근데 무뼈 안에 뼈가 없고 국물이
1: 그게
2: 있는.
1: 무슨 말 이게 무슨 말이래? 그 무슨 맛으로 먹는 거예요?
2: 그 젤라틴 맛?
3: 양념 맛.
2: 양념 맛.
0: 양념 맛은 그냥 식감 때문에
3: 맞아요. 맞아요.
2: 맞아요.
4: 또 있나요? 무뼈 국물 닭발이랑?
8: 저는 이제 슬슬 좀 더워지니까 약간 좀 냉면에 갈비?
1: 와
4: 느낌이
1: 배고파졌어.
4: 역시 태기야.
1: 역시
4: 태기야.
1: 괜찮다. 지원 씨는요?
3: 아 저는 마라탕이 먹고 싶어요. 안 먹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1: 와 진짜 인정.
3: 마라탕 먹고 싶어요.
1: 같이 가시죠.
0: 좋은데요?
5: 좋은데요?
2: 그럼 여기를 보고 얘기해요.
1: 아 죄송해요.
2: 아니 왜 왼쪽 세계인데
0: 같이 먹으러 가시죠.
1: 아 여기도 동의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3: 아시오씨
1: 아시오씨 너무 귀여우세요.
3: 감사합니다.
1: 그죠? 느꼈죠? 아 너무 귀여워요.
0: 막내미가 있어요.
1: 막내미가 있어. 아 너무 귀여워.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전학생 유나이트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4: 유나이트의 Soul Life.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United So Alive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네, 0927님께서 라디오에서 보는 이크에크 멜라토닌 먹고 꾸는 꿈 같다. 아 이게 소리가 안 나가서 아쉽긴 하네.
4: 비방 아까 방송 안 나갈 때가 진짜 웃겼는데.
3: 아쉽긴 하네요. 네.
2: 그 다음에 꼭 나중에 보여주세요. 네,
3: 팬들한테 한번 꼭 보여. 아 뭐 보여준 적 있죠, 근데 팬들한테.
4: 아니요.
3: 한 번도 없어요?
4: 네, 이번에 처음 한 것 같은데.
3: 그럼 다음에 팬들한테도 꼭 보여주세요.
2: 여기서 최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5: 저도 막 보여줄 게 별로 없어서.
3: 아까 제가 스킬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거 잘 이제 팬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2: 네. 좋습니다. 윤지육님께서 탱디는 뭐 했던 건가요 대체?
3: 아 이게 되게 아 그 엄청 고수들만 쓸 수 있는 그 스킬 같은 게 있는데.
2: 네. 탱디가 알고 있었던 거죠.
3: 네, 네. 제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꼭 팬들한테 한번 꼭 써먹어보세요. 아 써먹어보는 거
5: 써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3: 아 써먹는 거 좀 이상하고 꼭 보여주세요. 네.
2: 좋습니다. 다음 거 우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6: 7406님 우노님 보세 샴푸 잘못 써서 뒤통수 보라색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오 뒤통수를 열어 들어야 되나?
4: 약간 색깔이 다
2: 뒤에만
4: 컬러
2: 갑자기 회색이네요.
6: 좀 하얗네.
7: 색이 많은데?
8: 그러니까. 항상 골고루
6: 잘 하는데 뒷머리밖에 안 먹어요.
3: 막 근데 원래 백금발은 어쩔 수 없어요.
2: 맞아요. 어려워. 네.
6: 관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3: 맞아요. 네. 본인이 직접 해요? 이거 보색?
6: 네 보색.
9: 아 진짜?
6: 직접해요.
3: 아, 그러면은
9: 집에서? 집에서?
3: 아, 그 보라색이 너 거였어?
6: 응.
3: 아 누가 쓴 거야? 보라색을 뭐가 있길래 뭐지?
2: 왜냐면 안 하면 또 막 단무지 색깔 되고
3: 맞아 맞아
2: 안 이쁘게 돼가지고 맞아. 해야 돼요. 어 괜찮아요. 투톤 같아요.
6: 맛있죠?
2: 뭐였어요? 그 숱이 되게 많네요.
6: 아, 맞아요. 오늘도 그래서 수치고 왔어요. 아,
3: 되게 좋은 거예요.
2: 좋은 거지, 좋은 거지.
3: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트의 반짱 선거. 네, 전학생들과 함께 할 시간이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친구 설정 들어가서 반말 모드로 가볼게. 괜찮지?
4: 아우 좋다.

0: 그래.
1: 좋아.
2: 다들 반말 잘할 수 있지 시원아?
3: 어, 할 수 있어.
0: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오케이 그럼 내가 무슨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돼. 막내 시온이부터 가볼까?
3: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유나이티에서 공감 짱이라고 생각해.
0: 오, 오 좋다. 오. 왜지?
3: 어 공감 짱. 내 생각에는 나는 뭐 형들 말도 일단 고민도 있으면 최대한 막 공감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따뜻한 사람이 좋아서 약간 뭔가 공감짱이라고 생각하는.
2: 어 잠깐만 지금 형들의 반응이 지금 딱히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4: 아니 이게 공감을 해주긴 하는데 좀 이게 좀 뭔가 쓸모없는 공감.
5: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뭐 공감.
2: 아,
0: 그럼 어떻게
2: 인정
0: 주지
2: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어,
5: 이건 줄 수 없을 것 같아.
4: 조금 곤란할 것 같아.
0: 오케이 시원아 한번 다시 생각해.
2: 오케이 시원이 마지막에 다시 돌아올게. 오케이 어,
0: 경문이 넘어가고.
6: 나는 유나이티에서 플러팅 짱.
0: 오, 오 진짜.
6: 이거 택견 플러팅. 아, 일단은 어 노래로 한번 플러팅 해볼게.
0: 오, 오, 오 좋은데 바로 가자.
6: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우리 노래 오래 볼 거니까 자기라 부를게.
0: 오, 오,
2: 자기라고 부를 거. 인정. 이건 인정.
0: 인정, 인정.
2: 이건 진짜 인정.
0: 인정.
2: 오케이.
0: 네, 좋습니다. 좋아. 시원아 이 노래에 공감 좀 해준다면?
3: 아 일단 자기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플러팅이 잘 된 것 같아서 인정할게.
6: 아, AI야?
2: ChatGPT야? 아 오케이 오케이
0: 좋았어.
2: 자 그다음 데이.
7: 아 나는 멤버들이 몸짱이라고 해줬으니까 몸짱이라고 할게.
0: 오, 오,
2: 몸짱
0: 인정해?
3: 아 그걸 바로
0: 오오오오오오아 좀 짱인데?
5: 더블 바이셉스! 오오오오오 오 깜짝아
0: 오오오오좀 짱이긴 하네. 다 인정.
2: 어, 후드집은 가려져 있었어.
0: 아, 아까 그냥 이러고 있었어. 제가 이러고
2: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몸짱 인정. 아, 인정 오케이 인정
0: 좋아. 운호는?
8: 저는 아 나는 왕짱.
0: 오,
8: 왕짱 뭔지 알아? 알아.
5: 일본어로
6: 강아지.
8: 일본어로 강아지란 뜻인데.
0: 아
8: 팬들이 나보고 왕짱이라고 많이 해줘가지고.
0: 아 보드 게임은 잘해?
8: 보드 게임 운호 해본 적 있지?
5: 운호 짱이네 그러면.
0: 아, 아, 나도 운호짱. 읽으면서 사실 뭔 뜻인지 몰랐어. 아 잘해다 되게 잘하는데.
8: 한 번밖에 안 해봤어.
0: 아 한 번.
5: 운호 짱.
2: 아 강아지 팬들이 강아지라고 그래. 와 진짜 강아지 그 강아지 같긴 하다.
0: 어 강아지 같아.
2: 오케이 좋아. 인정.
0: 형석.
4: 나는 유나이티의 규칙장.
2: 오 규칙장.
4: 아, 뭔가
3: 규칙장?
4: 뭔가 어 좀 규칙적인 삶.
2: 아,
4: 좀 일찍 일어나고
2: 아,
4: 일찍 자는
2: 맞는
1: 것 같아.
4: 하려고 하는 스타일.
0: 몇 시 일어나는데?
4: 스케줄 없고 활동 아닐 때는 7시 반.
0: 그럼 몇 시에 자?
4: 아, 졸리 이제 11시 반, 12시쯤 졸리니까.
2: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 있어?
4: 바로 그 간장 계란밥 해먹기.
0: 와 진짜 나 내 죽음이야. 난 아니, 진짜 꼭 그렇게 살고 싶어.
2: 아니 진짜 어려운 거야.
0: 완전.
2: 진짜
0: 근데
2: 거야.
0: 난 진짜 와 나의 살짝 롤모델.
2: 그, 방송 갈 때마다 많이 물어보잖아 롤모델. 그때부터
0: 난 유나이티 형석이라고
2: 써.
0: 형석. 와 진짜 나도 진짜 그렇게 어. 살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살기 쉽지 우리 직업 특히나 더
4: 어, 맞아.
2: 불규칙적이니까.
4: 어, 불규칙. 활동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2: 그치, 그치.
4: 와 잠을 자야 되니까.
0: 건강한 사람이구나. 어.
1: 딱히 건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
4: 몸 건강은 안 좋은데 정신 건강을. 아,
0: 건강. 그럼 됐어.
2: 인간이 될 거야.
0: 아, 좋다. 좋아 스티브.
9: 오케이 나는 액티비티 짱.
0: 액티비티 짱.
9: 뭔가 가만히 못 있어.
0: 아.
9: 뭔가. 계속 뭔가 몸을 움직이고 싶어.
2: 아, 왜 너?
0: 아, 그냥 웃겨서. 그냥 웃겨서. 아, 어떤 액티비티 제일 좋아해?
9: 아까 뭐 그냥 뭐 산책을 가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를 하든지 뭐 작업을 하든지 뭔가 뭘 계속 하고 싶은 마음. 네.
0: 어, 그러면 쉬는 날은 뭐해?
9: 아, 어, 너무 힘들면 침대.
5: 액티비티 짱이라며.
0: 그럼 아니잖아.
9: 보통 그러지 않아. 그래서 뭐
0: 그러면
9: 해.
0: 오늘 쉬는 날 딱 주어졌어. 뭐 할 거야?
2: 맞아. 뭐 할 거? 아 내일 만약에 딱 주어졌다. 아,
0: 내일 딱 주어졌어.
9: 일본 여행.
0: 오.
2: 굉장히
0: 당일치기?
2: 오.
9: 아 근데 오래 가고 싶어. 아.

0: 어, 오케이 어, 오케이. TV장 좋아. 체력이 아니, 좋은 거지.
1: 요즘 취미 같은 거 있어?
2: 취미 요새는 비트 메이킹.
1: 아,
2: 비트 메이킹.
1: 맞아 맞아 맞아.
0: 오케이. 좋아. 은호.
3: 나는 어 붓기 관리짱.
0: 오, 붓기 관리짱. 어. 알려줘 그럼.
3: 애초에 그러니까 안 붓지 않게.
0: 어떻게 어떻게?
3: 부어서 붓기를 빼는 게 아니라 안 부은 상태로 붓기를 더 빼는.
0: 오, 오. 어떻게? 아이고 너무 알고 싶은데.
4: 어, 인정.
3: 밤에 잘 안 먹고 그 목을 좀 높이 해서 자면은.
1: 맞아, 그건 그런 나
3: 그래서 하더라. 이따만한 인형을 베개 위에다 올려놓고 좀 극단적으로 해야 될 텐데. 아, 그렇게
0: 불편해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3: 약간 좀 이렇게 저는.
0: 목 아침 일어나면 여기 목이 안 아파? 뒷목?
3: 아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목이 뻐근해가지고 그래서.
1: 아. 매일 그렇게 자?
3: 아 활동기에
1: 아, 중요한 거 있을
3: 중요한 거 있을 땐 그렇게 자고 보통도 근데 베개 안에다가 인형 좀 넣어두고 조금 높여서 자야 이게 덜 붙는다고 해.
1: 이건 진짜 팩트.
0: 이거 맞긴 해.
1: 이건 진짜 맞대.
0: 맞긴 해.
3: 맞아 맞아. 맞아.
1: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지.
0: 다음에 한번 해볼게.
3: 완전. 좋아. 강추.
0: 그럼 오케이. 이제 우리 막내 시온이
5: 어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어, 열정짱.
0: 오~ 열정짱.
5: 열정짱. 평소에 그냥 어. 인생 손해본 게 싫어서 누가 내가 잘 때 누군가는 일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막 맨날 연습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 같아서 열정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형도 인정하나요?
6: 인정합니다.
3: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해요.
0: 아, 네. 열정. 아, 시원아 마음이 아프다.
1: 뭐 지금 나 네가 왜 마음이 아파?
0: 애정이 갔어 지금.
4: 아, 공감짱인.
0: 어, 막 덜 봐줘야 될 거.
4: 공감짱이었는데.
1: 공감짱. 오케이, 너네 다 인정할게. 짱 먹은 거 다들 축하하고 이제 반말 모두 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4: 아, 네, 고생했습니다.
0: 좋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벌써 전학생 친구들 학교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1: 아이고. 다 아쉽지만 끝 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3: 아 오늘 너무너무 일단 재밌었고
1: 그러니까요.
3: 아까 웃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0: 아이고요. 누구요?
3: 제가요.
0: 아.
3: 아까 그 이크에크 할 때 이크에크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저도 뭐 이렇게 너무 멋진 선배님들
0: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2: 되게 이렇게 공식적인 약간 여기 이런 데서 보는 게 너무 처음이라 되게 엄청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진짜 오늘 편하게 너무
0: 어 저 오늘 하는 줄 알았어요?
2: 네?
0: 왜 연락 안 했어요 그럼?
2: 약간 연락하기 약간 부담 약간 부담 주기 싫은
0: 스타일. 아 저를 아 아 아, 그렇구나.
2: 네
0: 아,
2: 앞으로 오케이. 연락 드려도 될까요?
0: 우리 이렇게 어색한 사이야.
4: 영어를 안 해가지고
1: 네가 어색하게 했나 봐.
0: 아 내가 뭐 어째서 나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2: 아. 맞아 맞아 엄청 잘 챙겨줬고요. 그리고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0: 아이. 좋습니다. 박수. 그리고 한 명 마지막 포즈만 좀 홍보하고 가시죠. 시온이 잘하니까 시온이.
1: 시온이 되게 챙기네. 어. 되게 애정 갔나 봐.
0: 아, 너무 애정 갔어. 아, 잘하잖아요. 그거.
5: 네, 저희 예 타이틀곡 포즈 이제 그 부제가 또 자태로 돼 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연결의 찰나의 순간을 이제 또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또 포즈의 아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포즈여가지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저희 이번 주가 막주 음방 막주인데 무대 많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와, 다만 잘하자. 아, 이런 뜻이 있었군요. 예. 아까 네. 우노 씨가 설명했죠. 네. 이런 뜻이 있답니다.
5: 아 맞네요.
0: 좋습니다. 유나이티드 포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끝곡 유나이티드 Nothing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릴게요. 안녕.
4: 안녕.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체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체.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태호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충청남도 서산에 위치한 해미중학교.
1: 자, 그럼 오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2: 네, 5월 28일 목요일, 내일 해미중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서리태 콩밥, 오이지 무침, 건조묵 채소볶음, 닭고기 탕수육, 열무김치, 방울토마토, 그리고 들깨 이것.
1: 오늘 날씨도 꿀꿀한데 이것 먹기 딱 좋은 날이네요. 이것은 밀가루 반죽을 육수의 적당한 크기로 떼어 놓고 익힌 음식인데요. 저와 탱디가 칼국수보다 이것을 더 좋아한다고 한 적 있죠?
2: 맞습니다.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제비, 2번 공중제비.
1: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급식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단체 간식 선물이니까 같이 먹고 싶은 반 친구, 회사 사람들 있으면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알파드라이브 원의 OMG.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Alpha Drive 1의 OMG 듣고 왔습니다. 작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Alpha Drive 1의 첫 컴백곡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같은 소년들의 마음과 감정을 담아낸 Alpha Drive 1의 낭만 에너지와 청춘의 설렘을 유쾌하게 풀어낸 노래라고 해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1: 네,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수제비입니다.
0: 내일 해미 중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서리태 콩밥, 오이지 무침, 건조묵 채소 볶음, 닭고기 탕수육, 열무 김치, 방울토마토, 들깨 수제비. 와우. 닭고기 탕수육이 굉장히 맛있어요.
1: 예?
0: 아, 굉장히 맛있게 들렸어요. 어때요? 먹을 것 같아요?
1: 저는 학교에서 주는 탕수육 진짜 별로 안 좋아했어요.
0: 저는 어디서 주는 탕수육 다 좋아해요.
1: 일단 저거는 네, 부먹이고 너무 새콤달콤.
0: 전 그래도 좋아요.
1: 그거 조금 아깝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0: 왜요? 방울토마토?
1: 그냥 수제비는 수제비인데 들깨 수제비 뭡니까?
0: 왜요? 들깨 수제비가 뭐죠?
1: 들깨 별로 안 좋아해요.
0: 아, 들깨 맛있잖아요. 왜요? 들깨 맛있잖아.
1: 아, 그래요?
0: 예.
1: 네. 아, 저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
0: 그러면 오늘은
1: 해미 중.
0: 네. 오늘은 태호 씨는 이제 급식 매점 가는 걸로.
1: 매점 가겠습니다.
0: 저는 급식 먹겠습니다.
1: 오케이.
0: 좋습니다. 325님께서 공중제비 돌 줄 알아요? 저는 공중제비 돌다가 넘어져서 무릎 찢어진 적이 있어요. 아이고. 공중제비.
1: 어, 맞아요. 그거 맞아요.
0: 어, 그거 뭐예요?
1: 그거 우리 태사마.
0: 아, 그게 뭔 뜻인데요?
1: 공중에서 도는 거.
0: 공중에서 왜 돌아요?
1: 아니, 그러니까 도는 거 있잖아.
0: 어떤
1: 저는 거? 저는 할 줄 알아요. 맨바닥에서 말고.
0: 아, 카트윌. 이 옆돌기 아니에요?
1: 옆돌기도 있고 공중제비. 이거 그러니까 옆돌은 옆으로 도는 거고 이건 완전 이렇게.
0: 아, 뒤로?
1: 아니, 앞으로 돌아도 돼. 백플립은 백플립이고 공중제비 그냥 한국말로 공중제비.
0: 아, 앞으로
1: 해도 되고 뒤로.
0: 어, 할 수 있어요?
1: 방방에서. 아,
0: 야, 방방에서는 누구?
1: 야, 너 못할 것 같은데?
0: 방방에서 누가 못해요?
1: 너 못할, 너 완전 못할 것 같은데. 너 하면 목 꺾여가지고 아, 막 이럴 것 같은데 완전히.
0: 한번 가시죠. 아, 전 솔직히 좀 무서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솔직히 마음 먹고 하면 하죠. 근데
1: 아, 그래요?
0: 돌다가 넘어져 무릎 찢어. 아, 이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좋습니다.
1: 아, 나 손 짚으면 할 수 있다.
0: 그게 뭔데요?
1: 손 짚고 도는 거.
0: 그냥 맨바닥에? 오케이.
1: 나가 할 줄 알잖아.
0: 나중에 노래 나올 때 한번 보여주세요.
1: 안 돼. 여기 좁아서 안 돼. 좀 더 넓어야 돼.
0: 좋아요.
1: 태양의 기요미님께서 아침에 들깨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0: 들깨서?
1: 잠이 들깨서.
0: 알아요. 넘어가요.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1983님 축하드립니다.
1: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정답 1번 수제비입니다. 강원도 양양 하조대 작은 광정초등학교 다니는 9명의 3학년 아이들에게 간식 선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1: 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해주세요.
0: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1: 네, 2933님께서 쿄디 내일 한 손으로 입술 만지지 마요. 제 심장이 너무 힘드네요. 방금 심장박동이 200까지 올라갔어요. 왜?
0: 글쎄.

0: 내일한 걸 좋아하시나 보다. 너가 내일한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
1: 어때요? 태호 씨한테 하면요? 아이 죄송해요. 주의하겠습니다.
0: 근데 너가 너무 앉아가지고 한 번 만질 때마다 200씩 올라가는데 이분 지금 좀 큰일 났다.
1: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안 할게.
0: 800까지
1: 여기 꼭 여기 있을게요.
0: 지금 네 겨드랑이 지금 넣고 있던 거 내 손에 입이 된 거야?
1: 아니죠. 지금 방금 올렸는데.
0: 오마이갓.
1: 오케이 좋습니다. 7295님께서 어제 탱디 마이크에 긁혀서 손등 까졌던데 괜찮아요? 네? 응급실 안 가도 되겠어요? 네? 네 페라땡에 기스 나서 어떡해요? 제가 호해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여기
0: 피부... 어제 응급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1: 아 그래서 빨리 마감이 됐군요. 네. 거기 그
0: 응급실
1: 상처가
0: 갔다...
1: 마감이 됐군요.
0: 여기
1: 아예 그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0: 어제 응급실 갔다 왔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그래서
0: 여기 이 사이에 이 마이크 여기 날카로운 부분 있어서 여기에 팍 긁혔는데 여기에 제 살이 조금 남아
1: 이 마이크였어요 근데.
0: 아 이거였어요?
1: 이 마이크였어요.
0: 아, 봐봐 이거 딱 여기 살 들어가기 좋게 돼있지.
1: 아 살이 딱 들어가 있네요.
0: 네 여기다 제가 살 남겨놓고 갑니다.
1: 좋습니다. 0927님께서 오늘 두 분 사이 좋네요. 매일 좋아요.
0: Yes. Every day.
1: Every day.
0: 0674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이거예요. 그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당신이다. 유명 게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나 시련이 있어도 내가 나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걸 되새김질하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거 아까 얘기하던 거 아니에요? 초반에?
1: 맞아요.
0: 제가 좋아하는 문장?
1: 아 근데 저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그냥 늦더라도 이거 드릴 테니까 언제든
0: 보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1: 네네네. 아 그 모든 일이 있음에도 여전히
0: 당신이다.
1: 로맨틱한데?
0: Yes. 좀 로맨틱하다. 이거.
1: 막 내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여전히 너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거야? 근데 설명은
0: 나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1: 좋아요. 좋습니다. 6469님께서 MC님들 오늘 쌩얼이신가요? 너무 광인함.
0: 기름 올라온 겁니다. 이거.
1: 아니요. 전 수분이에요.
0: 뭔 수분이요?
1: 수분.
0: 제가 이게 수분 올라온 거라고
1: 예,
0: 이게?
1: 예. 저 원래 기름
0: 되게 반딱반딱한데?
1: 수분이에요. 제 크림 한번 알려드릴까요?
0: 지금 대박인데 지금?
1: 제 크림 쓰면 반딱반딱해질 수 있어요.
0: 완전 대박인데 지금?
1: 아까 태호가 셀카 찍는데 오 얼굴 여기 왜 이렇게 빤딱. 근데 저는 코가 오 광이 진짜 요 옆에 거 봐봐.
0: 그러니까 대박이 지금 대박이라고.
1: 되게 광이 나네. Shine bright like a diamond. 좋습니다.
0: 네 6277님께서 끝장나는 수제비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김치로 국물 내고 거기에 라면살이랑 수제비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1: 오 말만 들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나 진짜 배고파졌어 이제.
1: 그러니까 아 망했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0: 땅콩빵 먹은 지 아마 되지도 않았는데
1: 아 망해버렸어. 좋습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Sabrina Carpenter의 Let Me Love You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취업은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찾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빈자리를 찾아다닌 지 어느덧 1년째. 난 여전히 빈자리를 찾지 못하고 주차장 안을 빙빙 돌고 있다. 매일 아침 울리는 단체 대화방 속 친구들의 회사 이야기가 너무 보기 싫어 어느 날은 휴대폰을 아예 꺼버리고 외면하기도 했다. 매일매일 앞으로 달려 나아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가야 할 방문과 목적지가 하나 정해지지 못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를 보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숨겨왔던 불안함을 담아 오히려 한참을 속 시원할 정도로 울고 나니 다른 것보다 나를 챙기는 게 가장 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 나중에 가보려고 미뤄두었던 소품샵도 구경하고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고 읽고 싶었던 책도 잔뜩 읽었다. 그렇게 나를 챙기고 나니 다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까지 나를 내버려 두진 말아야지. 내가 나를 아끼는 만큼 어딘가에 나를 아껴주는 것도 분명 있을 테니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오늘 교환 얘기를 남겨준 분은 이윤주님이었고요. 윤주님의 신청곡 하현상의 하이웨이 듣고 왔습니다. 요즘 친친방 들으면서 힘을 많이 얻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봤나요?
1: 아, 감사합니다. 일단 맞아요. 본인은 본인을 챙겨야 돼요. 본인을 안 챙기면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0: 예스. 네.
1: 그래서 물론 남에게 의지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모르는 생물체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남의 그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외적인 이제 상황들, 외적인 사람들 때문에 휩쓸리지 말고 딱 내가 나를 지켜야 될 때 딱 지키세요. You gotta put yourself first.
0: Yes.
1: I need to put myself first.
0: Yes.
1: 그죠, 태호 씨?
0: 맞아요.
1: 어때요?
0: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또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네. 본인은 본인이니까 쭉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안하거나 우울한 마음이 들면은 기호 씨는 어떻게 좀 자 본인을 챙기고 있나요?
1: 저는 제가 좋아하는
0: 우울한 사람... 마음.
1: 그니까요.
0: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아, 예. 저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0: 뭐
1: 소중하고.
0: 예? 저요?
1: 아, 저도 태호 씨 만나고 싶죠. 근데 태호 씨를 저를 안 만나주잖아요.
0: 절대 안 나가죠.
1: 예. 태호 씨를 저를 안 만나줘서 이제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저를 좋아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만나서 조금 오히려 그 생각을 안 하게끔 조금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뭔지 알죠? 다른 사람 만나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생각 안 나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 게 저한테 좋은 것 같습니다. 태호 씨는요?
0: 저는 우울한 마음이 들면 저는 확실히 제가 우울한 마음을 빨리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긴 해요.
1: 빨리 씻을 수 있는?
0: 그러니까 빨리 떨쳐낼 수 있는.
1: 아, 오케이, 오케이.
0: 빨리 없애버릴 수 있는 이 우울한 마음을.
1: 뭐죠?
0: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1: 뭐길래요?
0: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저는 한잔 하는 거를.
1: 아. 네.
0: 저는 그게 저만의 좀 방법이에요.
1: 술이 문제야 문제. 죄송해요.
0: 자꾸 너를 떠올리게.
1: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냥 솔직히 그냥 본인이 가장 평화로울 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걸 영화 보는 것도 괜찮고,
0: 그쵸?
1: 그냥 본인이 뭐든. 좋아하는 걸, 그냥 내가 이럴 때 내가 제일 좋다라는 걸 계속 푹 빠져들면 될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네, 1343님께서 저도 가끔 모두가 날 싫어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어르신 나에게만 집중하고 환기시키는 시간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본인을 왜 싫어하겠어요? 안 싫어요.
0: 그럴 리가 없습니다.
1: 그럴 리가 없어요. 한두 명 싫어할 수는 있죠.
0: 맞아요.
1: 근데 그럴 거면 어쩔 건데?
0: 어쩌라고.
1: 괜찮아요.
0: 딱 그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한두 명은 싫어할 수 있지만,
1: 네, 그거는 뭐,
0: 모두가
1: 어쩔 수 없어요.
0: 1343님을 싫어할 일은 이 세상에 절대 그런 일은 벌어나지 않아요.
1: 맞아요. 네. 진짜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이윤주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에서 알려드립니다.
1: 5월 선물이에요.
0: 간편식 세트,
2: 견과류 세트,
0: 만능 소스 혼쯔유,
2: 문화 상품권,
0: 녹용 홍삼 스틱,
2: 소고기 김치 왕만두 세트.
0: 지금까지 친한 친구 방송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우리 더 친해져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아,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뭔가 여기 학생들이 전화하기 올 때 네. 이제 어쨌든 저희가 항상 그쪽 이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는 뭔가 저희가 이렇게 MC를 하다 보니까
1: 시선이 바뀌니까
0: 뭔가 되게 새롭고 게스트였다가 DJ가 됐으니까 뭔가 되게 뭔가 남다른 느낌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1: DJ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0: 리믹스 어땠어요?
1: 좋아요.
0: 네, 태호 씨 어땠어요?
1: 아, 저도 오늘 좋았고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또 이거 끝나고 아주 어마무시한 스케줄 있잖아요.
0: 맞아요.
1: 예, 좀 두려워요 사실 지금. 이 라디오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0: 네, 너무 무서워요 사실.
1: 네, 또 내일 아침까지 저희는 또 촬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라디오가 안 끝났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려야죠.
0: 네, 맞습니다. 네. 1091님께서 쿄디 내일이랑 머리색 때문에 완전 블랙핑크, 탱디는 그냥 시민 같아요. 아, 저도 핑크 머리 해가지고 손톱을 치르고 싶었어요. 살짝 펑크한 느낌.
1: 아,
0: 팝펑크 느낌.
1: 아하.
0: 와, 이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그냥 제가 그냥 칠했어요. 무려 공항 가기 한 시간 전.
1: 그 머리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그죠? 그래서 했어요. 태호 씨 손인 것처럼 생각하면 태호 씨는 느좋 아니네요.
1: 네?
0: 느좋 아니네요.
1: 저는 그냥 시민이에요.
0: 네, 좋아요.
1: 예.
0: 그게 매력인 거죠?
1: 네.
0: 태호의 매력.
1: 저는 메이크업 안 하면 그냥 시민이에요.
0: 아니에요. 잘생기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내일은 가든 스튜디오에서 야간 자유학습 하는 날입니다.
1: 네, 출석 부르기, 저희의 추천곡, 제가 직접 쓴 교환 일기까지 준비해 둘 테니까 내일 가든에서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0: 그럼 오늘 끝곡 Depp and Toy의 It's Raining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박영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피아노 마이 태호
0: 기호였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델마 루이스 사운드 트랙에서 썬더버드였습니다. 피트 헤이콕의 기타 연주, 한스 짐머의 음악.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1991년 칸 영화제. 아마도 폐막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델마와 루이스. 이 영화의 35주년을 기념할 겸 겸사겸사 올해 칸 영화제 포스터가 델마와 루이스의 이미지였다는 얘기 며칠 전에 드렸죠. 델마 루이스의 엔딩곡을 그때 틀어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곡을 안 들으니까, 썬더버드를 안 들으니까 뭔가 아쉬움이 계속 남아서 오늘 아예 델마 루이스의 한 장면을 오프닝으로 골라봤습니다. 커다란 유조차라고 해야 되죠. 그 탱크로리 모는 남자 기억나세요? 도로에서 델마 루이스에게 정말 추잡한 추파를 던지죠. 결국 차를 세우고 델마와 루이스가 한마디 합니다. 그런 매너는 대체 어디서 배운 거냐? 누가 당신 어머니나 뭐 동생이나 아내한테 그러면 좋겠냐? 정말 구역질라. 처음에는 남자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서 여자들이 차를 세웠다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다가 이제 그런 태도를 보고 아닌 것 같네 하고 있는데 사과를 하라고 그랬더니 코웃음을 치죠. 그러자 루이스, 수잔 서랜든이 총을 꺼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미안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겠어.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하지만 남자는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고 먼저 타이어를 쏴서 펑크를 내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남자의 뒤에 있는 그 탱크로리 자체를 폭파시켜버리는 가장 통쾌한 장면 가운데 하나였죠. 델마와 루이스. 1991년 당시에 이런 시퀀스, 이런 이야기, 이런 캐릭터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델마 루이스는 수많은 여성 감독, 여성 배우, 또 여성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두 사람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썬더버드였죠. 1966년형 포드 썬더버드 컨버터블에 앉아있는 델마 루이스의 그 모습이 올해 칸 영화제 포스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델마 루이스 장면을 한번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1: 서금옥의 이부의 영가요.
0: 어? 나도 그거 듣는데.
1: 전 거기에 없어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0: 그냥 신청곡만 적어보냈죠.
1: 네.
0: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역사의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1: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남과 여 사운드 트랙이죠. 클로드 룰루시 감독의 남과 여에서 오조지 세트와 오늘은 당신 차례입니다 라는 곡,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 니콜 크로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딸기 공주라고 하신 분께서, 작가님 미리 아이고 배야. 네, 제가 할 말을 미리 해주셨네요. 저 최근에 파리 다녀왔어요. 프랑스 영화 남과 여를 비행기에서 틀어주더라고요. 아, 비행기에서 프랑스 영화 남과 여의 사운드 트랙을 틀어줬대요. 프랑스 국적의 여객기라서 프랑스 승무원이 봉쥬르 하면서 음식을 주는데 어찌나 정겹게 들리던지요. 도착해서 거리를 거닐 때는 왠지 친근한 느낌도 들고 편했어요. 전생에 저는 파리지행이었을까요? 아직도 파리에서 지낸 시간이 꿈만 같아요. 낭만적인 파리 또 가고 싶어요. 여행은 언제나 즐거워요. 그 다음에 할 제 얘기는 앞에서 미리 써주셨으니까 아이고 배아는 생략하겠습니다. 아, 파리. 네, 살면서 딱 3일 3일 있어봤네요. 파리. 저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파리 다녀오셨다고, 비행기에서 남가요 사운드 트랙을 틀어줬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음악도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오디오 디셋트와. 제가 아까 델마루이스에서 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66년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해 1966년 영화예요. 남과 여. 그러니까 60주년이 되는 거네요. 올해가 남과여 60주년. 그래서 특별 상영이 있었나 봐요. 4576번 쓰시는 분께서 남과여를 최근에 3월이네요. 3월에 극장에서 보셨답니다. 로맨스 영화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거 은근 카레이스 영화예요 라고 하셨어요. 주인공이 영화 속의 그 직업이 카레이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르망 24 경기 뭐 몬테카를로 랠리 이런 것들이 영화에 꽤 많이 나온다고, F1도 무비하고도 뭔가 연결이 된다고 하시면서 영화 속에 그 자동차 경주 장면에 나왔던 곡이라며 신청하신 게 바로 오늘 이 곡이었습니다. 오지오디 세토아. 이 영화가 19회 칸 영화제 당시에 그랑프리, 그 당시에는 그랑프리가 최고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황금 종료에 해당하는 상이죠. 지금으로 이제 바꿔 말하면 19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남과 여. 그리고 최근에 이효정 씨께서 칸 영화제 그때 폐막식 뒤에 수상 결과 나온 뒤에 글을 남기셨는데, 칸 영화제 심사는 만장일치여야 해서 이 영화에 상을 주느니 차라리 저 영화에 상을 주자, 그래서 예상치 않은 영화가 상을 받는 케이스가 많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정확치는 않은 정보예요. 만장일치여야 한다는 뭐 기준 같은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칸 영화제든 베를린 영화제든 베니스 영화제든 모든 영화제에서 심사가 만장일치여야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왜 뭐 청룡 영화상 이런 거 끝나면 뭐 심사위원 투표지 공개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청룡 영화상, 네, 백상 영화 대상, 그건 아예 행사 자체가 상을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뭐 부산 국제 영화제잖아요. 페스티벌이 목적이고 상은 부수적인 거라서 무슨 심사표 있고 투표하고 이런 과정 아닌 걸로 알아요. 저도 규모 작은 영화제 심사위원 해봤는데 토론이에요. 네, 앉아서 내 생각엔 이 영화가 최고인 것 같아. 아니야, 내 생각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서서히 의견을 좀 좁혀가면서 그래도 대체로 좀 수긍할 만한 결과를 뽑아내는 거예요. 또 성격 나오죠. 네, 고집 세고 목소리 큰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주장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저 같은 성격은 아유 뭐 그래 뭐 이 영화가 좋긴 하지만 뭐 그 영화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좀 양보하려고 하고, 또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 있고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상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여야 한다 기준이 있어서 뭐 시상 결과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분석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가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A라는 영화하고 B라는 영화를 미는 사람이 만약에 팽팽해요. A가 최고다, B가 최고다 막 하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요. 도저히 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 누가 그럼 C는 어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 회의가 길어지고 또 지쳐 있다 보면 아 그래 차라리 그냥 C를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추측을 해보건데 그러합니다. 그리고 8898번 쓰시는 분께서 이 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곡을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보이스 투맨과 머라이어 캐리의 원 스윗 데이를 신청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아직까지 이 노래가 어느 영화에 쓰였는지를 못 찾았습니다. 아마도 제 능력이 부족한 거겠죠. 그래서 원 스윗 데이를 성공 못하는 대신 뭐 그래도 신청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맞춰봐야죠. 보이스 투맨 노래 하나, 머라이어 캐리 노래 하나를 한번 이렇게 따로 선곡해서 두 곡을 이어드리려고요. 모두 같은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고요. I Will Get There 아카펠라 버전, 보이스 투맨 영화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사운드 트랙이요. 같은 사운드 트랙에서 머라이어 캐리와 위니 휴스턴, 네, 휘트니 휴스턴이 함께

은 When You Believe. 이렇게 이집트 왕자의 두 곡을 8898번 쓰시는 분께 들려드릴게요. 해운대에서 듣고 계시다고 하셨죠? 오늘도 듣고 계실까요?

보이스 투맨의 I Will Get There 아카펠라 버전, 그리고 휘트니 스턴과 머라이어 캐리의 When You Believe 두 곡 모두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그리고 4845번 잠이 안 와서 FM 영화음악 듣고 있어요. 내일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날이에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저는 조현병을 20년째 치료받고 있어요 라고 문자를 남겨

주셨습니다. 이 라디오를 하다 보면요, 그리고 특히 이 심야 라디오를 하다 보면 이런 문자를 받아요. 매일 받아요. 이런 문자, 우울증, 조현병, 그리고 본인이 이걸 이렇게 인지하시는 분의 사연도 있지만 망상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분들의 이런 문자도 사실 매일 들어옵니다. 저는 2006년부터 라디오 일을 해서 이제 20년째니까요. 20년 동안 주로 심야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매일 이분들의 문자를 받는 거죠.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어떨 때는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실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매일 사실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그만 보내지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을 잠시 하다가도 아무래도 라디오가 있어서 이 라디오에 이렇게 문자라도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역할을 또 하는 건 아닐까? 제가 뭐 답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이야기를 할 어떤 통로 하나가 열려 있다는 뜻이니까 이 라디오라는 채널이요. 뭐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사실은 매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문자 보면 근데 되게 좋아요. 그래도 20년째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아 다행이다. 이건 질병이니까요. 우리가 뭐 암에 걸리듯이 아니면 우리가 뭐 어디 팔이 부러지듯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거는 치료의 영역이니까요.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건 그 정도입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고 꾸준히 상담받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4845번 쓰시는 분 상담 잘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신청곡을 안 해주셔서 아까 조현병 말씀하셔서 영화 속에 좀 비슷한 처지의 주인공을 생각해봤어요. 뷰티풀 마인드요. 존 내시. 존 내시가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 사운드 트랙의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제임스 호너의 음악, 샬롯 처치의 목소리, All Love Can Be.

뷰티풀 마인드에서 All You Can Be, 샬로 처치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영화 샤인에서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제인 에드워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들 가운데 만달로리안과 그로그 보셨어요? 보신 분 있어요? 그로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처음에 진짜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는 몇 해 전에 이 만달로리안 그 OTT 시리즈 시작하면서 그로그가 공개되었을 때 저는 정말 스타워즈의 그 요다의 어린 시절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요다의 어떤 일종의 프리퀄인 줄 알았는데 같은 종족의 다른 아이더군요. 예, 다른 아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지만 우리 그로그가 하지만 인간으로 치면 한 5살 정도라고 하니까 아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제가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도 이 영화 소개하면서 얘기했었지만 스타워즈 시리즈가 특히 조지 루카스의 손을 떠난 뒤에 나온 그 시퀄 3부작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3부작, 예전에 나왔던 오리지널 3부작 뒤에 그 보이지 않는 위험부터 시작하는 그 프리퀄 3부작까지가 그래도 조지 루카스가 좀 책임하에 만든 시리즈라면 그 뒤에 이제 뭐 깨어난 포스,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 세 편의 그 시퀄 3부작, 오리지널 3부작의 시간대의 뒷이야기. 그때부터 약간 스타워즈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고 세계관이 흔들리고 또 이 팬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그리고 스타워즈에서 뭐 그야말로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봉을 뽑기 위해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막 숱한 스핀오프와 막 시리즈까지 쏟아내면서 제가 약간 좀 물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 따라잡을 수 없겠는데 이걸 언제나 다 봐. 이거를 봐야 그 다음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저걸 봐야 요게 재밌어진다고, 이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스타워즈에서 손을 좀 놓아버리는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약간 골수팬은 아니어서 그랬는지.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 만달로리안과 그로그를 보는데 그런 걱정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더라고요. 뭐 스타워즈 세계관, 뭐가 어디에서 이어지고 이 요소는 저기서 언급됐고 이런 거를 물론 아는 분은 더 재밌겠지만 그걸 몰라도 그냥 몰라도 그로그가 귀여우니까 네 그냥 귀엽고 재밌네 하면서 좀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오랜만에 만난 좀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는 재밌었다. 귀여운 거에 약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뭐야? 라고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의 황동만의 형님 황진만 시인께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저는 귀엽게 네. 영화의 목적이 뭐야? 뭐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뭐 그래도 귀엽게 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로그가 이뻐서 제가 재밌게 본 만달로리안과 그로그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더 만달로리안 앤 그로그 루드빅 그란손의 음악입니다.

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런 영화 또 보고 싶지 않아요? 이 영화 처음 볼 때의 그 짜릿함을 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직진하는 쉼 없이 내달리는 그 에너지가 그냥 차고 넘치는 영화에 대한 갈증이 좀 생기네요, 요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챕터 두프, 전키 XLS코, 그전에는 만달로리안과 그로그에서 더 만달로리안 앤 그로그, 루드빅 고란손의 음악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네, 조성모의 To Heaven을 골라봤습니다. 통희 씨께서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를 지금 보고 계신데, 최근 에피소드에서 이 음악 나왔죠? 아, 저도 이거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취사병 전설이 되다. 너무 막 나가니까 재밌는 거 있잖아요. 막 나간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연출의 선을 넘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조성모의 To Heaven 덕분에 오랜만에 들었네요. 오늘 그 곡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

0: 공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2: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일, 바로 양치질이죠. 근데 아주 옛날엔 온 가족이 커다란 치약통 하나에 칫솔을 푹푹 찔러 넣어 치약을 묻혔었다고 합니다. 이 불편한 풍경을 바꾼 건 미국의 치과의사 워싱턴 셰필드 박사인데요. 1892년 어느 날 화가들이 튜브에서 물감을 쭉 짜서 쓰는 모습을 보고 유레카를 외친 거죠. 어라? 치약도 저렇게 쓰면 훨씬 깨끗하고 편하겠는데? 결국 남다른 관찰력 하나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꾼 건데요. 오늘 아침엔 치약 쭉 짜면서 그 소중한 관찰력에 고마운 마음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죠? 5월 28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28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박정현의 치카치카였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치약통으로 했군요. 근데 지금의 방법이 위생도 위생이지만 낭비도 줄일 수 있어서 좋았겠네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검색해보잖아요. 이미 다 있어요. 근데 뭔가 수지에 안 맞아서 더 발달이 되지 않는 것뿐 뭐든지 발명은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이미 다 해놨더라고요. 새 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합니다. 3372번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매일 새아침이 알람처럼 켜지면 가족들 아침 준비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특히 목요일 신지 작가님 나오시는 날은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신지 작가님께서 아시면 정말 기뻐하시겠어요. 이따가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신지 작가님 코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정보도 정보지만 뭔가 소곤소곤하는 그 분위기가 이 아침과 딱 맞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0: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1: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호.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1397번님, 얼마 전에 결혼한 새신랑입니다. 아내 직장이 하남이라 그곳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는데요. 저는 회사가 멀어져서 일찍 출발해야 하네요. 그래도 잠에서 덜 깬 아내가 웃으면서 배웅해줘서 힘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결혼 축하드립니다. 신혼의 달달함이 느껴지는데요. 아내분께서 아침 일찍 배웅해 주신다니. 애처가이신가 봐요. 직장, 아내분 직장 근처에 집을 얻으시고. 조금은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신혼의 힘으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시죠. 잘 다녀오세요. 9397번님. 언젠가 미국에 가고 싶어서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을 뜨고 책상에 앉았으니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오,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얼마나 또 뿌듯하실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미국에 가서 영어 프리토킹을 하는 모습. 그렇게 잘 된다면 보람이 있는 거겠죠. 그때까지 파이팅입니다. 은숙님, 남편이 휴가 내고 지인들이랑 운동 모임 갔어요. 그래서 아들 기상 담당이 제가 됐네요. 아침부터 밥하고 국 끓이고 진짜 열심히 아침도 차렸는데 이 녀석이 안 먹겠다고 하네요. 아우, 아우, 화가 나시겠네요. 화가 나겠어요. 그동안은 남편분께서 아들을 깨웠나 봐요. 아, 근데 이렇게 정성껏 차려줬으면은 세 숟가락이라도 좀 먹어주지. 어떻게 안 될까요? 잘 달래보세요.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8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6796번님. 남편이랑 안산에서 부산으로 여행 가는 길이에요. 오랜만에 국내 여행이라 그런지 더 설레고 옆에서 묵묵히 운전해주는 남편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부산까지 가는 길 기분 좋게 달리고 싶어서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오, 부산 좋죠. 지금 가면은 딱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여행할 맛이 날 것 같은데요. 오, 그러고 보니 이제 밀면을 먹어도 괜찮겠어요. 춥지 않을 것 같네요. 꼭 맛있는 데 가셔서 드시고요. 맛있는 회도 꼭 챙겨주세요.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소야가 피처링했네요.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 듣고 오시죠.

소야가 피처링한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7955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살다 보면 체념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만 그러기보단 어차피 난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침을 시작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신나는 노래 들으며 기분을 더 업 시켜보고 싶은데 아이브의 뱅뱅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다 결국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업다운이 남들보다 더 심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 아직은 내 때가 오지 않았어. 아직은 내 운이 다 할 때가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또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브의 뱅뱅까지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1397번님, 9397번님, 오, 두 분 다 97번으로 끝나네요. 이 두 분께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8997번님, 오, 또 97번이에요.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일찍 가면 구내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엔 일찍 일어나기 싫어서 잘 안 가는데 해장이 필요할 땐 꼭 갑니다.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마시고 일 시작하려고요 하셨습니다. 어제 좀 과음을 하셨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과음을 한 그 다음날이 더 배가 고플까요? 그러니까 속은 안 좋은데 뭐 속이 허하달까요? 저만 그런 걸까요? 국물로 꼭 불어줘야죠. 오늘은 부디 북어국이나 콩나물국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해장 성공하시고요. 4922번님. 요즘 열심히 이력서를 쓰는 중입니다. 근데 회사마다 이력서 양식이 다르고 원하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 지원할 때마다 그걸 회사에 맞게 다시 수정하는 게 녹록치가 않네요. 그래서 새벽부터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거 뭔지 알죠? 저도 취업 준비할 때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 회사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알죠. 이해를 해요. 근데 한 번씩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좀 통일해서 해주면 안 되나? 왜냐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한두 군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뭐 최소 수십 군데에다가 지원서를 써야 하는 건데.

에이, 하나하나 다 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부디 잘 끝내셨으면 좋겠네요. 얼른 좋은 곳에 또 취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47번님께서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남양주에서 욕지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칭 용왕의 딸을 모시고 이면수 낚시하러 가네요. 결과는 꽝일 때가 더 많지만 낚시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떠나는 기분이 좋아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 덕분에 먼길 지루하지 않게 잘 가고 있어요. 저도 신청곡 한곡 남겨봅니다.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가 함께한 샬로우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유, 그럼요. 물론 전 낚시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낚시도 낚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 곳에 가는 것 자체로도 여행이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고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용왕의 딸과 함께 가니까요. 큰 물고기들 많이 낚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다녀오세요. 그럼 청하신 곡 같이 듣겠습니다.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의 샬로우예요.

0: 건강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비가 오락가락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흐린 하늘에 낮까지는 대부분 지방으로 비 내리는 곳들이 많겠고요.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져서 이제 더위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더위는 지난번 같은 불볕더위가 아니라 습도가 높아서 많이 후텁습니다.

0: 지근지근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도로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서울 춘천 27도, 대구 부산 28도, 울산 29도로 특히 동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서 주말 휴일에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하늘은 당분간 계속 맑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의 발견. 발견 함께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 근데 엄청 반가운 소식인데요. 몇 주 전에 MBC 예능 프로그램 전참시 전지적 참견 시점에 작가님이 쓰신 책이 소개됐다고요?
1: 아, 정말 MBC 사랑합니다.
0: MBC에 딸로 가시죠.
1: 그 전참시에서 최강희 배우님이 이제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나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그 오늘부터 300일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내가 써야 완성되는 책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 써주고 계신 거예요.
0: 정말요?
1: 그래서 그게 방송에 나와서 제가 정말 DM도 많이 받고 연락도 많이 받고
0: 진짜요?
1: 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 책과 너무 잘 어울리는 분이
0: 그러니까요.
1: 찰떡같이 써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 책을 쓰는 보람이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또 찾아오는 그런 기분도 느끼고 MBC 사랑합니다. MBC가 저를 키우고 있어요.
0: 그 책에는 뭐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1: 지금 제가 평일 발견해서 늘 하나씩 권해드리는 것처럼
0: 미션
1: 그 책도
0: 이런 네,
1: 아주 소소한 미션들이 담긴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0: 그러네요.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셨어요?
1: 그 고통받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좀 나에게 즐거움을 작은 요소라도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해본 것들을 책에 담은 것 같은데 그중에 한 권이 또 그 책이었는데 너무 잘 써주고 계셔서 또 너무 잘 소개돼서 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0: 네, 좋은 소식이네요. 저도 기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숙제를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모범생들이시거든요. 네. 작가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2488님께서요. 얼마 전에 우연히 모란과 작약 구분법을 알게 됐는데 새아침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복습하는 기분이었어요. 직장에서 본 작약이랑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본 작약 사진도 함께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0: 와, 사진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작약을 알아보시다니.
1: 그러니까 이게 알면 보인다고 우리가 한번 이 얘기 나누고 나면은 아, 내 주변에 작약이 있었네 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저는 진짜 이런 면에서 좀 둔한가 봐요.
1: 아니죠. 알아갈 게 많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0: 역시 선생님.
1: 자연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매일매일 즐겁게 하나씩 알아갈 수 있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또 0968님께서요. 평일에 발견해서 야외 독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저희 가족은 야외 독서는 아니지만 여행 갈 때 꼭 책 한 권씩을 챙겨서 숙소에서 잠들기 전 30분 동안 책을 읽습니다.
0: 와.
1: 막내의 경우엔 처음에 그 30분을 곤욕스러워했는데요. 지금은 여행 가기 전날에 책 고르는 재미를 느낄 정도로 가족 문화로 정착이 됐어요. 가족끼리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꼭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같이 책을 읽으면 뭔가를 함께했다는 동질감이 생기더라고요. 야외 독서가 힘든 분들 계시다면 여행지에서의 잠들기 전 숙소 독서 추천드립니다.
0: 와, 굉장히 좋은 문화를 갖고 계시네요.
1: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문화가
0: 놀기 바쁘고 그쵸? 특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술 마시는 그런 시간이 없지 않나요?
1: 뭐 이렇게 그림도 맞춰보고
0: 그쵸?
1: 보통 그런 거 하시거나 혹은 뭐 좀 음주가무를 즐기는 시간대인데 여행지 숙소에서 잠들기 전 30분 독서라는 와. 아주 바람직한 가족 문화 소개해 주셨어요.
0: 갑자기 제가 찔리네요.
1: 좀 참고하시는 빵그레들도 이제 생기실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

0: 나눠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딱 지금인 한정판 초록을 즐기기.
0: 오, 한정판 초록 왠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1: 네, 그걸 괜히 좀 이 불안한 심리를 네, 지금 한정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5월에 이 싱그러움이 오래 가지 않아요. 또 여름의 초록을 한여름의 초록을 떠올려 보시면 금세 이 이파리들이 짙고 어두운 그쵸. 초록을 띄어서 이제 한여름의 초록으로 바뀔 텐데 지금 딱 봄에서 여름으로 건너가는 이 시기에 싱그러운 초록을 즐기셨으면 하고 준비해봤는데요. 조금 특별한 초록을 찾아 떠난다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우선 첫 번째로는 양떼목장.
0: 양떼목장이요?
1: 이 벌써부터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지금 걱정인 분들 네. 많으실 거예요. 약간 올여름 얼마나 더울려고 이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대관령은 그래도 지금 가시면 선선하기도 하고요.
0: 그쵸.
1: 그리고 해발 900m 초원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양떼가 풀을 뜯는 목가적인 풍경 바라볼 수 있다면 되게 끌리지 않으시나요?
0: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이때가 또 제철인 거는 5월이 이 겨울 동안 축사에서만 지내던 양들이 초지로 나오는 시기예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초록빛 용단을 깔아놓은 초지에 이 그리고 아직 양들이 지금 뽀얗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흰색과 초록색의 완벽한 대비를 누릴 수 있는 때가 5월이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선명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을 때니까 한번 양들이 초원에서 풀 뜯는 모습 보시러 대관령에 선선한 산책하시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전 대관령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시기로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진짜 너무 추워서 양들도 추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1: 아, 그쵸.
0: 네.
1: 그 지금 이제 계속 축사에서만 지내다가 초지로 첫 나오는 달이니까 애들이 굉장히 활기차다고 그럼 해요.
0: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1: 그러니까
0: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요.
1: 어린 양들이 아주 신나게 뛰어다니는 거 볼 수도 있어서 한번 여름이 되기 전에 대관령 양떼목장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0: 네.
1: 두 번째로는 차밭 풍경인데요. 제가 또 구례 하동 다녀온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1년 중에서 가장 짙고 싱그러운 초록빛 녹차밭을 만날 수 있는 시기도 딱 지금이에요. 차 하면 어느 지역 떠오르시나요?
0: 보성이죠, 보성.
1: 그렇죠. 보성하고 하동, 제주가 거의 전국 차 생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보성에 탄상을 자아내는 이 계단식 차밭은 미국 CNN에 선정한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성.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 보성 차밭이 여기 선정됐어 하면서 이런 소식을 보면 더 반가워지는데 이 보성이 계단식 차밭으로 유명하다면
0: 네?
1: 또 하동은 차밭 너머로 지리산 능선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고 이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야생 차밭의 매력이 또 특별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SNS에 뭐 보성 차밭, 하동 차밭 검색해 보시면 아마 각기 다른 매력으로 이 MZ세대 사이에서 포토존으로 유명한 곳들이 뜰 텐데요. 잘 살펴보시고 내 취향은 이쪽이다 하는 곳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저는 대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4년? 이럴 수가. 그때 네일로라는 기차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제가 보성을 다녀왔어요. 그때도 너무나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1: 그렇죠.
0: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잖아요. 아이스크림.
1: 맞아요.
0: 그거 먹어줘야 되거든요.
1: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집 주변에서나 이게 도심에서 느끼는 거는 이제 공원에 있는 초록 이 정도로만 느끼셨을 텐데 또 차밭의 이 독특한 풍경 네. 속에서 초록을 누리시면은 그것도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저도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하동의 경우에는요. 차나무도 들이 뭉텅뭉텅 구름 모양으로 자라 있는데 이 풍경이 또 엄청 이국적이어서 사진 작가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1: 맞아요. 저도 이번에 하동 갔을 때 숙소 사장님 이야기로는 항상 그렇게 그 SNS에 올리기 위해서 이 갈아입을 복장들을 많이 가져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초록색 풍경에 대비되게 흰색 원피스
0: 아, 이런 딱 그림이 그려지네요.
1: 그렇죠. 그래서 가방에 예쁜 옷 넣어가셔서 인생샷 남기시는 것도 좋을
0: 네,
1: 것 같아요.
0: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오시죠.

0: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오셨습니다. 평일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제철 식재료의 골든 타임 놓치지 않기.
0: 제철 시간이군요.
1: 네, 제 한정판 풍경에 이어서 골든타임 식재료도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고향집 다녀오면서 마늘밭에서 마늘종을 수확을 했어요.
0: 얼마 전에 저희 5일출 사연에서도 마늘종 수확했다는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쵸? 지금이 시기인가 봐요.
1: 5월이 또 마늘종 수확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도 되게 오랜만에 뽑아봤는데 아버지랑 같이 이 천천히 뽑아야 이렇게 쑥 하고 끝까지 뽑혀 나오는 그 맛이 있거든요. 네, 역시 저희 아버지는 베테랑 농사꾼답게 아주 잘 뽑으시는데 저는 계속 똑똑 끊어 먹어가지고 아, 난 도시 사람 다 됐다.
0: 혼나셨겠는데요?
1: 아, 이 생각을 했는데 이 마늘종의 정체를 잘 모르는 우리 도시인들이 있어요. 네. 이게 별개의 채소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름 그대로 마늘 윗대입니다. 그 땅 속에서 마늘이 알을 이렇게 단단하게 키우고 있을 때 땅 위쪽에 있는 초록색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대 사이 에서 쑥 올라오는 마늘 꽃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늘종에 보면 그 하얀 부분, 거기가 이제 꽃이 피는 부분인데 식물학적으로 말하면 마늘 꽃대인 거죠. 그래서 마늘종을 이 무렵에 수확하는 건 이제 조금 있으면 햇마늘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꽃줄기가 영양분을 다 가져가 버리기 전에 뽑아내서 뽑아내고 나면 땅속 마늘이 더 알차게 단단하게 크게 자라는 거죠.
0: 마늘은 놔두고 마늘 그 대만 뽑는 거예요?
1: 그렇죠. 마늘 대를 왜냐하면 꽃으로 영양이 다 가버리니까 그러기 전에 마늘종을 쏙쏙 뽑아내야 그 영양이 아래로 내려가서 마늘에게 갑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요즘은 수입산이든지 저장된 마늘종을 사계절 볼 수 있긴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산 마늘종을 가장 부드럽고 아삭하게 또 달큰한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게 딱 이맘때거든요. 그래서 마늘종 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 사실 식당에서 반찬으로 많이들 드셔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건새우나 멸치 넣고 볶아서 드셔도 좋고 아니면 올리브오일에 볶아서 왜 마늘종 파스타 해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태국식으로 해먹는

0: 먹는 거죠.
1: 태국식이요? 그게 뭐예요?
0: 그 돼지고기 바질볶음 있잖아요. 네. 그 덮밥처럼 네. 그 양념 소스를 약간 그 베이스로 해서
1: 아, 좀 짭조름하게 네,
0: 다진 돼지고기에다가 마늘종 볶아서 덮밥 재료로 쓰시면은 그것도 맛있거든요.
1: 맛있겠어요.
0: 그렇죠.
1: 저는 장아찌만 생각했거든요.
0: 장아찌도 지금 입맛 돋우는데 아주 좋죠.
2: 아, 고기랑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마늘종이 마늘종 정체가 그런 거였어? 하고 지금 놀라신 분들이 계시다면 딱 요맘때가 제철이니까 그리고 금방 좀 지나가 버릴 거예요. 이제 마늘 수확을 하게 되니까.
1: 그렇군요.
0: 그래서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또 좀 찾아보니까요. 마늘종이 마늘의 줄기다 보니까 마늘이 가진 좋은 성분을 고스란히 갖고 있대요.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혈액순환을도 도와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지금 제철인 마늘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어쩐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마늘종 볶아 먹고 있는데 좀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1: 근데 작가님은 항상 제철 뭐든지 다 챙겨 드시잖아요.
0: 그렇네요. 약간 영양분 놓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영양분을 찾아서 시선을 네. 한번 바다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이 또 금어기가 오기 전에 딱 지금 먹어야 하는 달고 맛있는 한정판 해산물이 있거든요. 일단 뿔소라. 6월이 되면은 산란기에 접어들어서 금어기가 시작돼요. 근데 지금 살이 단단하고 달큰할 때라서 회로 먹으면 오독오독 씹는 맛이 일품이고 살짝 쪄서 먹으면 은은한 바다향이 퍼질 때입니다.
1: 와, 뿔소라 구이도 있잖아요. 이게 제주도 해녀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별미인데 드셔보셨나요?
0: 오, 못 먹어봤어요.
1: 그래요? 이게 껍데기째 불 위에 올려서 구워 먹는데 내장까지 다 고소하게 익어서 풍미가 예술이라고 하네요.
0: 아, 우리 제주에서 듣고 계신 빵그리 분들 어떤 맛인지 네. 좀 사연을 보내주시면
1: 당장 해녀의 집으로 가주세요. 이 아침에
0: 네, 저희를 대신해서 네. 좀 이 맛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뽀얀 관자를 품은 키조개 역시 7월부터 포획이 금지돼서요. 산란기를 앞둔 5월의 키조개 관자가 1년 중에 가장 부드럽고 영양이 풍부할 때예요. 이때는 이제 여름 금어기가 시작되면 자연산 생물로는 만나기 힘든 귀한 해산물들이란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뿔소라 또 관자 품은 키조개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 키조개로 유명한 곳 전남 장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 가면 유명한 삼합이 또 있다고 하네요. 뭔가 했더니 한우랑 표고버섯이랑 키조개 관자를 불판에 구워서 한 입에 먹는 요리인데 와, 저 지금 이 아침 못 참겠어요.
0: 그 되게 맛있는 거 세 개 먹는 거잖아요.
1: 따로 먹어도 맛있긴 한데 그러니까요.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0: 근데 너무 귀한 삼합 아닌가요?
1: 그러니까요.
0: 장흥에서 한우와 표고와 키조개 관자라니.
1: 오, 이거 약간 왕들이 먹는 그런 삼합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0: 진짜 저희는 지금 배를 이렇게 꼬르륵 하고 있으니까 또 장흥에 있는 네. 장흥 근교에 계시는 우리 빵그리 분들 무슨 맛인지 좀 알려주세요.
1: 장흥 사시는 분들은 왠지 더 건강하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아, 부럽습니다. 기회 되시면 이 조합을 한번 먹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0: 이번 주말 메뉴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1: 먹는 걸로 끝내서 지금 배고픈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뭔가 허헛허헛하네요.
0: 하지만 아까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지금이 딱 제철이라 영양분이 가장 풍부할 때다. 난 놓칠 수 없다. 요즘 네. 체력 떨어졌다 하시는 네.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또 제철 식재료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눈이 즐겁고 입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시간 기약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오시죠. 성시경의 나의 밤 나의 너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6: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7890번님. 엄마가 아프셔서 힘드실까봐 본가에서 강아지를 잠시 데려왔는데 녀석을 케어하느라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네요. 하루에 3번 산책을 시키다 보니 본의 아니게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혼자 살아서 집이 좁은데 답답할까봐 자꾸 데리고 나가게 되네요. 언제까지 우리의 동거가 계속될진 아직 모르겠지만 같이 잘 지내보자고 전해주세요. 노래는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예약합니다 하셨네요. 굉장히 활달한 강아지인가 봐요. 하루에 3번 산책을 나가야 하다니. 그래도 이렇게 함께하면서 건강해지니까 좋은데요. 아침 산책, 점심 산책, 밤 산책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오, 지금 그래도 덥지도 않고 날씨 괜찮으니까 아침 공기 선선하게 마시면서 잘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강아지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얼른 쾌차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끝곡으로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남겨드리면서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열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아빠!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디의 빈자리를 채워줄 스페셜한 구원투수 아나운서 김나진입니다. 아, 요즘 선거철이라 그런지 기사에서 구원투수라는 말이 참 많이 보이죠. 이 구원투수는 대표적인 야구 용어입니다. 아, 기존의 투수를 대신해서 경기 중간에 등판을 하고요. 위기에 처한 팀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 테디의 구원투수는 바로 저 김나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하루에도 나만의 구원투수 하나쯤은 있으시죠? 졸릴 때 마시는 한 잔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일이 힘들 때 등을 두드려주는 동료의 손길, 그리고 출근길 피식 웃음 짓게 하는 라디오까지. 네, 뭐가 됐든 굿모닝 가족들 하루에도 든든한 구원투수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굿모닝 FM 태입니다. 저 김나진과 함께 출발해 보시죠.

5월 28일 목요일 굿모닝 FM 타입니다. 첫 곡 방탄소년단 Save Me 듣고 왔습니다. 아, 저를 좀 구원해주세요 뭐 이런 건가요? 예.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가를 떠난 테디를 대신해서 오늘과 내일 스페셜 DJ를 맡은 구원투수입니다. 아나운서 김나진입니다. 오. 아, 오늘 생일인가? 예, 박수를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아, 여러분이 보내주신 환영 문자도 만나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 신입사원 때 한번 굿모닝 FM 스페셜 DJ 했었어요. 아, 그때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안나님의 심정을 제가 잘 알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낫네요. 예, 여러 가지가 보이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잘 들립니다. 여러분의 환영 문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6421님이, 아, 순간 제가 야구 중계된 줄 알았어요. 크크 하셨는데요. 이 매끄러운 진행 뭐죠? 라고 하셨네요. 사실 그 매끄러운 게 별로 매력이 없어요. 아, 그래도 한번 뽐내보겠습니다. 예. 정용경님, 역시 프로의 냄새가 납니다. 아니, 어느덧 좀 세월이 그렇게 저를 만들었네요. 이거. 요거를 좀 없애는 안나님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예. 아, 이거 뉘앙스 좀 이상하네. 아, 하여튼 안나님 좋았다. 예. 0775님 나진 아나운서가 오늘 테디의 구원투수군요. 어제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겨서 오늘 편안하게 라디오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요럴 때만이라도 즐기십시오 0775. 요런 날이 연중 많지가 않아요. 맞죠? 예, 고개 끄덕이고 계실 텐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8233님 굿모닝입니다 나진 캐스터님. LG전 문학 마지막 날 경기 끝나고 사진 찍었던 학생입니다. 오늘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기대 가득. 와, 반갑습니다. 에, 그때 안경 쓰고 저 뒤에서 크게 불렀던 그 학생 맞나요? 이번 주 지난 일요일에도 대전에서 한 분 만났는데 좋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 청취자를 만나는 낙으로 삽니다. 에. 그때마다 정말 경기 전에 그 긴장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중계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쯤에서 오늘의 일정 안내 드리는 거네요. 가볼까요? 예. 굿모닝 FM 태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김나진이고요. 오늘 함께할 분들입니다. 깨알뉴스 민자영 리포터 그리고 언어 유희 이회준 아나운서고요. 그리고 오키오키 오키뉴스 양소연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4부 코너는 굿모닝 베이스볼 저의 대표 코너죠. 오늘은 일일 게스트로 MBC 스포츠 뉴스를 진행하는 강다은 아나운서가 옵니다. 함께 한 주간의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지금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들 말머리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또 밤만 치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자 모집 중입니다.

0: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굿모닝 FM 참여 방법이죠.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앱은 무료입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리고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카운트, SK 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열혈 강호 온라인, 샤브 올데이,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0: 열혈 강호 온라인.
11: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0: 열혈 강호 온라인.
11: 열혈 강호 온라인.
0: 네, 7시 9분. 이제 7시 10분 됐네요. 이 시각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3: 네, 낮은 아나운서 찐디 반가워요.
0: 찐디예요?
13: 네.
0: 감사합니다.
13: 멍멍이 어제 그제는 긴장하면서 이 쫄깃한 재미가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느긋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0: 편안하게
13: 네, 커피 한잔 하면서 듣겠습니다.
0: 예.
13: 네, 오늘 낮부터 찾아오는 더위는 마른 더위가 아니고요, 습도가 높은 후텁지근한 더위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비는 대부분이 다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면서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크게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도, 체감온도가 22도쯤 되고요. 낮에는 포항이 30도, 대구 부산 28도, 서울 27도까지 오르겠고, 광주가 24도, 대전이 25도로 오늘 특히 동쪽 지역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습도가 높은 더운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부터 당분간 하늘은 맑겠고 기온이 점차 올라서 일요일에는 30도 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김나진과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자,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이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는요,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을 소리로 들려드릴 텐데요. 음성만 듣고 어떤 작품인지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 스피드 1등부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한번 집중해볼까요? 모두 집중해주시고요. 등장인물이 아니라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가나요? 예,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4: 뭐야, 사건 하나 같이 하더니 서로 별명 부르는 사이 됐냐?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
15: 최강동안 최수연 어때?
16: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니야.
14: 그럼 난 뭔데?
16: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자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0: 아, 이 명대사 기억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아, 봄날의 햇살 정말 띠링 하고 울렸던 예,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예. 어, 바로 발표하면 됩니까? 예, 1등 정답자 나왔습니다. 이 지민님 이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와, 진짜 빠르시네요. 예, 아주 정말 봄날의 햇살 같은 분입니다. 예. 굿모닝 FM에는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니네요. 신의 영역이 있다면 행운 영역도 있다고요. 노래 한 곡 들을 동안 방금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온 장면인지 작품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중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리겠습니다. 힌트로 이 프로그램의 명대사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투더 나투더 진 후 하면서 이거 그 배우들끼리 이렇게 막 호흡 맞추고 하는 거 있거든요. 요거 힌트인데 이게 힌트가 되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답 받는 동안 이 드라마의 OST 한번 들어볼까요? 선우정화의 상상 듣고 돌아옵니다.

0: 네, 정답 드라마의 OST였죠. 아, 이거 미소가 좀 지어지는 그런 노래인데 선우정아의 상상 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뭐 출근길에 아주 좋은 상상들 하시면서 날씨와도 좀 좋네요, 멜로디가. 예, 그런 상상, 현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오늘은 명장면을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2022년에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2: 어?
1: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그때 이거 정말 띠링 하면서 그 최지연 이 배우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누구나 이제 봄날의 햇살 같은 분 한 분 있으시죠? 예. 제가 드라마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어제도 드라마 보다가 우느라 지금 체력이 다 빠졌어요. 요즘 좀 호르몬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번 주 일요일 그 굿모닝 뮤직 시간에 게스트로 출연하는데 선곡 주제가 나의 인생 드라마 속 OST입니다. 제 인생 드라마 주제곡하고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주말에도 좀 많이 들어주세요. 자, 그럼 정답 발표 하겠습니다. 정답. 자, 윤진희님. 정답.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예요. 극중에서 박은빈 씨가 김밥을 자주 먹어서 볼 때마다 먹고 싶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김밥이 그 소울푸드였잖아요. 예. 그리고 6691번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출장 가면서 정답 보냅니다. 덕분에 목요팅입니다. 아유, 역시 빠르고 좋아요. 이분들 포함해서 총 다섯 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 주세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1: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뿜.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것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먼저 도착한 이경희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2: 배우자가 AI와 발음을 피우고 있다며 이혼 소송 제기한 거 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실제로 해외에선 AI와의 불륜 때문에 이혼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AI와 사랑에 빠져서 이용료를 한 달에 약 410만 원을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AI가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에 사랑을 느껴서라고 하네요. 오늘 하루는 서로 짝꿍들에게 따뜻한 말로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AI한테 질 수 없잖아요.
1: 옛날에 영화 그 허였나요? 예, 그 사만다랑 AI와 이제 사랑에 빠지는. 예. 아, 요런 거 이제 AI와 이 사랑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AI는 안 그러던데 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싸울 거 아니야. 야, 이거는 뭐 어떻게 막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요, AI 말고 우리 진짜 옆에 있는 요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자, 사연 보내준 이경인님께는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리고요. 와우, 예, 여러분이 어제 본 이슈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그동안 로제 톡식 till the end 듣고 오겠습니다.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네, 어제 톡식 틱 틸 디 엔드 듣고 오셨고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씩 소개드리겠습니다. 3850번님 알바 첫 출근 전에 너튜브로 예습하는 야무진 MZ들 봄.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너튜브로 카페 알바생 브이로그 등을 보면서 미리 포스기 사용법이나 커피머신 조작법 기본 멘트까지 익혀간다고 합니다. 랜선으로 인수인계를 받는 셈인데요. 아, 저도 운전시험 볼 때 너튜브 보면서 미리 감 익히고 갔었는데 너튜브가 사람 여러 명 살리네요 하셨어요. 저도 이 소식 들었는데 미리 준비된 인재가 돼가지고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장님들한테 조금 더 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면서 3850번님께 부침 요리 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릴게요. 네, 다음 사연도 보겠습니다. 1047번님 SK 하이닉스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돌파한 거 봄? 1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1,500조 원인데요.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하네요.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을 두 곳 이상 보유한 나라는 미국 빼고는 한국뿐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 뿌듯해집니다. 참고로 세계 1위는 엔비디아래요. 무려 5조 2천억 달러. 와, 좀 뿌듯해지네요. 가슴이 차오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계좌도 좀 많이 차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1047님께는 베이커리 교환권 드릴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3780 하나 이글스 페라자 선수 주루 플레이 봄. 프로야구 하나와 NC의 경기에서 3루 주자 페라자 선수가 강백호 선수의 땅볼 때 홈을 파고 들었는데요. 타이밍은 완전 아웃이었는데 포수의 태그를 몸을 틀어 피하고 마지막에는 포수를 훌쩍 뛰어넘어 손으로 홈플레이트를 딱 찍은 겁니다. 덕분에 미국 방송까지 탔다고 하는데 영상 보니까 진짜 대박이에요. 크크크크. 저도 이 장면 몇 번을 돌려봤는데 그야말로 약간 강호의 무림의 고수들이 접전을 펼치는 그런 허초를 막 날리고 싸움을 펼치는 소림 야구를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진짜 MLB 사이트에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요거 보면서 좋아요 많이 눌렀는데 정말 소림 야구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3780번님께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네, 간식 받으신 분들 모두 만나게 되시고요. 이쯤에서 G-Dragon Home Sweet Home 계속 들으시죠.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네, 7시 30분 한 10초 지나고 있네요. 교통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분을 불러보네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캐리포터.
8: 아,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드디어 이렇게 만나보네요.
7: 아, 반갑습니다.
8: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아, 낮이나 넘어서 워낙 잘하시지만 유난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약간 대진운이 한몫하시지 않았나.
7: 아, 그런가요?
8: 네.
7: 오늘 네. 대진운 좋은 거예요?
8: 아, 네. 워낙 앞에 통통 튀셨어가지고 아. 네, 오늘 유난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안나씨 미안해요.
7: 좋아요.
8: 사랑해요. 네. 네. 좋은 대진운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7: 네.
8: 네. 오늘 교통 상황이 좀 괜찮다가 지금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 부근 3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천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4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반대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올림픽대교에서 반포까지, 반대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면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수원 부근 4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신갈에서 수원 신갈까지 6km가 지체고요. 또 남사에서 안성까지 7km도 어렵습니다. 수도권제 1순환도로 판교 쪽 산본 진입로 2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좀 혼잡하고 송내 부근도 양방향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네, 민정 리포터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민정 리포터는 제가 그 가족을 제외하고 아, 눈곱 떼면서 처음 뵙는 분이죠.
1: 그러니까요. 저희 아마 민낯을 가장 많이 보는 또 팀이 아닐까.
0: 제가 모른 척 많이 한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1: 저도 사실은 네. 저희가 사실 헬스장에서 거의 매일 아침 만나요. 저 오늘 나오셨구나 안 나오셨구나 네. 하면서 서로의 운동을 체크하는.
0: 저는 그 등 뒤에 지나가도 다 느껴져요.
1: 진짜요?
0: 네, 아니, 정말로 아, 또 지나가시는구나. 근데 이제 서로 눈을 마주치기가 좀 아,
1: 민망할 때가 있어요.
0: 민망해서 많이 외면하는데 하나 둘 셋 하다가 마주치면 어쩔 수 없이 인사.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사이입니다.
1: 앞으로도 예. 잘 부탁드립니다.
0: 아 예,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깨알 뉴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필수템이 하나 있죠. 바로 우산인데요.
0: 아 맞아요. 저도 오늘 우산부터 챙겼어요.
1: 맞아요. 이번 주 내내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요. 오늘 역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

0: 서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 동북동쪽 해상에서는 제6호 태풍 장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 아, 6호 태풍 장미. 왠지 좀 가시가 돋쳐 있을 것 같아. 이거 첫 태풍인가요? 아니죠?
0: 아, 네, 아닙니다. 이 태풍 장미는요, 6호, 즉 올해 여섯 번째 발생한 태풍이고요. 현재는 강도 1 수준의 약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1일 일본 오키나와 남쪽까지 북상을 한 뒤에 이 세력이 점차 강해질 전망이라고 해요. 이후 이동 경로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1: 이야, 다행이네요. 근데 이거 늘 궁금했어요. 장미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0: 네.
1: 태풍 이름은 과연 누가 정하는 건지.
0: 우선 장미는 네. 우리나라에서 지은 이름인데요.
1: 이번에 우리 차례였나 보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꽃 장미를 뜻합니다.
1: 네.
0: 태풍은 한번 발생하면 일주일 이상 이어질 수 있어서 같은 시기 여러 태풍이 동시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보할 때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각 태풍마다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름은 태풍위원회 회원국에 소속된 각 나라가 10개씩 제출을 해서 총 140개를 만들어 사용하고요. 이걸 5개 조로 나눠서 순서대로 쓰다가
1: 예.
0: 140개를 다 사용하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1: 아, 다시 처음부터?
0: 네.
1: 와, 이거 재밌네요. 근데 좀 약해지게 좀 순한 이름으로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거 있어요?
0: 네, 태풍위원회 회원국에서는 북한도 포함이 돼 있어서 한글로 된 이름은 총 20개인데요. 그중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은 장미를 비롯해 개미, 나리, 미리네, 호두 등이 있습니다.
1: 네, 태풍 이름이 예쁘네요. 근데 이제 반전이 생겨서 좀 피해는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 6호 태풍 장미 큰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가 주세요.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1: 네.
0: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낮은 아나운서는 야구 중계 많이 하시잖아요.
1: 예.
0: 혹시 월드컵은 기대 안 되시나요?
1: 당연히 기대되죠. 제가 월드컵 캐스터 3번 했습니다.
0: 오!
1: 아, 자랑했네. 근데 이번에는 시차 때문에 오전 시간에 봐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거 어떻게 챙겨봐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0: 네, 아무래도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함께 열리다 보니까 한국과는 약 13시간에서 최대 16시간 정도 시차가 나는데요.
1: 많이 나네요.
0: 우리나라 경기 일정을 살펴보면요.
1: 네.
0: 먼저 6월 12일 오전 11시 체코와 첫 경기가 예정돼 있고요.
1: 네.
0: 19일 오전 10시에는 멕시코, 그리고 25일 오전 10시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맞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오전 경기니까 예전처럼 이제 막 거리 응원하고 이런 뭐 월드컵 특수 이런 거 좀 덜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0: 맞아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대부분 자정이나 새벽 시간대 경기가 많았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이 치킨에 맥주, 치맥을 먹으면서 다 같이 응원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오전 경기다 보니까 야식 대신에 아침 식사 대용 간편식을 내세우는 편의점도 있고요. 사무실이나 집에서 편하고 크게 볼 수 있도록 대형 TV 같은 디지털 가전 마케팅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1: 역시 이 업계가 제일 빨라요. 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도 첫 경기인 체코전 지금 6월 12일 오전 11시 요거 보니까 금요일이네요.
0: 네.
1: 이거 사장님들이 다 퇴근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냥 퇴근하고 많이들 드시면서 응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월드컵 경기 열심히 보는 것도 좋지만
1: 네.
0: 끼니는 꼭 챙겨 드셔야 할 텐데요. 김나진 아나운서는 식사 잘 챙겨 먹나요?
1: 아, 잘 챙겨 먹는데 저는 이제 그 중계전에는 항상 공복입니다. 아, 밥 안 먹습니다.
0: 네,
1: 근데 이거는 왜 물어보신 거예요?
0: 이게 이렇게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습관이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연구팀이 연령이나 소득 수준, 운동 습관 같은 여러 요소와 함께 분석을 했는데
1: 예.
0: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보다 우울 증상을 겪을 위험이 약 1.5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1: 안 돼. 이게 식습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0: 네. 특히 예. 아침을 자주 거르는 사람일수록 그 연관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1: 어떻게?
0: 아침 식사를 하면 기분 안정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과
1: 예.
0: 생체 리듬 및 에너지 조절에 관여하는 코르티솔 분비가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아침 식사를 거르면 이런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1: 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끼니를 거르면 안 된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굿모닝 가족들은 이른 아침부터 함께해 주시잖아요.
0: 네.
1: 오늘 아침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0: 네. 8234번님이 오 태풍 이름 어떤

0: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자영 리포터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신기방기.
1: 신기방기. 이신재님은 태풍아 피해가라. 오, 농작물 피해주지 말고. 에잇.
0: 허리 가라.
1: 워이 워이.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은
0: 맞아요.
1: 이거 진짜 민감하시죠.
0: 민감합니다. 네,
1: 제발 좀 가주세요. 태풍님.
0: 네. 6342번님은 저는 백수라 월드컵 본방사수 가능합니다. 하루 정도는 친구가 휴가 내서 같이 봐준대요. 크크크.
1: 네, 세상의 모든 사장님들 참고하세요. 어차피 일 안 돼요. 금요일 그 시간에 안 돼. 일이. 그러니까 그냥 휴가 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5184님 월드컵 오전 11시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걸 이봐요. 네. 아.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강제로 다 휴가 내게 해주셔야 돼요.
0: 듣고 계시죠 사장님?
1: 네, 다 이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건가요?
0: 맞아요. 아. 이제 좀 가는 거예요. 바쁘시죠?
1: 아, 그러네요. 아쉽네. 우리 헬스장 동기인데.
0: 네.
1: 끝나고 가십니까 바로?
0: 네. 오늘은 못 가요.
1: 아, 오늘은 못 가요?
0: 아, 네. 안 오시니까.
1: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럼 여기서 깨알 뉴스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발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30 Seconds to Mars의 어택 들으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잠시 후 헬스장에서 또 보자영 만나요.
0: 또 만나자영.
1: 만나자영.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퀴즈팬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만점 홈런을 날리며 MVP를 차지할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반반한 퀴즈에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를 드리고요. 여기에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만 맞히면 성공 선물로 치킨 플러스 콜라 세트까지 더해드리는데요. 10개를 다 맞히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진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성공했을 경우 마친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바나나 맛 우유 준비했으니까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자, 또 퀴즈 문제는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요. 평소에 잘해야 되네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반발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밥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아~ 안녕하세요.
1: 자기소개 한번.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나진이 친구라고 믿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김시원이라고 합니다.
1: 어, 제 친구예요? 어, 일단
2: 제가
1: 잠깐만.
2: 알기로 예. 동문인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해봤어요.
1: 아, 일단 사연 한번 네. 만나보겠습니다. 10년 가까이 출근길을 굿모닝 FM과 함께했는데요. 퀴즈 도전은 처음이네요. 제가 알기로 나진 아나님이 저랑 같은 학번 학부 동문인 걸로 아는데 맞니? 나진아? 크크크 하셨는데 잠깐만, 아까 그 성함 밝히셨나요?
2: 네. 아,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본 지 거의 30년 되우잖아요.
1: 어, 그렇죠. 혹시 예, 설마 그 동국대학교 그 전자공학과?
2: 네, 맞습니다.
1: 98학번? 98학번. 오, 진짜네.
2: 오. 어, 나진아 맞구나.
1: 어, 밥 먹으러 가도 되나요, 이거?
2: 아까 방송이니까 그러진 안 되지 않을까요?
1: 어, 희연이라고 했니?
2: 어, 맞아.
1: 혹시 그 수업 들을 때마다 혹시 맨 앞줄에서 그 현이었나요? 백현? 현?
2: 어, 맞아.
1: 같이 수업 듣던? 안경 쓰고?
2: 어, 맞아.
1: 야, 기억났어.
2: 어, 대박. 어떻게 기억해? 기억력 되게 좋다.
1: 아니, 맨날 앞줄에 있어서 공부를 아. 진짜 열심히 하던 학생.
2: 현이가 아. 열심히 했어. 어? 난 그냥 다 옆에 있었고.
1: 아, 그랬구나.
2: 아, 진짜. 아,
1: 왜냐면 저희
2: 방송
1: 아까
2: 나올 때마다 너무 궁금했거든요.
1: 아, 진짜요? 네. 그러셨구나. 아니, 왜 네, 기억이 네. 나냐면 그때 네. 저희 전자공학과 학생의 99%가 남학생들이었고
2: 맞습니다.
1: 여학생들이 한 1%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 시연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잘 아, 살았나요? 저 조용히 잘 살았죠? 응? 저와의 추억 생각나는 거 없으시죠?
2: 아, 근데 나는 저는요 그 기억나는 게 진짜 아나운서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되게 착했고 개구진 느낌이 많았거든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어, 힙합 바지 같은 거 잘 입고 어, 이렇게 약간 5대5로 이렇게 생머리 이렇게 하고 있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네. 맨 처음에 방송에서 봤을 때 약간 연상이 안 됐어요. 잘 맞는데. 어, 그래서 너무 궁금했었는데 네. 아직도 제가 맨날 듣는 알겠습니다. 라디오에 나온다 그래서 연결해봤습니다.
1: 아, 고마워요. 아유, 우리 추억도 떠올리게 하고. 자, 이제 그러면 네.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만 맞히면 네. 되는 반반한 퀴즈 가보겠습니다. 정답을 네. 말할 기회는 한 번뿐이고요. 자, 문제 아, 준비하시고요.
2: 네.
1: 나갑니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5, 7회
2: 35.
1: 정답. 저 김나진이 굿모닝 FM에서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아. 이 코너의 이름은 굿모닝
2: 베이스볼.
1: 정답.
2: 아니에요?
1: 맞아요. 정답. 별빛이 네.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자, 가수 윤수일 씨가 부른 이 노래의 제목은 우리 회식 때 많이 불렀는데 같이 불렀잖아요. MT 가면 땡.
2: 뭐 아파트.
1: 아, 어떻게 늦었어요.
2: 네.
1: 속담 가만히 있으면 땡땡은 간다 해서 땡땡은
2: 중간.
1: 아, 정답. 을왕리, 왕산, 한악의 해수욕장.

0: 있는 광역시는?
1: 인천.
0: 정답!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순수하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지고?
1: 네?
0: 지고 땡땡?
1: 지고?
0: 지고 땡땡땡 지고
1: 모르겠습니다.
0: 지순 선은 네가 넘었어. 이 대사가 나온 남궁민 박은빈 주연의 야구 관련 드라마의 제목은?

0: 아니에요.
1: 용이에요. 최근 일본 리그에서 MVP를 차지한 나가사키 베카 소속의 이현중 선수는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일까요?
0: 에? 야구?
1: 땡!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에 나중에 더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은?
0: 와, 오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1: 아, 진짜 어렵네 오늘. 이거 왜 이래?
0: 네. 어떡해.
1: 네. 땡!
0: 주식 없어서 몰라요.
1: 공매도입니다. 예.
0: 아, 네.
1: 자, 이제 결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총 네 문제를 맞히셔서 실패. 안타깝게도 기본 선물만 받아 가시겠습니다.
0: 네. 아, 진짜 어렵네요.
1: 아, 진짜 이거 어렵네요. 이거
0: 아니, 맨날 들을 때는 네. 그래도 반 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예. 진짜 어려웠어요 저는.
1: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제가 봐도 아, 이게 같은 학교 동문으로서 자존심도 좀 상하고 일부러 어렵게 하신
0: 미안해요.
1: 게 아닌가.
0: 미안하다.
1: 그렇습니다. 예. 아, 아까 정답 그 드라마는 스토브 리그였고요.
0: 아, 그게 기억이 안 났어요. 진짜.
1: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아, 이현중 선수는 농구 종목이었고.
0: 와, 네, 예. 네, 그리고 진짜 잘 모르거든요.
1: 아, 그러셨구나.
0: 사실,
1: 예.
0: 그 목요일 나진님이 하는 코너도 안 들어요. 미안해요.
1: 아, 어떡해. 그래요. 우리 동문 시연아 네. 끝으로 한마디 부탁해.
0: 아, 진짜 저 매일 아침 그냥 굿모닝 FM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테디랑 연결했으면 더 떨려서 빵 떨어졌을 것 같아요. 낮은 친구랑 연결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한 분야에서 되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잘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0: 늘 응원하겠습니다.
1: 아, 저도 늘 응원합니다. 아, 자랑스럽게 저도 늘 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요. 덕분에 추억의 한 페이지 꺼내들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워 친구야.
0: 고마워 친구야.
1: 안녕 잘 살아.
0: 안녕 화이팅.
1: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아,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덤덤한 퀴즈까지 이어갈게요.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아, 이번엔 여러분께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아,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농구 관련 문제입니다. 농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지금 같은 그물 골대가 없었습니다. 대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던 이 과일 바구니를 벽에 걸어서 골대로 썼는데요. 하지만 밑이 막혀 있어서 공이 들어갈 때마다 사다리를 타고 꺼내야 했다고 해요. 이 때문에 경기의 흐름도 자꾸 끊겼다고 하는데요. 여름철의 대표 과일이자 영어로 피치라고 부르는 이 과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 딱딱한 딱복파 그리고 말랑한 물복파로 취향이 갈리는데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아, 저희 집의 세 가족인데 2대1로 나뉘어서 맨날 싸워. 저희 딸하고 이제 아내는 딱복파. 저는 무조건 물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싸우고 있는데 요 과일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들 5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당첨자는 잠시 후에 3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요 스페셜 DJ 쉽지 않은 일이네요. 저희는 저스틴 비버의 Peaches 듣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게리 베이너척이란 유명 CEO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려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년 후에 닥칠 취업에 대해선 걱정을 참지 못하면서 지금 당장은 또 느긋하게 누워서 폼만 한다. 20년 후 은퇴에 대해선 늘 대책이 없어서 큰일이라며 지금은 그 어떤 재교육도 받지 않고 또 술 약속만 잡는다. 먼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느긋할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해라. 큰 고민은 꾹 참고 오늘 바짝 정성을 다하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0: 다녀오겠습니다.
1: 어? 토끼다.
0: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0: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아빠!
4: 엄마!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아,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아나운서 김나진입니다.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농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골대로 사용했던 과일 바구니에서 이 과일은 바로 복숭아였습니다. 복숭아! 아, 네. 4484님 정답 복숭아. 제가 복숭아 농사를 했거든요. 여러 종류의 복숭아를 다 먹어본 결과 저는 딱복이 제일 좋습니다. 딱복 파야세요. 저도 복숭아 농장에서 일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수확의 기쁨 너무 좋던데. 예. 그리고 권오현님 정답 제 최과일 복숭아. 여름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 최애과일이 복숭아입니다. 거의 뭐 망고랑 복숭아랑 물렁물렁한 거 저는 그쪽이거든요. 예. 자,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2: 대대장은 실망했다. 매일 아침 7시에 못 일어나겠다고? 집합!
3: 충성!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아니, 너무 피곤한데.
2: 뭐? 굿모닝 FM을 안 들을 거라고? 내 밑으로 다 집합!
0: 아침 7시 여러분의 기상 나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 집합!
1: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5: 이건 또 새로운 버전이에요.
1: 아유, 세종대왕님 공경하는 톤으로. 아, 예. 사극 톤으로.
5: 깜짝 놀랐습니다. 예.
1: 굿모닝 가족들에게는 맞춤법 선생님이지만 네. 제게는 끼 많고 사랑스러운 네. 직속 후배이자 아까 청취자 여러분 그 네. 퀴즈 연결됐던 그분의 네. 후배이기도 해요. 네. MBC 이휘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네, 사실... 저도 학교 후배입니다. 그렇죠.
1: 그러니까
5: 네.
1: 왜냐하면 저랑 이희전 아나운서랑 같은 학교 같은 동문이거든요.
5: 아, 맞아요. 맞아요.
1: 12학번 네. 차이.
5: 저는 10학번. 네.
1: 저는 98학번.
5: 네, 그렇죠.
1: 네. 잘해라 희준아. 깍듯하게 해라, 깍듯하게.
5: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김나진 아나운서가 저희 그 부서 안에서는 좀 이렇게 정제되고 좀 이제 가끔 장난기도 있으시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힙합 빠지는 제가 예상 못했어요.
1: 그때는 다 쓸고 다녔습니다.
5: 네. 생머리까지. 야, 이거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 그때 사진 보면 저도 네. 없애버리고 싶어요. 왜 그러고 다녔나.
5: 이거 부서 가서 폭로하고 싶어요.
1: 아, 근데 휘준아 나랑 느끼는 게 네. 웃음소리가 비슷해서 저는 좀 다르게 웃으려고요.
5: 오늘. 약간 경박 라인이죠, 저희도.
1: 저도 이제 웃을 때는 네. 좀 경박 쪽으로 가서.
5: 맞아요, 맞아요.
1: 오늘은 휘준아 아나운서만 믿으면 되는 거죠?
5: 저도 저를 못 믿지만 네. 예, 저도 선배님 믿고.

0: 듣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언어 유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목요일은 복습하는 날이에요. 잘 기억하고 계신지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내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1: 자, 그러면 복습 시작해 볼까요?
0: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야구 중계 전문인 아나운서 나진은 중계 중에 졸릴까봐 에너지 드링크를 먹었지만 1번 효과가 미미했다. 2번 효과가 미비했다. 뭐가 맞을까요?
1: 아, 효과. 아. 효과는 미미한지 미비한지.
0: 네, 여러분 보내주세요.
1: 아, 요거 열심히 설명해 준 걸 제가 들어봤었는데.
0: 어때요?
1: 예.
0: 아, 문자는 48,000번 여러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1: 예.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오는지 한번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 모니터로 보실 수 있어요.
1: 아, 역시. 잘 챙겨주네요.
0: 네. 첫날 정신 없거든요.
1: 아, 그러네요. 네. 예. 아니 근데 다들 정답만 보내주셔가지고.
0: 그래요?
1: 예.
0: 아니, 미미와 미비. 이거 좀 어려운데.
1: 미미와 미비. 정답 1번이라고 계속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 오답이 안 와요.
0: 높아요.
1: 예.
0: 그러면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1: 정답률이 엄청 높습니다.
0: 그러면 가도 됩니다.
1: 아, 그럼 그다 가도 되는 거예요?
0: 네. 네. 정답은 1번. 효과가 미미했다입니다.
1: 아, 미미했다.
0: 미미하다. 미미하다. 보잘것없이 아주 작다라는 뜻인데요. 주로 어떤 정도나 영향이 작게 미칠 때 씁니다. 효과가 미미하다. 반응이 미미하다. 이렇게 써요. 근데 미비하다는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1: 예.
0: 어떤 조건이나 준비가 갖추지 않았을 때 씁니다. 준비 생각하면 딱
1: 준비
0: 외우기가 편해요. 아. 서류가 미비하다.
1: 예.
0: 안전대책이 미비하다. 이렇게 쓸 수
1: 있어요.
0: 네.
1: 스페셜 DJ 준비가 미비했다.
0: 뭐
1: 이렇게 가면 되는 거네.
0: 스무스했어요. 힙합바지만 아니면 괜찮아요.
1: 힙합바지만 아니면 그거는 좀 무리였다.
0: 네, 그건 무리.
1: 아, 그랬구나.
0: 무리입니다.
1: 예. 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요? 다음 문제로?
0: 이렇게 가면 됩니다.
1: 예.
0: 두 번째 갈까요?
1: 네.
0: 네. 자, 나진은 후배 휘준에게 밥을 사주기로 했지만 휘준이 음식 메뉴를 자꾸 바꾸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1: 예.
0: 1번 거참 주책 없네. 2번 거참 주책이네.
1: 와, 뭐가 맞나?
0: 네.
1: 그러니까 음식 메뉴 바꾸냐. 아, 거참 주책 없네.
0: 네.
1: 주책 없네냐 주책 이네냐. 야, 이거 어렵네요.
0: 생각보다 어렵죠 이거.
1: 야, 주책이네.
0: 여러분 보내주세요.
1: 아, 이런 문제를 내네요.
0: 네.
1: 아니 근데 정답률을 이휘준 아나운서가 그동안 잘했나봐요.
0: 오늘 많이 와요?
1: 하나를 고르신 분은 좀 위태위태한 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0: 예. 네. 이게 둘 다 정답일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
1: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고
0: 주책 없네 주책이네. 네.
1: 근데 제가 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단어 자체가 정말 주책이었다. 주대가 없고.
0: 맞아요.
1: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0: 맞아요. 그거 맞아요.
1: 자꾸 다 허용을 해주니까. 맞죠?
0: 맞아요.
1: 그런 맞아요. 거 맞습니까?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0: 오답 번호를 이렇게 저격을 해주시면 좋아요.
1: 아, 2번이다.
0: 네.
1: 둘 다이다.
0: 네.
1: 주책 없네다.
0: 네.
1: 뭐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0: 다양해요.
1: 분들이 많이 계신데.
0: 아, 좀 다양해요?
1: 이것도 좀 다양하게 오네요. 예.
0: 아, 다양하면 안 되는데.
1: 아,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린 게 많이 나와야 된다면서요.
0: 잘못했네. 아, 왜냐면 정답이
1: 정답이 뭐예요?
0: 둘 다 맞아요.
1: 아.
0: 자, 일단 주책.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책 없다는 일정한 주대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아까 우리 나진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쟤는 참 주책이야 이런 식으로도 쓴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주책이다도 이것도 주책 없다와 같이 주대 없는 행동을 표현하는 말로 인정이 됐어요.
1: 이게 짜장면 짜장면처럼
0: 약간 그렇게
1: 짜장면이 예전에 이제 그 해방됐던 것처럼 그렇게 둘 다 인정을 해줬네.
0: 그렇죠. 그것도 원래 자장면이었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0: 문자가 좀 왔어요. 조영미님이 휘준아나 대선배님께 대선배니 까불기 어렵겠네 싶었는데 아니었네요.
1: 아, 그러네. 그러니까 안나님이 그 휘준 아나운서 잡돌이 하러 왔다가 당하고 돌아간 것처럼. 이게 사무실에서 안 그러다 여기 와서 이제 우리 휘준 아나운서가 그러네요.
0: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선배님 놀리겠어요. 난 힙합바지 처음 알았어요.
1: 아, 힙합바지.
0: 네, 또 이거 좀 왔어요.
1: 4313님은 두 분의 상황극은 내일 볼 수 있는 건가요?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0: 저희 원래 상황극이 있어요.
1: 상황극 있잖아요. 그렇죠.
0: 제가 내일 써오거든요. 강한 걸로 한번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그 스페셜 DJ 네. 이야기하면서 꽁트만 안 하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0: 있어요. 네. 저랑 있어요. 저랑.

0: 아, 선배와의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저는 당분간 회사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희준아 잘 부탁해. 알겠죠?
1: 기대하세요.
0: 네. 네. 아,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1: 그냥 가면 돼요. 저는
0: 아,
1: 이제.
0: 알겠습니다. 네. 야, 네. 그 이거 굉장히 희준이 가성비 좋게 이따가 갔구나.
1: 그럼요. 네,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0: 예, 예. 자, 휘준 아나운서 고생했어요. 네.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리센의 러브 어택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아, 리샌드의 러버택 듣고 왔습니다. 아, 저도 다시 빠져서 요즘 계속 듣고 있는데. 아,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MBC 양소연 기자가 전하는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아, 지난 화요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안타까운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 이에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4부는 저희 전담 코너죠. 굿모닝 베이스볼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의 일일 게스트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국 야구의 영원한 에이스 괴물 류현진 선수가 한미통산 200승을 달성을 했는데 아, 그것 포함해서 생생한 프로야구 이야기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부터 한번 듣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 말씀드립니다.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포스코 ENC, 정식품,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마시게.

0: 어떻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잠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네, 8시 16분 37초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각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젊은 시절에 샌디처럼 5대5 가르마를 하신다면 오늘 같은 날은 네. 습도가 높아서 볼륨 지키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0: 그땐 다들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1: 네, 우리 나이는 볼륨을 잘 살려야 되는 나이니까요. 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도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대부분 다 그치겠고요. 그 사이 내리는 양도 5mm 미만은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낮부터는 하늘이 맑아지면서 무더위가 습한 무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남해안 제주도는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오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이 25도, 대구 부산 28도로 동쪽 지역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서 일요일에는 30도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적으로 더운 바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네, MBC 양소영 기자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예, 오늘은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어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서소문 고가 붕괴, 두 번째 키워드 설상가상, 마지막 키워드는 공격 배후는 이란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주세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서소문 고가 붕괴입니다.
0: 네, 그제였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타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6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 네, 지난 26일, 그러니까 그제 오후 2시 반쯤

0: 서울 서대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고가차도 윗부분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1: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네. 큽니다.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난 새벽에 네. 이미 붕괴 조짐이 있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고가 난 고가도로 구조를 좀 보면요. 교각과 교각 사이, 그러니까 다리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거더라고 네. 그 다리 상판을 지지하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올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거더 위로 콘크리트 상판, 슬라브가 올려져 있는 구조였다고 해요.
1: 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거더, 네. 그 위에 이제 상판 슬러브가 올려져 있었다.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이던 그제 새벽 2시 반쯤 상판, 그러니까 슬라브 절단 작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작업 중에 일부 구간에서 2.9cm 정도 단차가 생겼다고 해요. 상판 아래 거더가 내려앉았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네. 이후 공사는 중단됐고요. 약 12시간이 지난 사고 당일 낮 1시 반 40분쯤 서울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정밀 진단을 진행했는데 다시 약 50분 뒤인 오후 2시 반쯤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망자 3명은 각각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였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붕괴 위험이 컸던 네. 순간들에 이 고가 위에 작업자들이 올라가서 안전진단을 한 거였네요.
0: 그렇습니다. 붕괴 사고 직전 CCTV 영상에 작업자 여러 명이 고가 위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상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붕괴 위험이 있는 상황에 작업자들의 체중이 더해지면서 붕괴를 촉발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고가 아래로 열차와 차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진동이 발생한 것도 위험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고 조짐이 있었는데도 네. 12시간이나 지나서야 정밀진단이 진행이 됐고
0: 그렇죠.
1: 이 진단도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0: 네.
1: 예. 아,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0: 그렇죠.
1: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설상가상입니다.
1: 네, 앞서서 고가 붕괴 전까지 이 아래로 네. 열차와 차가 계속 지나다녔다라고 하셨어요.
0: 네, 맞습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1: 네.
0: 그 고가도로 철거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고가 상판이 무너져 내리기 약 5분 전 20량 규모의 열차가 고가 아래를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행신역을 출발해서 서울역을 거쳐 포항역으로 가는 KTX 열차였는데요.
1: 네. 저도 이거 자주 타는 그
0: 그렇죠.
1: 구간인데
0: 네, 네.
1: 불과 사고 직전까지 사고 5분 전까지도 열차가 지나갔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가 빠져나가고 약 4분 뒤에
1: 예.
0: 또 다른 열차, 그러니까 7량짜리 무궁화호 열차가 고가 아래를 또 지나갔습니다. 고가 상판 가장자리가 무너진 건 그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가고 불과 1분 뒤였습니다. 이 무궁화호 열차엔 승객이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이 무궁화호보다 앞서서 사고 5분 전에 지나간 KTX엔 승객이 42명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1: 정말 아찔하네요. 예.
0: 그렇죠.
1: 근데 위험이 감지되면 보통 네. 이제 그 길을 막거나 통제부터 하지 않나요?
0: 그렇죠. 하지만 사고 당시 고가 아래 도로는 아무 통제 없이 통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열차 운행 통제나 차량 통제 등을 위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건데요. 고가에 단차가 발생했다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이 이상 징후를 서울시는 코레일에도 또 국가철도공단에도 알리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알리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모든 일을 코레일 등에 보고하지 않고 그럴 의무도 없다. 관련 기관에 공유할 건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 도중에 사고가 난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이번 사고로 KTX, ITX, 뭐 경의중앙선 네.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많이 빚어졌잖아요.
0: 네. 열차 운행 중단 또 지연 많았습니다.
1: 예.
0: 이 열차 운행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코레일 홈페이지 승차권 예매창 그리고 코레일 앱 또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서도 열차 운행 중지 또 지연 안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열차 타셔야 하는 분들은 꼭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곳곳에 이제 위험 징후들도 많았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게 중요하죠.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공격 배후는 이란입니다.
1: 네, 지난 4일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배 남우호에 불이 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앞서 정부가 그 화재는 알 수 없는 비행체의 공격에 의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0: 네.
1: 그 비행체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러 있던 해운사 HMM 소속의 한국 선박 남우호

0: 항구를 공격한 비행체는 이란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호가 공격당한 건 지난 4일이죠. 그 후에 그 나무호 배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옮겼고 우리 정부 조사단이 두바이로 가서 이것저것 조사를 좀 했거든요.
1: 조사할 때 이제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한 모양이죠?
0: 그렇습니다. 뭐 비행체 잔해 그리고 CCTV 영상 등을 확보했고요. 그걸 국내로 가져와서 국방 전문기관이 추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엔진, 탄두, 또 화약, 기체 등 비행체 잔해물을 분석했는데 엔진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했답니다. 또 부품에서 이란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도 확인됐고요.
1: 네.
0: 또 탄두는 이란 대함미사일 누르나 카데르의 탄두 형상과 비슷했다고 해요.
1: 네,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한 이후에 네. 결국 그 나무호를 공격한 것은 이란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발사 원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렇더라도 미사일이 한 6, 7분 정도를 날아서 나무호를 공격한 걸로 추정했고요. 공격은 모두 두 차례였는데 첫 번째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고 두 번째 탄두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1: 네, 이란 그 대한미사일 공격.
0: 네.
1: 배후로는 이란이 지목이 됐네요.
0: 네, 정부는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며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다만 공격 주체가 이란 정규군인지 아니면 혁명수비대인지 또 친이란 무장단체인지 등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그리고 고의적 공격이었는지 여부도 이란 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 외교부가 일단은 주한 네. 이란 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였
0: 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박윤주 외교 1차관이 만났습니다. 약 40분 동안 초치 면담 진행했고요. 이 자리에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1: 네, 책임 인정하고 또 사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나요?
0: 그게 중요한데 면담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 예.
0: 다만 기자들이 쿠제치 이란 대사가 우리 외교부 청사로 불려올 때 또 초치 면담을 마치고 돌아갈 때 계속 기다려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쿠제치 이란 대사 우선 개인적으로는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자, 그럼 이란 정부는 사과할 거냐? 기자들이 이렇게 다시 물었는데요. 그러자 이 물음에는 이란에선 이 문제에 대해 다 부인한다. 절대 개입한 게 없다. 이렇게 거듭 이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네요. 예, 꼭 네.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나쳐선 안 되는 징후를 지나쳤을 때 사고가 난다거나 혹은 사고가 더 커지곤 하죠.
1: 예.
0: 오늘의 핵심 한 줄, 사고를 막을 마지막 기회, 위험 징후입니다.
1: 예, 이 한 줄은 정말 꼭꼭꼭꼭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양소영 기자 인사 나눌 건데 오늘 신청곡 있으시군요.
0: 네, PD가 독촉한 네. 신청곡인데.
1: 아, 그래요?
0: 네, 그 많이들 좋아하시는 영화 어바웃 타임의 OST. 존 보든, 샘 스위니, 벤 콜먼의 How long will I love you입니다.
1: 네, 이거 들려드리면서 양소영 기자 보내드립니다. 어바웃 타임 OST에서 이 노래 들을게요. 그리고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굿모닝 베이스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사람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0: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미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8시 30분 9초 10초 지나고 있네요. 교통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아, 네. 유난히 더 쏙쏙 들어오네요. 아시겠지만 출근길에 사고 나면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오늘도 이 주요 도로 위로 사고가 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 사고가 있고요. 구리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면서 공항 쪽 올림픽대로 정체가 좀 심해진 상황입니다. 반대 하남 방향은 강서구와 여의도 또 반포에서 영동대교 구간 지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있고 일산 쪽은 광진구와 용산구 통과하는 데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 쪽으로 서초터널 안 1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 일대 조금 혼잡합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 쪽은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고요. 반대의 분당 방향은 탄천 1교 부근 1차로에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부근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쏟아지는 비가 오히려 반갑습니다. 태양볕을 마음껏 쬐을 수 있는 계절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만날 타오르는 여름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달라진 계절에도 야구는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엔 캐스터 김나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홈런! 2016 굿모닝 베이스볼. 저는 MBC 스포츠 뉴스 주말에 또 진행을 맡아서 연이 깊은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 강다은 아나운서가 네. 이렇게 만났네요.
1: 네, 제가 이제 벌써 스포츠 뉴스 진행한 지도 한 네. 1년이 넘었죠. 근데 나진 선배님께서 저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희 또 MBC 아나운서국의 사조직인
0: 사조직이요?
1: MBC 엠스스라고 MBC 아. 스포츠 스터디를 직접 정말 아무런 뭐 돈이나 뭐 물품이나 제공 없이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예. 있습니다.
0: 그래서 작년에 이제 네. 거덜나서 올해는 안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아니 제 개인 사비를 너무 탈탈 털었더니
1: 아니 진짜 가면은 밥도 주고 네.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술도 너무 주고. 좋았어요. 네, 술도 주고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가르침을 주셨던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입사 네. 전에 네. 그 면접관 당신만 모르는 면접관의 채점표라고
0: 아, 이분 왜 이러실까?

0: 근데 갑자기 왜 그래?
1: 또 나진 선배님의 책을 또 읽었던 경험으로 네. 제가 여기 또 입사를 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제가 이렇게 강단 아나운서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쫙쫙쫙쫙 뽑아내고 여기에 지금 우리 제작진이 스포츠뉴스 앵커로서 야구의 매력은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왜 그거 대답을 안 하시고.
1: 아니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정말 예. 입사 때부터 드리고 싶었어요.
0: 드리고 싶었어요.
1: 아, 저 정말 선배님 책 읽고 면접 준비했었는데 선배님이 제 심사위원으로 와서 너무 너무 좋았다. 아, 마치 이렇게 미리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보는 느낌이었다. 요
0: 까뜨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아니, 요거 스포츠뉴스 앵커로서 야구 매력 요거 답해주세요.
1: 아 근데 사실 저는 정말 제가 매주 주말마다 이 뉴스를 진행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뉴스 딱 들어가기 전에 볼 수 있는 게 한 4회 정도까지거든요. 그때 한 팀이 막 엄청 이기고 있어요. 근데 뉴스 끝나고 보면
0: 바뀌었죠.
1: 다른 팀이 압살해서 그냥 끝내버려요.
0: 너무 열받아.
1: 아, 제가 이게 열받기도. 아, 어떤 특정 팀을 응원하시나요?
0: 예.
1: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아, 야구란 인생이지 않나. 아, 정말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매주 하면서 이게 바로 야구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 그러네요. 예. 6231번님께서 확실하게 보셨어요. 휘준 아나운서 때랑은 다르게 분위기 훈훈하네요. 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쯤 돼서 직장에 때를 많이 묻은 사람하고 이제 한 3-4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맑은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1: 예. 아 정말 이제 보자마자 제 얘기만 너무 한 것 같네요.
0: 아 그건 또 그렇게 접근을 하는군요.
1: 아 네.
0: 예.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1: 아
0: 예.
1: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베이스볼 또 본업도 해야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0: 그렇죠.
1: 아 이 코너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주간 MVP 뽑아 볼 건데요. 지난 한 주 활약했던 선수의 이름, 이유와 문자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니도 가능해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아, 요것도 빠질 수 없죠. 야구 볼 때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홈런 과자! 아, 선물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 KBO 프로야구 이슈 하나씩 짚어주시죠.
0: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괴물의 200승.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리려고요. 아니 이거 진짜예요? 지난 인천에 왜 제가 그 청취자 여러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대전에서 또 청취자 여러분 직접 만났습니다. 그 대전 볼파크에서 중계석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데 김나진 부르면서 라디오는 MBC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사인도 해드리고 뭐 보내주신 선물도 이제 중계진에 전달해드리고 했었는데요. 이덕희님 너무 감사해요. 예.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전 이야기가 나와서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는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 한미통산 200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각자 응원하는 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한국 야구의 명실상부한 넘버원 투수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더해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 경기 캐스터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 입으로 꼭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류현진 선수 2006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LG로 상대로 4월에 데뷔전 치렀는데요. 그때 10개 탈삼진 잡았어요. 그러면서 데뷔전 선발승을 거뒀고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예, 그해 다승, 자책점, 탈삼진 모두 석권을 하면서 리그 사상 처음으로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년 동안 한국과 미국 오가면서 KBO 리그에서 122승.
1: 또,
0: 야죠, 정말. 예. 메이저리그에서 78승을 거두면서 정확히 200승을 채웠습니다. 예. 송진우 선수가 이제 210승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1: 네.
0: 이제 그것을 또 목표로 달려갈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승리도 승리지만 그 세 번의 큰 수술을 겪으면서도 매번 재기에 성공을 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강다은 아나운서도 아나운서 생활하면서 서너 번은 꺾일 거예요. 그때
1: 선배님.
0: 그때 꼭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 저희 오프닝 때 분위기 좋지 않았나요?
0: 이게 더 크게 되니까.
1: 아 그렇죠. 넘어져야 더 크게 될 수 있으니까.
0: 예. 그래서 류현진 선수처럼 대 선수가 되는 것처럼 대 아나운서가 될 수 있고요. 200승 경기 끝나고 제가 직접 인터뷰도 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망설임 없이 바로 오늘이다.
1: 이야.
0: 그리고 그때 데뷔 첫 번째 승리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감동했던 게. 네.

0: 그 인터뷰 제가 하면서 이제 목표도 물어봤는데 이제 목표 없습니다. 팀의 우승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바로 단호하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와 닿았고요. 사실 저도 2006년부터 스포츠 중계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류현진 선수 보면서 좀 저도 많이 같이 큰 것 같아서 좀 류현진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고 또 야구 팬들에게는 20년 동안 또 베이징 올림픽 포함해서 각종 국제대회, KBO, 메이저리그를 즐기고 응원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야구를 사랑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1: 사실 뭐 여기 KBO에 류현진 선수가 있다면 저희 아나운서국에는 김나진 아나운서가 또 스포츠계에 있잖아요. 네. 선배님도 이 자리에 오르시기 전까지 몇 번 넘어지셨던 건가요?
0: 어디로 올라요?
1: 넘어지지 않으셨나요? 저도 이제 제가 한 서너 번 넘으면 선배님처럼 될 수
0: 있으니까. 넘어져야 된다.
1: 예. 더 많이 넘어져야 된다.
0: 훨씬 더. 예.
1: 아니 사실 이 류현진 선수 멘토인 정민철 위원님이 MBC 해설위원이기도 하고
0: 그렇죠.
1: 또 아내분은 아나운서 선배님이시거든요. 저한테는.
0: 맞죠. 그리고 그 아내를 소개해 준 분이 또 정민철이네요.
1: 인연이 예. MBC와 많이 깊습니다. 저도 류현진 선수 응원하면서 200승 축하드려요. 듣고 계시겠죠 아마?
0: 네.
1: 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두 번째 키워드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고지전. 그 강다은 아나운서 예전 영화인데 고수님이 나왔던 그 전쟁 영화 고지전 기억하시나요?
1: 포스터를 봤던 것 같아요. 포스터. 왠지.
0: 이 한국 전쟁에서 막 그 열흘 사이에 막 10번도 넘게 고지의 주인공이 바뀌었던 뭐 백마고지 전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걸 모티브로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고지전이 떠오르듯이 스포츠가 늘 전쟁과 전투의 비유가 되는데 지금 KBO 리그가 3분의 1을 지난 가운데 선두 싸움의 모양새가 지금 딱 고지전입니다.
1: 그렇죠. 네.
0: 고지를 두고 삼성, LG, KT 세 팀이 계속해서
1: 엎치락뒤치락.
0: 다투는.
1: 네.
0: 맞아요. 바로 그렇게 깃발을 꽂았다가 빼앗았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선두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 전까지는 SSG도 이 대열에 껴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8연패를 겪으면서 고지에서 좀 멀어졌고 좀 추슬러야 되는 상황이고 상승세는 또 삼성입니다. 삼성. 삼성 8연승 거두면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쵸. 이제는 진짜 대권을 본격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아, 랜더스가 7위까지 밀려나서 조금 이제 추슬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KBO 리그가 3강 4중 3약으로 재편되고 있고요. 또 400만 관중도 돌파하면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는 만큼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또 궁금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1: 네, 저도 사실 주말마다 스포츠 뉴스를 진행하니까 이 순위표 보면 매번 바뀌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요럴 때 가장 이제 이른바 똥줄 타는 팀이 1위 팀이에요. 1위 팀. 아, 삼성 팬분들 예. 두 다리 뻗고 자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게, 요즘 강다은 아나운서 특징이 네. 굉장히 단어 선택이 고급스러우시네요.
1: 아, 이 반어법인 거죠? 혹시 오늘 제가 한번 넘어지는 날인가요? 아니, 아직은 넘어지지 않았나요?
0: 아직 괜찮습니다.
1: 아직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빠르게 마지막 키워드 가볼게요.
0: 마지막 키워드는 때를 기다리는 방법. 연패에 당한 팀이 뭐 SSG도 있었고 NC도 있었습니다. 뭐 NC 같은 경우는 최하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 특히나 NC가 1위 자리에 있다가 11위로 그러니까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요일 KT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간 NC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보냈냐. 지금 뭐 SSG 선수들도 아마 가진 방법을 다 쓰시고 있을 것 같은데 미친 듯이 막 소리 높여서 파이팅하고요. 뭐 쓰레기 줍고 인사 더 크게 하고 감독은 막 수북이 기르던 수염 같은 거 막 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야구와 상관없이 막 하는 거예요.
1: 근데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0: 그쵸?
1: 진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0: 기도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1: 진짜 되는 대로 어떻게든.
0: 이게 네. 근데 약간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게 아니 야구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야구에 관심 없는 선수 분들도 세계 최고의 야구 스타 오타니는 아실 거예요.
1: 네. 모르면 안 되죠.
0: 네, 그래서 이 오타니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오타니 선수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학창 시절에 이 만다라트 계획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정말 치밀하게 작성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 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뭐 아홉 가지 능력들 뭐 재구, 멘탈,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요. 그러면 또 그 안에 재구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일곱 여덟 개를

0: 써놓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목표에 필요한 능력들이 있잖아요.
1: 맞죠.
0: 근데 특히나 이제 야구에 필요한 능력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제구, 멘탈,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건 이제 본인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잖아요.
1: 그쵸.
0: 노력으로.
1: 네.
0: 근데 운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진짜.
0: 그러니까 오타니는 이 운이라는 목표를 적어놓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
1: 그러게요.
0: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인사하는 거. 쓰레기 줍는 거. 청소, 태도. 그러니까 쓰레기는 남이 버리는 행운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1: 아, 그래서 오타니 선수는 경기할 때도 매너 좋은 선수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0: 그러니까.
1: 인사도 잘하고.
0: 인사 잘하고. 네. 자기가 이렇게 그 타석 끝나고 와가지고 그 정수기 통
1: 그쵸.
0: 위에 음료수를 다 가득 한 8, 9개를
1: 맞아요,
0: 담아서
1: 맞아요.
0: 위에 올려놔요.
1: 맞아요.
0: 다른 선수들 먹기 편하라고. 근데 이거 세계 최고가 된 지금도 계속 흥하고 있습니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여러 스포츠 중에 운의 영역에 아주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김없이 연패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시기가 아무리 잘하는 팀이어도 사이클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두운
1: 그쵸.
0: 시기가. 그래서 인생에서도 아무리 그 잘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평소 잘하던 대로 잘하고 있어도 노력해도 뭘 해도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0: 근데 딱 보면요. 좋은 네. 팀, 좋은 선수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1: 오.
0: 그리고 사이클 최저점 찾아왔을 때 이 최저점을 제일 높게 가져가고 암흑의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살고 있는 우리도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1: 뭘까요?
0: 차분하게 때를 기다린다.
1: 아.
0: 이거죠.
1: 네.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그때는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인생도 야구도 이제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 그쵸.
0: 무리수 두고 뭘 자꾸 바꾸고.
1: 아, 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0: 어쩌다 이게 맞아떨어지네.
1: 그러니까요. 안 될 때는 막 계속 그냥 발버둥 치잖아요.
0: 하이킥 잘 봤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러다 보면 될 것도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굿모닝 가족 여러분도 뭘 해도 안 되는 암흑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우리 야구 선수들처럼 차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때를 기다려보자. 연패를 탈출하는 그날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1: 네.
0: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저는 실제로 이 오타니 선수의 만다라트 계획표를 실제로 실천 하고 있어요.
0: 진짜요?
1: 저는 장기 계획, 단기 계획 이런 거를 좀 세우는 편이라 많이 와닿네요.
0: 지금 목표는 뭐였어요?
1: 일단 오늘의 목표는 낮은 선배님과 굿모닝 FM 청취자분들께 잘 인사드리기 요걸 이제 목표로 드리기를 목표로 하고 저는 사실 선수들 루틴 따라하는 것 중에 선수들이 경기 끝나면 복기를 많이 하잖아요.
0: 아, 복기 많이 해요?
1: 저도 복기 진짜 많이 해요. 항상 해요. 그게 이제 저만의 일종의 루틴 같은 건데
0: 복기 왕.
1: 네, 저는 방송이나 뭐 일이나 끝나면 항상 이제 복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와, 저도 야구일기 쓰는데 그럼 오늘 뭐라고 쓸 거예요?
1: 오늘 이제 복기. 아, 앞으로 한 세 번은 넘어지니 슬퍼하지 말자. 항상 위안 삼으면서 인생 조언을 또 많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한 주 동안의 프로야구 소식을 정리해봤고요. 류현진 선수 응원가 들을까요? 듣겠습니다. 블레이디의 미친 날 듣고 여러분들이 뽑은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만나보겠습니다.

나 류현진 선수의 응원곡이죠. 끝날 때 이렇게 미친 날 이렇게 끝나네요. 블레이디의 미친 날 듣고 왔습니다. 자,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0: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뽑은 주간 MVP 소개해 보겠습니다.
1: 네, 일단 송정환님이 롯데 자이언츠 김동현 선수요. 뽑아 주셨습니다.
0: 예.
1: 네, 지난 토요일 삼성전에서 데뷔 첫 안타를 2루타로 장식하더니 데뷔 첫 타점, 데뷔 첫 3루타까지 기록했어요. 외모가 일본의 홈런왕 무라카미 무네타카 선수를 닮아서 정말 돋보였는데 거포가 부족한 롯데 타선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0: 롯데 타선에 이제 홈런 필요합니다. 네. 네, 쫙쫙 넘겨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제 김동현 선수 저거 이제 이런 생각 못 해봤네요. 진짜 반가우실 것 같아요. 홈런 치는 선수가 이제 우리 팀에 생기면.
1: 네.
0: 자, 9111 양창섭 삼성 라이언즈 투수요. 일요일에 무사사고 완봉승을 했습니다. 안타도 한 개만 맞았는데 퍼펙트 게임이 너무 아쉬웠어요. 고교 때 엄청난 기대주로 라이언즈에 입단을 했는데 부상으로 빛을 못 보다가 올해 터진 건데 감격입니다. 프로 데뷔 9년 만에 첫 완봉승 응원합니다. 창섭 선수.
1: 진짜. 아, 또 8234님께서 SSG 응원단장 박민수 치어리더 이현진 꼽습니다. 민수 단장님은 8연패로 안 좋은 팀 분위기 속에서도 팬들이 이끌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제도 비가 무지 많이 왔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답니다. 연진 치어리더도 힘든데 불구하고 항상 밝은 모습 높은 텐션으로 팬들을 이끌어주었답니다. 오늘도 랜드스필드 직관 가는데 꼭 이겨서 8연패 탈출했으면 좋겠 했습니다.
0: 어떻게
1: 진심이 묻어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이때면 다들 뭐 고사도 지내시고 팬들이 정말이에요. 예.
1: 그렇죠, 그렇죠. 오늘 어제 좀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0: 이게 특정 팀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 이럴 때 팬들이 좀 잘 견디는 방법 있을까요? 8연패 누렁에 빠졌을 때.
0: 언젠가는 이기게 됩니다.
1: 그러니까
0: 야구는 언젠가는 지게 되고요.
1: 맞아요.
0: 언젠가는 이기는 스포츠예요.
1: 그럼요.
0: 차분하게.
1: 오늘 인생 배우는 코너 맞는 거죠? 오늘 굿모닝 베이스볼이 아니라
0: 떨어지게 돼 있어. 언젠가는 무너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
1: 근데 일어날 일도 무조건 오기 때문에
0: 네,
1: 연승 일을 기대하면서
0: 그렇습니다. 박현진님이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들이요. 올러 선수, 네일 선수 마운드 위에서 본인의 할 일을 묵묵히 잘해주고 있고요. 특히 네일 선수 유독 승운이 없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어제 드디어 시즌 2승째를 거두었습니다. 또 아데 릴린 선수 말해 뭐해 몇 건 뺏어야 됩니다. 잠깐 부상으로 대신 선수가 왔어요. 아데릴린 선수. 근데 홈런을 너무
1: 많이 너무 잘해서.
0: 그러면 이제 많이 고민이 되는 거죠.
1: 네.
0: 팬들이.
1: 뺏어야 되나요?
0: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강다은 아나운서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너무 잘해.
1: 네.
0: 그럼 이거 강다은으로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1: 근데 제가 또 굿모닝 FM에서는 게스트로 물러나 보겠습니다. 또 김나진 선배님께서
0: 또 왜 그래?
1: DJ로서 열심히 자리를 다지고 계시기 때문에.
0: 저도 열심히 스페셜 DJ로 만족합니다.
1: 그러니까요. 너무 편안하게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0: 네.
1: 네, 모두 이제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에 선정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제가 또 홈런 칠 수 있는 맛있는 홈런 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럼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섰다 섰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4: 닥터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MBC 김나진 아나운서고요.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 했습니다. 마칠 시간인데 어떠셨습니까?
3: 굿모닝 베이스볼이자 굿모닝 인생 코너 함께 했던
2: 굿모닝 인생.
3: 아, 굿모닝 인생. 아, 근데 무엇보다 또 직속 선배님이시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네요. 감사합니다.
2: 예. 신주희 님께서 사회생활 만렙 깡다운 아나운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두 분 케미 좋아요라고 하셨네요.
3: 사회생활이라니요. 주인님,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 사회생활이 아니. 진심을 다해서 그냥 생활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2: 다은아, 내가 밥 많이 못 사줬나?
3: 엠스스 또 이게
2: 많이,
3: 도시락 말고 이번엔 뭐 뷔페 이런 걸로 어떻습니까?
2: 네. 후배를 사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3: 감사합니다.
2: 네, 강다은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저희 끝곡으로 하츠 투 하츠 루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강다은 아나운서 오늘 도움 말씀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MBC 아나운서 김나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전국의 모든 굿모닝 가족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have a good day.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0: 아니 저 loud yeah. 소리 질러볼까 yeah. 너의 시간은 so tight 어른이 없는 세상.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남다이사.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0: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양이에게 배우세요. 방금 잠에서 깬 고양이처럼 기지개를 켭시다. 의자에 앉은 채 팔다리를 쭉 뻗고 등을 한껏 구부린 다음 크게 하품을 하세요. 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명상 전문가 요하네스 라후터바흐라는 분의 조언인데요. 날이 좀 흐리고 이럴 때는 몸까지 무거워지잖아요. 이럴 때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막 눈에 보이시죠? 잠에서 딱 깬 고양이. 자, 나의 팔과 다리가 어디까지 뻗을 수 있는지 한번 쭉 눌려보면서 그렇게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